0: 괜찮아, 코끼리들아. 걱정 마. 퍼피 구조대가 금방 와줄 거야.
1: 주문하신 돌다리 갑니다. 아, 모래늪이 생각보다 깊네.
2: 이걸 쓰면 돼.
3: 좋은 생각이야, 로키. 그걸로 한번 해보자. 러블, 저걸 놔줘.
1: 견인고리.
2: 와우, 와! 아까 들렸던 큰 소리야. 고마워, 친구. 우리가 얼른 빼줄게.
3: 이제 당기자, 체이스.
1: 견인고리, 당겨.
4: 이런, 끌려가는데?
3: 머리가 고정할 게 필요하겠어.
4: 고마워, 코끼리야.
3: 러블, 통나무를 밑에 넣어줘.
2: 고리를 풀어줄게.
3: 안 빠지게 조심하고. 모두 수고 많았어.
4: 문제는 저 소리인데.
2: 혹시 썬더마우스?
3: 그건 지어낸 거야, 러블. 물론 뭔가 다른 게 저기 있는 것 같지만.
2: 모든 동물이 다 무서워할걸?
0: 만약 다른 동물들도 놀라면 위험하겠는데? 이 코끼리처럼.
4: 저 큰 소리를 내는 게 누군지 알아야 막을 수 있을 거야.
3: 그럼 그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내자. 누가 어디서 내는 소린지 계속 추적해야 하는데 우리만으론 부족해. 트래커, 스카이, 지금 공터로 와줘.
5: 알았어.
2: 바로 갈게.
3: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무서운 소리를 듣고서 달려온 데가 여기였지?
0: 모두 귀 쫑긋 세우고 잘 살펴봐.
2: 아주 쫑긋해.
3: 코끼리들이 맨 처음 그 소리를 들은 데가 여기인 것 같지?
5: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
1: 바나나 비를 맞아보는 건 또 처음이네.
6: 울음소리가 난 데는
2: 저기야!
3: 잘했어, 트래커. 가보자.
1: 썬더마우스라는 괴물이 진짜 있다면 딱 이런 동굴에 살 것 같은데.
6: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 그래도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누구 소리인지 알지.
4: 손전등을 비춰볼게.
3: 잠깐.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들어가면 정체가 뭔지 몰라도 깜짝 놀라 도망칠 거야.
2: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찾아?
3: 스카이, 네 야간 투시 고글을 써볼까?
5: 알았어, 라이더. 내가 샅샅이 찾아볼게.
6: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난 귀가 아주 밝잖아. 그러니까 괴물인지 뭔지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 찾아낼 수 있어.
0: 트래커, 네가? 많이 어두울 텐데.
6: 스카이, 내 옆에 있을 거지?
5: 걱정 마. 딱 달라붙어서 갈게. 썬더마우스는 나랑 찾자.
2: 좋아, 그럼 간다.
7: 계속 말하면서 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바로 달려갈게.
5: 알겠어, 라이더.
6: 어떡해. 큰 숨소리가 들려.
5: 어디서?
6: 저 굴 속일걸? 아마.
2: 그래, 저 방향이 맞아.
1: 라이더, 내가 돌은 좀 아는데 이 동굴 꽤 불안해.
3: 스카이, 트래커, 웬만하면 조심조심 걸어가.
5: 괜찮아, 트래커?
6: 어두우니까 오히려 듣는 건 더 편해. 제발 저기 무서운 게 있다는 말만 하지 마.
5: 됐어, 안전해. 나도 그 숨소리 들려. 라이더, 다 왔어.
2: 바로 앞이야.
5: 라이더, 들어갈게.
7: 조심해, 얘들아.
6: 땡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뭔지 확인은 해야겠지? 시끄럽긴 한데 누군지 몰라서 괜히 무서워했구나.
5: 라이더, 정체는 큰 털보였어. 통나무를 피리처럼 불고 있더라고.
3: 정말? 그게 큰 털보가 낸 소리였어? 동굴 안에서 보니까 소리가 더 크게 울렸나 보다.

0: 우리 뿌가 다 막혔는데? 그만해! 자꾸 진동을 만들면 안 돼! 더 위험해져! 큰 털보야, 진정해봐. 당연히 무섭긴 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고 친구랑 있으면 원래 무서운 것도 덜 무서운 법이거든.
1: 러블, 바위를 치우자!
2: 러블, 러블 스피드로 출동!

0: 빗반으로 치우긴 힘들겠는데.
1: 어? 기대하시라 쇼 타임. 오.
2: 누가 낸 소린지 아니까 이제 확실히 안 무섭긴 하네.
1: 어? 근데 아직 시끄럽긴 해.
3: 고맙다고 하려는 것 같아.
2: 아니야, 당연한 건데 뭘. 혹시 또 정글 어딘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 구조대 불러줘.
1: 노래해도 좋고. 후!
0: 반에서 키우는 동물을 구해라.
1: 됐다! 드디어 알렉스의 마당볼링장 다 완성이야!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같이 볼링하자! 먼저 해, 스카이!
4: 야호!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3: 이제 나!
1: 우와! 너희 볼링 되게 잘한다!
2: 다음은 마셜, 스트라이크 쳐봐!
1: 잠시만! 볼링이 이렇게 힘든 건, 어? 스트라이크?
5: 얼른 오렴, 치카레타. 저스티너랑 줄리우스가 왔어. 설마 잊었니? 주말에 온댔는데. 새 친구도 같이 말이야. 어서오!
6: 안녕하세요, 고모.
5: 어, 세상에. 너희들이 데려오겠다던 친구가 이뤄낼 줄이야. 이렇게 아주.
6: 귀여운 애요?
5: 복슬복슬한 애였네.
6: 얜 햄스터예요, 고모. 우리 반에서 키워요. 원래는 교실에서 같이 키우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선생님이 돌보라고 보내줘요.
7: 이번 주엔 우리 차례 거야.
5: 어, 맞다. 내가 그 정책에 동의했는데 말이야.
6: 이름이 뭐게요? 반에서 투표로 정했는데.
3: 우리가 지은 이름이 뽑혔어요.
7: 바로 구수염 시장님.
5: 어? 내 이름을 따서? 귀여워라.
3: 이런, 구수염 시장님 물병을 학교에 두고 왔나 봐. 그 물병 가지러 갔다 와도 돼요? 멀지 않거든요.
5: 안 되게 뭐 있니?
3: 예이!
6: 우리 갔다 올 동안 고모랑 놀고 있어.
5: 뭐? 나하고?
3: 그냥 저 공만 굴리게 놔두면 돼요. 잘 노니까요.
5: 오, 그래. 혼자서도 참 잘 노네. 너도 인사할래, 치카레타? 아, 안 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인사하려던 거야! 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시멘트는 아직 안 굳었어! 적어도 시멘트에 빠지는 건 마감돼. 한번 굳으면 진짜 빼기 힘든 게 이거니까. 어쩌지?
2: 네, 구대의 시장님, 잘 계시죠?
5: 그게 잘못 있어. 발이 여기 딱 끼었거든. 불쌍한 우리 구수염 시장님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2: 구수염 시장님이요?
5: 햄스터 이름이야. 우리 조카들 반에서 키우는 애지. 방금 저리 굴러갔거든. 라이더, 차도로 나가기 전에 그 햄스터를 좀 잡아줄래? 우리 조카들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주면 최고지.
2: 걱정 마세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0: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희 시장님이 구수염 시장님이란 햄스터를 쫓아가다가 덜 굳은 시멘트에 빠지셨대.
2: 뭐? 햄스터 시장? 귀엽겠다.
1: 구대희 시장님의 발을 빼드리고 햄스터가 위험해지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잭해머로 시멘트를 뚫어서 시장님 발을 빼드려.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확성기랑 고깔로 차들을 좀 막아줘. 햄스터가 혹시 다치지 않게.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피고조대, 이제 살았다. 제발 나 좀 꺼내줄래?
1: 걱정 마세요.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2: 이게 많이 떨릴 수도 있어요. 책 해마.
0: 고맙다. 근데 우리요, 구수염 시장님은?
1: 저희가 찾아볼게요.
3: 어디로 굴러갔는지 아세요?
0: 저쪽으로 가던데.
4: 좋아, 간다. 이번엔 전부.
5: 우와, 얘들아, 뭐였어?
4: 뭐가?
6: 이런, 구수염 시장님이 차들이 많은 큰 길로 나가는데?
1: 체이스, 차들을 막아줘.
6: 랩! 고깔! 랩! 확성기!
7: 잠시만요, 여러분. 햄스터 구조를 위해서 여기 차도는 잠시 막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1: 이제 햄스터가 가까워. 그물로 잡아줄래?
3: 알았어. 준비, 조준.
8: 길에 웬 햄스터?
3: 랩! 그물!
6: 이런, 어떡해. 놓쳤어.
1: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러블, 어떻게 돼가?
2: 좋아. 시멘트는 거의 다 돌았어.
0: 고맙다, 러블. 이 상태로 새 구두를 사기는 좀 힘들겠지만.
2: 아참, 구수염 시장님은 잡았어?
1: 아니, 아직. 근데 어디로 간지는 알아.
4: 좋아, 장애물 코스를 점검하자. 묘기를 할 평균대는 좋고, 메가 점프대는 아주 좋고. 이제 이 스턴트 코스에 도전할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용기하면 또 이 용감... 햄스톤은? 우와하하! 저 꼬맹이 스턴트에 소질이 있는데? 그래도 메가 점프대는 내가 훨씬 나을걸!
1: 잘 찾아보자, 얘들아. 그 햄스턴 분명히 여기 어디에 있을...
0: 나는 못 보겠어. 눈 감아 직화됐다.
1: 체이스, 구수염 시장님이 안전하게 내릴 만한 데를 만들어줘.
3: 랩! 그물!
4: 시장님 목마르겠다.
9: 그래, 지금 뭐하고 있을까?

0: 바다 쪽으로 가는데?
1: 내가 갈게.
0: 어?
2: 어디로 가든지.
1: 봐, 저기 아기 고래.
2: 엄청 귀여운 고래네.
1: 어, 근데 위를 봐. 햄스터가 아기 고래 위에 있어.
2: 둘이 같이 노는 건가 봐.
3: 착하지, 고래야? 구스염 시장님을 당장 여기로 보내줘. 고래 장난감이 아니야. 조카들이 키우는 애라니까.
4: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전문가가 있거든요. 주마, 햄스터를 구하게 잠수정 좀 타고 와줄래?
5: 해양구조 주마 출동! 왔어, 라이더. 고래 배 바로 밑이야.
4: 좋아, 거기서 좀 기다려줘.
3: 라이더, 주마가 물속에서 기다리면 저 햄스터를 어떻게 구해?
4: 그게요, 보세요. 저기 아기 고래가 웃을 때마다 구스염 시장님이 공중에 높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주마가 고래를 아주 크게 웃도록 만들면
2: 시장님을 여기로 쏘겠네. 구데이 시장님 말고 저 햄스터요.
4: 주마 준비하고 지금!
5: 알았어 대장, 간지럼 태울게. 아! 집게!
1: 성공이야! 고래가 웃으니까 햄스터가 더 높이 뜨네.
4: 좋아, 주마. 딱 한 번만 더.
5: 간질간질간질.
3: 오, 이리 온다.
4: 잡아줄래, 러블?
2: 삽. 여긴가? 저긴가? 아니, 받았다.
3: 오,
4: 잘 받았어.
2: 얘는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
3: 한 번 더?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오늘은 실컷 논 것 같은데. 고맙다, 퍼피 구조대. 더 늦기 전에 구스염 시장님을 구해줘서. 아마 우리 조카들은 얘가 나갔던 것도 전혀 모를걸.
4: 별 말씀을요, 시장님. 반에서 키우는 동물이 또 사라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5: 왜 부르는데?
3: 오, 그게 구스염 시장님을 집에 넣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5: 목 말랐지? 여기 물병 가져왔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집중.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집중.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똑똑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13: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12: 야호.
13: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1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다 얼마 안 됐는데 오토바이 진짜 빨리 배운다.
1: 고마워. 완전 재밌어. 브루.
0: 배우는 김에 야옹이들 기술도 배울래? 이런 나무 타기 같은 거.
1: 와!
0: 올라와. 여기 경치도 좋아.
2: 저 정도는 나도 해.
1: 내가 해볼게.
0: 물이 없네.
2: 내 차례야. 나무 타기 힘들다.
1: 그래도 한번 시도해본 게 어디야.
0: 야, 와! 마셜은 올라왔네.
3: 요령을 알면 쉬워. 사다리 쓰면 돼.
4: 웬 몸 개그? 여기 말썽 피우러 온 거 아니야?
3: 어, 맞아. 캐스키. 저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겠지?

0: 영호부캡, 오늘은 진짜 말썽 하나도 안 피울 거야?
1: 누가 아는데? 생각하고 있거든. 이 대장을 믿어. 그래, 역시 대장이 진짜 말썽 피우기 좋은 일을 찾아냈네. 저 보스를 따라가!
2: 오늘 보실 나선형 바위탑 말사는 어드벤처 베이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랍니다. 편히 둘러보면서 가세요. 조금 멀지만 경치가 좋거든요. 그치, 치카레타?
1: 저기요! 우리 경주예요! 진짜 달리는 게 뭔지 보여주지! 어, 어디죠? 아, 잠깐! 으이. 뭐해! 얼른 앞지러 가!
2: 저희 마을이 자랑하는 신비로운 명물을 한시라도 빨리 보러드리고 싶네요.
1: 어? 재미없게 대체 뭐 하는 거야?
2: 바로 여기입니다. 나선형 바위탑 멜사. 직접 올라가긴 좀 험한데라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좋죠.
1: 이제야 말썽을 피울 수 있겠어.
2: 안 돼! 못된 멍멍간 녀석들! 오토바이인지 뭔지 끌고 딴 데 가서 놀아줘!
1: 그러면 가죠 뭐. 네, 대신 버스는 가져갑니다.
3: 하! 우와, 버스로 가는 거야?
1: 아, 다리 안 다! 안 가고 뭐해? 에이, 모르겠다. 아무거나 다 눌러! 이제 저 관광객들은 아무데도 못 가.
2: 허피 구조대를 불러야겠다.
4: 우와, 이건 또 새로운 장면인데.
5: 깜짝 놀랐지?
4: 네, 시장님.
2: 라이더, 저 못된 멍멍단 녀석들이 우리 버스로 나선형 바위탑 멜사에 뛰어내렸어. 버스가 없으면 나랑 치카레타, 관광객들은 여기서 움직이지를 못해.
4: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전 대원 모터범브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1: 우와!
7: 조심해!
5: 굴러서 본부까지 셋, 둘, 하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나선형 바위탑에 문제가 생겼어. 멍멍단이 구대 시장님의 관광버스를 훔쳐타고 바위탑 꼭대기에 뛰어올라서 관광객들이랑 시장님이 꼼짝 못하신대.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0: 너는 공중에서 벨트를 내려서 도엔을 좀 구조해줘.
1: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0: 다음은 와일드캣. 너는 실뭉치를 짚라인처럼 발사해서 허브캡이랑 개스킷을 안전한 위치까지 옮겨줄래?
2: 말만 해. 나야 언제든 바로 달려줄 테니까.
0: 그리고 러블. 넌 삽으로 길을 좀 골라줘. 저 버스를 내리고 나면 관광객들을 태우고 돌아와야 하거든.
3: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0: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저, 너희를 보니 마음이 놓이네.
1: 네, 걱정 마세요. 러블, 바로 일을 시작해줘.
2: 알았어, 라이저.
1: 스카이, 넌 드웨인을 태우고 와줄래?
3: 간다,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와일드캣, 점프를 하기엔 좀 먼데 초고속 부스터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3: 좋아, 라이더 대장. 와용, 초고속 부스터.
4: 저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버스를 거꾸로 몰고 가는 일이 더 어렵지.
3: 우리 구조대가 셋 다 구해줄게. 와용, 실뭉치 발사. 허브캡, 개스킷, 이 짚라인 타고 가. 이거
4: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0: 오, 줄타기다. 나 줄타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와!
4: 또 착한 척이나 하고. 누가 구해달랬나? 야옹이는 더 싫어. 어서 내려가자. 도움이 왜 필요해?
3: 허브캡, 그냥 앉아.
4: 멍멍다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
3: 허브캡, 안 돼, 잠깐만. 너 또 거꾸로 가는 거 밟았잖아.
4: 브레이크, 빨리 밟아.
3: 안 된단 말이야.
1: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나? 이거 큰일 나겠어요. 체이스, 여기 매사 쪽으로 와줘.
5: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3: 와우, 발톱 타이어. 자, 반대로 회전. 우와!
4: 저리 비켜, 야옹아.
3: 우와, 떨어질 뻔했네.
5: 러블, 작성기와 피해!
2: 정말 고마워. 안 돼! 돌들이 벽을 쌓았네. 이 많은 걸 언제 다 치우지?
1: 체이스! 개스킷이 떨어졌어!
5: 바로 출동할게! 그만!
3: 짜잔! 나 방금 여기 한 거다.
6: 라이더, 와일드가 언제까지 버스를 잡고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커브를 조금만 더 크게 돌아도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어.
1: 와일드캣, 그 버스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7: 일단 바닥에 쌓인 돌은 러블이 계속 치우고 있어.
3: 그러면 와용, 다이어 발톱 제자리로. 아깝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착지야 나한테 기본이지. 준비해.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바닥에 돌이랑 부딪힐 거야. 간다.
5: 버스가 와. 서둘러, 러블.
2: 아직인데. 잠깐, 좋은 수가 있어.
3: 경사로야. 앞에 꽉 잡아.
4: 우와!

0: 로보독을 불렀으니까 트럭 본부를 몰고 오면 관광객들과 함께 타고 돌아가시면 돼요. 버스는 아마 한동안 못 달릴 것 같으니까요.
1: 얼마나 지멍멍다? 마을까지 계속 쭉 밀고 가. 도착해야 너희 오토바이 돌려줄 거니까.
2: 말썽 피우려다 이게 뭐야, 어부께.
3: 그러게. 그렇다고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2: 잔말 말고 그냥 밀기나 해.
1: 라이더 와일드캣 구조대, 오늘도 구해줘서 고맙다.
0: 별 말씀을요, 구대위 시장님. 또 폭주족이 버스를 훔쳐 타고 달아나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 그러고 보니 와일드는 어떡하지? 네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잖니.
3: 짠! 누가 이걸 놓고 갔네. 고마워, 스카이. 완벽하게 해결돼서 기분 좋다.
4: 모터 구조대, 재채기하는 체이스를 구해라.
3: 와우, 와! 얼마나 연습한 거야?
4: 고마워, 와일드. 근데 너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 에이,
3: 몸을 더 웅크려 볼래? 이런 식으로.
4: 나도 그 바퀴 드는 거 해보고 싶다.
3: 흙먼지가 날려서 그런가?
4: 난 괜찮아. 나도 그거 연습해볼게. 저기 가서.
3: 같이 가. 내가 봐줄게.
4: 아, 저기 그냥 나 혼자.
3: 괜찮아, 체이스?
4: 멀쩡해. 가볼게. 고양이 털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데 기분 나쁠까 봐 말도 못하겠고. 그냥 내가 피해야지 뭐.
3: 나한테서 도망치는 것처럼 가버리네. 무슨 일이지?
4: 후, 이제 좀 살겠다. 와일드 옆에만 안 가면 괜찮긴 한데 이래선 모터 구조대를 어떻게 해? 오토바이나 더 연습해야겠어.
2: 우와, 저 파란 강아지 진짜 잘 달린다.
5: 맞아, 너희 둘보다 나은데.
6: 정말 우리보다 잘 달린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2: 저기, 허브캣, 혹시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있는 거 아닐까?
6: 그래, 그거였어. 저 목걸이 때문이야. 얼른 가서 저걸 뺏자.
5: 그러니까 지금 출동하잔 거지.
7: 멍멍단 말썽 비우러.
5: 여기 보여줄까?
4: 뭐야?
6: 아, 집게팔! 됐다!
4: 잠깐! 내 목걸이!
6: 제꺼 날아가! 아니, 내 목걸이!
4: 확성기!
8: 위험해! 어서 빨리 내려와!
6: 그런데 구조대 멍멍아! 친구들 불러서 우리 구해줘! 얼른!
8: 알았어! 근데 목걸이가 있어야지!
6: 아, 그래? 그 목걸이 떨어뜨렸는데.
4: 드론!
6: 저걸 가지고 어떻게 구해?
4: 제일 안전한 길을 볼 수 있거든. 자, 날 따라와. 그럼 괜찮을 거야. 이제 차례로 가볼까? 우후!
2: 우와! 너 대장 노릇 잘한다.
4: 뭘? 이젠 내 목걸이 찾으러 갈게.
6: 나도 저런 장치 있으면 대장 노릇 잘할 거거든. 껴. 계속해. 만들어줘.
5: 한번 시도 정도는 해보지 뭐. 누구 체이스 본 친구? 어디에 숨어있나 봐. 체이스!
3: 아까 전에 오토바이 연습하다 쌩 가던데? 내가 뭐라도 잘못했나?
0: 잘못? 무슨 문제 있었어?
3: 아니, 재채기만 했지.
0: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었나?
3: 야, 우와! 그래서 제

0: 나 때문에. 근데 알레르긴 걔도 어쩔 수 없잖아.
1: 그러니까 지금은 나아졌는지 목걸이로 물어보자. 이상하네. 응답이 없어. GPS로 목걸이 위치를 추적해볼게. 왜 사막에 있다고 나오지? 아무래도 이상한데. 전대원 모터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0: 스타터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체이스 빼고.
1: 그래서 너희를 불렀어. 사라진 체이스를 찾아내야 돼.
2: 물론 가야지.
0: 다 같이.
3: 찾자.
1: 체이스가 응답을 안 하니까 목걸이에 GPS 신호를 보면서 어디 있는 건지 찾아야 돼.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로 위에서 사막을 쭉 훑어봐줘.
0: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그리고 러블. 넌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바위가 있으면 안전하게 다 치워줄래?
3: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2: 라이더 같이 가도 돼?
1: 도와주면 좋지 와일드. 넌 오토바이를 잘 타니까 가다가 협곡처럼 좁은 길을 지나야 할 땐 거길 맡아줘.
2: 고마워 라이더.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우리 멍멍단을 위한 공식드론 제1호 완성!
1: 내 아이디어니까 먼저 날린다.
2: 우와! 예! 가자, 드론!
3: 방금 뭐지?
0: 짜잔! 우리 멍멍단도 이제 너처럼 드론 갖고 있다고! 드론!
1: 아, 왜 안 쏘?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 거야?
2: 어? 혹시 뭐 구르는 소리 안 들려?
3: 이런! 바위야! 빨리 비켜! 따라와! 저쪽으로! 위험했네. 다들 괜찮아?
2: 와, 정말 고마워, 용감한 파란 친구.
1: 너 때문에 갇혔잖아. 어떡할 거야?
3: 나 혼자선 안 돼. 다른 애들이 와서 도와주면 몰라도.
0: 여기 위에선 체이스도 목걸이도 안 보여, 라이더.
4: 목걸이의 GPS 신호로 볼 때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5: 잠깐, 방금 이 목소리는 체이스? 지금 또 들렸어. 소리는 이쪽에서 난 것 같은데.
0: 체이스 재채기 맞아.
4: 러블, 바위 좀 치워줘.
6: 삽.
3: 봐봐, 누가 우릴 구하러 왔어.
6: 아이츠.
3: 내 코가 그러는데 지금 밖에 있는 앤 와일드래.
6: 아이츠.
3: 보고 싶었어. 아이츠. 너랑 너희 전부 다.
5: 난 좀 떨어져 있을게. 재채기 더 하면 안 되잖아.
3: 네 잘못 아니니까 걱정 마. 솔직히 말할걸. 그냥 가서 미안. 우리는 그래도 친구인데.
1: 저 강아지를 또 우쭐대겠지.
0: 그쯤에선 적당히 해.
1: 그러게, 누가 그런 이상한 엉터리 드론 같은 거 만들래? 만들 거면 이렇게 좀 근사한 걸 만들어야지. 이상한 문제도 없고 말썽도 잘 피웠을 거라고. 잘 봐.
4: 어, 뭐야? 우후! 아니,
1: 살려줘!
4: 구하려면 둘이 같이 점프해야겠는데? 체이스, 넌 조종사에 구해. 와일드, 넌 제트기를 맡아줘.
5: 알았어, 라이더. 이번엔 엄청 높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
3: 에츄! 네가 알려줬던 방법을 쓸게.
4: 팀인데?
2: 와, 진짜 대단해, 개스킷. 이 드론 아직도 날고 있어.
0: 기본이지.
1: 다 도에이 밟아.
5: 큰 생쥐다. 낭다람쥐였네. 잠깐, 체이스 목걸이? 이리 줘, 주인한테 줘야지.
3: 고마. 에취. 우와.
4: 지금 생각났는데 네 재채기를 멈추게 할 방법이 있겠어.
5: 우와, 재채기를 안 하네. 새 헬멧 진짜 최고다, 제이슨.
4: 알레르기 방지 필터를 넣어서 이 헬멧만 쓰면 이제 고양이 털 알레르기는 문제 없을 거야.
3: 고마워, 라이더.
4: 혹시 또 재채기 때문에 괴로울 때는 우릴 불러. 에취 하고.
5: 한 번 더 갈까?
3: 예!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말.
10: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Science 한올 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줄무랑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옥스퍼드 팡.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수수기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달콤한 맛.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하세요. 우리 밀크 예방접종하러 왔어요.
1: 그래, 어서 오렴.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0: 네. 밀크야, 안 돼.
1: 아니야, 괜찮아. 놀아도 돼. 밀크가 저 집이 마음에 드나 보네.
2: 뭐? 밀크 집을 만들자고?
0: 응! 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 밀크가 강아지 집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봐! 우리도 집이 있고, 개미도 집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3: 새 집은 둥지라고 해.
0: 그러니까 밀크도 집이 있어야지.
4: 그래, 그래. 그런데 어떤 집을 만들지?
0: 아주 아주 멋지고 근사한 집! 재밌겠다!
3: 재료는 뭐가 좋을까? 어? 우와.
5: 부탁하신 상자 배달 왔습니다.
0: 이걸로 밀크가 사는 커다란 성을 만들자.
3: 난 이 박스에 멋진 자동차 모양의 밀크집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
0: 난 선물 상자 같은 예쁜 집이 좋아.
4: 아니야, 성이 더 멋져.
3: 자동차 집이 더 좋을걸.
4: 어떡하지?
0: 아, 그럼 우리 셋이 각자 만들면 어때? 그런 다음에 밀크한테 고르게 하는 거야. 짜잔! 지금부터 강아지 집 만들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 선수는 1번 별이.
4: 네! 멋진 자동차 집을 만들어줄 거예요.
0: 2번 써니.
6: 예쁜 공주님이 사는 멋진 성을 만들어줄 거예요.
0: 3번은 바로 나, 달리미. 선물 상자 집을 밀크한테 선물해야지.
5: 자, 그럼 밀크 집 만들기 시작.

밀크 네 집을 고르라고.

봤지? 내 자동차 집이 제일 멋지다니까. 자, 출발합니다. 리트야, 이리로 와. 이번엔 내 선물 상자 집으로 와봐. 진짜 예쁘지? 어? 문이 좀 작은가? 어? 밀크가 써니 손이랑

0: 망가져버렸네. 꼭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집처럼 돼버렸어.
1: 애써 만든 집들이 엉망이 돼버렸구나.
0: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집은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요.
2: 다녀왔습니다.
0: 아, 엄마다! 그래, 엄마한테 부탁해야겠어. 우리 엄마 뭐든지 잘 만드니까.
1: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3: 밀크집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0: 네! 진짜 집처럼 튼튼하고 예쁘게요!
3: 그래, 그거야 어렵지 않지. 아, 마침 창고에 집 수리하다 남은 재료들도 있고 말이야.
0: 이야!

0: 정말 예쁜 집이 만들어졌네. 밀크야, 넌 어때?
1: 그리고 이거! 밀크주 표시!
2: 그럼 오늘부터 밀크는 여기서 자는 거야?
1: 그래!
3: 나랑 밀크 이제 같이 못 자?

비크잖아.

달림아, 일어나.

0: 아침 먹어야지.
1: 엄마.
0: 응? 밀크랑 같이 자고 있잖아? 밀크가 없으니 허전해서 같이 잤다고? 뭐야, 그럼 밀크집은 괜히 만들어줬네.
1: 밀크가 없으니까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너도 그렇지, 밀크야?
0: 괜히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1: 네?
0: 저기...
1: 볼 수 있겠네. 너무 신나. 좋아.

0: 어때? 예쁘지? 귀엽지? 엄청 사랑스럽지? 칭찬 도장 100개 받으면 햄스터 키워도 된다고 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고. 방 청소하기, 손톱 물어뜯지 않기, 일찍 자기, 버섯이랑 가지 먹기.
1: 이름은 뭐야?
0: 행복이.
2: 우와, 귀엽다.
0: 한번 만져볼래?
2: 아니, 난 사양할게.
0: 우리 행복이 달리기도 얼마나 빠른데.
1: 진짜? 그럼 밀크랑 달리기 해볼까?
0: 어? 그럴까? 좋아! 행복이 파이팅! 행복이 이겨라! 행복이 이겨라! 아니, 나한테 오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너무 좋아. 내가 햄스터를 얼마나 키우고 싶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1: 조그만 귀, 조그만 눈, 조그만 코.

0: 들어가자마자 동화책 봐야
1: 다시 결혼해.
2: 어? 써니 안녕.
3: 안녕.
2: 안녕.
3: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2: 무슨 소리?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1: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2: 얘들아, 사실은 나 행복이 데려와.

0: 어떡해. 나도 알아. 그치만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1: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 잊었어요? 유치원에 올 때는 집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물건 가져오지 않기로요.
0: 네.
1: 이건 집에 갈 때까지 여기 넣어둘 거예요.
2: 교실에 데려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0: 얘들아, 여긴 어때? 집에 갈 때까지 여기에 두자. 여기에? 행복아, 여기서 조용히 기다려야 해. 알았지? 달리나.
2: 응?
0: 응.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1: 응, 갔다 와.
0: 행복아, 잘 놀고 있었구나.
2: 별일 없는 거지?
0: 블록놀이 멋진 성을 만들어야 잠깐.
3: 난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
0: 별이, 넌 행복이가 걱정도 안 돼?
3: 알겠어.
2: 선생님, 저 화장실 좀요.
1: 어? 오늘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사람이 많지? 다녀와.
0: 행복아, 답답하지?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
1: 별이야, 화장실 안 가고 뭐해?
2: 네, 갈 거예요.
1: 어?

0: 소고기를 데려오지 말걸. 이러다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1: 소녀.

0: 아저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써니야, 행복이랑 떨어지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낯선 곳에 갑자기 데려와서 행복이가 얼마나 놀랐겠니.
2: 죄송해요.
1: 행복이는 행복이 집에서 잘 돌봐주는 게 제일 좋단다. 알겠지?
2: 네,
0: 약속할게요. 행복아, 오늘 미안했어. 앞으론 정말 잘 보살펴줄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종.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직물엔
9: 독특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자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밀크야 살살 울어. 더러워지잖아.
1: 밀크 완전 신났네.
2: 어머, 치즈다.
3: 우와, 치즈.
1: 치즈야.
0: 우와, 멋지다.
1: 귀여워.
3: 치즈야, 치즈 해봐.
1: 봤어, 봤어? 치즈하니까 치즈 하는 거.
0: 응, 그래서 이름이 치즈인가 봐.
1: 맞아. 요새 엄청 인기 있는 강아지야.
0: 우와, 완전 스타네.
4: 치즈, 앉아. 일어나. 자, 물어와. 잘했어.
3: 대단하다.
0: 우와, 잘한다. 나도 우리 밀크 사진 올려볼까? 우리 밀크도 귀엽고 똑똑하잖아.
1: 그래, 한번 해봐. 엄청 인기 많을 거야. 그럼 달님이랑 밀크도 스타가 되는 거야?
0: 스타?
1: 근데 그 전에 밀크를 봐줘야 할 것 같아.
0: 어?

조금만 더 자고. 간지러워. 아, 하지마. 알았어. 밥 먹고 강아지 놀이터 가자. 밀크야, 이리 와.

0: 웃어봐. 아니, 웃어보라고.
1: 이렇게 치즈.
0: 아니, 이렇게 치즈.
1: 밀크 아님 모델처럼 걸어볼까? 이렇게.
0: 그래, 이렇게.
2: 뭐야? 밀크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1: 어? 아니야. 밀크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2: 엄마다. 여보세요?
3: 네, 엄마.
2: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0: 얘들아, 얘들아. 방금 봤어? 밀크가 벨소리에 맞춰 노래하면서 춤춘다.
1: 그래? 어떡해?
0: 별이야, 벨소리 들려줘봐.
2: 진짜네.
0: 이야.
4: 달림아, 달림아.
0: 왜요, 엄마?
4: 달림아, 이것 좀 봐. 어제 올린 밀크 영상 말이야. 좋아요를 100개도 넘게 받았어.
0: 우와.
4: 다들 너무 귀엽다고 난리야.
0: 그럴 줄 알았어요.
4: 달림아, 그 노래하고 춤추는 강아지가 진짜 너네 강아지야?
0: 맞아. 우리 밀크야.
4: 보여줄 수 있어?
0: 그럼.
1: 진짜?

0: 다양하지네.
1: 귀엽다.
2: 우와.
1: 안녕.
2: 사람들이 밀크를 알아봐.
3: 그럼 이제 밀크도 스타가 된 거야?
2: 에이, 아직은 아니지.
4: 얘들아. 어? 어? 혹시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될까?
2: 네? 그럼요.
3: 우와, 밀크 진짜 스타 됐네.
2: 난 그래서 밀크 사인도 받았지롱.
3: 사인? 강아지가 어떻게 사인을 해? 글씨도 못 쓰는데.
2: 짜잔!
3: 그게 응? 무슨 사인이냐?
2: 왜, 맞지?
5: 왜 밀크야? 밖에 나가서 놀자고? 얘들아, 우리 어? 밀크 데리고 나가서 놀자.
2: 잠깐, 이렇게 나가려고?
5: 왜?
2: 아니, 사람들이 밀크 알아볼 텐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5: 맞다, 그렇지. 밀크야, 어디 가? 이거 입어야 한다니까.
3: 밀크는 옷 입기 싫은 것 같은데.
5: 안 돼, 밀크야, 예뻐져야지. 이리 와.
3: 아, 밀크야.
5: 왜? 답답해? 그래도 좀만 참아.
3: 어머, 밀크다. 어?
6: 거봐,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니까.
0: 진짜 밀크네.
5: 귀엽다.
7: 한번 만져봐도 되니?
5: 네.
4: 와, 나도 한 번만.
0: 나도.
5: 아니, 겨우 빠져나왔네. 밀크야, 됐어. 이제 마음껏 놀아. 야!
3: 어? 밀크다!
8: 밀크! 밀크야, 노래해봐!
3: 밀크야,
8: 어서 해봐!
2: 밀크다!
3: 어디가?
8: 밀크!
2: 밀크야? 모르는 애가 없네. 밀크 인기 좋다.
5: 잠깐만! 밀크야, 괜찮아? 밀크야, 우리 산책 갈래? 국놀이 해줄까? 왜 그렇게 힘이 없어?
2: 달리마, 달리마! 이것 좀 봐!
5: 뭔데?
2: 밀크가 멍멍스타 후보가 됐어!
5: 멍멍스타?
3: 응, 인기 많은 강아지들만 모아서 투표를 하는 거야.
2: 밀크 정말 대단해! 그럼 앞으로 더 인기 많아지겠다. 안 되겠어. 다른 사진이랑 동영상도 더 올리자.
3: 춤 연습을 더 하면 어때?
2: 털도 예쁘게 깎고.
3: 숫자 있는 강아지도 있던데. 내가 연습시켜볼까?
2: 인기 투표 1등하면 진짜 스타가 될 거야.
5: 아니, 안 할래.
3: 뭐?
2: 왜?
3: 스타가 되는 거 싫어?
5: 아니, 좋아.

0: 널 못 알아볼 거야. 자, 이제 가서 마음껏 놀아. 오? 아, 안 돼, 빌크야. 지저분해지자. 그래, 이래야 밀크답지.
1: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2: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네, 맞다. 네, 달토끼. 이제 보물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1: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0: 당연하죠.
2: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0: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요. 달토끼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0: 우와, 너무 재밌겠다. 달토끼야, 너랑 함께해서 더 좋아.
1: 정말 오랜만이네.
2: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0: 우와, 아빠, 빨리 오세요.
2: 오, 같이 가.

하게 맞춰.

0: 달림아,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어?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0: 예! 예!
1: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1: 응?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도 돼요?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1: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하겠는데.
1: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3: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1: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1: 아니요, 못 타겠어요.
0: 달림아,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1: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 나라도 있고. 요령 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요령 놀이터로 오세요.
1: 요령 놀이터?
0: 요령 놀이터에 놀러 오렴.
1: 재밌겠다.
0: 용감하게 잘하면 멋진 선물도 준단다.
1: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0: 그럼.
1: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갈래요.
0: 그래.
1: 여기에요.
0: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1: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0: 그래, 달림이 화이팅.
4: 유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달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4: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0: 재밌었어.
1: 아니야,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줬잖아. 정말 고마워.
0: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0: 정말 그럴 수 있어?
1: 응, 네가 정말로 원하면.
0: 원해.

0: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달리마!
1: 아빠!
0: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1: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 우리 달림이

0: 진짜 용감하구나.
1: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2: 우와, 뽕자, 뽕자.
0: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1: 도전하러 가요.
0: 도전? 달리마, 잘해.
1: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2: 어, 그 봐.
3: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1: 간다. 우와.
0: 내가 왜 더 떨리지?

0: 우리 다행히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알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0: 어서오세요 공주님.
9: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길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11: 노래보다 귀가 작다면 귀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이제 곧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러 온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0: 니를 찾아왔다고.
1: 만나서 반가워. 여긴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0: 그럼 완전 진짜지.

0: 여기? 이걸로 뭘 하게?
1: 절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1: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걸?
1: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0: 둘이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1: 오,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0: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1: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2: 빠빠 빠빠 빠빠.
1: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0: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1: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0: 여기들이 있었구나. 빨리 웅덩이찍이 놀이하러 가자.
1: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0: 그건 아주 간단하지.

0: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양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1: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끼기 놀이 할 거라고.
0: 곧 밝혀질 테니

0: 이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이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이주를 하는 펭귄은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예비 없이도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마이크를 누구한테 줄 거라고? 이제 알겠다. 그래, 좋아.

너무 지저분한걸?

엄마 이거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커졌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봐봐! 사도 하나 또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얘들아!

그거. 그럼 어린이는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엄마, 이건 다른

내 거 내 거 내 거.

있군.

0: 인간 놀이 마음에 쏙 들어. 먹는 것도 자신 있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1: 우와! 도장 3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0: 무슨 일이니, 도도?
1: 어?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15: 여긴 뽀로로방.
16: 안녕.
1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16: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주비주폰이 무서워? 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1: 근데 여긴 뭐 하는 데냐고?
2: 내 소매한 걸 환영한다.
0: 무슨 소리냐뇨? 아.
2: 주비주,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3: 너 누구야? 주비주를 노리다니? 혹시 대마녀야?
2: 글쎄.
1: 스텔라,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뷰.
4: 내 생각도 그래.
3: 문이 잠겼어. 우리 갇힌 거야?
2: 그걸 이제 알다니.
1: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는데 큐.
2: 게임을 잘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지.
1: 우릴 속인 거였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2: 안 됐네. 집엔 영원히 못 갈 테니까.

0: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1: 모르겠어. 어? 깜짝이야. 바로 전화야.
0: 얼른 받아봐.
2: 응. 주주, 어디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맞지?
1: 바로. 우리 주비주폰이 다쳤어.
2: 뭐라고?
1: 뮤.
2: 우선 너희를 끌어들인 어둠의 주비주를 찾아서 마법을 풀어야 해.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1: 바로. 그게 끝이야? 어둠의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0: 주주, 내가 찾아볼게. 트윙클 부스트 업. 스타 비전. 저기야,
2: 내가 가서 가져올게.
1: 저도 가겠습니다. 뮤.
0: 계단이 움직이잖아.
1: 조심해, 루시.
2: 걱정 마, 난 괜찮아.
0: 장애물이 나타났어.
2: 어? 아니, 저건 보석이잖아.
1: 예뻐, 너무 좋아.
3: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4: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큐.
1: 맞다, 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4: 저건 내가 가져오겠다, 큐.
1: 잠깐, 큐.
4: 왜 그러냐, 큐.
1: 널 혼자 보낼 순 없다, 큐.
5: 그래, 같이 가자, 뷰.

0: 당신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뮤. 레인보우 스케치. 너희끼리 왔어.
1: 이제부터는 같이 해.
2: 그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주비주를 가져오는 거야.
1: 내게 맡겨. 뮤직 슬라이드.
0: 멋지다, 핑크 비주. 뉴! 잘했다, 뉴!
3: 왜 그러냐, 뷰?
0: 있었는데, 없다, 뷰! 먹었는데, 배고프다, 뷰! 그거 다 가짜라니까.
2: 덕분에 아이템을 얻었어.
0: 얼른 가자, 뇨.
3: 난 아직 배고프다, 뀨.
1: 주주,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주자.
0: 얼른 노래해라, 뀨. 우린 준비된다, 뀨.
3: 좋아, 시작하자.

0: 제법이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1: 어, 뭐지? 어, 어디서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유. 유. 유. 안 돼.
2: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0: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1: 유주! 유!
3: 로시! 뮤!
1: 이런! 대마녀! 당장 풀어줘!
0: 그렇게는 안 되지. 모두 어둠의 주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1: 우리 어둠의 주비주로 만든다고! 시타뷰!
2: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주비주는 어디 있지? 마법만 풀면 되는데.
4: 어? 수정구 안에 있어.
1: 나 무섭다, 뷰.
5: 나도 다녀.
0: 뷰. 모두 어둠의 주비주가 되어라.
2: 안 돼. 더 이상은

0: 너와 함께 자제.
1: 주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0: 무슨 소리야 루시. 난 노래를 불러서 주비주에게 힘을 주려는 거였는데.
1: 그런 거였어?
2: 좋은 생각이야 주주. 우리의 힘이 주비주에게 닿을 수 있게 함께 노래하자.
3: 그래, 노래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팝! 이제 됐어!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 우리가 이겼다. 큐. 로사, 저거 치워줘라. 큐.
1: 왜? 또 게임해야지.
0: 안 한다. 절대 안 할 거다. 큐.
2: 대마녀가 들으면 아쉬워하겠네.
3: 대마녀, 다음에 만나면 하면 안 될 거야. 응, 우리가 혼내주자.

0: 스텔라.
1: 춤이 백조의 호수거든.
2: 아, 백조 공주랑 왕자 얘기 말이냐, 큐?
3: 스텔라, 그럼 새 발레복이 필요하겠다뇨. 우리가 진짜 백조처럼 만들어줄게, 뀨.
1: 괜찮은데.
3: 스텔라, 기수부터 재잖뇨.
2: 스텔라, 무슨 색이 좋냐, 뀨.
3: 스텔라, 왕자 역은 내게 맡겨라, 큐.
2: 스텔라, 나도 춤추고 싶다.
1: 아이 참, 얘들아. 어? 아!
3: 너희가 밤에서 쫓겨났잖아.
2: 너도 그랬으면서.
3: 그만해라, 뷰. 이제 베이커리로 돌아가시죠.
2: 배고프다, 뷰. 얼른 가자.
1: 이제야 조용해졌네. 뭐야?
2: 왕자 역은 내가 딱이 없는데, 큐.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4: 너희 이번엔 말썽 부리면 안 돼.
1: 어머, 어서 와 얘들아.
5: 스텔라, 아까는 미안했다, 뷰.
3: 그래, 화 풀어라뇨.
4: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났는데.
2: 역시 스텔라는 착하다니까, 큐.
1: 얘들아, 쟤는 가짜야.
4: 너 누구야?
1: 주주, 가짜가 나타났어.
4: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주주, 나 무서워. 속지 마, 주주. 내가 진짜라고.
4: 어쩜 저렇게 똑같지?
6: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2: 걱정 마라. 내가 알아내겠다, 큐.
3: 진짜 스텔라를 찾는 방법은 발레 대결이다, 큐.
7: 발레 대결?
3: 그래. 진짜 스텔라라면 춤을 더 잘 출 테니까, 큐.
4: 오, 그럴듯한데?
6: 응, 우린 늘 스텔라의 춤을 봤으니까.
3: 응,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1: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4: 이건 너무 쉬운데.
3: 그럴 리가. 얘들아, 큐! 큐! 진짜 스텔라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큐!
1: 그만해, 얘들아.
4: 야, 장난꾸러기들.
1: 내가 이겼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4: 아니야. 나 원래 간지럼 잘 타잖아.
1: 진짜는 나라고.
8: 아, 헷갈리네. 너희는 알겠어?
4: 나는...
3: 저 스텔라가 진짜 같아.
1: 말도 안 돼. 왜?
6: 주주,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4: 아니, 어떻게 간지럼을 참아. 사람이면 못 참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야.
1: 주주. 어떻게 이럴 수가.
3: 진짜라면 더 오래 돌 수 있을 거다, 큐.
2: 아,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큐.
1: 해커비주.
3: 드디어 찾았다. 저쪽이 진짜다, 큐.
1: 고마워, 퍼플비주.
4: 너한테 왕자님 역을 맡길게.
3: 야하, 신난다, 큐.
1: 다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5: 뭔가 이상하다, 뷰.
3: 우리가 나서야겠다뇨.
2: 새 달래복을 완성했다뇨.
5: 이걸 진짜 스텔라한테 줄 거다 뷰.
1: 우와, 정말 예뻐.
4: 고마워. 이건 지금 발레복이랑 비슷하잖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거 말이야.
5: 역시 진짜는 이쪽이다 뷰.
4: 맞다뇨.
1: 블루 비쥬, 옐로 비쥬.
4: 말도 안 돼. 진짜는 나라구나.
0: 너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5: 스텔라는 늘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뷰.
4: 그런데 저 애는 불평만 했다뇨. 아이 참, 화났어? 미안해. 내가 저 가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8: 아,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네.
4: 아, 어쩌지?
2: 그래, 신디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0: 너희들 신디 연습실이 어딘지는 알겠지?
4: 알고 말고.
2: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 찾아와봐.
4: 혼자서?
8: 그래, 더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스텔라인 거다.
4: 알았어. 이번엔 속일 수 없을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안 따라갈 거거든. 이럴 때 쓰려고 배워온 게 있지. 주비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내가 먼저 가야 해.
9: 아유,
4: 할머니, 괜찮으세요?
9: 아유, 나 좀 도와줘요.
2: 역시 네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나 히어.
4: 가짜는 길을 잃었나 봐. 아니, 도망친 건가?
1: 얘들아, 일이 생겨서 늦었어.
4: 죄 좀 봐. 또 거짓말을 해.
1: 너희들 제발 날 알아봐줘.
10: 그럼 왜 늦었는지 말해줄래?
1: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늦었어.
2: 스텔라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 뀨.
5: 맞습니다 뮤. 슈슈.
4: 너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10: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때? 노래해봐. 네가 진짜라면 이 노래를 알겠지?
4: 물론이지.
5: 이건 마법에 걸린 공주를 풀어.

0: 진짜였잖아. 저는 갔다가 도망친다 큐.
1: 그렇게는 안 되지. 치링치링치링링 치링, 시크릿 슈즈.

0: 당신까지 따라했다뷰.
1: 마법도 보여줄까?
0: 여기선 안 돼.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여긴 또 어디야? 루썸 사브르.
0: 조심해.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어? 이게 뭐야? 깜짝. 짜증나. 아, 저기 어둠의 주비주가 있어.
1: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0: 내가 상대해 주지. 하트링 로드. 스텔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1: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블러썸 로드. 스완댄 스윙.

0: 얼굴 샤워 팍! 됐어! 스텔라,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1: 나도 다 큐.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쩌냐, 큐.
2: 괜찮아. 결국 날 알아봐줬잖아.
0: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 다행이다, 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정면 버스 결칭한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8: 순한 킹킹.
16: 줄무랑
19: 덥덥한 말
20: 순하게
21: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22: 모터 구조 대화 나선형 바위탄 메사.
23: 다 얼마 안 됐는데 오토바이 진짜 빨리 배운다.
22: 고마워. 완전 재밌어. 브루.
23: 배우는 김에 야옹이들 기술도 배울래? 이런 나무 타기 같은 거.
22: 와.
23: 올라와. 여기 경치도 좋아.
24: 저 정도는 나도 해.
23: 내가 해볼게. 물이 없네.
24: 내 차례야. 나무 타기 힘들다.
23: 그래도 한번 시도해본 게 어디야. 와, 마셜은 올라왔네.
21: 요령을 알면 쉬워. 사다리 쓰면 돼.

0: 개그 여기 말썽 피우러 온 거 아니야?
1: 어, 맞아. 캐스킷. 저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겠지?

0: 양호부캡, 오늘은 진짜 말썽 하나도 안 피울 거야?
1: 누가 아는데? 생각하고 있거든. 이 대장을 믿어. 그래, 역시 대장이 진짜 말썽 피우기 좋은 일을 찾아냈네. 저 보스를 따라가!
2: 오늘 보실 나선형 바위 단말사는 어드벤처 베이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랍니다. 편히 둘러보면서 가세요. 조금 멀지만 경치가 좋거든요. 그치, 치카레타?
1: 저기요! 우리 경주예요! 진짜 달리는 게 뭔지 보여주지! 어, 어디서? 아, 잠깐! 으이. 뭐해! 얼른 앞지러 가!
2: 저희 마을이 자랑하는 신비로운 명물을 한시라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3: 어? 재미없게 대체 뭐 하는 거야?
2: 바로 여기입니다. 나선형 바위탑 멜사. 직접 올라가긴 좀 험한데라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좋죠.
1: 이제야 말썽을 피울 수 있겠어.
2: 안 돼! 못된 멍멍단 녀석들! 오토바이인지 뭔지 끌고 딴 데 가서 놀아줘!
1: 그러면 가죠 뭐. 네, 대신 버스는 가져갑니다.
4: 하! 우와, 버스로 가는 거야?
1: 아, 다리 안 다!
3: 안 가고 뭐해?
1: 모르겠다. 아무거나 다 눌러! 이제 저 관광객들은 아무데도 못 가.
2: 허피 구조대를 불러야겠다.
5: 우와, 이건 또 새로운 장면인데?
3: 깜짝 놀랐지?
5: 네, 시장님.
2: 라이더, 저 못된 멍멍단 녀석들이 우리 버스로 나선형 바위탑 멜사에 뛰어내렸어. 버스가 없으면 나랑 치크레타, 관광객들은 여기서 움직이지를 못해.
5: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전 대원 모터범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3: 우와!
7: 조심해!
3: 굴러서 본부까지 셋, 둘, 하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나선형 바이탑에 문제가 생겼어. 멍멍단이 구대 시장님의 관광버스를 훔쳐 타고 바위탑 꼭대기에 뛰어올라서 관광객들이랑 시장님이 꼼짝 못 하신대.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너는 공중에서 벨트를 내려서 도엔을 좀 구조해줘.
2: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다음은 와일드캣, 너는 실뭉치를 짚라인처럼 발사해서 허브캡이랑 개스킷을 안전한 위치까지 옮겨줄래?
3: 말만 해. 나야 언제든 바로 달려줄 테니까.
1: 그리고 러블, 넌 삽으로 길을 좀 골라줘. 저 버스를 내리고 나면 관광객들을 태우고 돌아와야 하거든.
4: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저, 너희를 보니 마음이 놓이네.
1: 네, 걱정 마세요. 러블, 바로 일을 시작해줘.
2: 알았어, 라이더.
1: 스카이, 넌 드웨인을 태우고 와줄래?
3: 간다,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와일드캣, 점프를 하기엔 좀 먼데 초고속 부스터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4: 좋아, 라이더 대장. 와용, 초고속 부스터.

0: 저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버스를 거꾸로 몰고 가는 일이 더 어렵지.
1: 우리 구조대가 셋 다 구해줄게. 와옹! 질뭉치 발사! 허브캡, 캐스킷, 이 짚라인 타고 가. 이거...
0: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오,
2: 줄타기다! 나 줄타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3: 우와!
0: 또 착한 척이나 하고 누가 구해달랬나? 야옹이는 더 싫어! 어서 내려가자! 도움이 왜 필요해?
1: 허브캡, 그냥 안전히...
0: 멍멍다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
4: 허브캡, 안 돼, 잠깐만! 넌 또 거꾸로 가는 거 밟았잖아!
0: 브레이크, 빨리 밟아!
4: 안 됐단 말이야! 우와!
5: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나? 이거 큰일 나겠어요! 체이스, 여기 매사 쪽으로 와줘.
6: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1: 와우, 발톱 타이어. 자, 반대로 회전. 우와!
0: 우와! 저리 비켜, 야옹아.
1: 야옹아, 떨어질 뻔했네.
6: 러블! 작성기와 피해!
7: 정말 고마워. 안 돼! 돌들이 벽을 쌓았네. 이 많은 걸 언제 다 치우지?
5: 체이스! 게스킷이 떨어졌어!
6: 바로 출동할게! 그만!
4: 짜잔! 나 방금 여기 한 거다.
8: 라이더, 와일드가 언제까지 버스를 잡고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커브는 조금만 더 크게 돌아도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어!
5: 와일드캣, 그 버스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9: 일단 바닥에 쌓인 돌은 러블이 계속 치우고 있어!
1: 그러면 와옹! 타이어 발톱 제자리로! 아깝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착지야 나한테 기본이지! 준비해!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바닥에 돌이랑 부딪힐 거야! 간다!
6: 버스가 와! 서둘러, 러블!
7: 아직인데... 잠깐, 좋은 수가 있어!
1: 경사로야! 앞에 꽉 잡아!
0: 우와!
1: 우와!
5: 로보독을 불렀으니까 트럭 본부를 몰고 오면 관광객들과 함께 타고 돌아가시면 돼요. 버스는 아마 한동안 못 달릴 것 같으니까요.
10: 벌 받았지, 멍멍단? 마을까지 계속 쭉 밀고 가. 도착해야 너희 오토바이 돌려줄 거니까.
2: 말썽 피우려다 이게 뭐야, 허브께.
4: 그러게. 그렇다고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0: 잔말 말고 그냥 밀기나 해.
10: 라이더, 와일드캣, 구조대, 오늘도 구해줘서 고맙다.
5: 별 말씀을요, 구대의 시장님. 또 폭주족이 버스를 훔쳐타고 달아나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0: 그러고 보니 와일드는 어떡하지? 네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잖니.
4: 짠! 누가 이걸 놓고 갔네.
1: 고마워, 스카이. 완벽하게 해결돼서 기분 좋다.
6: 모터 구조대, 재채기하는 체이스를 구해라!

0: 근데 너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 에이치!
1: 몸을 더 웅크려 볼래? 이런 식으로.
0: 우와, 나도 그 바퀴 드는 거 해보고 싶다. 에이치!
1: 흙먼지가 날려서 그런가?
0: 난 괜찮아. 에이치! 나도 그거 연습해볼게. 저기 가서.
1: 같이 가! 내가 봐줄게.
0: 아, 저기, 그냥 나 혼자. 에이치!
1: 괜찮아, 체이스?
0: 멀쩡해. 가볼게. 고양이 털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데 기분 나쁠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냥 내가 피해야지, 뭐.
1: 나한테서 도망치는 것처럼 가버리네. 무슨 일이지?
0: 이제 좀 살겠다. 와일드 옆에만 안 가면 괜찮긴 한데 이래선 모터 구조대를 어떻게 해? 오토바이나 더 연습해야겠어.
2: 우와, 저 파란 강아지 진짜 잘 달린다.
3: 맞아, 너희 둘보다 나은데.
4: 정말 우리보다 잘 달린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2: 저기, 허브캣, 혹시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있는 거 아닐까?
4: 그래, 그거였어. 저 목걸이 때문이야. 얼른 가서 저걸 뺏자.
3: 그러니까 지금 출동하자는 거지.
5: 멍멍단 말썽 비우러.
3: 여기 보여줄까?
0: 뭐야?
4: 집게팔! 됐다!
0: 잠깐! 내 목걸이!
4: 제꼬 날아가! 아니, 내 목걸이!
0: 확성기!
6: 위험해! 어서 빨리 내려와!
4: 그런데 구조대 멍멍아! 친구들 불러서 우리 구해줘! 얼른!
6: 알았어! 근데 목걸이가 있어야지!
4: 아, 그래? 그 목걸이 떨어뜨렸는데.
0: 드론!
4: 저걸 가지고 어떻게 구해?
0: 제일 안전한 길을 볼 수 있거든. 자, 날 따라와. 그럼 괜찮을 거야. 이제 차례로 가볼까? 우후!
2: 우와, 너 대장 노릇 잘한다.
0: 뭘? 이젠 내 목걸이 찾으러 갈게.
4: 나도 저런 장치 있으면 대장 노릇 잘할 거거든. 껴, 계속해, 만들어줘.
3: 한번 시도 정도는 해보지 뭐. 누구 체이스 본 친구? 어디에 숨어있나 봐. 체이스!
1: 아까 전에 오토바이 연습하다 쌩 가던데? 내가 뭐라도 잘못했나?
7: 잘못? 무슨 문제 있었어?
1: 아니, 재채기만 했지.
7: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었나?
1: 야, 우와! 그래서 재채기를 한 거야? 나 때문에? 근데 알레르긴 걔도 어쩔 수 없잖아.
7: 그러니까. 지금은 나아졌는지 목걸이로 물어보자. 이상하네. 응답이 없어. GPS로 목걸이 위치를 추적해볼게. 왜 사막에 있다고 나오지? 아무래도 이상한데. 전대원 모터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4: 우와!

0: 모터 구조들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어, 체이스 빼고.
1: 그래서 너희를 불렀어. 사라진 체이스를 찾아내야 돼.
2: 물론 가야지.
0: 다 같이.
3: 찾자.
1: 체이스가 응답을 안 하니까 목걸이에 GPS

0: GPS 신호를 보면서 어디 있는 건지 찾아야 돼.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로 위에서 사막을 쭉 훑어봐줘.
1: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0: 그리고 러블. 넌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바위가 있으면 안전하게 다 치워줄래?
2: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3: 라이더, 같이 가도 돼?
0: 도와주면 좋지, 와일드. 넌 오토바이를 잘 타니까 가다가 협곡처럼 좁은 길을 지나야 할 땐 거길 맡아줘.
3: 고마워, 라이더.
0: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멍멍단을 위한 공식 드론 제1호 완성!
1: 내 아이디어니까 먼저 날린다.
2: 우와! 예! 가자 드론!
3: 방금 뭐지?
0: 짜잔! 우리 멍멍단도 이제 너처럼 드론 갖고 있다고. 드론!
1: 아, 왜 안 서?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 거야?
2: 어? 혹시 뭐 구르는 소리 안 들려?
3: 이런! 바위야! 빨리 비켜! 따라와! 저쪽으로! 위험했네. 다들 괜찮아?
2: 아, 정말 고마워, 용감한 파란 친구.
1: 너 때문에 갇혔잖아. 어떡할 거야?
3: 나 혼자선 안 돼. 다른 애들이 와서 도와주면 몰라도.
4: 여기 위에선 체이스도 목걸이도 안 보여, 라이더.
5: 목걸이의 GPS 신호로 볼 때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6: 잠깐, 방금 이 목소리는 체이스?
7: 에이치!
6: 지금 또 들렸어. 소리는 이쪽에서 난 것 같은데?
0: 제이스 재채기 맞아.
5: 러블, 바위 좀 치워줘.
7: 삽.
3: 에이츠, 에이츠. 봐봐, 누가 우릴 구하러 왔어.
7: 에이츠.
3: 내 코가 그러는데 지금 밖에 있는 앤 와일드래. 에이츠, 보고 싶었어. 에이츠. 너랑 너희 전부 다.
6: 난 좀 떨어져 있을게. 재채기 더 하면 안 되잖아.
3: 네 잘못 아니니까 걱정 마. 솔직히 말할걸. 그냥 가서 미안. 우리는 그래도 친군데.
1: 저 강아지들 또 우쭐대겠지?
0: 그쯤에선 적당히 해.
1: 그러게, 누가 그런 이상한 엉터리 드론 같은 거 만들래? 만들 거면 이렇게 좀 근사한 걸 만들어야지. 이상한 문제도 없고 말썽도 잘 피웠을 거라고. 잘 봐.
5: 어, 뭐야? 우후! 아니,
4: 살려줘!
5: 구하려면 둘이 같이 점프해야겠는데? 체이스, 넌 조종사에 구해. 와일드, 넌 제트기를 맡아줘.
6: 알았어, 라이더. 이번엔 엄청 높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
3: 에츄! 네가 알려줬던 방법을 쓸게.
5: 환상의 팀인데?
2: 어? 진짜 대단해, 개스킨! 이 드론 아직도 날고 있어!
0: 2번이지!
1: 가, 드웨이! 밟아!
6: 큰 생쥐다! 낭다람쥐였네. 잠깐, 체이스 목걸이? 이리 줘, 주인한테 줘야지.
3: 고마워, 에츄! 우와!
5: 지금 생각났는데 네 재채기를 멈추게 할 방법이 있겠어.
6: 우와, 재채기를 안 하네. 새 헬멧 진짜 최고다, 제이스.
5: 알레르기 방지 필터를 넣어서 이 헬멧만 쓰면 이제 고양이 털 알레르기는 문제 없을 거야.
3: 고마워, 라이더.
5: 혹시 또 재채기 때문에 괴로울 때는 우릴 불러. 에취 하고.
6: 한 번 더 갈까?
3: 예!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랜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1: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5: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5: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공포의 썬더마우스.
10: 우와, 나뭇가지로 마시멜로우 구우려고? 캠핑이라면 요리가 빠질 수 없잖아.
9: 아니, 이건 뗄감으로 쓸 거야. 모닥불이 더 크고 환할수록 어둡지 않으니까.
11: 이걸 쓰자.
9: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럼 저 나뭇가지는 마시멜로 굽는 데 쓸까? 나도 먹고 싶긴 했어.
10: 좋지.
9: 너무 걱정 마. 우리가 옆에 있잖아. 어두워지니까 별거 아닌 것까지 무섭네.
12: 오, 그럼 지금 우리 무서운 얘기 같은 건 하면 안 되겠네.
9: 아니야, 나 무서운 얘기는 좋아해.
11: 응, 나도. 캠핑인데 무서운 얘기가 빠질 수 없지. 좋아. 입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괴물 얘기 알아?
9: 혹시 썬더마우스?
11: 맞아. 엄청 큰 괴물인데 코끼리의 한 여섯 배쯤? 아주 깊은 정글 속에 동굴에 살고 있대. 이빨엔 보라색 점이 있고 눈에선 빛이 나. 뿔도 이렇게 길지. 깜깜한 밤 새들이 올 때면 그 괴물이 으르렁 하고 동굴을 나오는데 소리가 폭풍우보다 크대. 코끼리도 놀랄 정도로.
9: 다 끝난 거지? 어? 뭐 더 없지?
11: 이 얘기는 다.
9: 뭐가 오는데? 혹시 썬더마우스 아니야? 라이더, 이거.
13: 우와, 진정해. 놀랐나 봐.
14: 얘들도 방금 그 괴물 얘기를 들었나?
11: 괜찮아.

0: 아무 일 없을 거야.
1: 카를로스 말이 맞아. 우와! Be careful! 조심해! 앞좀 잘 보고 가! 우와! 아,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아, 잠깐, 잠깐!
2: 우와! 조심해, 마셜! 몰아넣기야!
0: 다행이야.
1: 근데 저 코끼리는 모래늪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 발버둥을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잖아.
2: 트래커 말처럼 저 코끼리를 구해줘야겠어. 걱정 마, 아빠 코끼리야. 모래늪에 빠진 저 아기 코끼린 퍼피 구조대가 구해줄게. 퍼피 구조대 모두 트럭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1: 나도 같이 가와! 조심해!
4: 아, 미안. 너무 신났나봐. 이 커다란 마셜멜로 보고 영세해져.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정글에서 난 커다란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아기가 모래늪에 빠졌어. 더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불도저로 저 모래늪에 바위를 밀어넣어줘. 아기 코끼리한테 갈 수 있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다음은 로키. 넌 연장으로 저 코끼리를 들만한 큰 그네를 만들어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가자!
1: 그리고 체이스. 넌 견인고리로 아기 코끼리를 당겨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괜찮아, 코끼리들아. 걱정 마. 퍼피 구조대가 금방 와줄 거야.
1: 주문하신 돌다리 갑니다. 으아, 모래늪이 생각보다 깊네.
2: 이걸 쓰면 돼.
3: 좋은 생각이야, 로키. 그걸로 한번 해보자. 러블, 저걸 놔줘.
1: 견인고리?
2: 와우! 와! 아까 들렸던 큰 소리야. 고마워, 친구. 우리가 얼른 빼줄게.
3: 이제 당기자, 체이스.
1: 견인고리, 당겨.
4: 이런, 끌려가는데?
3: 뭔가 고정할 게 필요하겠어.
4: 고마워, 코끼리야.
3: 러블, 통나무를 밑에 넣어줘.
2: 고리 풀어줄게.
3: 안 빠지게 조심하고. 모두 수고 많았어.
4: 문제는 저 소린데.
2: 혹시 썬더마우스?
3: 그건 지어낸 거야, 러블. 물론 뭔가 다른 게 저기 있는 것 같지만.
2: 모든 동물이 다 무서워할걸?
0: 만약 다른 동물들도 놀라면 위험하겠는데? 이 코끼리처럼.
4: 저 큰 소리를 내는 게 누군지 알아야 막을 수 있을 거야.
3: 그럼 그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내자. 누가 어디서 내는 소린지 계속 추적해야 하는데 우리만으론 부족해. 트래커, 스카이, 지금 공터로 와줘.
5: 알았어.
2: 바로 갈게.
3: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무서운 소리 듣고서 달려온 데가 여기였지?
0: 모두 귀 쫑긋 세우고 잘 살펴봐.
2: 아주 쫑긋해.
3: 코끼리들이 맨 처음 그 소리를 들은 데가 여기인 것 같지?
5: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
1: 바나나 비를 맞아보는 건 또 처음이네.
6: 울음소리가 난 데는
5: 저기야!
3: 잘했어, 트래커! 가보자!
1: 썬더마우스라는 괴물이 진짜 있다면 딱 이런 동굴에 살 것 같은데.
6: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 그래도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누구 소리인지 알지.
4: 손전등을 비춰볼게.
3: 잠깐.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들어가면 정체가 뭔지 몰라도 깜짝 놀라 도망칠 거야.
2: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찾아?
3: 스카이, 네 야간 투시 고글을 써볼까?
5: 알았어, 라이더. 내가 샅샅이 찾아볼게.
6: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난 귀가 아주 밝잖아. 그러니까 괴물인지 뭔지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 찾아낼 수 있어.
0: 트래커, 네가? 많이 어두울 텐데.
6: 스카이, 내 옆에 있을 거지?
5: 걱정 마. 딱 달라붙어서 갈게. 썬더마우스는 나랑 찾자.
2: 좋아, 그럼 간다.
5: 고글!
7: 계속 말하면서 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바로 달려갈게.
5: 알겠어, 라이더.
6: 어떡해. 큰 숨소리가 들려.
5: 어디서?
6: 저 굴 속일걸? 아마. 그래, 저 방향이 맞아.
1: 라이더, 내가 돌은 좀 아는데 이 동굴 꽤 불안해.
3: 스카이, 트래커, 웬만하면 조심조심 걸어가.
5: 괜찮아, 트래커?
6: 어두우니까 오히려 듣는 건 더 편해. 제발 저기 무서운 게 있다는 말만 하지 마.
5: 됐어, 안전해. 나도 그 숨소리 들려. 라이더, 다 왔어.
6: 바로 앞이야.
5: 라이더, 들어갈게.
7: 조심해, 얘들아.
6: 땡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뭔지 확인은 해야겠지?
2: 시끄럽긴 한데 누군지 몰라서 괜히 무서워했구나.
5: 라이더, 정체는 큰 털보였어. 통나무를 피리처럼 불고 있더라고.
3: 정말? 그게 큰 털보가 낸 소리였어? 동굴 안에서 보니까 소리가 더 크게 울렸나 보다.
5: 뭐야, 피하자.
2: 와, 무대를 다 부숴놨네. 아니, 동굴.
6: 어떡하지, 동굴 입구가 다 막혔는데. 그만해! 자꾸 진동을 만들면 안 돼! 더 위험해져! 큰털보야, 진정해봐. 당연히 무섭긴 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고 친구랑 있으면 원래 무서운 것도 덜 무서운 법이거든.
3: 러블, 바위를 치우자!
1: 러블, 러블 스피드로 출동!

0: 힘만으로 치우긴 힘들겠는데.
1: 기대하시라, 쇼타임!
2: 오!
3: 누가 낸 소린지 아니까 이제 확실히 안 무섭긴 하네.
1: 어, 근데 아직 시끄럽긴 해.
4: 고맙다고 하려는 것 같아.
3: 아니야, 당연한 건데 뭘. 혹시 또 정글 어딘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 구조대 불러줘.
1: 노래해도 좋고,
0: 안에서 키우는 동물을 구해라!
1: 됐다! 드디어 알렉스의 마당 볼링장 다 완성이야!
3: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같이 볼링하자! 먼저 해, 스카이!
1: 야! 야호!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4: 이제 나!
1: 우와! 너희 볼링 되게 잘한다!
3: 다음은 마셜, 스트라이크 쳐봐.
1: 잠시만. 볼링이 이렇게 힘든 건. 스트라이크?
5: 얼른 오렴, 치카레타. 저스티너랑 줄리우스가 왔어. 설마 잊었니? 주말에 온댔는데 새 친구도 같이 말이야. 어서 오!

0: 안녕하세요, 고모.
1: 어우, 세상에. 너희들이 데려오겠다던 친구가 이런 애일 줄이야. 이렇게 아주.
0: 귀여운 애요?
1: 복슬복슬한 애였네.
2: 얜 햄스터예요, 고모. 우리 반에서 키워요.
0: 원래는 교실에서 같이 키우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선생님이 돌보라고 보내줘요. 이번 주는 우리 차례 거야.
1: 어, 맞다. 내가 그 정책에 동의했는데 말이야.
0: 이름이 뭐게요? 반에서 투표로 정했는데 우리가 지은 이름이 뽑혔어요. 바로 구수염 시장님.
1: 어? 내 이름을 따서? 귀여워라.
2: 이런, 구수염 시장님 물병을 학교에 두고 왔나 봐. 그 물병 가지러 갔다 와도 돼요? 멀지 않거든요.
1: 안 되게 뭐 있니?
0: 예이!
2: 우리 갔다 올 동안 고모랑 놀고 있어.
1: 뭐? 나하고?
0: 그냥 저 공만 굴리게 놔두면 돼요. 잘 노니까요.
1: 오, 그래. 혼자서도 참 잘 노네. 너도 인사할래, 치카레타? 어, 안 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인사하려던 거야! 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시멘트는 아직 안 굳었어! 야, 적어도 시멘트에 빠지는 건 마감돼. 한번 굳으면 진짜 빼기 힘든 게 이거니까. 응? 어쩌지?
3: 네, 구대의 시장님, 잘 계시죠?
1: 그게 잘 못 있어. 발이 여기 딱 끼었거든. 불쌍한 우리 구수염 시장님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3: 구수염 시장님이요?
1: 햄스터 이름이야. 우리 조카들 반에서 키우는 애지. 방금 저리 굴러갔거든. 라이더, 차도로 나가기 전에 그 햄스터를 좀 잡아줄래? 우리 조카들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주면 최고지.
3: 걱정 마세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0: 라이더가 부른다!
4: 어, 어, 마셔! 조심해!
0: 와, 또 스트라이크네. 선수해볼까?

0: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희 시장님이 구수염 시장님이란 햄스터를 쫓아가다가 돌구든 시멘트에 빠지셨대. 어?
2: 뭐? 햄스터 시장? 귀엽겠다.
1: 구대희 시장님의 발을 빼드리고 햄스터가 위험해지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잭해머로 시멘트를 뚫어서 시장님 발을 빼드려.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확성기랑 고깔로 차들을 좀 막아줘. 햄스터가 혹시 다치지 않게.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하나 좀 꺼내줄래?
1: 걱정 마세요.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이게 많이 떨릴 수도 있어요. 책 해마.
0: 고맙다. 근데 우리요, 구시엄 시장님은?
1: 저희가 찾아볼게요.
2: 어디로 굴러갔는지 아세요?
0: 저쪽으로 가던데.
3: 좋아, 간다. 이번엔 전부.
4: 우와, 얘들아, 뭐였어?
3: 뭐가?
5: 이런, 구수염 시장님이 차들이 많은 큰 길로 나가는데?
1: 체이스, 차들을 막아줘!
5: 고깔! 확성기!
6: 잠시만요, 여러분! 햄스터 구조를 위해서 여기 차도는 잠시 막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1: 이제 햄스터가 가까워. 그물로 잡아줄래?
2: 알았어. 준비, 조준!
7: 길에 웬 햄스터?
2: 그물!
5: 이런, 어떡해. 놓쳤어.
1: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러블, 어떻게 돼가?
8: 좋아. 시멘트는 걸다 돌았어.
0: 고맙다, 러블. 이 상태로 새 구두를 사기는 좀 힘들겠지만.
8: 아참, 구수염 시장님은 잡았어?
1: 아니, 아직. 근데 어디로 간지는 알아.
3: 좋아, 장애물 코스를 점검하자. 묘기를 할 평균대는 됐고, 메가 점프대는 아주 좋고. 이제 이 스턴트 코스에 도전할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용기하면 또 이 용감... 햄스터는? 우와, 저 꼬맹이 스턴트에 소질이 있는데? 그래도 메가 점프대는 내가 훨씬 날걸!
1: 잘 찾아보자, 얘들아. 그 햄스터는 분명히 여기 어디에 있을...
0: 나는 못 보겠어. 눈 감아 직화됐다.
1: 체이스, 구수염 시장님이 안전하게 내릴 만한 데를 만들어줘.
2: 그물?
3: 시장님 목마르겠다. 그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1: 안 돼! 바다 쪽으로 가는데?
2: 내가 갈게!
8: 어디로 갔지?
5: 봐! 저기 아기 고래!
8: 엄청 귀여운 고래네.
5: 근데 위를 봐! 햄스터가 아기 고래 위에 있어!
8: 둘이 같이 노는 건가 봐.
0: 착하지, 고래야? 구시엄 시장님을 당장 여기로 보내줘. 고래 장난감이 아니야. 조카들이 키우는 애라니까.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전문가가 있거든요. 주마, 햄스터를 구하게 잠수정 좀 타고 와줄래?
3: 해양구조 주마 출동! 왔어, 라이더. 고래배 바로 밑이야.
1: 좋아, 거기서 좀 기다려줘.
0: 라이더, 주마가 물속에서 기다리면 저 햄스터를 어떻게 구해?
1: 그게요, 보세요. 저기 아기 고래가 웃을 때마다 구수염 시장님이 공중에 높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주마가 고래를 아주 크게 웃도록 만들면.
8: 시장님을 여기로 쏘겠네. 구데이 시장님 말고 저 햄스터요.
1: 주마, 준비하고 지금!
3: 알았어, 대장. 간지럼 태울게. 집게!
5: 성공이야! 고래가 웃으니까 햄스터가 더 높이 뜨네.
1: 좋아, 주마. 딱 한 번만 더.
3: 간질간질간질.
0: 이리 온다.
1: 잡아줄래, 러블?
8: 삽. 여긴가? 저긴가? 받았다.
1: 잘 받았어.
8: 얘는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
0: 한 번 더?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오늘은 실컷 논 것 같은데? 고! 고맙다, 퍼피 구조대. 더 늦기 전에 구수염 시장님을 구해줘서 아마 우리 조카들은 얘가 나갔던 것도 전혀 모를걸.
1: 별 말씀을요, 시장님. 반에서 키우는 동물이 또 사라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왜 부르는데?
0: 오, 그게 구수염 시장님을 집에 넣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3: 목 말랐지? 여기 물병 가져왔어.
7: 대한민국 아이들.

0: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뽀롱뽀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아침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4: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랜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안녕하세요. 우리 밀크 예방접종하러 왔어요.
3: 그래, 어서 오렴.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2: 네. 밀크야, 안 돼.
3: 아니야, 괜찮아. 놀아도 돼. 밀크가 저 집이 마음에 드나 보네.
4: 뭐? 밀크 집을 만들자고?
2: 응! 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 밀크가 강아지 집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봐! 우리도 집이 있고, 개미도 집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5: 새 집은 둥지라고 해.
2: 그러니까 밀크도 집이 있어야지.
6: 그래, 그래. 그런데 어떤 집을 만들지?
2: 아주 아주 멋지고 근사한 집! 재밌겠다!
5: 재료는 뭐가 좋을까?
7: 부탁하신 상자 배달 왔습니다.
2: 이걸로 밀크가 사는 커다란 성을 만들자.
6: 난 이 박스에 멋진 자동차 모양의 밀크집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
2: 난 선물 상자 같은 예쁜 집이 좋아.
8: 아니야, 성이 더 멋져.
6: 자동차 집이 더 좋을걸.
2: 어떡하지?

0: 그럼 우리 셋이 각자 만들면 어때? 그런 다음에 밀크한테 고르게 하는 거야. 짜잔! 지금부터 강아지집 만들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 선수는 1번 별이.
1: 네! 멋진 자동차 집을 만들어줄 거예요.
0: 2번 써니.
2: 예쁜 공주님이 사는 멋진 성을 만들어줄 거예요.
0: 3번은 바로 나! 달림이! 선물 상자 집을 밀크한테 선물해야지!
3: 자, 그럼 밀크 집 만들기 시작!

새 집이 아니라 밀크 네 집을 고르라고. 그래, 내 자동차 집에 한번 타봐. 완전 신날 거야. 짜잔! 봤지? 내 자동차 집이 제일 멋지다니까. 자, 출발합니다. 비트야, 이리로 와. 이번엔 내 선물 상자 집으로 와봐. 진짜 예쁘지? 어? 문이 좀 작은가?

0: 안 가져버렸네. 꼭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집처럼 돼버렸어.
1: 애써 만든 집들이 엉망이 돼버렸구나.
0: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집은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요.
2: 다녀왔습니다.
0: 아, 엄마다! 그래, 엄마한테 부탁해야겠어. 우리 엄마 뭐든지 잘 만드니까.
1: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3: 밀크집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0: 네, 진짜 집처럼 튼튼하고 예쁘게요.
3: 그래, 그거야 어렵지 않지. 아, 마침 창고에 집 수리하다 남은 재료들도 있고 말이야.

0: 정말 예쁜 집이 만들어졌네. 밀크야, 넌 어때?
1: 그리고 이거! 밀크집 표시!
2: 그럼 오늘부터 밀크는 여기서 자는 거야?
1: 그래!
3: 나랑 밀크 이제 같이 못 자?

예쁘잖아.

0: 달림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1: 엄마.
0: 응? 밀크랑 같이 자고 있잖아? 밀크가 없으니 허전해서 같이 잤다고? 뭐야, 그럼 밀크집은 괜히 만들어줬네.
1: 밀크가 없으니까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너도 그렇지, 밀크야?
0: 괜히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1: 네?
0: 저기...
1: 볼 수 있겠네.

0: 어때? 예쁘지? 귀엽지? 엄청 사랑스럽지? 칭찬 도장 100개 받으면 햄스터 키워도 된다고 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고. 방 청소하기, 손톱 물어뜯지 않기, 일찍 자기, 버섯이랑 가지 먹기.
1: 이름은 뭐야?
0: 행복이.
2: 귀엽다.
0: 한번 만져볼래?
2: 아니, 난 사양할게.
0: 우리 행복이 달리기도 얼마나 빠른데.
1: 진짜? 그럼 밀크랑 달리기 해볼까?
0: 그럴까? 좋아. 행복이 파이팅. 행복이 이겨라. 행복이 이겨라. 아니, 나한테 오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너무 좋아. 내가 햄스터를 얼마나 키우고 싶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1: 조그만 귀, 조그만 눈, 조그만 코입.
0: 정말 귀엽지?
1: 조그만 손, 조그만 발,
0: 조그만

0: 봐요.
1: 다시 결혼해.
0: 어? 써니 안녕.
2: 안녕.
0: 안녕.
2: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무슨 소리?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3: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0: 얘들아, 사실은 나 행복이 데려왔어.
2: 뭐?
3: 써니야, 행복이를 유치원에 데려오면 어떡해?
0: 나도 알아. 그치만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4: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 있었어요?
5: 유치원에 올 때는 집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물건 가져오지 않기로요.
3: 네.
5: 이건 집에 갈 때까지 여기 넣어둘 거예요.
0: 안 돼! 행복이 저런 깜깜한데 넣어둘 순 없어!
3: 그럼 어떻게 하려고? 교실에 데려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2: 얘들아, 여긴 어때? 집에 갈 때까지 여기에 두자.
0: 여기에? 행복아, 여기서 조용히 기다려야 해. 알았지?
2: 달림아.
6: 난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
2: 별이, 넌 행복이가 걱정도 안 돼.
6: 알겠어. 선생님, 저 화장실 좀요.

0: 어? 오늘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사람이 많지?
1: 다녀와.
2: 행복아, 답답하지?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
0: 별이야, 화장실 안 가고 뭐해?
3: 네, 갈 거예요.
0: 누군데?
3: 그게 속이 찡.

0: 꾸기를 데려오지 말걸. 이러다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1: 소니야.

0: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써니야, 행복이랑 떨어지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낯선 곳에 갑자기 데려와서 행복이가 얼마나 놀랐겠니.
2: 죄송해요.
1: 행복이는 행복이 집에서 잘 돌봐주는 게 제일 좋단다. 알겠지?
2: 네,
0: 약속할게요. 행복아, 오늘 미안했어. 앞으론 정말 잘 보살펴줄게.

0: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수정이 가자.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접고 누르고 펴고 접고 누르고 펴고.
1: 어? 윈다쌤 뭐 하세요?
2: 어? 할이 왔구나.
1: 네.
2: 이건 그림을 그리는 주문이야. 접고 누르고 펴고.
1: 이게 그림을 그리는 주문이라고요?
2: 쌤이 천천히 보여줄게.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고 이 반쪽에만 빨간 물감을 쭉 짜고서.
1: 이게 뭘까?
2: 이게 뭘까? 접고
1: 접고
2: 누르고
1: 누르고
2: 펴면 짠!
1: 우와! 하트다! 하트! 하트예요, 선생님이!
2: 하리를 향한 내 마음.
1: 감동이에요. 접고 누르고 폈더니 이쪽하고 이쪽이 똑같아졌어요. 우와!
2: 신기하지?
1: 네.
2: 쌤이 또 이 반쪽에만 그려볼 테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맞춰봐.
1: 네.

0: 접었다 눌렀다 펴면
1: 펴면 와 너는 거미구나
0: 거미 안녕 이 친구는 누굴까?

0: 무당벌레도 잘 가.
1: 잘 가.
0: 이번엔 누가 나올까?
1: 누가 나올까?
0: 접었다. 눌렀다. 펴면.
1: 펴면. 우와! 윙! 윙! 꿀벌이네요!
0: 꿀벌아, 반가웠어. 신기하지?
1: 네.
0: 하나 더? 아, 아니야.
1: 아, 쌤, 뭔데요? 뭔데요? 왜 고민해요?
0: 그림 하나 더 그려주고 싶은데 하리가 놀랄까봐.
1: 아, 안 놀라요, 안 놀라. 하리는 용감하다고요. 얼른 보여주세요.
0: 알았어. 그럼 하나 더 보여줄게.
1: 신난다.

0: 접고,
1: 접고,
0: 누르고,
1: 누르고.
0: 펴면, 하리야, 괜찮아?
2: 진짜 호랑이가 어흥 하고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0: 아유. 손아, 손아, 내 손아. 아유, 너무 잘 그리지 말라니까. 쌤이 미안. 대신 이번에 하리가 원하는 그림 그려줄게.
2: 어? 좋아요, 좋아요. 근데 뭐 그리지? 생각나는 게 없는데.
0: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좋아하는 색깔로 아무렇게나 그리기.
2: 아무렇게나요? 그래도 돼요?
0: 응, 시작해볼까?
2: 네!

0: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짰는데 이런 신기한 그림이 나올 줄이야.
1: 하리 대단한걸?
0: 하리 마음에 쏙 들어요.
1: 친구들도 이렇게 접고 누르고 펴서 그려볼래요?
0: 꼭 해봐요, 꼭. 어머, 그린다 쌤! 안녕하세요. 모모도 한 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누가 모모게요? 맞춰보세요.
2: 고.
3: 우리 혜원이 좀 봐봐요. 혜원이가 접고 누르고 펴서 그린대요. 혜원아, 뭐 그릴 거야?
2: 선. 이렇게 초록색을 쭉 짜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세모로.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3: 연두색으로.
2: 그 다음은 무슨 색 할까? 너가 정해주라.
3: 아, 그러면은 혜원이의 빨간 옷이랑 내 노란 옷을 합쳐서 주황색. 알았네.
2: 여기다가 이렇게 점점점점 그려줄 거야.
3: 점점점점. 와, 예쁘다 예뻐.
2: 됐다.
3: 와,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2: 이제 한번 접어볼게.
3: 접어봐, 접어봐. 너무너무 기대된다.
2: 먼저 이렇게 접어주고.
3: 접어주고.
2: 꾹꾹 눌러줄 거야.
3: 꾹꾹 눌러줘.
2: 우리 이제 같이 펴보자. 하나, 둘, 셋. 짜잔.
3: 어머나.
2: 우와.
3: 이게 뭐야?
2: 이거 꼭 자동차 같지 않아?
3: 어떻게 자동차야?
2: 봐봐. 초록색으로.
3: 초록색으로?
2: 이렇게 바퀴를 그려줄 거야.
3: 바퀴?
2: 응. 바퀴도 이렇게 그려주고.
3: 우와.
2: 여기다가 네모네모 그리고.
3: 네모네모.
2: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창문. 됐다.
3: 우와. 그렇게 그리니까 이제 보인다. 정말 자동차 같아. 혜원아. 하나 또 보여줘, 또 보여줘.
2: 그래. 그럼 이제
3: 또 그린다.
2: 내가 좋아하는 또 세모세모.
3: 세모세모. 혜원이 세모세모 좋아하는구나.
2: 응. 파랑색으로 해볼게.
3: 파랑색.
2: 쭉 동그라미로 짜주면.
3: 동그라미로 짜주면.
2: 으쌰, 됐다.
3: 우와. 무슨 그림 나올까 궁금하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눌러주고
3: 눌러주고. 얼른 열어봐. 우와. 짜잔.
4: 이거 꼭 개구리 닮았다.
3: 오잉, 정말 개구리 같네. 개굴.

0: 오늘은 데카크마니로 공주를 만들었습니다. 짜잔, 핑치 공주예요. 예쁘죠? 난 예쁜 공주. 안녕.
1: 공주 멋져 멋져.
2: 김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정말 멋진 방법이야.
1: 열,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스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른, 서른, 서른, 서른,
0: 육십!
2: 정말 대단하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주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사우르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6: 킹킹.
4: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8: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갖고 말 거야.
1: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꿀떡이와 캬의 소원. 마셔.
6: 안 마신다니까.
5: 마시라니까. 너 오늘 물 안 마셨잖아.
6: 싫다니까.
5: 물 쏟을 뻔했잖아.
6: 그러니까 마시기 싫다는데 왜 자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왜 물을 마셔야 되는 거냐고. 왜.
5: 아이고, 아이고, 또 쏟을 뻔했네. 그러니까 물을 왜 마셔야 하냐면 목도 마르고. 목도 마르면 안 되니까.
6: 에이 뭐야. 누나도 모르면서 나한테 물 마시라고 하는 거야. 안 마셔.
7: 딱지.
5: 물딱지가 깜빡인다.
6: 혹시 설마 내가 물을 안 마셔서 깜빡이는 건가.
5: 이 물딱지로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알아보고 올 테니까 호떡이 너는 물 꼭 마시고, 알았지?
6: 알았어.
5: 이야!
6: 퍽! 누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8: 제발 마셔줘!
5: 응? 여기는 물잔 속인가?
8: 뭐? 당연하지! 여긴 물잔, 우린 물방울. 근데 너 소원 안 빌어?
5: 어? 소원이라니? 무슨 소원?
8: 너 왜 그래? 우리 소원 빌고 있었잖아. 내 소원은 호떡이가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거잖아. 그래서 내 이름도 꿀꺽 이잖아.
5: 아, 꿀꺽꿀꺽 할 때 그 꿀꺽이.
9: 내 소원은 호떡이가 물을 다 마시고 캬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은 캬.
5: 아, 그래? 재밌는 이름이네.
8: 재밌긴 네 이름도 마찬가지지.
5: 어? 그러고 보니 내 이름은 쭉이네.
9: 네 소원은 호떡이가 물을 쭉
8: 계속해서 쭉 마시는 거라면서.
9: 아, 호떡이가

0: 좋겠다. 오또가 제발 물 좀 마셔라.
1: 물방울들이 이렇게 호떡이가 물을 마시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줄이야. 그래, 호떡이한테 신호를 보내자. 호떡아, 얼른 물 마셔, 얼른!
0: 왜 갑자기 물 마시고 싶지? 물장이 흔들린다!
1: 드디어 호떡이가 물을 마시려나 봐!
2: 그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호떡아, 제발 꿀꺽꿀꺽 마셔줘!
0: 그리고 캬 하는 것도 잊지 마!
1: 어, 근데 잠깐 잠깐! 타임!
0: 아, 왜? 왜 멈추는 거야?
1: 아, 그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호떡이가
3: 물을 왜 마셔야 하지? 꿀꺽꿀꺽 캬 소리 듣기 위해서?
0: 물론 꿀꺽꿀꺽 캬 소리 듣는 게 우리 소원이긴 하지만
2: 호떡이가 물을 마셔야 우리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거든.
1: 그러니까 그게 뭔데?
2: 그건 호떡이가 물을 마시면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럼 타임 끝내도 되지?

0: 안녕하세요. 치마밀레이스 미용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심 원장님.
0: 반가워요. 우리 아밀레이스 원장님도 반가워. 어머나, 왜 안 나오시지? 아밀레이스 원장님, 손님 왔어요.
2: 탄수화물이 아니라 안 나갑니다.
3: 우리가 탄수화물이 아니라 실망하신 건가요?
0: 아니. 우리 아밀레이스 원장님은 탄수화물 커트 전문이라 잠깐 쉬시는 거고요.
4: 아, 우린 탄수화물이 아니라 물이잖아.
3: 아, 에이, 서운할 뻔.
5: 쭉, 여기 왔으니까 심 원장님한테 물어봐.
0: 뭘 말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근데 이유를 알아냈는데 왜 최고 딱지가 안 생기는 거지?
1: 그거야 물로 만드는 게 침뿐만이 아니거든요. 물이 있어야 눈물도 만들고 콧물도 만들거든요.
0: 아, 물을 마셔야 침도 만들고 눈물도 만들고 콧물도 만드는 거구나. 응? 근데 왜 아직 최고 딱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1: 어머나,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서 그러나? 아, 나머지는 위산탕 가서 물어봐요.
0: 어? 위산탕이요?
2: 그럼 식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호떡이가 꿀꺽 삼켜야 하는데 삼켜주려나?
0: 다 삼키고 자 하는 거 잊지 마.
3: 제발.
4: 아우 좋다.
5: 시원하다.
4: 아우 좋아.
5: 너무 좋아요.
2: 우와! 호떡이가 꿀꺽꿀꺽 물 마시는 소리 최고였지.
6: 캬! 하는 소리 진짜 예술이었지. 캬!
0: 그게 이렇게 신날 일인가?
2: 당연하지. 넌 안 신나?
0: 당연하지.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 궁금증이

0: 안 풀렸단 말이야.
1: 아, 그건 위님께 여쭤보면 되지. 위님, 안녕하세요.
2: 아이고, 물이 들어왔군요. 어서 와요.
0: 아, 그게 위님.
2: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0: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2: 아니. 위산탕 말고 안으로 소장으로 가시라고요.
3: 에? 소장으로요?
2: 물은 내가 따로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바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니까요.
3: 아, 그렇구나.
0: 근데 위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2: 네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만드는 거예요?
1: 그렇답니다. 물이 없으면 위산을 만들 수가 없고.
2: 위산이 없으면 우리도 소화가 안 돼요.
3: 소화가 안 되면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도 안 돼요.
0: 아, 물을 마셔야 침, 눈물, 콧물도 만들어지고 위산도 만들어져서 소화도 되는구나. 그럼 이제 최고 딱지가 생기겠지. 응? 왜 안 생기는 거지?
1: 그건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더 있다는 거겠죠. 궁금하면 소장으로 가보세요.
4: 네, 고맙습니다, 이니.
5: 먼저 가세요.
3: 우리도 곧 뒤따라갈게요.
1: 자, 자, 물로 만든 위산 들어갑니다.
3: 와, 시원하다.
5: 너무 시원해요.
3: 좋아요.
4: 소장님.
6: 아이고, 서두르구나.

0: 몸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구. 자, 그럼 이제 흡수를 시작해볼까?
1: 잠깐!
2: 소장님, 저희도 왔어요.
1: 저희도 흡수해주세요.
0: 아이고, 토마토들도 왔구나. 좋다, 여기는 소장.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곳이지. 자, 그럼 다 같이 신나게 흡수해 볼까? 5, 6, 7, 8,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흡수 시작한다. 쭉쭉쭉쭉쭉쭉쭉. 영양분을 흡수할 거야. 쭉쭉쭉쭉쭉쭉쭉. 물을 흡수할 거야.
3: 결장 왔어요. 영양분 가지러. 자자, 토마토 영양분은 이리 오고.
2: 네, 혈장님, 얼른 데리고 가주세요.
1: 저는 섬유질만 남았는데요.
0: 그럼 너는 대장마을로 가서 똥이 되거라.
1: 네, 소장님. 꿀꺽 같이 가요.
4: 나랑?
0: 그래, 그게 좋겠다. 꿀꺽이는 대장마을로 가고.
4: 저희는요?
3: 아, 신의 혈장, 너희들은 나랑 같이 가자.
4: 네? 저희가 혈장님이 된다고요?
5: 아유, 저는요? 저도 혈장님이 되고 싶어요.
1: 나랑 같이 가서 황금 바나나 똥 돼요.
5: 그냥 똥도 아니고 황금 바나나 똥?
0: 그래! 토마토에 섬유질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말랑말랑한 황금 바나나 똥이 될 수 없어요.
5: 그럼 전 섬유질이랑 같이 대장마을로 갈래요?
1: 잘 생각했어요.
3: 자자, 신입 혈장들,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아주 바쁠 거야. 이제부터 영양분도 배달하고 노폐물도 걷어들이고, 아, 땀도 만들고 오줌 만드는 걸 보게 될 거야.
4: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침, 눈물, 콧물, 위산, 그리고 피사충사 중에서도 혈장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5: 아니, 물이 황금 바나나 똥 만드는 건 빼빼.
4: 아, 맞아. 물을 마셔야 황금 바나나 똥도 만들 수 있어.

0: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영웅이지.
1: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소원이라고.

0: 가자 꿀꺽아.
1: 가자 시립 별장들아, 간 셰프님께 영양분 전해주러.
2: 예, 별장 선배님.
3: 선배님, 근데 물이 어떻게 혈장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심히 들어가거라.
4: 혈장 실종 사건 꿀꺽 꿀꺽.
5: 얼굴도 가렵고, 온몸이 막 가려워.
4: 어디, 어디?
5: 아니, 찍찍찍 지 말고, 내 종아리에 쥐가 나서 아프다고. 누나는 참.
4: 아, 그 쥐가 아니라, 그 쥐. 아, 근데 왜 쥐가 난 거지?
5: 모르겠어. 나 머리도 아파.
4: 두통까지. 일단 물 마시면서 진정 좀 해봐.
5: 물은 안 마실래? 맛없어.
6: 기사, 기사.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4: 오, 혈장 딱지가 깜빡거린다.
5: 혈장 딱지가 갑자기 왜 깜빡이는 거야? 피곤하고 가렵고 종아리에 쥐도 나고 머리도 아픈데 왜 갑자기 혈장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요?
4: 그럼 넌 물 마시면서 쉬고 있어. 내가 알아보고 올 테니까, 알았지?
5: 알았어. 야!
0: 혈장!
7: 혈장!
0: 혈장 어딨어?
7: 혈장!
0: 혈장!
7: 혈장 어딨어요? 혈장!
0: 혈장!
4: 어? 여기는 핏줄? 핏줄이다!
0: 어? 회수판! 혈장 못 봤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4: 혈장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혈장 딱지가 깜빡인 건가?
8: 저 결국 너 혈장이랑 같이 배달 간 거 아니었어? 너는 산소 배달 가고 혈장은 영양분 배달 갔잖아.
0: 아, 그랬지. 그랬는데. 혈장 왜 그래?
1: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
0: 큰일 났네. 다리 근육맨들한테 산소 배달 가야 되는데. 혈장, 너도 알잖아. 다리 근육맨들은 산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1: 나도 잘 알지. 저 결국 일단 먼저 가. 나도 금방 따라갈게.
0: 알았어, 빨리 와. 착해그 착해그 착해그.
1: 나도 금방 가야 되는데.
9: 혈장님, 영양분 좀 가져다 주세요.
10: 쓰러질 것 같아요, 혈장님.
1: 이럴 수가. 피부세포 마을 세포들이 위험해. 다리 근육맨이냐 피부세포들이냐. 그래, 결심했어. 다리 근육맨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피부세포부터 살리고 본다. 혈장,
0: 착해그 착해그. 산소 배달 왔습니다.
11: 고마워요, 적혈구님. 꿀꺽 꿀꺽 꿀꺽 꿀꺽 꿀꺽. 근데 혈장님은 안 오시나요?
12: 우린 영양분이 필요한데.
0: 아, 오고 있어요. 혈장 빨리 와. 어? 이상하네. 분명 금방 뒤에 따라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13: 경련경련경련 지지지지지 경련경련경련 지지지지지.
0: 근육맨들 왜 그래요?
14: 야옹 야옹.
11: 야야야,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12: 물이랑 나트륨이 필요해요.
0: 네? 그건 혈장이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얼른 가서 혈장 데리고 올게요. 혈장! 혈장!
13: 혈장! 경련 지지지지지.
5: 지지지.
0: 혈장! 혈장! 여기도 없네.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혹시 피부세포 마을로 갔나?
15: 가봐야겠다.
0: 적혈구! 적혈구! 혈장! 혈장! 혈장!
1: 피부세포들아! 오래 기다렸지? 영양분이야!
9: 고맙습니다, 혈장님! 근데요, 혈장님, 혹시 물은 없나요? 물을 못 먹어서 푸석푸석 각질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가렵고 목말라서 쓰러질 것 같아요.
5: 가려워. 가려워.
15: 맞아. 요즘 통 물이 안 들어왔지?
1: 그래서 나도 힘들고 피부세포들도 힘들었던 거야. 피부세포들아!
0: 적혈구, 적혈구, 적... 어! 피부세포들아, 혹시 혈장 못 봤니?
3: 혈장님이요? 조금 전에 가셨는데요?
0: 혈장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 적혈구...
3: 어? 저쪽으로 가셨는데?
0: 적혈구...
9: 혈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3: 에이, 세나! 별일 없으실 거야. 없어야 돼.
0: 혈장을 찾으러 피부세포 마을까지 갔었는데 없었어.
8: 대체 어디로 간 거냐, 혈장?
4: 혹시 영양분을 가지러 소장님께 간 거 아니야?
0: 어, 아니면 영양분을 가져다 주러 간 셰프님께 갔을 수 있어. 난 간 셰프님께 가볼게.
8: 그럼 난 혈소판이랑 소장님께 가볼게. 가자. 응.
0: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
5: 아니, 혈장은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8: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5: 아유, 드디어 오는구만. 에? 혈장은 안 왔어? 아이고, 아, 혈장이 안 와서 영양분이 잔뜩 쌓여있는데.
4: 혈장 여기도 안 왔어요? 그럼
8: 혹시 간 셰프님께 갔나?
0: 아니, 간 셰프님 주방에도 없어.
8: 거기도 없어?
5: 아, 이거 큰일이구만. 그 혈장이 없으면 영양분 배달도 못하지만 노폐물도 치울 수가 없어서 잔뜩 쌓일 텐데. 그러다 독소라도 생기면 큰일인데.
8: 독소라면
6: 기상, 기상, 심장님께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4: 뭐야?
8: 심장님이?
0: 얼른 가보자, 부장님.
8: 안녕히 계세요.
5: 그래, 그래, 얼른 가, 얼른.
8: 혈장이 없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
5: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얼른 가.
6: 심장님!
16: 어, 피사총사! 왜 이제 오는 거야? 어, 혈장은?
4: 그게 사라졌어요.
16: 어, 사라져? 어, 혈장이 사라져서 내가 뛰는 게 힘들었던 거였구나. 혈장이 있어서
6: 쿵쾅 쿵쾅.
1: 피사총사 가자.
6: 쿵쾅.
16: 내가 쿵쾅 쿵쾅 뛰면 피사총사를 온몸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8: 맞아요. 혈장은 우리와는 다르게 액체로 되어 있어서 어디로든 빠르게 우리를 데리고 갔죠. 혈장이 사라지는 바람에

0: 심장님도 힘드시고
1: 영양분 배달도 못해서 다리 근육맨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2: 온몸에 노폐물도 쌓일 거래요.
3: 다음은 뇌님 차례인가?
4: 피의자! 피의자! 뇌님께 통증 발생! 통증 발생!
1: 심장님!
0: 뇌님께 보내주세요!
3: 알았어!
5: 노폐물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아이, 노폐물들 싹 물러가거라!
6: 허! 뇌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 독소 내뿜을 거예요.
7: 뭐요? 뿜습니다!
8: 뿜뿜! 뿜!
5: 아! 피사청사! 왜 이렇게 늦었어? 혈장은?
1: 사라졌어요. 혈장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빨리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늦었습니다. 뇌님 죄송해요.
5: 왜야? 내가 이렇게 통증을 느낄 정도면 이제 곧 호떡이 몸에 노폐물이 쌓여 피곤하고 아플 거야. 어서 혈장을 찾아야 해. 어서.
2: 네? 호떡이 몸이 위험해진다고요? 우리 혈장이 사라진 곳부터 다시 찾아보자.
1: 그래. 피부세포 말로 가자.
7: 따라가자.
2: 피부세포들아, 혈장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9: 그게 우리가 물이 없어서 푸석푸석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혈장님이
10: 자 받아. 자 물이야.
9: 몸에 있던 물을 떼서 우리한테 주고
7: 가셨어요.
2: 얘들아, 혈장이 위험해. 이 주변을 찾아보자.
10: 혈장!
2: 찾았다! 찾았다!
1: 어디?
2: 혈장! 정신 차려!
1: 물이 없어서 정신을 잃은 거야!
2: 물을 채워주면 되잖아!
0: 소용없어! 호떡인 물 마시는 걸 싫어해서 몸에 물이 별로 없어.
2: 돌아가서 호떡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할게. 혈장 최고 딱지다. 혈장 조금만 기다려. 호떡아, 얼른 물 마셔야 해. 혈장님이 위험해.
7: 혈장님이?
10: 충전 완료! 얘들아, 배달 가자!
2: 우와! 혈장이 다시 살아났다!
10: 친구들, 혈장이 피사총사와 함께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과 영양분을 배달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셔줘!
1: 그래야 심장님도 뇌님도 안전하다고!
0: 물론, 우리 피사총사도!
10: 앞으로 물을 많이 마셔줘!
8: 부탁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0: 생지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지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지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지가 술래.

그럼 모두 안녕!

No.

0: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병.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그래, 오늘의 박스는? 박스맨이다! 얘들아, 오!
6: 오?
5: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6: 그러게, 이거 6개야, 3개야, 4개야, 5개야. 이거 6개야, 3개야, 4개야, 5개야, 6개야.
5: 뭐가 이렇게 많아, 오늘 박스가? 아, 너무 신난다. 그럼 다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와! 잠깐만, 뭐라고 쓰는지 볼까? 붐 웨커로 놀아요? 붐 웨커가 뭐지? 그런데 궁금할 땐 흔들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6: 네.
5: 자, 느낌이 한번 오게 흔들어볼까? 자,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흔들어보자.
6: 네.
5: 내가 줄게. 자, 이걸 풀고. 자, 그러면 우리 지우는 귀여우니까 두 개를 한번 흔들어봐. 두 개. 뜯고, 뜯고, 두 개. 지우 두 개.
6: 저는요?
5: 정엽이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아저씨는 네 개.
6: 아저씨가.
5: 자, 그럼 한번 흔들어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6: 박스! 잠깐만요.
5: 얘들아, 방금 무슨 소리가 났지?
6: 네.
5: 되게 귀엽고 앙증맞은 소리가 났는데.
6: 그렇게 흔들어볼까요?
5: 그러면 우리가 박스를 한번 같이 열어보자.
6: 네, 자기 먼저 이거.
5: 그래, 뜯어서 한번 열어봐봐.
6: 네. 그래. 그 다음에 제 거예요.
5: 오케이. 뜯어봐, 뜯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줘.
6: 영차!
5: 영차! 이어, 아, 박스 뜯는데도 영차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이거 내 거.
6: 거야.
5: 자, 열어봐.
6: 너만 봐.
5: 봐봐. 한번 뜯어보자.
6: 윙, 허약.
5: 아저씨도 한번 열어볼게.
6: 이게 뭐야?
5: 어?
6: 이쪽으로 나와.
5: 지우야, 아저씨 그럼 길어. 정연빛 건 뭐야? 노란색이네?
7: 우와.
6: 박스 안에
5: 와, 되게만. 야.
6: 6개야?
5: 우와, 이게 어떤 거는 짧고
6: 어떤 거는
5: 길고 그리고 또 엄청 많다, 그지?
6: 네.
5: 잠깐만, 이게 뭐지?
6: 저 알 것 같아요.
5: 어? 잠깐만.
6: 어?
5: 어? 하나 잡고 쳐봐봐.
6: 주주주주주주주.
5: 소리가 다르다. 이게 악기다, 그지?
6: 네, 어. 네, 악기 같아요.
5: 그러면 너가 도레미파, 이걸 내가 같이 이렇게 쭉 해서 도레미파, 솔라, 시, 도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가보자!

0: 오, 박수! 와, 와! 어, 야, 가짜 치니까 또 멜로디가 또 나. 그럼 우리 이제 이 붐 웨커로 노래 한번 연주해 볼까?
1: 네.
0: 오케이. 자, 아저씨의 연주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노래일까?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준비, 고! 야,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노래도 좀 있으면 이제 가야 돼.
1: 학교?
0: 어?
1: 학교 노래? 혹시 학교 노래예요?
0: 이 노래가 학교종이란 노래야.
1: 학교종.
0: 학교종이. 노래 안 들어봤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음 퀴즈로 한번 가볼게. 나비야? 아이고, 나비야! 아니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아, 이거, 어우, 얘들아, 엄마, 아빠는 아는데, 너네도 알고, I believe I can fly. 이게 아저씨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건데, 얘들아.
1: 나비.
0: 지금 방송 보고 있는
1: 비행기.
0: 친구들 알, 어?
1: 비행기?
0: 비행기가 노래가 어떻게 되는데?
1: 비행기.
0: 나라다, 나라다, 떠떠떠떠 비행기, 우리 야, 정말 이렇게 두드리고 만져보니까 정말 이 붐웨커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공연 박스에서는 더욱더 멋진 붐웨커 연주를 볼 수가 있어. 그래, 얘들아. 그럼 우리 함께 공연 박스로 가볼까? 준비.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예스 예스. 오늘의 박스
1: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이쁘네.
2: 어 이번에 저쪽이 나왔다. 우와
1: 택배네.
2: 오 박스가 왜 이렇게 커.
1: 박스.
2: 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저씨가 왜 이렇게 크지? 잠깐만. 와, 박스가 무진장 큰데?
1: 밥밥 김밥?
0: 밥밥 김밥? 야, 아저씨도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러면 한번 꺼내 볼까?
1: 네.
0: 배고픈 사람들 소리 질러.
1: 예.
0: 예. 자, 한번 꺼내 보자. 와, 박스가 엄청 크다.
1: 그러게 왜 이렇게?
0: 어?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네.
1: 정말요?
0: 얘들아,
1: 어디야?
0: 얘들아, 자, 오, 야, 이게 간식 박스다. 간식 박스. 오, 우와, 우와.
1: 우와. 어?
0: 간식 박스인데. 어?
1: 어?
0: 이 재료만 들어있네.
1: 그러게.
2: 당근 이 재료로 만드는 거 아닌가?
0: 이게 김밥 재료만 들어있는데? 우리도 있지. 아.
1: 여기 아래 밥도 있어.
0: 밥도 있어.
1: 당근도 있어.
0: 당근도 있고.
2: 이거 진짜 맞죠?
0: 이거. 이거. 아.
2: 만들어야 돼, 우리가.
0: 이걸로. 오. 잘 들어봐, 얘들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맛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거기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시금치 맛있는 시금치 밥밥 밥밥 밥밥 밥밥 김 김 김 김 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재료가 이렇게 앞에 보여져 있네요, 얘들아. 야, 재료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지유랑 정엽이는 이 당근이랑 오이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해?
1: 당근!
0: 그럼 우리 정엽이가 당근으로 갈까?
1: 네.
0: 오케이. 그러면 지유는?
4: 오이!
0: 오이!
5: 저도 오이 좋아해요.
0: 좋아. 나도 오이를 엄청 좋아해요. 당근
5: 싶다.
0: 엄청 좋아해요.
1: 난 토끼!
0: 진짜 토끼 같아. 좋아. 그러면 TV 보는 친구들도 당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근! 오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5: 오이!
0: 오이! 이렇게 외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둘 다를 외쳐주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5: 네.
0: 자,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 당근!
0: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자, 좋아 얘들아. 아, 아저씨도 갑자기 김밥이 너무 먹고 싶다. 이제 차곡차곡 재료를 올리듯이 같이 한번 불러볼 거야. 자, 어린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 아저씨 따라해. 얘들아 스타트.
6: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좋아.
6: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잘한다.
6: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너무 좋아.
6: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6: 당근지.
0: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6: 당근지.
0: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6: 오이.
0: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6: 오이.
0: 야, 잘했어. 박수. 너네들이 단무지를 해주니까 아저씨가 랩처럼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오이 하는 거 들었지?
1: 네.
0: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의 멋진 음악이 되는 것 같아. 그지? 얘들아. 야, 이렇게 열심히 노래 불렀더니 배고프네. 그지? 아저씨는 김밥을 먹을 줄만 알고 만들 줄을 몰라요.
1: 그냥 싸면 되잖아요. 아니, 끝나서.
0: 혹시 누구 좀 만들어 주실 분 소리 질러 주세요.
7: 예! 김밥! 저 호이 호이 호이가 만들어 줄게요. 친구들 오랜만이죠? 빵빵빵!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

0: 다가 다가 다가 당근 다가 다가 다가 다가 다가 다가 오이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시금치 맛있는 시금치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지글 당근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지글 고기
1: 기름을
0: 와 깨를
1: 솔솔솔
0: 한입 크기로 썰어볼게요.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김밥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김밥 드셔보세요. 밥밥 김밥 밥밥 김밥.

0: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키
1: 오지 따가다가 맛있는 탕 오지
0: 따가다가 당근 키
1: 오지 따가다가 맛있는 탕 오지
0: 따가다가 당근 키 오지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

0: 김밥!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0: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2: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도서!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2: 뿌이뿌이
0: 슈
3: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먼저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개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가위, 가위, 고.
2: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3: 모두 숨었으면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모두,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2: 아, 찾았다!
3: 이제 아침이야. 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it.
1: Cuckoo! It's 12 o'clock now.
2: Sleepy.
3: What time is it now?

0: Hey, doggy.
1: Doggy.
0: Wow.
2: What's this?
0: Thanks, doggy. It's my shoe. And it's fixed. Ah. Woohoo. How do I look? Good.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7: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번 테이블에 핫초코 두 잔 부탁드립니다.
9: 자, 또 하나.
8: 여기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 손님.
10: 네, 이거. 오늘도 안전초코 핫초코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추운 겨울 따뜻한 핫초코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보아요.
8: 잠시만요.
11: 초희야, 같이 스케이트장 갈래? 수아는 갈 수 있대.
12: 스케이트장?
8: 조수! 이봐, 조수!
12: 깜짝이야! 왜요?
8: 아니,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쁜데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12: 스케이트장 갈 생각이요.
8: 어?
12: 조수님, 저 스케이트장 가도 돼요?
8: 뭐?
13: 아, 여기 곰시멜파이 언제 나와요?
8: 아, 네, 지금 나갑니다. 곰초이, 편의점 가서 우유 좀 사오도록.
12: 그럼 스케이트장은요?
8: 다음에 가, 다음에. 지금 여기 바빠서 안 돼.
12: 조수님, 미워. 조수님, 미워. 조수님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밥이야. 나 스케이트장 못 가. 안녕. 내가 초수님 조수만 아니어도 스케이트장 갈 수 있는 건데.
10: 예? 곰초이가 철수님한테 미워! 이랬다고요?
8: 네. 곰인형도 사춘기가 있나 봅니다. 요즘 곰초이 녀석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10: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곰초이, 이럴 거면 조수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돈이들 많으니까. 그러면 곰초이가 죄송해요, 철수.

0: 선생님, 이제 철수님 말 잘 들을게요. 이럴 겁니다. 예, 예.
1: 어? 네. 인사 왔어요.
2: 이봐, 곰초이. 조수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0: 맞아.
1: 정말요? 그래도 돼요?
2: 어?
1: 그럼 저 그만둘게요. 수고하세요.
0: 곰초이!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1: 지금 온다고? 알았어.
3: 초야 빨리 와, 빨리.
0: 참나, 곰초이 녀석 어이가 없네. 아유, 그래, 그만두라 그래요. 솔직히 조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 그래요?
4: 문제 많은데요.
0: 그러네요.
5: 곰통경님, 예? 어서 다른 조수를 구해주시죠.
0: 다른 조수? 누구요?
5: 아까 그러셨잖아요. 곰초이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다고.
0: 에이, 그건 곰초이 겁주느라 한 얘기죠. 누가 철수님처럼 까다로운 곰돌이 조수 노릇을 한답니까?
5: 그럼 전 이제 어쩌죠?
0: 어쩌긴요. 곰초이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죠.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뭐.
1: 초이야, 얼른 스케이트 신고 와. 우리 먼저 놀고 있을게.
6: 알겠어.
1: 스케이트 빨리 신자. 스케이트 빨리 신자.
7: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1: 사순이 왜요?
4: 저 곰초이.
1: 스케이트 빨리 타야 되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설마 조수 못 가겠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건 아니죠?
5: 아이, 그럴 리가.
0: 네, 맞아요. 곰초이, 제발 돌아.
5: 하트 버튼을 잘못 눌렀다. 그럼 이만.
0: 에이, 철수님, 사실대로 말했어야죠. 제발 다시 돌아와서 조수해달라고.
5: 저도 자존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0: 이 자존심 따윈 던져버려요. 자,
4: 이건
0: 어려운 부탁을 할 땐 또 이 선물이 필수죠. 곰초이한테 이 장갑을 주면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어보세요. 예, 예. 예, 주세요. 5만 원이에요.
5: 예?
3: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 나 같이 와! 감사합니다, 봐라!
1: 오늘부터
5: 어딨지?
3: 나와!
5: 저기꾼!
3: 이제 둘이 해봐.
5: 후, 곰초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다시 조수를. 곰초이!

0: 위험해! 자, 날 잡아!
1: 근데 여긴 웬일이세요?
0: 스케이트장에 안전사고가 없는지 살펴보러 왔다. 마침 네가 장갑도 안 끼고 스케이트를 타고 있더군. 맨손으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 스케이트 날에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 스케이트장에선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1: 우와, 이거 저를 위해 준비하신

0: 아니, 오다, 주었다.
1: 아무튼 감사해요. 그럼 이만.
0: 말을 했어야 했는데. 조심! 근데 곰초이 녀석 왜 저렇게 많이 넘어지지? 혹시?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1: 조수님! 근데 아직도 안 가셨네요?
0: 너처럼 스케이트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녀석 때문에 갈 수가 없군. 너, 네 발 사이즈보다 더 큰 스케이트 신은 거 맞지?
1: 어떻게 아셨어요?
2: 아까 빨리 놀고 싶어서 발에 쑥 들어가는 큰 스케이트를 신었거든요.
0: 그럴 줄 알았다. 스케이트는 자기 발에 꼭 맞는 걸 신어야 해. 자기 발보다 큰 스케이트를 신으면 넘어져 다칠 수가 있지.
1: 그렇구나. 갈아 신고 와야겠다.
0: 진짜 할 말은 따로 있는데.
3: 초이야, 너 이제 안 넘어지고 잘 타네?
1: 응, 발에 딱 맞는 걸 신으니까 훨씬 좋은데?
4: 그럼 우리 저기까지 누가 더 먼저 가나 내기할까?
1: 내기?
3: 그래, 그럼 준비 출발!
1: 이러다 넘어지겠어. 나 그냥 안 할래.
0: 곰초이, 스케이트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 그러다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1: 아,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근데 철수님 아직도 안 가셨네요?
0: 그게... 실은... 할 말이 있다. 나...
3: 와, 넘어질 것 같다, 엄마.
1: 우와, 재밌겠다.
0: 나도 저렇게 썰매 끌어주고 싶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 했던 말이야.
3: 우와, 좋아요.

0: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특히 출신인 태워준 썰매 완전 어? 최고.
1: 그랬군.
0: 근데 철수님이 스케이트장에 온 진짜 이유 뭔지 알아요?
1: 뭔데?
0: 철수님도 놀고 싶어서 왔죠? 철수님도 가끔은 핫초코 안 만들고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1: 그렇다고 해두지.
0: 하지만 내일부터 전화 철수님이나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1: 곰초이, 너 조수일 그만둔다고?
0: 그건 오늘 하루고 내일부터 다시 조수해야죠.
1: 그런 거였군.
0: 설마 계속 다른 조수 구하려고 한 거 아니죠?
1: 그거 맞는데?
0: 헐, 안 되거든요.
1: 안 되긴 뭐가 안 돼. 비켜.
0: 철수님 조수는 이 곰초이 뿐이군요.
1: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0: 안
1: 거야.
0: 아, 왔잖아요.
2: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은 스케이트 탈 때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케이트 탈 땐 헬멧,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스케이트를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다

뒤에 오는 사람과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너무 오래 놀면 감기 들거나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니 시간을 정해서 적당히 놀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안녕.

0: 헐, 제이가입니다.
1: 친구야?
0: 아니,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같은 반.
2: 수아야, 이리 와. 숨바꼭질하자.
3: 그래.

0: 죽으면 들키잖아. 아오, 야, 이제 다 숨었니? 어? 아니? 왜 자꾸 나 따라다녀?
1: 너 따라온 거 아닌데?
0: 거짓말! 너 맨날 거짓말만 하냐?
1: 내가 언제? 그리고 놀이터가 네 거냐? 내가 어디든 내 마음이거든?
2: 그래, 싸우지 마.
1: 우리 그냥 핫초코나 마시러 가자. 넌 너무 춥다. 가자.
2: 같이 갈래? 가자.
3: 교수님, 저희 왔습니다.
4: 어, 어서 와라 어린이들.
2: 핫초코 4장 부탁해, 철수야.
4: 오케이, 잠시만. 어? 어? 처음 보는 친구군.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잖아. 자, 뜨거우니 조심들 하고. 자, 맛있게 마시도록.
2: 감사합니다, 철수님.
4: 그래, 자. 어린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따뜻하게 입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1: 하나도 안 추운데?
4: 어?
1: 그거 내 거지?
4: 손이 이렇게 찬데 안 춥다고?

0: 너 진짜 빨리 마신다. 그니까 너 배고팠어?
1: 자, 추운데 이거라도

0: 내 바지에 핫초코 쏟았어. 어떡해. 뜨거워? 아니, 뜨겁진 않은데. 아, 내가 무시건 가져올게. 미안.
1: 내가 미안하군. 담요를 덮어주려 했는데 이렇게 놀랄 줄이야.
0: 우리 이제 가자.
2: 그래. 가영아, 우리도 이제 가자.
3: 난 좀 있다. 핫초코가 좀 남아서.
2: 그래? 그럼 내일 봐. 안녕. 안녕.
1: 조수, 거기 곰시멜로 병 좀 선반에 올려두도록. 귀한 거니 잘 보관해야 해.

딴 건 몰라도 천연 유기농 벌꿀로 만든 내 곰시멜로는 양보 못해. 저기 있다 어린이. 거기서

0: 어디 갔지? 이봐 친구, 그 곰시멜로가 있어야 내 핫초코가 완성된다고. 그러니 돌려줘.
1: 무슨 일이시죠?
0: 누굴 좀 찾고 있습니다만.
1: 아, 누구요? 혹시 우리 가영이? 우리 가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0: 이가영, 나와.
1: 아빠.
0: 그 뒤에 숨긴 거 뭐야?
1: 잘못했어.
2: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나? 내가 선물한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어? 소비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먹도록. 아버님도 같이 드시죠? 그럼 전 이만.
0: 아,

0: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1: 철수.
0: 응, 바비. 가영이 말이야. 어떤 친구인지 좀 말해주겠나?
1: 이가영? 걔 완전 이상하지. 축하면 친구들 간식 뺏어먹고 자기가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러고 걔가 학교를 좀 자주 빠지거든? 근데 너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2: 아빠랑 여행 갔었어.

0: 이따 걔네 집 근처에서 가영이를 본 애가 있어. 그러니까 여행 가느라 학교 빠졌던 거 거짓말이지.
1: 혹시 여행 갔다고 하지 않았나? 가영이가 학교에선 얌전한데 집에서는 장난꾸러기인가 봐.
0: 가영이 몸에 상처가 좀 많거든?
1: 이거 왜 다쳤어?
2: 동생이랑 싸우다.
1: 또?
3: 몸에 상처라. 알았다, 수아.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몸에 살짝만 뭐가 닿아도 깜짝 놀라던 모습. 하마터면 그 시그널들을 놓칠 뻔했다.

0: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아무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1: 잘못했어요.
0: 너 저녁 굶어? 밥 없어!
1: 싫어, 배고파요.
0: 미안해.
2: 1, 2, 2. 네,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3: 조용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4: 그렇구나.
3: 그것도 모르고.
2: 다행히 가영이는 부모님과 분리조치돼서 지금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3: 다행이다. 이게 다 우리 경찰서 덕분이야.
5: 맞아. 철수님 정말 최고예요.
2: 아니, 너희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친구를 도울 수 있지.
3: 우리도야?
2: 응? 만약 친구의 몸에 상처가 자주 보이거나
3: 동생이랑 싸우다
2: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거나 배고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해야 해.
3: 아,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네?
2: 바로 그거지.
6: 안녕하세요. DJ 동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곰철수님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전해주셨네요. 읽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작고 힘이 없고 때론 실수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0: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얘들아! 가요가! 가요가!
0: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참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 예.
2: 좋다. 우리 좀 쉬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덕분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순물한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은 초코동에서 홍혜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안전초코 핫초코에서 핫초코를 배달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죠. 핫초코 가게 사장 곰철수. 그는 누구인가? 곰철수. 그는 핫초코를 엄청 좋아하는 곰돌이입니다. 이곳은 곰철수의 숲속 오두막집.
1: 네, 맞습니다. 여기 사는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그날도 곰철수는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죠.
2: 네, 제가 바로 곰철수입니다만.
1: 곰인형 곰, 철도 철미할 철, 수컷곰 수.
0: 곰통령이 곰철수의 집에 찾아간 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3: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강천재 곰돌이라 들었습니다.
2: 이 손 놓으시죠.
3: 못 놓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2: 손 놓으시죠.
0: 하지만 곰철수는 이 부탁을

0: 아는데
1: 노라니까.
2: 그런 곰철수의 마음을 뒤흔든 건 바로
0: 하초코 좋아하시죠? 저희가 하초코 가게를 차려드리겠습니다.
1: 하초코 가게요?
0: 예예.
2: 아주 아주 멋진 하초코 가게. 그곳의 주인은 바로 철수님. 그곳에서 하초코를 마음껏 드시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 어떻습니까?
1: 아, 어딥니까? 그 하초코 가게.
2: 그렇게 곰철수는 안전초코 하초코의 주인이 되었죠. 이상 하초코를 너무 좋아해서 하초코 가게 주인이 된 곰철수 이야기였습니다. 예예. 자, 그런데 곰철수님이 온종일 하초코만 마시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곰철수, 그는 누구인가? 빠밤. 곰철수는 안전을 지키는 안전천재 곰돌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서 사람들을 지켜낸 곰철수. 에라이.
3: 다리가 이렇게 돌아다녀.
0: 야, 안 돼. 그러다 화분이 떨어진다고.
2: 하지만 영웅들의 세계에서도 라이벌은 존재했으니.
1: 네.
4: 괜찮니?
5: 우와, 번개맨이다.
2: 또 다른 안전천재 번개맨의 등장에 곰철수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는데. 그래서 곰철수는 번개맨을 만나러 갔죠.
6: 안녕하세요.
7: 네네.
6: 안녕하세요.
7: 네, 앉으세요.
6: 네네.
8: 아우, 네. 아우,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욱더 멋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8: 자, 그런데 안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6: 글쎄요.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
1: 그 별명 내가 곧 빼앗아주지.
2: 곰철수는 번개맨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안전천재임을 증명하기로 합니다.
8: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음표다.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1: 정답!
8: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1: 정답!
5: 어? 어? 어?
8: 정답입니다!
1: 예스!
9: 잠깐 끊고 갈게요.
8: 아, 예. 아, 저기, 저분 정말 왜 그러시죠?
2: 결국 무대 밖으로 쫓겨난 곰철수.
1: 왜 그러세요?
0: 아이, 노시라니까.
6: 저 죄송한데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1: 네? 아니, 왜?
6: 아니, 번개맨한테 된 문제를 맞추시면 어떡해요. 여기 계세요. 어?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꼭이요.
1: 아니, 아니 저기요. 아, 잠깐.
6: 여러분, 이제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그냥 다시 앉을게. 네,
1: 네.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응? 무슨 냄새지? 저쪽인가?
2: 그건 바로 무대 뒤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였죠.
1: 쏘아기, 쏘아기.
3: 진짜 불인 것 같은데?
5: 불이야!
3: 불이야! 불이야!
10: 자, 비상구는 불이야! 저쪽입니다. 떨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여서 빠져나가십시오.
1: 열렸다.

0: 대면이 불을 끄는 사이. 봄철수는 창고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출합니다.
1: 아무것도 안
0: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밖이에요.
2: 고마워요. 그쪽에 불이 났다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3: 제가 한 건 연기를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2: 그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이죠. 그럼 또 봐요. 안전천재 곰돌이.
0: 맞습니다. 역시 곰철수는 우주 최고 안전천재예요.
3: 또 봅시다. 안전천재 번개맨.
0: 이렇게 안전을 잘 지키는 철두철미한 곰돌이 곰철수. 그런데 그의 마음의 온도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곰철수, 그는 핫초코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곰돌이입니다.
3: 자, 또 하나.
0: 핫초코 가게가 무척 바쁘던 어느 날.
3: 다음 손님. 아니,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쁜데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4: 어? 주스님, 저 스케이트장 가도 돼요?
3: 뭐? 다음에 가, 다음에. 지금 여기 바빠서 안 돼.
4: 주스님, 미워.
5: 응, 사왔어요.
0: 자꾸 대드는 곰초이에게 곰철수는 살짝 겁을 주기로 하는데.
3: 이봐, 곰초이. 조수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0: 맞아.
5: 정말요? 그래도 돼요?
3: 어?
5: 그럼 저 그만둘게요. 수고하세요.
0: 곰초이! 곰철수는 당황했죠. 사실 곰철수는 곰초이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곰철수는 곰초이를 찾아 스케이트장으로 갑니다.
3: 저기꾼,
6: 이제 둘이 해봐.
3: 곰초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다시 조수를.
0: 위험해!
3: 자, 날 잡아. 맨손으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 스케이트 날에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 스케이트장에선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0: 그렇게 곰초이를 안전사고에서 지켜낸 곰철수.
3: 오다, 추웠다.
5: 아무튼 감사해요.
7: 저기까지 누가 더 먼저 가나 내기할까?
5: 내기?
6: 그래. 그럼 준비 출발.
5: 이러다 넘어지겠어. 나 그냥 안 할래.
3: 곰초이, 스케이트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 그러다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0: 이렇게 또 곰철수는 곰초이를 구해내죠.
5: 근데 철수님, 아직도 안 가셨네요?
3: 나도 저렇게 썰매 끌어주고 싶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 했던 말이야.
5: 우와, 좋아요.
0: 그렇게 곰초이의 썰매를 끌어주는 곰철수. 곰초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힘든 줄도 모르네요. 예예. 예.
3: 재밌지? 웃어, 웃어.
5: 하지만 내일부터 전화 철수님이나 다시 열심히 일해드립니다.
3: 곰초이, 너 조수일 그만둔다고.
5: 그건 오늘 하루고 내일부터 다시 조수해야죠.
0: 예스. 정말 다행이네요. 곰철수와 곰초이가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요.
2: 맞는데?
0: 이렇게 곰철수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누구보다 곰초이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곰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초코 가게 사장이 어떤 친구인지 모르신다면 하초코를 무척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안전천재 곰철수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전 철수님이 만들어준 이 하초코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아, 좋다.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려요. 안전 좋고 하 좋고 오늘은 초고동에 사시는 이하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하영님, 땡큐. 그런데 공통령님도 안전사고의 위기를 많이 겪으셨죠?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베스트 3. 먼저 3위, 곰통령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1: 드글드글해.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0: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온 곰통령.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 볼로 출신 스타 파티시에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아이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2: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0: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2: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0: 아, 손이요? 할 수 없이 손을 씻는 아이고, 곰통령. 하지만 하기는 참. 야, 해줘. 됐다. 아, 깜짝이야.
2: 물로만 씻는 건 소용 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 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0: 그런데 곰통령이 손 씻으러 다녀온 사이

0: 그렇게 어린이들이 마카롱을 모두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한

0: 아니.
1: 어쩌면. 어제 곰통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2: 어, 예뻐라.
1: 손을 씻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균들이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2: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3: 좋아.
4: 그 후로 저는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답니다.
3: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2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곰통령. 어느 날 빵집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된 곰통령.
2: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핫초코맛 딸기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3: 곰통령은 빵집을 찾아 길을 헤매는데 그때 도통 모르겠군.
5: 어디 길 찾아요?
2: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3: 아, 빵집이요? 아,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파이를 판다고 해서.
5: 아,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3: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1: 그렇게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고.
5: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2: 아, 벌써 다 왔군요.
5: 어? 내가 내려줄게요.
2: 괜찮은데?
5: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2: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5: 아,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2: 예?
5: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2: 뭐요?
5: 곰새.

0: 이제 내려가요.
1: 안 돼!
2: 잠깐! 잠깐!
1: 철수님!
2: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1: 그래, 풀어줘!
3: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소라!
1: 곰통령 살려!
2: 곰통령님, 괜찮으십니까?
1: 예, 전 괜찮습니다.
2: 아니, 저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왜 저런데요?
3: 이제 치워요, 나! 아저씨, 뭐라고?
2: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1: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4: 그날 이후 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말이죠.

0: 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1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곰 통영. 놀이공원에 간 바비를 부러워하는 곰초이와 수아. 바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예.
1: 근데 우리는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2: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1: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0: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2: 앵무새 인형?
0: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1: 근데 이게 무슨 동물은?
2: 그러게.
1: 아니?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0: 그쵸.
2: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있어.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0: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2: 동경이님 최고! 예!
1: 동민이 당근을 아직 잘 먹더라.
2: 부럽지?
1: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2: 그러게, 궁금하네. 바비다.
3: 코코 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1: 오랑우탄?
0: 곰초이와 수아가 오랑우탄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4: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다들 어디 갔지?
0: 곰통령은 아이들을 찾느라 베란다 탁자 위에 올라서는데.
5: 수아! 어디 가요? 곰초이!

0: 아래로 추락하던 공통력. 한낱 곰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아, 여긴 천국인가요? 그렇게 곰통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어? 곰철수님!
1: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그 후로 저 곰통령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면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된다는 것.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네요. 앞으로 이 곰통령 더욱 조심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실 거죠? 약속!

0: 좋구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0: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알지 못하는 앵무새 카카포.
1: 이 매드 코카님의 위대함을 제대로 보여주.

0: 모두 다 내렸지? 어? 어? 하트핑은?
1: 여기 땅핑! 어. 어.
0: 어. 아, 거기 썼구나. 작아서 안 보였지 뭐야.
1: 뭐라고 했냐, 핑!
0: 내 말은 가려져서 안 보였다고. 봐! 나도 이러면 안 보이잖아.
2: 로티, 외모에 대해 얘기하는 건 실례야.
0: 맞아. 하트핑, 미안해.
1: 조심해라, 핑!
3: 슈퍼탐스 덱스, 방금 희귀종 정보를 보냈어.
2: 오케이, 알겠어. 오늘 찾을 희귀종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앵무새, 카카포레.
3: 어?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새야.
0: 좋았어. 그럼 땅만 잘 살피면 되겠다.
1: 로티 조심해!
4: 로티 괜찮아?
2: 그러게 앞을 잘 봐야지.

0: Mina Sing. Ciao, ciao.
1: Tar o gui com gré? Grati. Hitsuhiu.
2: "이런 곳일수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니까."
1: "알았어, 알았다고."
0: 내가 있습니다, 핑! 여자!
1: 그래, 그래! 바로 거기야, 거기!
0: 여자!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3: 괜찮아.
0: 아무것도 안 보였다, 핑. 근데 뭔가 부딪힌 것 같았다, 핑.
1: 아무것도 없었어.
0: 착각했나 보다, 핑.
1: 감히 위대한 작전을 방해하다니.

0: 난 로티라고 해.
1: 로티!
0: 아빠, 이거! 기다려! 너무 좁은데?
2: 나한테 맡겨라, 핑!
0: 하트핑!
3: 그리핀! 하트핑 혼자 카카포를 쫓아갔어! 위치 추적해줘!
4: 라저! 방금 로티카로 경로를 보냈어! 어? 어? 로티, 당장 피해! 그쪽에 곧 우박이 떨어질 거야!
2: 뭐? 우박?
4: 직경 10cm 정도? 크기가 커!
2: 이런!
1: 우박이 그렇게 위험해?
2: 여자, 우박은 쉽게 말해 눈처럼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야.
3: 뭐?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진다고?
2: 응. 눈의 결정이 차가운 구름 사이를 오가다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거지. 보통 몇 분 정도 내리다가 그치지만...
0: 하트핑!

0: 알? 아! 카카포는 나무 아래에 둥지를 만드는 습성이 있어. 여기가 카카포의 둥지였나 봐.
1: 그럼 알까지 함께 구해야 할 텐데. 네가 들어가서 알을 갖고 나오겠다고? 하트핑! 좀만 더 버틸 수 있겠어?
2: 가능하다, 핑!
0: 이걸 카카포에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1: 카카포, 거기에 알을 담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밖으로 꺼내줄게.
2: 고생했다, 핑! 가자! 괜찮을 거다, 핑!
1: 좋았어! 캔디코!
0: 어? 천천히 잡아당길게! 조심해서 따라 나와!
2: 내 걱정은 말고 빨리 나가라, 핑! 자자, 자.
1: 하트핑! 카카포와 알 모두 구사해!
2: 이제 내 차례다, 핑! 모두 빨리 물려!
1: 뭘 어쩌려고!
0: 기다려, 하트핑!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
2: 얼른 비켜라, 핑!
1: 알겠어! 조심해, 하트핑!

0: 많이 걱정하고 있었대.
1: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됐다!
2: 오빠, 오빠, 무서워.
1: 어?
2: 여기. 야! 오빠!
3: 무슨 소리냐, 핑?
0: 그러게. 어? 아빠 걘 어디 갔지?
3: 쩝쩝.

0: DNA 코인 저장 완료!
1: 이 몸의 폐업을 이렇게 망치다니! 슈퍼 탐사대 X!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아,

0: 먹이는 때 겁이 안 서?
1: 어? 가뭄인데 과일이 열렸다고?
0: 얘들아!
2: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늪지대에 울려 퍼지는 경보
0: 내 친구들을 돌려줘!

0: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상태요.
1: 오화! 늪지대에 울려 퍼지는 경고!
2: 자자!
1: 어? 어? 너 거기 안 서!
2: 야! 자자!
1: 잡잡이 또!
2: 자자!
1: 진욱! 미안, 찹찹아. 괜찮아. 아, 아니, 찹찹아. 진흙은 닦고. 맞아. 진흙부터 닦아야지.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3: 애초에 네가 안 쫓아다니면 됐잖아.
2: 자자.
1: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4: 목표 희귀종 발견. 어?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사바나 기후의 침수 초원. 희귀종의 이름은 갈기늑대입니다.
2: 침수초원? 처음 들어본다, 삥!
3: 물에 잠긴 넓은 초원지대야. 진흙이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늪지가 있어서 다른 희귀종도 있을 수 있어.
1: 진흙... 응? 왜 그래, 베블리? 그게... 사실 어렸을 때 늪에 빠진 적이 있어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무서워.
5: 이런 경우를 대비해 내가 이걸 개발해뒀지. 바로 로티프로 바디캠. 이것만 있으면 기지에서도 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1: 굉장해.
3: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이거면 베블리가 원격으로 도와줄 수 있어.
1: 얘들아, 정말 고마워.
2: 대장, 우리 잘못 온 것 같다, 핑.
1: 어? 제대로 온 거 맞는데?
2: 물이 안 보인다, 핑! 물이 잠긴 지역이라고 했는데, 핑!
3: 아무래도 가뭄이 심해 강이 다 말라버렸나 봐.
1: 그럼 여기 사는 동물들은 어쩌지?
2: 겹겹 저녁 시간이라 배고파졌다, 핑!
1: 일단 저녁부터 먹자. 두구두구두구.
2: 우와!
1: 이제 한번 먹어볼까? 어떤 녀석이야? 갈기 늑대? 거기서!
2: 기다려! 다 같이 가! 이게 도시락이야, 삥!
1: 너! 거기 안 서! 이 서라고 했다! 내 샌드위치 돌려줘! 방금 뭘 밟은 것 같은데. 어? 어? 캔디코, 무슨 일 있는 거야?
3: 별일 아니야. 로티가 혼자 갈기 늑대를 쫓다가 사라졌어.
1: 뭐?
5: 캔디코, 방금 로티카에 로티위치 보냈어.
3: 고마워.
5: 와줘.
1: 역시 나도 따라갔어야 했나.
5: 다들 잘해낼 거야. 슈퍼탐사대 X잖아.
1: 그치.
6: 가뭄인데도 여긴 열매가 열리네. 먹어도 되는 건가?
1: 넌 그 갈기 늑대?
6: 내 밥을 뺏어 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것도 못 먹게 하려고?
1: 아니, 내가 꼭 먹겠다는 게 아니라... 알았어! 다음에 올게! 안녕!

0: 미안.
1: 그렇게 무작정 쫓아가면 어떡해. 도시락 끄다 망가졌다 삥.
0: 그 대신 먹을 만한 걸 찾았어. 저쪽엔 아직 열매들이 남아있더라고.
1: 열매? 이렇게 건조한 기후에서?
2: 먹을 수 있는 거냐, 삐어겨?
0: 당연하지. 갈기 늑대가 지키고 있는데 엄청 맛있어 보였어. 얼른 따라와.
2: 여기 있다, 삥!
1: 자자! 화트 삥! 함부로 손대면 안 돼. 독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해.
2: 하지만 삥!
1: 자자! 자자!
0: 이러다 차차비가 다 먹겠어.
1: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니까.
0: 괜찮아. 먹어, 먹어.
2: 진짜 맛있었다, 삐.
1: 야,
0: 갈기 늑대가 괜히 열심히 지킨 게 아니야. 갈기 늑대는 한숨 자고 생각할까?
2: 좋다, 삥.
1: 이상해. 갈기 늑대는 늑대 사과를 먹는데.
2: 자자?
1: 왜 이렇게 졸립지?
2: 자.

0: 화면이 멈췄어.
1: 응?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은데.
0: 수면 과일이야. 먹으면 깊게 잠이 드는 과일인데 저걸 먹었나 봐. 어서 가서 깨워줘야 하는데.
1: 그럼 지금이라도 가볼래?
0: 근데 방법이 있어? 그리피, 이게 뭐야?
1: 이름하여 그리피 피클코드 넘버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내가 또 만들어뒀지.
0: 준비됐어?
1: 좋아, 그럼 출력 최대로 원!

얘들아! 어? 로티가 없잖아. 넌 내 친구를 어떻게 안 거야? 어? 잠깐만!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멈춰! 로티는 어디 있어? 로티! 어? 가이만! 어, 혹시 네가 친구들을 악어로부터 지켜준 거야? 로티를 카이만에게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딘가 약점이... 그래! 눈을 가리면 돼!

0: 카이만이 곧 쫓아올 거야. 얼른 도망가자.
1: 방귀 냄새.
2: 숨이 모시겠다, 띵.
0: 약초로 만들었어. 잠을 깨우는 데 이게 최고거든.
1: 데블리, 근데 여기 네가 왜 있어?
0: 너희가 수면 과일을 먹고 잠들어서 너희를 깨우러 바로 달려왔지.
3: 데블리, 우리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
2: 고맙냐, 띵.
0: 뭘, 이 친구 덕분에 너희 구할 수 있었어.
4: 갈기 늑대?
0: 이 친구가 잠들어 있던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줬어. 악어에게 잡아먹힐 뻔한 로티를 구하는 것도 도와줬고.
3: 아, 혹시 열매도 이럴 줄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0: 어, 가뭄으로 먹을 게 없다 보니 그 열매를 먹고 잠들어서 위험해진 동물들이 많대.
2: 그래서 로티의 저녁밥을 가져간 거냐, 핑?
1: 그러게, 나무도 다 시들고 여긴 먹을 게 없어 보여.
3: 저기 봐! 나무가 살아났어!
1: 말도 안 돼! 어떡해!
0: 갈기 늑대가 좋아하는 늑대 사과가 풍성해졌어! 어?
2: 자.
5: 핸드컵 뭐해? 어? DNA 코인 수집해야지.
1: 어, 그래.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5: 구해줘서 고마워. 갈기 늑대야.

0: 지도엔 연못이 있다고 나타나는데.
1: 저기 봐라, 삥!
2: 이대로 가면 털코뿔사도 위험해.
3: 슈퍼 탐사대 X! 그가 네 몸의 차이도 파괴했겠다!
1: 너는! 슈퍼 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흔들바위의 디미팅!
3: 샷!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4: 얼굴엔?
1: 순한 길길!
4: 눈물엔?
1: 덥덥한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의 카메라.
1: 엄청 귀엽지? 나야 나. 오빠. 그러고 보니 어딘가 비슷해.
2: 눈이 딱 닮았어 나나.
3: 그야 여기도 루미니까쥬.
2: 참 그렇지.
3: 루미가 점점 커졌구래.
2: 왕개님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나나.
1: 국왕님은 옛날에도 수염이 동그랬었네 솔직히.
3: 두 분 모두 언제나 루미를 엄청 사랑해주셨죠.
0: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
1: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
3: 그런 사이 부러웠구래.
2: 나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나나.
0: 너희는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우린 이미 가족이잖아.
2: 루미!
4: 안녕!
5: 안녕하세요.
0: 어서와.
1: 다 고쳤어, 고쳐.
6: 어? 벌써? 고마워.
7: 고쳐핑이 어? 뭘 또 고쳐준 거예요?
0: 사라 언니 잠버릇이 안 좋아서 말이야.
3: 이번 달에만 똑같은 시계를 벌써 세 개나 샀었죠.
6: 아니, 그냥 일어나 보니까 망가져 있었다고.
8: 내가 이 시계를

0: 얼마나 좋아하는데.
1: 근데 있지, 고차킹한테 맡겨도 되나나? 분명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또 폭발할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2: 맞아, 맞아.
3: 이제 그런 일 없어, 고차. 몇 번이고 고치면서 실력이 확 늘었으니까, 고차.
2: 못 믿겠어.
4: 그럼 내가 믿어볼까?
1: 뭐요?
4: 실은 고쳐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이거야.
2: 어, 이건?
5: 카메라?
2: 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카메라와는 많이 다른데, 나나?
1: 그건 스마트폰이고 이런 카메라도 있어.
2: 아자핑도 가지고 있었지쭈. 그런데 카메라는 왜 고장난 거야, 쭈?
4: 아빠 방을 청소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고장이 났어.
1: 어때? 고칠 수 있겠어?
3: 해볼게! 고쳐!
4: 어머! 작동하네! 고쳐졌나 봐!
2: 자세히 봐봐! 분명히 뭔가...
3: 나 좀 믿어봐, 고쳐!
4: 한번 찍어볼까? 필름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5: 좋아, 좋아!
1: 얘들아, 마야가 우리 찍어준대!
6: 예하!
4: 좋아, 준비됐지?
1: 응. 하나, 둘, 셋, 김치. 아하! 마야, 이번엔 내가 찍어줄게.
4: 아, 난 괜찮아.
1: 에이,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자자, 웃어봐, 마야.
4: 미안, 내가 요즘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5: 왜?
1: 무슨 일 있었어?
4: 그게... 우리 아빠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시는데 일이 바빠서 항상 집에 안 계셨어. 그래서 생일이나 명절에도 항상 엄마하고 둘이서만 사진을 찍었지.
1: 아빠 없는 사진이 싫은 거구나, 솔지.
2: 하지만 마야, 로미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쥬.
7: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로미가 그랬어, 나나.
2: 마야는 아빠가 싫어, 그래?
4: 아니, 나 아빠 좋아해. 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 주말엔 나도 아빠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7: 있어, 나나?
4: 그래, 고장내지만 말아줘.
1: 뭐하려고?
2: 걱정 마, 걱정 마.
1: 다 필요한 곳이 있어, 솔지.
7: 에흠, 먼저 딸기핑이 카메라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간다, 나나.
2: 마야네 아빠를 찾아가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딸기핑이 마법을 쓴다, 그래.
1: 마법 덕분에 아빠는 엄청 빨리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빨리빨리 돌아오게 되는 거야, 솔지. 그럼 마야는 아빠와 함께 놀 수 있다고, 솔지.
7: 이름하여 아빠와 딸의 시간 찾아주기 대작감! 야!
1: 안 돼!
7: 왜? 뭐 때문에?
1: 이 카메라엔 아직 필름이 들어있어. 지금 뚜껑을 열게 되면 애써 찍은 사진들이 엉망이 된다고.
2: 그런가? 그리고 이런 일은 마법으로 풀어서는 안 돼. 마야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쭈.
7: 그래, 그래. 알겠다고.
1: 나 사진 뽑으러 사진관에 갔다 올게.
7: 나도 갈래.
1: 알았어, 알았어. 나하고 시내 구경 갔다 오자.
7: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까지 내 빨리.
1: 여기요.
8: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필름 카메라.
1: 사진 잘 뽑히겠죠? 저도 처음 필름을 맡겨보는 거라서.
8: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이 카메라를 엄청 좋아하나 보네요. 편안한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고 이 카메라로 찍었다니 말이에요. 자, 여기 있어요. 내일 찾으러 오세요.
0: 잘 부탁드립니다.
8: 아, 내 정신 좀 봐. 그게 어디 있더라?
6: 와, 사진 잘 나왔다.
0: 찍은 사람 실력이 좋아서야.
4: 고쇼핑이 카메라를 잘 고쳐준 덕분 아니고.
5: 이런 사진도 찍었었나?
0: 필름 앞부분에 다른 것도 찍혀 있었다고 사진관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4: 어머, 이거 나야.
5: 뭐?
9: 마야, 입학 축하한다.
7: 사진!
0: 말을 하고 움직였구래.
9: 응석빠지라 늘 아빠 등에 업히던 우리 딸이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아빠는 실감이 잘 안 나네. 새로운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4: 혹시 이거 로미의 마법이야? 어?
0: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인데.
7: 이거 봐, 이 사진도.
9: 오늘은 마야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어. 아빠 절대 손 놓지 마 하면서 무서워했었는데 어느새 씽씽 잘 타는 걸 보고 어찌나 놀랐던지.
4: 설마 아빠의 마음이 들리는 거야?
9: 마야, 여기야 여기. 자, 여기 봐. 어? 요 귀여운 녀석 아빠 것도 받아라. 야. 늦어서 미안해요. 마야는?
10: 이제 막 시작했어요.
9: 마야다. 마야.
7: 아빠.
4: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는 늘 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야. 사진에 찍히지 않았을 뿐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
0: 마야,
4: 고마워 로미. 네 덕분에 나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됐어.
0: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7: 너야 정말 누구야? 이런 마법이 쓴 거 좋아.
9: 마야, 자니? 아휴, 이 녀석 이불도 안 덮고. 어?
0: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한테 사과드릴 일이 있어요. 그저께 방 청소를 하다가 아빠의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9: 뭐라고?
0: 하지만 안심하세요. 제 친구가 완벽하게 고쳐줬거든요. 전 정말 걱정돼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아빠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빠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저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딸, 마야 드림.

0: 거야, 삐진핑.
1: 랄랄랄라. 어? 어떡해. 너미, 무슨 일이야, 꿀에?
0: 꿀에핑, 마침 잘 됐다. 나 좀 도와줄래? 오늘 쿠키 포장하고 홍보하는 거 돕기로 준오빠하고 약속했는데 숙제가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1: 그래? 그럼 내가 쿠키 포장해줄까?
0: 정말? 고마워, 꿀에핑. 포장 다 하면 하트퀸 사탕 줄게.
1: 뭐? 하트퀸 사탕이라면 왕국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 유명한 사탕 말이야, 꿀에.
0: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게 하나 있거든. 그럼 잘 부탁해, 꿀에핑.
1: 걱정 마, 로미. 나한테 맡겨, 꿀에. 꿀에핑, 그만하고 같이 놀자나. 아니야, 괜찮아. 로미하고 약속했거든, 꿀에.
2: 그럼 우리끼리 논다, 솔지.
1: 하트킹 사탕 엄청 맛있겠지?
3: 마야, 삐진 거야? 진짜 미안.
1: 그러지 말고 너도 삐져봐. 삐짐.
3: 사과했잖아. 준비물 깜빡할 수도 있지. 이럴 거면 다른 애하고 해. 흥.
2: 뭐라고?
1: 흥. 그래, 참지 말고 삐지는 거야. 삐짐.
4: 삐짐핑. 어? 저쪽으로 한번 가봐. 네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야.
1: 어? 내가 필요하다고? 아, 또 누굴 삐지게 만들까? 삐지! 자, 휴, 끝났다.
0: 꿀에핑, 포장 다 됐어?
1: 응, 나 약속 지켰어, 꿀에.
0: 우와, 진짜 고마워, 꿀에핑. 얼른 준오빠 가져다 줘야겠다.
1: 잠깐만, 로미. 저기, 뭐 잊은 거 없어, 꿀에?
0: 꿀에핑, 미안한데 사탕은 나중에 줄게. 대신 쿠키 먹을래?
1: 아니, 괜찮아, 꿀에.
0: 그럼 나중에 봐, 꿀에핑.
1: 준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5: 새로 나온 쿠키 먹보세요.
1: 나도 쿠키 먹고 싶어, 나나.
5: 그래, 이제 마무리하자. 남은 쿠키는 너희 줄게.
1: 신난다. 다들 여기 있었네. 쿠키 먹고 있는 거야, 꿀에? 나한테도 얘기해주지 그랬어, 로미.
0: 어? 너 아까 쿠키 안 먹는다며.
1: 꿀이지, 꿀에. 다들 맛있게 먹어, 꿀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힘들게 포장한 건데 나 부르지도 않고.
2: 그 리본 예쁘다. 역시 꿀에핑은 솜씨가 좋다니까, 솔지.
1: 나도 해볼래, 나나.
0: 얘들아, 뭐하고 있어?
6: 으흠, 로미 공주님, 기니핑들은 다 잡으셨나요?
7: 먼지 박사님하고 진짜 똑같은데?
0: 꿀에핑, 잠깐만. 나나핑한테는 이게 더 예쁠 거야. 봐봐.
1: 나나핑 잘 어울린다, 쭈.
6: 정말? 그럼 내 리본은 꿀에핑 줄게, 나나.
1: 그래.
3: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재밌어?
0: 어? 상자도 잘 어울리겠는데?
1: 로미, 그거?
0: 어?
8: 귀여워, 상자야.
3: 내가 아무거나 좀 잘 어울리는 편이지.
1: 그거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아무렇게나 막 가져가고.
0: 지금이야! 더 이상 참지 말고 삐져라! 삐짐! 어? 꿀에핑, 어디 가?
1: 로미 미워! 이제 로미하고 말 안 할 거야!
0: 어? 쟤가 갑자기 왜 저러지?
8: 어? 꾸레핑, 배달 같이 갈래?
1: 아니, 같이 가고 싶지도 않으면서 꾸레.
8: 꾸레핑, 간식 먹자.

0: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날 위한 파티를 연다면 말이지 일단 거대한 케이크가 하나 있는 게 좋겠어.
1: 꿀팁! 아직 안 풀렸어?
2: 흥! 너 아까 말 안 한다고 했잖아!
1: 우레핑,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사과를 하지.
2: 너도 참지 마! 같이 삐져! 삐져! 삐짐!
1: 우레핑, 왜 그렇게 꽁에 있어, 솔지?
3: 루니가 걱정하잖아, 나나.
2: 아니? 말하기 싫으면 말라고 해. 나도 됐다고.
3: 로미도 삐진 거야, 쥬?
2: 치! 잘 됐네. 어차피 로미는 나한테 관심 없었구래.
4: 얘들아, 우레핑한테 신경 끄라고 좀 전해줄래?
2: 나도야! 로미한테 말 걸지 말라고 전해줘구래!
4: 뭐?
1: 아, 큰일이네, 솔지.
3: 뭔가 이상해. 우레핑이 저렇게까지 삐질 리가 없는데, 나나.
5: 맞아. 로미도 평소 같지 않아. 혹시 기니핑이 한 일 아니고?
3: 저기 봐! 기니핑이 아주!
5: 루미, 삐진 핑이야.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모두 삐지게 될 거야, 나나.
4: 안 그래도 변신하려고 했거든.
0: 열려라, 생크림!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타임!
2: 솔지!
0: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거기 타임!
3: 브레핑! 같이 가야지!
2: 싫은데? 내가 먼저 갈 건데, 꿀에?
4: 그러시던가.
2: 오지 마. 오면 나 삐질 거야. 에잇, 삐짐.
0: 꿀의 핑, 삐짐 핑을 막아.
2: 흥, 내가 다.

0: 매직컬 플로리아! 야!
1: 알아서 잘한다며!
2: 그래! 누가 도와달래? 얘들아! 이러다가 삐지팀을 놓치겠어, 쭈!
1: 어? 삐진핀은 이 근처에 숨어있어. 덤블나무, 울타리, 선인장 중 하나야.
3: 삐진핀은 잘 삐지니까 삐죽삐죽한 선인장에 숨었을 거야, 나나.
4: 아니야, 어? 저 울타리가 수상해 술지. 끈으로 꽁꽁 묶여있잖아. 꼭 삐져서 꽁에 있는 삐진핀처럼 말이야.
1: 어디에 숨었을까?
3: 꾸르핀 생각은 어때?
2: 저 나무에 숨었겠지 뭐.
1: 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2: 그야 줄기가 팔짱을 낀 모양이잖아. 마치 삐진 것처럼. 좋아!
0: 리스틱 핫트윙 봉!
2: 거기였군.
0: 트리트리 캡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핀 핑 삐진핑 캐치.
2: 힝, 너무해. 난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라고 삐짐.
1: 우리 생각이 통했네, 꾸레핀.
2: 그래.
1: 꾸레핀, 우리 이제 화해하는 거지?
2: 나 솔직히 서운했어, 꾸레. 로미는 나만큼 우리 사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1: 어? 소중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2: 내가 아끼는 리본도 다른 애들한테 주고, 쿠키도 나 빼고 먹고.
1: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꾸레핀.
2: 그리고 사탕 주기로 한 약속도 안 지켰잖아, 꾸레.
1: 아, 사탕. 그게 사실은 내가 잘못 보관해서 모양이 망가져버렸지 뭐야. 네가 실망할까봐 줄 수가 없었어. 미안해.
2: 약속 잊은 게 아니었구나, 너미. 나 이제 삐진 거 다 풀렸어. 고마워, 러미.
1: 앞으로 서운한 일 생기면 바로바로 말하고 풀기야, 알았지?
2: 그래, 그래.
1: 나도 노력할게, 꾸레핀.
2: 때론 삐지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삐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게,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란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덕분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나도 잘할 수 있어.
7: 파키케팔로사우루스?
6: 응. 오늘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정보를 수집하러 갈 거야.
7: 우와, 정말? 파키케팔로면 박치기다라는 공룡 맞지? 맞아. 머리에 이렇게 혹이 있는 공룡.
8: 아, 근데 새끼는 혹이 없었지.
6: 응,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파키케팔로를 만나러 가볼까?
9: 어? 다시 들었네. 아,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없는데. 아, 렉스한테 열매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렉스? 나야, 도모.
10: 어?
9: 렉스, 안 들려? 이동 중인가? 왜 연락이 안 되지?
8: 렉스형! 어?
11: 여기도 없네. 도모형, 혹시 렉스형 못 봤어?
9: 못 봤어. 마침 부탁할 게 있어서 통신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네.
11: 뭔데? 뭘 부탁하려고?
9: 관찰에 필요한 열매인데 다시 들어버려서 렉스한테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지.
11: 내가 가져다 줄까? 어? 우르르 행성에 있는 거 맞지?
9: 이 열매 서식지는 렉스만 아는 곳이라 찾기 힘들 거야.
11: 아닌데, 나도 찾을 수 있는데.
9: 괜찮아, 로키. 마음만 받을게. 다른 열매부터 관찰해야겠다.
11: 나도 렉스 형처럼 잘할 수 있는데.
7: 나 혼자 가서 찾아볼까? 응, 나도 할 수 있다고.
12: 여기 파키케팔로가 있다고?
13: 신난다. 파키케팔로를 만났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
6: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
7: 두고 봐. 렉스 형보다 더 빨리 열매를 찾을 테니까.
11: 근데 모양이 어땠더라? 사과같이 생긴 열매였어.
7: 좋아, 가보자.
11: 어? 대체 열매는 어디 있는 거야?
7: 어?
11: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혼자서 있네? 근데 무슨 공룡이지?
7: 안녕, 난 로키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1: 길을 잃어버렸어? 아님 엄마랑 떨어졌어? 진짜 아무도 없나? 둘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얘 엄마는 아닌 것 같아.
7: 그쪽엔 큰 공룡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해. 날 따라와.

0: 저것 봐! 바퀴케팔로다! 박치기를 하고 있어.
1: 어? 근데 저 바퀴케팔로는 행동이 좀 이상한데?
0: 그러게,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2: 잠깐만,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뭐? 새끼가 사라졌다고?
2: 이 근처에서 함께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나 봐.
1: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0: 렉스, 우리도 같이 찾아보자.
3: 그래, 저번에 살타사우루스 새끼도 우리가 찾아줬잖아.
2: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어른 파키케팔로랑 달리 새끼는 머리가 납작하고 뒤통수에 뾰족한 돌기가 솟아있어. 다들 잘할 수 있지?
1: 물론이지. 걱정 마, 우리가 꼭 찾을게.
4: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3: 아이, 몰라 몰라. 우선 꼬마야 엄마를 찾아줘야지. 근데 넌 무슨 공룡이니?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걱정 마, 내가 엄마를 꼭 찾아줄게. 난 레스형 다음으로 멋진 다이노 대원이거든. 나만 믿어. 어?

0: 이쪽에서 새끼의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1: 이것 봐, 발자국도 있어.
2: 어? 근데 발자국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1: 그러게, 이건 무슨 발자국이지? 누구랑 같이 있나?
0: 아무래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1: 너도 배고프구나. 이 근처에 뭔가 먹을 만한 게 있으려나?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긴 풀이 훨씬 많을 거야. 여기도 없는 건가? 어? 어? 어디 가는 거야?
0: 얘들아, 빨리 쫓아가보자.
1: 맛있어?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엄마 찾아줄게. 꼬마야, 빨리 도망쳐!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여기 있으면 위험해! 위험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도망쳐!
0: 무슨 일이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위험해! 그쪽은 남겨놓자. 렉스, 레이더포, 행신. 렉스, 슈퍼 갈고리. 비바보,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서 끌어올리자. 하나, 둘, 셋. 로키.
2: 근데 로키, 저 공룡이 파키케팔로인걸 정말 몰랐어?
1: 깜빡 잊었어. 다 크고 나면 새끼 때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말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놀랐지.
3: 아니야,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4: 엄마 파키케팔로도 무사히 새끼를 찾았고.
3: 근데 렉스, 새끼 파키케팔로는 왜 혹이 없는 거야?
0: 새끼들은 아직 혹이 필요 없거든. 파키케팔로 사우루스들은 영역 다툼을 할 때 머리에 혹이 있는 어른끼리만 박치기를 한다고 해.
2: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역시 박치기는 파키케팔로가 최고라니까.
1: 그러게, 나도 아까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 파키케팔로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와!
4: 로키, 앞을 봐.
0: 로키!
5: 괜찮아?
6: 렉스, 여기 있었구나.
0: 토모, 무슨 일이야?
6: 열매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려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왔지. 어? 로키! 그 열매는? 뭐야? 로키, 네가 찾은 거야?
1: 내가 뭐라고 했어? 나도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아이고, 어지러워.
4: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3: 내 말이.

0: 얘들아, 카드가 완성됐어.
1: 우와, 파킹캐팔로 사우루스 카드다.
0: 오늘도 다들 즐거웠어?
2: 응, 너무 좋았어.
3: 맞아, 로키 때문에 뛰어다니긴 했지만. 근데 로키는 어딨어?
4: 어?
3: 어?
4: 어?
0: 어? 어? 어?
5: 그거 봐, 나도 할 수 있다고.
1: 어? 뭐야? 자고 있는 거야?
0: 아무래도 많이 피곤했나 봐.
1: 밤하늘의 선물 오로라. 얘들아, 안녕.
0: 아, 너희들 왔구나.
1: 지금 뭐 하고 있어?
0: 응, 라일리나 사우라를 보고 있었어.
1: 어? 라일리나 사우라?
6: 라일리나 사우라는 추운 극지방에 사는 공룡이야.
3: 우와, 예쁘다.
1: 이게 뭐지?
7: 이건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야.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6: 응, 운이 좋으면 종종 볼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루카스. 앤디하면 행운, 행운하면 앤디. 이 앤디와 함께라면 오로라를 꼭 볼 수 있을 거야.
0: 라일리나 사우라의 서식지 정보를 수집하려던 참이라 우루루 행성에 가야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2: 물론이지.

0: 이대로는 걷기 힘들겠어.
1: 설마 너희 도와줄 친구들을 잊은 건 아니지?

0: 바보 비비
1: 바비
0: 구
2: 비
3: 바비 구
0: 우와 이 바보다
3: 안녕 비비
2: 비비 비비
3: 바비 바비
4: 알았어 알았어 나도 반가워
3: 부도 잘 지냈지?
4: 렉스 근데 비바보도 미끄러워하는 것 같아 무사히 타고 갈 수 있을까?
5: 걱정 마 비바보에겐 아주 특별한 힘이 있거든
0: 특별한 힘이라고?

0: 눈썰매로 변신했어. 정말 멋진데?
1: 그럼 라일리나 사우라를 찾으러 가볼까?
0: 응!

0: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1: 난리나 싸우라는 어디 있지?
2: 온통 눈으로 덮여 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 어?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바브, 어딜 가는 거야?
0: 거기 서, 비바브!
3: 같이 가!
2: 틀 메모드야!
1: 우와, 엄청 크다!
2: 단어가 엄청 커!
1: 어? 다리에 뭐가 붙어있는데?
0: 새끼 라일리나 사우라잖아!
3: 아, 비바브가 새끼 라일리나의 꼬리를 빨개라고 쫓아낸 거였나 봐!
1: 안녕, 라일리나야! 왜 거기 붙어있어?
2: 어,
1: 라일리나 사우라가 곧 떨어질 것 같아!
0: 내가 갈게!
1: 와, 라일리나 사우라가 날아가 버렸어!
2: 어떡해!
3: 아직 새끼여서 눈보라 속은 많이 위험할 텐데...
0: 비바브, 라일리나 사우라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지?
2: 비바브!
0: 좋아, 라일리나를 찾자!
1: 비바브, 부탁할게!
2: 비! 찾은 거야?
3: 이건 라일리나의 흔적이야.
1: 어?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0: 여기 협곡이라 위험한데?
3: 응.
0: 라일리나를 어서 빨리 찾는 게 좋겠어.
1: 어? 저기 라일리나 사우라야!
0: 멈춰! 비바보! 거긴 위험해! 잘못하면 협곡으로 떨어질 수 있어! 도모, 라일리나한테는 내가 갈 테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
3: 어!
0: 됐어! 어! 대신!

0: 왜 그래, 렉스?
1: 라일리나가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
0: 정말 다행이야.
1: 내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엄청 귀엽게 생겼는걸?
2: 응, 눈이 정말 커.
3: 좋아. 맞아.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눈보라가 잦아들어야 해.
0: 아,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이글루를 만드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0: 뭐라가 그쳤어.
1: 그러게, 다행이야.
2: 어? 그새 날씨가 좋아졌네?
3: 비비?
4: 바비.
0: 라일리나의 집을 찾아줘야 하는데 어딘지 몰라서 정말 큰일이야.
1: 그럼 어떡하지?
0: 우선 라일리나 사우라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어때?
3: 비비!
4: 바비!
1: 여긴가 보다.
4: 라일리나가 어디로 가는 거지?
0: 잠깐만! 라일리나는 시력도 좋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볼 수 있구나. 지금 집을 찾아가고 있나 봐.
1: 우와, 대단하다. 우리 따라가 보자.
0: 좋아.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우와, 라일리나 사우라가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2: 겨울이면 라일리나들은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땅속에서 생활한다고 해. 어때, 멋지지?
3: 오, 땅속의 이글루 같다.
0: 맞아, 이제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야.
3: 오, 저기 봐, 오로라야.
2: 그것 봐. 역시 행운하면 이 앤디라니까. 행운하면 앤디. 앤디하면 행운.

0: 자, 라일리나 싸우라 카드야.
1: 고마워, 렉스. 라일리나 싸우라 덕분에 멋진 오로라를 볼 수 있었어. 밤하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다 내 덕분이라니까. 그 순간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나도야. 우린 갈게, 렉스. 어? 나도 같이 가.
0: 잘 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옥스포드 팡.
6: 해보고.
7: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남반구는 북반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롬 사이아스.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로운 친구 비비 바비푸.
4: 유후! 박물관은 언제 와도 즐거워.
5: 맞아. 오늘은 어떤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까?
6: 정말 기대된다.
3: 와, 이게 왜 이러지?
5: 어? 렉스?
7: 어? 이게 다 뭐야?
3: 얘들아, 안녕.
7: 어? 이게 뭐야?
5: 공룡이 그려져 있어.
6: 렉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아, 이건 새로 준비한 공룡 카드 기계인데 아직 시험 운행 중이라서.
8: 공룡 카드 기계?
3: 응, 공룡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는 카드 기계야.
7: 우와, 그럼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나도 해볼래. 어? 색깔이 다른 카드가 있네.
6: 어? 갈리니무스 카드야.
9: 어? 그럼 내 카드에 빈칸이 있어.
3: 사실은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 중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부족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 앞으로 채워나가야 해.
6: 어? 무엇보다 문이 생겼네. 멋지다.
3: 우루루 행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때? 정말 잘 만들었지?
8: 대단해.
3: 여기가 갈리미무스가 사는 곳이야. 갈리미무스는 닭을 닮았다는 뜻인데 엄청 빠르고 날쌘 공룡이야.
6: 우와, 그럼 닭처럼 깃털이 있는 거야?
5: 얼마나 빠른데?
3: 함께 가서 알아볼까?
6: 좋아!
3: 자, 이쪽이야! 준비됐지?

0: 여기가 갈리미무스가 사는 곳이야?
1: 우와, 저기 좀 봐! 맥스, 그게 뭐야?
2: 아, 이건 공룡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정보 수집기야.
0: 우와, 신기하다.
2: 우와, 시속 60km야. 엄청 빠른데?
1: 우리도 갈리미모스처럼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러게.
2: 아, 그래? 그럼 소원을 들어줘야지.
0: 어?
2: 자, 이거 받아.
1: 응? 이건 호루라기잖아.
2: 응, 다 같이 힘껏 불어봐. 하나, 둘.

0: 침 묻었잖아.
1: 가비, 그만 그만. 자, 새 친구들을 소개할게.
0: 비비.
1: 첫째 비비, 둘째 바비, 바비. 그리고 셋째 부. 앞으로 비비, 바비, 부, 새 쌍둥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0: 비비, 바비, 부?
2: 안녕 비비, 난 조이야.
3: 비비, 비비.
2: 어, 강아지 같아. 비비, 앉아.
3: 비비.
2: 비비, 엎드려.
3: 비비.
2: 비비, 굴러.
3: 비비. 비비.
2: 우와, 말도 알아듣네.
0: 그러게.
2: 잘했어, 비비.
0: 아, 나네.

0: 반가워. 바비, 우리도 해볼까? 바비, 앉아. 어? 못 알아들었나? 그럼 다시 바비, 앉아.
1: 바비,
0: 어?
1: 바비, 어? 바비, 바비, 바비,
0: 바비, 바비, 너?
1: 바비,
2: 난 루카스야. 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1: 부! 나 주는 거야?
2: 부!
1: 고마워, 부. 향기로운데? 부!
3: 앞으로 친하게 지내길 바랄게. 이제 달리미 무스를 만나러 출발해볼까?
1: 응! 비비,
0: 바비,
1: 부, 가자!

0: 춤을 추는 것 같다.
1: 와, 둘이 친해졌나 봐.
2: 아, 갈리니무스는 어릴 땐 솜털을 갖고 있지만 다 자라면 저렇게 화려한 깃털이 솟아나는구나.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땐 깃털을 뽐내며 춤을 추면서 서로를 부른대.
0: 우와, 저기 새끼 갈리니무스야.
3: 갈리니무스의 깃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0: 어우, 귀여워.
3: 새 식구 비비 바비 부 같아.
2: 갈리니무스의 식성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 잡식성이야. 어? 다들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1: 렉스!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어서 거길 피해야 해!
2: 산사태? 어, 알았어!

0: 렉스, 무슨 일이야?
1: 산사태야. 모두 어서 피해야 해. 비비, 바비, 구. 친구들과 달리미 무스를 적국 뒤로 대피시키자.
2: 비비.
1: 얘들아, 흩어진 갈리미무스를 모두 모아줘.
0: 어? 어? 바비, 저기는 막다른 길이야.
3: 바비.
0: 됐어, 바비.
1: 조금만 더 힘내.

0: 모두 다친 곳은 없지?
1: 응, 공룡들도 무사해.
0: 아, 다행이야.
2: 비바부 엄청 빠르던데.
3: 비바부?
2: 비비, 바비.

0: 볼을 줄여서 비바부.
1: 그거 좋은데? 비바부. 비비?
2: 바비.
1: 우. 아무튼 비바부가 아니었으면 사사대를 피하지 못했을 거야.
2: 실은 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정말 신났어.
0: 비비, 바비, 부 아주 잘했어.
1: 비비, 하이파이브.
0: 어, 바비, 너 또 할 주려고 그러지? 안 돼.
3: 바비, 바비.
4: 자, 그럼 우루루 행성에서 수집한 공룡 정보를 카드에 채워볼까?
5: 우와, 카드 완성됐어!
0: 정말 멋지다! 이제부터 공룡 카드 다 모을 거야!
1: 오늘 정말 신나는 모험이었어. 응, 새 친구도 생겨서 너무 좋아.
4: 너희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쁜데? 앞으로 더 멋진 박물관이 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0: 응, 또 놀러 올게. 야호, 신난다. 우리는 티라노 가족
6: 렉스.
4: 어? 안녕, 얘들아.
1: 안녕.
2: 렉스, 그건 뭐야?
4: 아, 이건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뼈 뼈야. 실험실에서 분석하려고.
0: 실험실? 그런 것도 있어? 어디 있는데?
4: 저쪽이야.
1: 우와, 궁금하다.
2: 나도 빨리 가보자.
0: 우와. 렉스, 이게 다 뭐야? 엄청 크다. 정말 멋있어.
1: 그러게, 이게 공룡의 뿔인가?
2: 이 호박 화석 좀 봐. 안에 있는 곤충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0: 여긴 없는 게 없네. 렉스, 이 실험실 정말 최고야.
4: 고마워. 토모, 그 뼈 좀 분석해 줄래?
0: 응.
2: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0: 우선 이 현미경으로 뼈를 관찰할 거야. 봐봐,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뼈 부분인데.
2: 우와,
0: 특이하게 티라노의 이빨 자국이 있어.
2: 이빨 자국? 티라노가 트리케라톱스를 문 거야?
0: 역시 티라노는 제일 강해.
1: 근데 전에 우르르 행성에서 봤던 새끼 티라노는 잘 자라고 있을까?
2: 그렇겠지.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을 거야.
0: 그건 아닐걸? 티라노사우루스는 강하니까 알에서 깨어나고 나면 혼자서 살 거야. 분명해.
2: 그래? 그럼 외로울 것 같은데.
0: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이니까 혼자서도 괜찮다고. 그치, 렉스?
4: 글쎄, 과연 어떨까? 안 그래도 티라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같이 가볼래?
2: 어, 가고 싶어.
4: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0: 유후!

0: 보르르 행성은 언제 와도 좋다니까.
1: 응, 나무도 정말 멋지고 공룡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2: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후각이 예민하고 시력이 좋으니까 근처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해.
1: 알았어, 릭스. 조심할게.
0: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티라노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1: 그러게.
0: 우와! 뭘 이런 걸로 놀라고 그래.
1: 앤디, 너. 어?
2: 얘들아, 잠깐만.
0: 뭐야? 그냥 바람이 분 것 같은데?
1: 뭐 하는 거야, 앤디?
2: 앤디가 새끼 티라노를 보고 많이 놀랐나 봐.
1: 새끼 티라노라고?
0: 응? 두 마리가 더 있었네? 근데 왜 키가 다르지?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2: 혹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알 기억하고 있어? 형 티라노야. 다른 티라노는 동생들이라 키가 작고.
1: 새끼 티라노가 벌써 이렇게 큰 거야?
3: 그러게, 동생도 생겼구나.

0: 정말 귀엽다.
1: 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새끼들끼리만 있나 봐.
2: 역시 내 말이 맞아. 티라노는 강한 공룡이라서 부모님 없이도 잘 사는 거야. 왜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3: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1: 정말?
2: 자, 던진다!
1: 오, 잘했어!
4: 너희도 하고 싶어?
0: 우리도 해보자.
1: 어?
2: 우와, 다들 잘하는데? 얘들아, 이번엔 더 멀리 가봐.

0: 같은데? 넥슨, 트리케라톱스가 화났나 봐. 어쩌지?
1: 큰일이야. 저 공룡은 우루루 행성에서 산악계로 정말 유명해.
0: 와, 정말? 어떻게 하지?
1: 얘들아, 어서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야 해. 모두 우루락이 갖고 있지?
0: 응.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저 티라노 새끼들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2: 아, 아빠 티라노가 새끼들을 구하러 왔나 봐.
0: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고?

0: 말도 안 돼. 티라노는 제일 강한 공룡이잖아. 어? 얘들아, 어디가? 가지 마. 아빠를 도와주려나 봐.
1: 안 돼. 거기 위험하다고.
2: 다들 괜찮아?
1: 역시 렉스야.
0: 렉스 조심해.
1: 트리케라톱스가 너무나 높았다.
2: 다들 내려.
0: 렉스 뒤를 봐.
2: 이런 렉스 슈퍼 갈고리.
0: 다행이다.
1: 어떻게 트리케라톱스가 더 화났나 봐.
0: 얘들아, 저기 좀 봐.

0: 잘했다. 너희들 덕분에 티라노 가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고마워 얘들아.
1: 아니야, 우리가 더 고마워. 렉스, 정말 재밌는 탐험이었어.
2: 근데 트리케라톱스는 초식 공룡인데도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 크앙, 엄청 강하던데?
1: 맞아, 공룡들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
2: 그리고 난 티라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
0: 새로운 사실? 어떤 건데?
2: 티라노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저렇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무리 생활을 할 줄이야.
1: 맞아, 겉으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
2: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1: 오, 앤디 좀 멋진데.
3: 그러게,
2: 이 정도야 뭐. 너희도 내 또 다른 모습에 놀랐구나.
1: 어?
2: 와, 이 공룡 되게 작고 귀엽다.
3: 앤디, 멋대로 만지면 위험해.
2: 귀엽잖아, 이렇게 작은데.
0: 앤디, 조심해야지.
2: 난 그냥 작고 귀여워 보이길래.
1: 뭐야, 아깐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더니.
2: 내가 그랬나?
0: 얘들아, 티라노 카드가 완성됐어.
1: 이 카드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간 거야, 렉스?
0: 티라노사우루스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키웠다는 정보를 입력한 거야.
2: 우와, 정말 멋진데? 다음에 또 탐험하러 가자.
1: 응, 나도 가고 싶어. 나도.
0: 알았어, 다음에도 잘 부탁해.
4: 응.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에론 사이언스.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식물엔
14: 덤덤한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아침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옳지.
10: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5: 옳지.
10: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옳지.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5: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수상한 미술실.
1: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2: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0: 이 물고기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만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3: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벌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1: 이걸 다요?

0: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1: 맞아.
2: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나타난대.
3: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부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뒤통수에 달린 스님의 선생님, 심지어는 팔다리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1: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4: 아까 들은 괴담도 찍지 마고 빨리 두고 나가자.
1: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꼭 정체를 밝혀내고 말 테니.
5: 퍼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6: 왜 대답이 없어, 퍼플?
5: 내가 두 명분을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1: 저기 있는 거, 나? 응?

0: 넌 누구야?
1: 야, 너 정체가 뭐야?
2: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0: 너도 인어공주였어?
1: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0: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1: 이야, 진짜 잘 그린다.
2: 멋지다. 정말 화가 같다.
0: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1: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0: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1: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0: 나도.
3: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1: 넌 이제 블루 이거야.
3: 내 것도.
2: 스케치요? 어?
0: 예쁘다.
1: 오호.
0: 예쁘다. 그림?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1: 버블잼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0: 제 말에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2: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0: 가자.
2: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4: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버블잼을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나라.
1: 인원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것.
0: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
5: 누구야? 네 인원들! 니들 딱 걸렸어!
0: 도망쳐!
5: 또 너희야?

0: 맛있게 먹어. 사랑스런 내 머핀들.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아 뜨거.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아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1: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2: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3: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0: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3: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0: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4: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1: 손댔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3: 웃겨.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5: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1: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2: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1: 얘들아, 블룸이야. 미술실이야. 잠깐, 옐로우의 버블즈.
2: 블러블? 야, 버블 파지.
1: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5: 흩어져서 찾아보자.
3: 어디 간 거야?
5: 전봉으로 블룹이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2: 이야, 이거 팩!
1: 내 버블 글러브가!
5: 다들 조심해.
3: 어디 갔지?
5: 옐로우의 버블잼을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2: 뭐?
0: 이 나쁜 블럭! 오렌지가 잡았지!
5: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0: 그거 좀

버블버블 일본 체인지!

이번 일로 변신 완료!

0: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1: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2: 블록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릴 싫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3: 됐어. 가자.
1: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릴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 뿐이야.
4: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1: 그림 속의 공주들.
0: 그랬다니까.
1: 옐로우, 좋은 아침. 어? 아, 얘들아, 인사 안 해?
5: 아니요.
6: 다들 안녕.
0: 에? 나 참.
5: 뭐야?
0: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
3: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
1: 정말 너무해.
0: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1: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됐어.
3: 너나 친구해.
2: 필요 없어.
4: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버블잼에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쳐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 크랩.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1: 공주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6: 됐어.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2: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그렇지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2: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1: 뭐야, 너희들. 미술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
7: 하지만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3: 걘 너무 무례해.
0: 못 본 척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1: 블록이다. 미술

0: 너 혼자야? 공주님이 이렇게 붓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반짝하더니 노란 빛이랑 저 그림 속에서
1: 그림? 그러니까 옐로우가 그림 속에 있다는 거야? 여기? 어디?
2: 아닌 건가?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0: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랑 똑같다.
3: 저기 뭐가 있어. 난 몰라.
4: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0: 예정공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3: 우리가 수호 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0: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3: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좋아, 모두 쳐라.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5: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3: 어떡해.

0: 진짜 귀엽다.
1: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0: 정말 귀여워.
1: 도무지 경계심이라고는 없군.
2: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3: 자, 커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0: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3: 레드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그럼
0: 진실의 울림인가?
3: 그린, 넌 세상의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핀은 냄새만 맡아도 꼭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블루,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1: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0: 어? 그림 속?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우와, 어쩜 너도 칭찬해 주려고? 여여 귀여운 것 좀 봐. 정말 귀엽다. 어? 갑자기 왜 이래?
4: 다친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다니.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1: 뭐?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었어.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달려! 아!

그리는 거야. 야! 모두 힘을 합치자.

0: 갑자기 생겨났어.
1: 문을 잡아야 해.

0: 문이 사라졌어.
1: 이건 꿈일 거야.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4: 덥덥한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술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옥스포드 타운.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숲속에 가자.
6: 꼬로로 숲속놀이 타운. 우리들만의 기장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놀이 타운.
7: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옳지.
10: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5: 옳지.
10: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옳지.
11: 우리 모두
5: 옳지.
12: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거 잘해.
1: 네가?
0: 네가 아직 나 잘 몰라서 그래.
2: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3: 네.
0: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4: 진짜?
1: 그랬는데 말이야.
0: 야! 저기 있다! 그림! 나랑 한 팀 하자.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 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5: 화이트 골드님? 봉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3: 어? 여왕? 어플! 너 진짜 품이 없이 들이댄다. 구린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1: 조용하는 열정의 불로 나랑 도전하자.
0: 아니야, 아니야. 그린은 나랑 할 거야. 날 선택해줘.
5: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레오.
1: 어?
5: 나랑 같이 할래?
1: 나야 좋지.
3: 네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1: 뭐? 네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0: 맞아. 그리고 너도 나 방해했거든.
3: 가자 오렌지.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하자.
0: 알았어. 내 파트너.
1: 커플, 우리가 봉사왕이 되는 거야.
0: 좋았어.
6: 자.
5: 감사합니다.
0: 준비 완료.
1: 야하! 위험해.
0: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게 아주 위험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별로 때문에 겁먹으셨나?
1: 퍼플! 응? 네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그렇잖아. 네?
3: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오렌지! 초록불엔 깃발을 내렸어야지.
0: 하지만 네가 안 내리길래.
1: 뭐?
0: 답답해.
7: 이거 잘 됐군. 팀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란. 조금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 물고기. 레드에게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 잼을 빼앗아오나라.
3: 네? 앵무새요?
8: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0: 난새 무서운데.
3: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3: 아니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좋았어. 이게
0: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 거야.
1: 좋은 생각이라는 게 이거였어?
9: 어? 와, 배고파.
0: 작전 성공.
1: 작전 무슨. 으차. 퍼플, 새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으아.

0: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 레오.
1: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2: 너 때문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1: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3: 네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2: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1: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3: 팀은 무슨?
2: 이렇게 화날 게 아니었는데.
4: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네 팀원은?
2: 그게...
4: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주는 거란다.
5: 해고파! 합쳐! 합쳐!
2: 알렉스다!
4: 알렉스?
2: 선생님, 저 가볼게요.
4: 어?
2: 선생님! 고맙습니다! 찾았다!
5: 못생긴 새는?
2: 저기,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0: 불러! 너 때문에 놀라서 날아가버렸잖아!
1: 뭐? 네가 시끄럽게 굴어서 날아간 거지!
0: 아니거든!
1: 맞거든!

0: 너 때문에 뺏겼잖아.
1: 네가 할 소리.
2: 얘들아 그만해. 우린 경쟁 상대지만 그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블럽 뒤에 포탈을 만들 때 그때 블럽의 뒤를 공격하자.
1: 좋아, 우리가 시선을 뜰게.
2: 버블버블 버블컵.
1: 가들기라.
2: 부탁해 얘들아. 젤리비
1: 이야 버블컵.

돌, 빨리. 좋았어, 오렌지.

0: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1: 어, 스티커야.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야.
2: 화이트 골든님, 전부입니다.
3: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0: 공주님 안녕하세요.
1: 생일 축하드립니다.
2: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3: 비밀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 한 걸 절대 들켜선 안 돼.
4: 서프라이즈.
3: 아, 핑크 스타가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4: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자.
5: 말도 안 돼!
2: 우리 오늘 초대하겠다고?
4: 소원 들어준다면!
6: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2: 화풀!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4: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6: 난 안 가도 된다니까.
7: 안 돼.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4: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6: 기다리긴 뭘 기다려.
2: 내가 꽉 잡고 있을게.
4: 난 안 가도 된다.
7: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4: 네?
2: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4: 꿀꿀.
6: 깜짝이야.
4: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8: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4: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6: 기다봐.
4: 들킬 뻔했네.
6: 지친 건 아니겠지.
7: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는
2: 마리링 바리링 파. 인어의 모습으로 야!
6: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꾹꾹꾹 날려줘.
4: 너 이제 인어인가? 괜찮아.
6: 야, 진짜네. 우와, 세상에.

0: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1: 네?
0: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2: 야, 들어와, 들어와.
0: 오, 퍼플이 왔대. 숨.
3: 얘는 배수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가실까요?
0: 어서 오거라.
3: 아빠.
0: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3: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0: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특이하게 생긴 수호 요정이로군.
2: 어떡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0: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려.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4: 저러다 들키겠어.
3: 절대 안 들켜.
5: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상.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6: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2: 좀 울지 마.
7: 뭐야? 옮긴다. 조용해.
2: 드디어 시작하나 봐.
4: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3: 어? 서프라이즈?
4: 뭐? 아니야.
0: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8: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3: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4: 모르겠다. 파티 시작.
3: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0: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3: 바블바블

0: 완료!
1: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잠깐! 얘들아, 블로비야!
0: 이런!
1: 어플이 위험해!

0: 레아 공주 괜찮은? 어?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1: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 이제 끝이다. 어디 간 거지? 오렌지 블라스터. 우리가 왔다. 얘들아.
2: 글로벌 스킬.
3: 더블 카우.
1: 제니 퀸. 해치워드 적군도 나타나.
2: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대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1: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2: 어플! 우리도 찾아볼게.
0: 나도 찾아보마.
1: 그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0: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4: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0: 그랬어. 대체 이 인간아이는 누구냐?
4: 얘는 내 첫 인간 친구 레오예요.
5: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2: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5: 오, 저도 믿어요.
6: 좀 믿을만하죠.
4: 맞아요.
0: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 그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5: 얼른 들어가자.
2: 아니, 집에 빨리.
4: 오늘의 주인공은 나거든. 같이 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링.
7: 중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젤?
16: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우리 여행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3: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번 테이블에 핫초코 두 잔 부탁드립니다.
2: 자, 또 하나. 여기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 손님.
3: 네, 이거. 오늘도 안전초코 핫초코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추운 겨울 따뜻한 핫초코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 보아요.

0: 잠시만요.
1: 초희야, 같이 스케이트장 갈래? 수아는 갈 수 있대.
2: 스케이트장?
0: 조수! 이봐, 조수!
3: 깜짝이야!
2: 왜요?
0: 아니,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쁜데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3: 스케이트장 갈 생각이요.
0: 어?
3: 조수님, 저 스케이트장 가도 돼요?
0: 뭐?
4: 아, 여기 곰치멜파이 언제 나와요?
0: 아, 네, 지금 나갑니다. 곰초이, 편의점 가서 우유 좀 사오도록.
3: 그럼 스케이트장은요?
0: 다음에 가, 다음에. 지금 여기 바빠서 안 돼.
3: 응, 조수님 미워.
2: 조수님 미워. 조수님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응, 밥이야. 나 스케이트장 못 가. 안녕. 내가 초수님 조수만 아니어도 스케이트장 갈 수 있는 건데.
5: 예? 곰초이가 철수님한테 미워! 이랬다고요?
0: 네. 곰인형도 사춘기가 있나 봅니다. 요즘 곰초이 녀석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5: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곰초이, 이럴 거면 조수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돈이들 많으니까. 그러면 곰초이가
6: 죄송해요, 철수님. 이제 철수님 말 잘 들을게요.
5: 이럴 겁니다. 예예.
2: 문서 왔어요.
0: 이봐, 곰초이. 조수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5: 맞아.
2: 정말요? 그래도 돼요?
0: 어?
2: 그럼 저 그만둘게요. 수고하세요.
5: 곰초이.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2: 지금 온다고? 알았어.
3: 초희야, 빨리 와, 빨리 빨리.
5: 참나, 곰초이 녀석 어이가 없네. 아유, 그래, 그만두라 그래요. 솔직히 조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 그래요?
0: 문제 많은데요.
5: 그러네요.
0: 곰통경님,
5: 예?
0: 어서 다른 조수를 구해주시죠. 예?
5: 다른 조수 누구요?
0: 아까 그러셨잖아요. 곰초이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다고.
5: 에이, 그건 곰초이 겁주느라 한 얘기죠. 누가 철수님처럼 까다로운 곰돌이 조수 노릇을 한답니까?
0: 그럼 전 이제 어쩌죠?
5: 어쩌긴요. 곰초이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죠.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뭐.
3: 초희야, 얼른 스케이트 신고 와. 우리 먼저 놀고 있을게.
2: 알겠어. 스케이트 빨리빨리 신자. 스케이트 빨리빨리 신자.
7: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2: 사순이 왜요?
0: 저 곰초이.
2: 스케이트 빨리 타야 되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설마 조수 못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건 아니에요.

0: 거죠?
1: 아이, 그럴 리가. 에이, 맞아요. 곰청이 제발 돌아. 아,
2: 하트 버튼을 잘못 눌렀다. 그럼 이만.
3: 에이, 철수님, 사실대로 말했어야죠. 제발 다시 돌아와서 조수해달라고.
2: 저도 자존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3: 이 자존심 따윈 던져버려요. 자,
2: 이건
3: 어려운 부탁을 할 땐 또 이 선물이 필수죠. 곰초이한테 이 장갑을 주면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어보세요. 예예. 예. 예, 주세요. 예. 5만 원이에요.
2: 예?
0: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 나 잡지 마. 잡히나 봐라. 오늘 좋아.
2: 어딨지? 어? 저기꾼.
0: 이제 둘이 해봐.
2: 후. 곰초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다시 조수를.
4: 어?
2: 곰초이!

0: 위험해! 자, 날 잡아!
1: 근데 여긴 웬일이세요?
0: 스케이트장에 안전사고가 없는지 살펴보러 왔다. 마침 네가 장갑도 안 끼고 스케이트를 타고 있더군. 맨손으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 스케이트 날에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 스케이트장에선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1: 우와, 이거 저를 위해 준비하신...
0: 아니, 오다 주웠다.
1: 아무튼 감사해요. 그럼 이만.
0: 말을 했어야 했는데. 조심! 근데 곰초이 녀석 왜 저렇게 많이 넘어지지? 혹시?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1: 조수님! 근데 아직도 안 가셨네요?
0: 너처럼 스케이트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녀석 때문에 갈 수가 없군. 너, 네 발 사이즈보다 더 큰 스케이트 신은 거 맞지?
1: 어떻게 아셨어요?
2: 아까 빨리 놀고 싶어서 발에 쑥 들어가는 큰 스케이트를 신었거든요.
0: 그럴 줄 알았다. 스케이트는 자기 발에 꼭 맞는 걸 신어야 해. 자기 발보다 큰 스케이트를 신으면 넘어져 다칠 수가 있지.
1: 그렇구나. 갈아 신고 와야겠다.
0: 진짜 할 말은 따로 있는데.
3: 초이야, 너 이제 안 넘어지고 잘 타네?
1: 응, 발에 딱 맞는 걸 신으니까 훨씬 좋은데?
4: 그럼 우리 저기까지 누가 더 먼저 가나 내기할까?
1: 내기?
3: 그래, 그럼 준비 출발!
1: 이러다 넘어지겠어. 나 그냥 안 할래.
0: 곰초이, 스케이트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 그러다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1: 아,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근데 철수님, 아직도 안 가셨네요?
0: 그게... 실은... 할 말이 있다. 나...

0: 귀엽다.
1: 나도 저렇게 썰매 끌어주고 싶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 했던 말이야.
0: 우와, 좋아요.

0: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특히 출신이 태워준 썰매 완전 어? 최고.
1: 그랬군.
0: 근데 출수님이 스케이트장에 온 진짜 이유 뭔지 알아요?
1: 뭔데?
0: 출수님도 놀고 싶어서 왔죠? 출수님도 가끔은 화촉 감 만들고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1: 그렇다고 해두지.
0: 하지만 내일부터 전화 출수님이나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1: 곰초이, 너 조수일 그만둔다고?
0: 그건 오늘 하루고 내일부터 다시 조수해야죠.
1: 그런 거였군.
0: 설마 계속 다른 조수 구하려고 한 거 아니죠?
1: 그거 맞는데?
0: 헐, 안 되거든요.
1: 안 되긴 뭐가 안 돼, 비켜.
0: 출신 조수는 이 검초일 뿐인 건데요.
1: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0: 아, 왔잖아요.
2: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은 스케이트 탈 때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케이트 탈 땐 헬멧,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스케이트를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다 뒤에 오는 사람과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너무 오래 놀면 감기 들거나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니 시간을 정해서 적당히 놀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안녕.
3: 그래 타야지.

0: 헐, 제가입니다.
1: 친구야?
0: 아니, 친하진 않은데 그냥 같은 반. 수아야, 이리 와. 숨바꼭질 하자.

0: 아닌데?
1: 거짓말! 너 맨날 거짓말만 하냐?
0: 내가 언제? 그리고 놀이터가 네 거냐? 내가 어디든 내 마음이거든?
2: 그래! 싸우지 마!
0: 우리 그냥 핫초코나 마시러 가자. 오늘 너무 춥다. 가자!
3: 어서 와라 어린이들.
4: 핫초코 4장 부탁해 찰스야.
3: 오케이 잠시만. 어? 어? 처음 보는 친구군.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잖아. 자 뜨거우니 조심들 하고. 자 맛있게 마시도록.
0: 감사합니다, 철수님.
3: 그래? 자. 어린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따뜻하게 입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0: 응? 하나도 안 추운데?
3: 어?
0: 그거 내 거지?
3: 손이 이렇게 찬데 안 춥다고?

0: 너 진짜 빨리 마신다. 그니까 너 배고팠어?
1: 자, 추운데 이거라도. 어?
2: 이광이 내 바지에 핫초코 쏟았어.
3: 어떡해. 뜨거워?
2: 아니, 뜨겁진 않은데.
3: 아, 내가 물수건 가져올게.
2: 미안. 아,
1: 내가 미안하군. 담요를 덮어주려 했는데 이렇게 놀랄 줄이야.
3: 우리 이제 가자.
4: 그래. 가영아, 우리도 이제 가자.
3: 난 좀 있다. 핫초코가 좀 남아서.
4: 그래? 그럼 내일 봐. 안녕. 안녕.
1: 조수, 거기 곰시멜로 병 좀 선반에 올려두도록. 귀한 거니 잘 보관해야 해.
2: 이거 먼저 버리고요. 으아.

딴 건 몰라도 천연 유기농 벌꿀로 만든 내 곰시멜로는 양보 못해. 저기 있다 어린이. 거기서

0: 어디 갔지? 이봐 친구, 그 곰시멜로가 있어야 내 핫초코가 완성된다고. 그러니 돌려줘.
1: 무슨 일이시죠?
0: 누굴 좀 찾고 있습니다만.
1: 아, 누구요? 혹시 우리 가영이? 우리 가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0: 그 뒤에 숨긴 거 뭐야?
1: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나? 내가 선물한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어? 소비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먹도록. 아버님도 같이 드시죠? 그럼 전 이만.
0: 아,

0: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1: 철수.
0: 응, 바비. 가영이 말이야. 어떤 친구인지 좀 말해주겠나?
1: 이가영? 걔 완전 이상하지. 툭하면 친구들 간식 뺏어먹고 자기가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러고 걔가 학교를 좀 자주 빠지거든? 근데 너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2: 아빠랑 여행 갔었어.

0: 근데 그때 걔네 집 근처에서 가영이를 본 애가 있어. 그러니까 여행 가느라 학교 빠졌던 거 거짓말이지.
1: 그치? 여행 갔다고 하지 않았나? 가영이가 학교에선 얌전한데 집에서는 장난꾸러기인가 봐.
2: 가영이 몸에 상처가 좀 많거든?
1: 이거 왜 다쳤어?
3: 동생이랑 싸우다.
1: 또?
4: 몸에 상처라. 알았다, 수아.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몸에 살짝만 뭐가 닿아도 깜짝 놀라던 모습. 하마터면 그 시그널들을 놓칠 뻔했다.

0: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아무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1: 잘못했어요.
0: 너 저녁 굶어? 밥 없어?

0: 1, 2, 2. 네,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1: 고양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그렇구나.
1: 그것도 모르고...
0: 다행히 가영이는 부모님과 분리조치돼서 지금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1: 다행이다. 이게 다 우리 경찰서 덕분이야.
3: 맞아. 철수님, 정말 최고예요.
0: 아니, 너희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친구를 도울 수 있지.
1: 우리도요?
0: 응? 만약 친구의 몸에 상처가 자주 보이거나
1: 동생이랑 싸우다
0: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거나 배고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해야 해.
1: 아,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네?
0: 바로 그거지.
4: 안녕하세요. DJ 동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곰철수님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전해주셨네요. 읽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작고 힘이 없고 때론 실수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죠. 또 공부를 통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합니다.
5: 얘들아! 가영아! 가영아!
4: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참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예. 예.
5: 잡자! 우리 좀 쉬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0: 어서오세요 공주님.
9: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은 초코동에서 홍혜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안전초코 핫초코에서 핫초코를 배달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죠. 핫초코 가게 사장 곰철수. 그는 누구인가? 곰철수. 그는 핫초코를 엄청 좋아하는 곰돌이입니다. 이곳은 곰철수의 숲속 오두막집.
1: 네, 맞습니다. 여기 사는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그날도 곰철수는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죠.
2: 네, 제가 바로 곰철수입니다만.
1: 곰인형 곰, 철두철미할 철, 숙학곰수.
0: 곰통령이 곰철수의 집에 찾아간 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3: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강 천재 곰놀이라 들었습니다.
2: 이 손 놓으시죠.
3: 못 놓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2: 손 놓으시죠.
0: 하지만 곰철수는 이 부탁을 거절하는데.
2: 놓으라니까.
0: 그런 곰철수의 마음을 뒤흔든 건 바로
3: 핫초코 좋아하시죠?
0: 저희가 핫초코 가게를 차려드리겠습니다.
2: 핫초코 가게요?
0: 예예. 아주 아주 멋진 핫초코 가게. 그곳의 주인은 바로 철수님. 그곳에서 핫초코를 마음껏 드시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 어떻습니까? 어딥니까?
2: 그 핫초코 가게.
0: 그렇게 곰철수는 안전초코 핫초코의 주인이 되었죠. 이상 핫초코를 너무 좋아해서 핫초코 가게 주인이 된 곰철수 이야기였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곰철수님이 온종일 핫초코만 마시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곰철수, 그는 누구인가? 빠밤. 곰철수는 안전을 지키는 안전천재 곰돌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서 사람들을 지켜낸 곰철수. 에라이.
4: 다리가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0: 아, 안 돼! 그러다 파문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영웅들의 세계에서도 라이벌은 존재했으니! 네? 하! 하!
4: 괜찮니?
5: 우와, 번개맨이다.
0: 또 다른 안전천재 번개맨의 등장에 곰철수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는데. 그래서 곰철수는 번개맨을 만나러 갔죠.
6: 안녕하세요.
7: 네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8: 아유, 네, 아유,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욱더 멋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8: 자, 그런데 안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6: 글쎄요,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겠죠?
2: 그 별명 내가 곧 빼앗아주지.
0: 곰철수는 번개맨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안전천재임을 증명하기로 합니다.
8: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음표다

0: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1: 정답!
0: 여기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1: 정답!
2: 어? 어? 어?
0: 정답입니다!
1: 예스!
3: 잠깐 끊고 갈게요.
0: 아, 예. 아, 저기, 저분 정말 왜 그러시죠?
4: 결국 무대 밖으로 쫓겨난 공철수.
1: 왜 그러세요? 아이, 노시라니까.
5: 저 죄송한데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1: 네? 아니, 왜?
5: 아니, 번개맨한테 된 문제를 맞히시면 어떡해요. 여기 계세요.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꼭이요.
1: 아니, 저기요. 아, 잠깐.
5: 여러분, 이제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녹화 시작할게요. 그냥 다시 앉을게.
1: 네,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무슨 냄새지? 저쪽인가?
4: 그건 바로 무대 뒤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였죠.
1: 쏘아기, 쏘아기. 진짜 불인 것 같은데?
2: 불이야,
0: 불이야, 불이야!
1: 자, 비상구는 저쪽입니다. 떨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여서 빠져나가십시오. 네.

0: 어떻게 번데맨이 불을 끄는 사이? 봄철수는 창고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출합니다.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밖이에요.
1: 고마워요. 그쪽에 불이 났다고 말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2: 제가 한 건 연기를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1: 그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이죠. 그럼 또 봐요. 안전천재 곰돌이.
0: 맞습니다. 역시 곰철수는 우주 최고 안전천재예요.
2: 또 봅시다. 안전천재 번개맨.
0: 이렇게 안전을 잘 지키는 철두철미한 곰돌이 곰철수. 그런데 그의 마음의 온도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곰철수, 그는 하초코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곰돌이입니다.
2: 자, 또 하나.
0: 하초코 가게가 무척 바쁘던 조심하세요. 어느 날
2: 다음 손님. 아니,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쁜데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3: 어? 출수님, 저 스케이트장 가도 돼요?
2: 뭐? 다음에 가, 다음에. 지금 여기 바빠서 안 돼.
3: 출수님, 미워.
4: 왜 사왔어요?
0: 자꾸 대드는 곰초이에게 곰철수는 살짝 겁을 주기로 하는데.
2: 이봐, 곰초이. 조수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0: 맞아.
4: 정말요? 그래도 돼요?
2: 어?
4: 그럼 저 그만둘게요. 수고하세요.
0: 곰초이! 곰철수는 당황했죠. 사실 곰철수는 곰초이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곰철수는 곰초이를 찾아 스케이트장으로 갑니다.
2: 저기꾼.
5: 이제 둘이 해봐.
2: 곰초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다시 조수를. 위험해! 자, 날 잡아.

0: 맨손으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 스케이트 날에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 스케이트장에선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1: 그렇게 곰초이를 안전사고에서 지켜낸 곰철수.
0: 오다 추웠다.
2: 아무튼 감사해요.
3: 저기까지 누가 더 먼저 가나 내기할까?
4: 내기?
5: 그래. 그럼 준비 출발.
4: 이러다 넘어지겠어. 나 그냥 안 할래.
0: 곰초이, 스케이트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 그러다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1: 이렇게 또 곰철수는 곰초이를 구해내죠.
4: 근데 철수님 아직도 안 가셨네요.
0: 나도 저렇게 썰매 끌어주고 싶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 했던 말이야.
4: 우와, 좋아요.
1: 그렇게 곰초이의 썰매를 끌어주는 곰철수. 곰초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힘든 줄도 모르네요. 예예. 예.
0: 재밌지? 웃어.
4: 하지만 내일부터 저만 철수님이나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0: 곰초이, 너 조수일 그만둔다고.
4: 그건 오늘 하루고 내일부터 다시 조수해야죠.
1: 정말 다행이네요. 곰철수와 곰초이가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요.
0: 맞는데?
1: 이렇게 곰철수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누구보다 곰초이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곰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초코 가게 사장이 어떤 친구인지 모르신다면 하초코를 무척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안전천재 곰철수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전 철수님이 만들어준 이 하초코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야, 좋다.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려요. 안전 좋고 하 좋고 오늘은 초고동에 사시는 이하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하영님, 땡큐. 그런데 공통령님도 안전사고의 위기를 많이 겪으셨죠?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베스트 3. 먼저 3위. 곰통령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1: 드글드글해.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0: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온 곰통령.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 볼로 출신 스타 파티셰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아이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1: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2: 잠깐. 아!
3: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1: 야. 손이요? 할 수 없이 손을 씻는 에이, 곰통령. 하지만 하기는 참. 에이. 야, 하이쥬. 됐다. 아이, 갑자기야.
3: 물로만 씻는 건 소용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0: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1: 우와, 깨끗해!
2: 그런데 곰통령이 손 씻으러 다녀온 사이

0: 그렇게 어린이들이 마카롱을 모두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2: 마카롱!
0: 아니.
3: 어쩌면... 어제 곰통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4: 예뻐라.
3: 손을 씻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균들이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0: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5: 좋아.
6: 그 후로 저는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답니다.
0: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2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곰통령. 어느 날 빵집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된 곰통령.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하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곰통령은 빵집을 찾아 길을 헤매는데 그때 도통 모르겠군.
7: 어디 길 찾아요?
0: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 빵집이요?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고 해서.
7: 아,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0: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그렇게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고.
7: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0: 벌써 다 왔군요.
7: 내가 내려줄게요.
0: 괜찮으냐?
7: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0: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7: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0: 예?
7: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0: 뭐요?
7: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은 이제 내려가요.
0: 안 돼.
8: 잠깐.
0: 철수님!
8: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0: 그래, 풀어줘!
7: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차!
0: 곰통령 사이야!
8: 곰통령님, 괜찮으십니까?
0: 예, 전 괜찮습니다. 아니, 저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왜 저런데요?
7: 이사치워요, 나! 아저씨, 뭐라고!
3: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0: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4: 그날 이후 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말이죠.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1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곰통령! 놀이공원에 간 바비를 부러워하는 곰초이와 수아! 바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 예!
1: 근데 우리는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4: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1: 앵무새 인형?
4: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의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1: 근데 이게 무슨 동물을?
7: 그러게.
1: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4: 그쵸.
7: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 있어. 앵무새 모의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4: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1: 동동님 최고! 예!
7: 유빈이 당근을 아직 잘 먹더라.
1: 귀엽지?
7: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9: 그러게, 궁금하네.
7: 바비다.
10: 코코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1: 오랑우탄?
4: 곰초이와 수아가 오랑우탄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0: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다들 어디 갔지?
4: 곰통령은 아이들을 찾느라 베란다 탁자 위에 올라서는데.
0: 수아! 어디 가요? 곰초이!

한낱 곰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0: 손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아, 여긴 천국인가요? 그렇게 곰통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아, 곰철수님!
1: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그 후로 저 곰통령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면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 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된다는 것.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네요. 앞으로 이 곰통령 더욱 조심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실 거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덕덕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이언스
1: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랄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아빠의 카메라.
1: 귀엽다구래. 얜 누구야, 나야?
2: 엄청 귀엽지. 나야, 나.
1: 와!
2: 그러고 보니 어딘가 비슷해.
1: 눈이 딱 닮았어, 나나.
3: 그야, 여기도 로미니까 쥬.
1: 참, 그렇지. 로미가 점점 커졌구래. 왕개님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나나.
2: 국왕님은 옛날에도 수염이 동그랬었네, 솔직히.
3: 두 분 모두 언제나 로미를 엄청 엄청 사랑해주셨죠.
2: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
1: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
3: 그런 사이 돌아왔구래.
1: 나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나나.
2: 너희는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우린 이미 가족이잖아.
1: 로미!
4: 안녕!
5: 안녕하세요.
2: 어서와.
5: 다 고쳤어, 고쳐.
6: 어? 벌써? 고마워.
7: 고쳐핑이 어? 뭘 또 고쳐준 거예요?
2: 어? 사라 언니 잠버릇이 안 좋아서 말이야.
3: 이번 달에만 똑같은 시계를 벌써 세 개나 샀었죠.
6: 아니, 그냥 일어나 보니까 망가져 있었다고.
8: 내가 이 시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1: 근데 있지, 고차핑한테 맡겨도 되나나.
2: 분명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또 폭발할지도 모르잖아, 솔치.
1: 맞아, 맞아.
5: 이제 그런 일 없어, 고쳐. 몇 번이고 고치면서 실력이 확 늘었으니까, 고쳐.
1: 못 믿겠어.
9: 그럼 내가 믿어볼까?
2: 뭐요?
9: 실은 고쳐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이거야.
1: 어, 이건...
7: 카메라?
1: 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카메라와는 많이 다른데, 나나?
2: 그건 스마트폰이고 이런 카메라도 있어.
3: 아자핑도 가지고 있었지, 쭈. 그런데 카메라는 왜 고장난 거야, 쭈?
9: 아빠 방을 청소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고장이 났어.
2: 어때? 고칠 수 있겠어?
5: 해볼게! 고쳐!
9: 어머! 작동하네! 고쳐졌나 봐!
1: 자세히 봐봐! 분명히 뭔가...
5: 나 좀 믿어봐, 고쳐!
9: 한번 찍어볼까? 필름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7: 좋아, 좋아!
2: 얘들아, 마야가 우리 찍어준대!
1: 예하!
6: 여기, 여기! 나도 찍어줘!
9: 좋아, 준비됐지?
2: 하나, 둘, 셋! 김치! 마야, 이번엔 내가 찍어줄게.
9: 난 괜찮아.
2: 에이,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자, 자, 웃어봐, 마야.
9: 미안, 내가 요즘 사진 찍히는 걸...

0: 안 좋아해.
1: 왜?
0: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우리 아빠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시는데 일이 바빠서 항상 집에 안 계셨어. 그래서 생일이나 명절에도 항상 엄마하고 둘이서만 사진을 찍었지. 아빠 없는 사진이 싫은 거구나, 솔지.
2: 하지만 마야, 로미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죠.
3: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로미가 그랬어, 나나.
2: 마야는 아빠가 싫어 그래?
0: 아니, 나 아빠 좋아해. 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 주말엔 나도 아빠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3: 나야, 그 카메라 빌려줄 수 있어, 나나?
0: 그래, 고장내지만 말아줘.
4: 뭐 하려고?
3: 걱정 마, 걱정 마.
4: 다 필요한 곳이 있어, 솔지.
3: 에흠, 먼저 딸기팅이 카메라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간다, 나나.
2: 마야네 아빠를 찾아가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딸기팅이 마법을 쓴다 그래.
4: 마법 덕분에 아빠는 엄청 빨리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빨리빨리 돌아오게 되는 거야, 솔지. 그럼 마야는 아빠와 함께 놀 수 있다고, 솔지.
3: 이름하여 아빠와 딸의 시간 찾아주기 대작전!
4: 안 돼!
0: 왜? 못다네?
4: 이 카메라엔 아직 필름이 들어있어. 지금 뚜껑을 열게 되면 애써 찍은 사진들이 엉망이 된다고.
2: 그런가? 그리고 이런 일은 마법으로 풀어서는 안 돼. 마야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쭈.
3: 그래, 그래. 알겠다고.
4: 나 사진 뽑으러 사진관에 갔다 올게.
3: 나도 갈래.
4: 알았어, 알았어. 나하고 시내 구경 갔다 오자.
3: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까지 돼, 빨리.
4: 여기요.
5: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필름 카메라.
4: 사진 잘 뽑히겠죠? 저도 처음 필름을 맡겨보는 거라서.
5: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이 카메라를 엄청 좋아하나 보네요. 편안한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고 이 카메라로 찍었다니 말이에요. 자, 여기 있어요. 내일 찾으러 오세요.
4: 잘 부탁드립니다.
5: 아, 내 정신 좀 봐. 그게 어디 있더라?
6: 와, 사진 잘 나왔다.
4: 찍은 사람 실력이 좋아서야.
0: 고쳐핑이 카메라를 잘 고쳐준 덕분 아니고.
6: 이런 사진도 찍었었나?
4: 필름 앞부분에 다른 것도 찍혀 있었다고 사진관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0: 어머, 이거 나야.
6: 뭐?
7: 마야, 입학 축하한다.
3: 사진!
2: 말을 하고 찍혔구래.
7: 응석 빠지라 늘 아빠 등에 업히던 우리 딸이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아빠는 실감이 잘 안 나네. 새로운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0: 혹시 이거 로미의 마법이야?
4: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인데.
3: 이것 봐, 이 사진도.
7: 오늘은 마야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어. 아빠 절대 손 놓지 마 하면서 무서워했었는데 어느새 씽씽 잘 타는 걸 보고 어찌나 놀랐던지.
0: 설마 아빠의 마음이 들리는 거야?
7: 마야, 여기야, 여기. 자, 여기 봐. 어? 요 귀여운 녀석 아빠 것도 받아라. 야! 늦어서 미안해. 마야는?
8: 이제 막 시작했어요.
7: 마야다, 마야!

0: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는 늘 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야. 사진을 찍히지 않았을 뿐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
1: 마야,
0: 고마워 루미. 네 덕분에 나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됐어.
1: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너야 정말 누구야? 이런 마법이 쓴 거죠?
2: 마야, 자니?
3: 아휴, 이 녀석 이불도 안 덮고. 어?
4: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한테 사과드릴 일이 있어요. 그저께 방 청소를 하다가 아빠의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3: 뭐라고?
4: 하지만 안심하세요. 제 친구가 완벽하게 고쳐줬거든요. 전 정말 걱정돼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아빠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빠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저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딸, 마야 드림.
3: 고맙다, 마야.

0: 거야, 삐짐핑. 랄랄랄라. 어? 어떡해. 너미, 무슨 일이야, 꿀에? 꿀에핑, 마침 잘 됐다. 나 좀 도와줄래? 오늘 쿠키 포장하고 홍보하는 거 돕기로 준호 오빠하고 약속했는데 숙제가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1: 그래? 그럼 내가 쿠키 포장해줄까?
0: 정말? 고마워 꿀에핑. 포장 다 하면 하트퀸 사탕 줄게.
1: 뭐? 하트퀸 사탕이라면 왕국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 유명한 사탕 말이야, 꿀에.
0: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게 하나 있거든. 그럼 잘 부탁해, 꿀에핑.
1: 걱정 마, 로미. 나한테 맡겨, 꿀에.
0: 꿀에핑, 그만하고 같이 놀자나.
1: 아니야, 괜찮아. 로미하고 약속했거든, 꿀에.
2: 그럼 우리끼리 논다, 솔지.
1: 하트킹 사탕 엄청 맛있겠지?
3: 마야, 삐진 거야? 진짜 미안.
1: 그러지 말고 너도 삐져봐. 삐짐.
3: 사과했잖아. 준비물 깜빡할 수도 있지. 이럴 거면 다른 애하고 해. 흥.
2: 뭐라고? 흥.
1: 그래, 참지 말고 삐지는 거야. 삐지.
4: 삐짐핑. 저쪽으로 한번 가봐. 네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야.
1: 어? 내가 필요하다고? 아, 또 누굴 삐지게 만들까? 삐지! 자, 휴, 끝났다.
0: 꿀에핑, 포장 다 됐어?
1: 응, 나 약속 지켰어, 꿀에.
0: 우와, 진짜 고마워, 꿀에핑. 얼른 준 오빠 가져다 줘야겠다.
1: 잠깐만, 로미. 저기, 뭐 잊은 거 없어, 꿀에?
0: 아, 꿀에핑, 미안한데 사탕은 나중에 줄게. 대신 쿠키 먹을래?
1: 아니, 괜찮아, 꿀에.
0: 그럼 나중에 봐, 꿀에핑.

0: 좋은데.
1: 새로 나온 쿠키 먹보세요.
2: 나도 쿠키 먹고 싶어, 나나.
1: 그래, 이제 마무리하자. 남은 쿠키는 너희 줄게.
2: 신난다.
0: 어? 다들 여기 있었네? 쿠키 먹고 있는 거야, 우리? 나한테도 얘기해주지 그랬어, 로미.
3: 어? 너 아까 쿠키 안 먹는다며.
0: 그랬지, 그래. 다들 맛있게 먹어,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힘들게 포장한 건데 나 부르지도 않고.
3: 그 리본 예쁘다. 역시 꾸레핑은 솜씨가 좋다니까 솔지.
2: 나도 해볼래, 나나.
3: 얘들아, 뭐하고 있어?
4: 으흠, 로미 공주님, 기니핑들은 다 잡으셨나요?
2: 먼지 박사님하고 진짜 똑같은데?
3: 꾸레핑, 잠깐만.
4: 나나핑한테는 이게 더 예쁠 거야.
3: 봐봐.
0: 나나핑 잘 어울린다, 쥬.
4: 정말? 그럼 내 리본은 꾸레핑 줄게, 나나.
0: 그래.
5: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재밌어?
4: 어? 상자도 잘 어울리겠는데?
0: 로미, 그거?
4: 어?
2: 귀여워, 상자야!
5: 내가 아무거나 좀 잘 어울리는 편이지.
0: 그거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아무렇게나 막 가져가고.
2: 지금이야! 더 이상 참지 말고 삐져라! 삐지!
3: 어? 꾸레핑, 어디 가?
0: 로미 미워! 이제 로미하고 말 안 할 거야!
3: 어?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어?
4: 꾸레핑, 배달 같이 갈래?
0: 아니, 같이 가고 싶지도 않으면서 꾸레!
4: 꾸레핑, 간식 먹자.
0: 흥! 다른 애들하고 많이 먹어, 꾸레.
5: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날 위한 파티를 연다면 말이지 일단 거대한 케이크가 하나 있는 게 좋겠어.
0: 꾸레핑,
3: 아직 안 풀렸어?
0: 흥! 너하고 말 안 한다고 했잖아.
3: 꾸레핑,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사과를 하지.
0: 너도 참지 마. 같이 삐져, 삐져!
3: 꾸레핑, 왜 그렇게 꽁에 있어, 솔지?
0: 로미가 걱정하잖아, 나나.
4: 아니, 말하기 싫으면 말라고 해. 나도 됐다고.
0: 로미도 삐진 거야, 쥬?
4: 치!
0: 잘 됐네. 어차피 로미는 나한테 관심 없었구래.
4: 얘들아, 꾸레핑한테 신경 끄라고 좀 전해줄래?
0: 나도야! 로미한테 말 걸지 말라고 전해줘, 꾸레!
3: 뭐? 큰일이네, 솔지.
0: 뭔가 이상해. 꾸레핑이 저렇게까지 삐질 리가 없는데, 나나.
6: 맞아. 로미도 평소 같지 않아. 혹시 기니핑이 한 일 아니고?
0: 어? 저기 봐! 기니핑이 아주!
6: 로미! 삐진 핑이야!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모두 삐지게 될 거야, 나나!
4: 안 그래도 변신하려고 했거든?
5: 열려라! 체인지리!
4: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타임!
5: 솔지!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그린!

그러시던가. 오지 마. 오면 나 삐질 거야. 에이, 삐진. 브래핑, 삐진 핑을 막아. 흥, 내가 다 알아서.

0: 미스테리 매지컬 플로리아. 알아서 잘한다며.
1: 그래, 누가 도와달래? 얘들아, 이러다가 삐지팀이 너 집에서
0: 쭈. 어? 삐진핀은 이 근처에 숨어있어. 덤블나무, 울타리, 선인장 중 하나야.
2: 삐진핑은 잘 삐지니까 삐죽삐죽한 선인장에 숨었을 거야, 나나.
3: 아니야, 어? 저 울타리가 수상해 솔지. 끈으로 꽁꽁 묶여있잖아. 꼭 삐져서 꽁에 있는 삐진핑처럼 말이야.
2: 어디에 숨었을까? 꾸르핑 생각은 어때?
1: 저 나무에 숨었겠지 뭐.
2: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1: 그야, 줄기가 팔짱을 낀 모양이잖아. 마치 삐진 것처럼. 좋아,

0: 열쇠 핑핑 삐진핑 캐치.
1: 힝. 너무해. 난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라고 삐짐.
2: 우리 생각이 통했네, 우레핑.
3: 우레.
2: 우레핑, 우리 이제 화해하는 거지?
3: 나 솔직히 서운했어, 우레. 로미는 나만큼 우리 사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2: 어? 소중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3: 내가 아끼는 리본도 다른 애들한테 주고, 쿠키도 나 빼고 먹고.
2: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꾸레핀.
3: 그리고 사탕 주기로 한 약속도 안 지켰잖아, 꾸레.
2: 아, 사탕. 그게 사실은 내가 잘못 보관해서 모양이 망가져버렸지 뭐야. 네가 실망할까봐 줄 수가 없었어. 미안해.
3: 약속 잊은 게 아니었구나, 로미. 나 이제 삐진 거 다 풀렸어. 고마워, 로미.
2: 앞으로 서운한 일 생기면 바로바로 말하고 풀기야, 알았지?
3: 그래, 그래.
2: 나도 노력할게, 꾸레핀.
1: 때론 잊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잊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여러분의 아이도 토끼 잘 하세요.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랄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3: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그래 오늘의 박스는 박스맨이다. 얘들아 오
14: 오?
13: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14: 그러게. 이거 6개야, 3개야, 4개야, 5개야. 이거 6개야, 3개야, 4개야, 5개야, 6개야.
13: 뭐가 이렇게 많아, 오늘은 박스가. 아, 너무 신난다. 그럼 다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와! 잠깐만, 뭐라고 쓰는지 볼까? 붐 웨커로 놀아요? 붐 웨커가 뭐지? 그런데 궁금할 땐 흔들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14: 네.
13: 자, 느낌이 한번 오게 흔들어볼까? 자,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흔들어보자.
14: 네.
13: 내가 줄게. 자, 이걸 풀고. 자, 그러면 우리 지유는 귀여우니까 두 개를 한번 흔들어봐. 두 개. 뜯고, 뜯고, 두 개. 지유 두 개.
14: 저는요?
13: 정엽이는 이렇게 두 개.

0: 뜯어서 한번 열어봐봐.
1: 네. 그래. 그 다음에 제 거예요.
0: 오케이. 뜯어봐. 뜯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줘.
1: 영차.
0: 이어. 아, 박스 뜯는데도 영차가 들어가는 거. 그렇지. 오케이. 이거 내 거.
1: 아, 이거 내 거야.
0: 알았어.
1: 자, 한번 열어봐. 너만 봐, 너만 봐.
0: 봐봐. 한번 뜯어 보여줘.
1: 허약.
0: 아저씨도 한번 열어볼게.
1: 이게 뭐야?
0: 어? 어? 어? 어?
1: 이쪽으로 나와.
0: 주야, 아저씨 그럼 길어. 전염병 건 뭐야? 노란색이네?
2: 우와,
1: 박스 안에
0: 와, 되게 많... 야!
1: 이게
0: 우와, 이게 어떤 거는 짧고
1: 어떤
0: 또 어떤 거는 길고 그리고 또 엄청 많다, 그지?
1: 네.
0: 잠깐만, 이게 뭐지?
1: 어? 저 알 것 같아요.
0: 어? 잠깐만. 하나 잡고 쳐봐봐.
1: 주주주주주주주.
0: 소리가 다르다.
1: 그러게.
0: 이게 악기다, 그지?
1: 네. 어. 네, 악기 같아요.
0: 그러면 너가 도레미파 이걸 내가 같이 이렇게 쭉 해서 도레미파 솔라 시도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가보자. 오, 박수! 와, 와! 어, 야, 같이 치니까 또 멜로디가 또 나. 그럼 우리 이제 이 붐 웨커로 노래 한번 연주해볼까?
1: 네!
0: 오케이! 자, 아저씨의 연주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노래일까?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준비, 고! 야, 이거 너무 유명하다는데. 노래도 좀 있으면 이제 가야 돼.
1: 학교?
0: 어?
1: 학교 노래? 혹시 학교 노래예요?
0: 이 노래가 학교종이란 노래야.
1: 학교종.
0: 학교종이 땡. 노래 안 들어봤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음 퀴즈로 한번 가볼게. 나비야? 아이고, 나비야! 아니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아, 이거, 어우, 얘들아, 엄마, 아빠는 아는데, 너네도 알고, I believe I can fly. 이거 있는데, 이거. 이게 아저씨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건데, 얘들아.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 알, 어?
1: 비행기?
0: 비행기가 노래가 어떻게 되는데? 비행기.
2: 나라다, 나라다. 떠떠떠떠 비행기. 우리 비행기.
0: 야, 잘했어! 야, 정말 이렇게 두드리고 만져보니까 정말 이 붐메이커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공연 박스에서는 더욱더 멋진 붐메이커 연주를 볼 수가 있어. 그래, 얘들아. 그럼 우리 함께 공연 박스로 가볼까? 준비!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예스 예스. 오늘의 박스
1: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이쁘네.
0: 어, 이번에 저쪽이다. 우와.
1: 이쁘네.
0: 오, 박스가 왜 이렇게 커?
1: 박스.
0: 오, 고맙습니다.
1: 아우. 고맙습니다.
0: 아, 야, 이거 박스가 왜 이렇게 크지? 잠깐만. 우와, 박스가 진짜 큰데?
1: 밥밥 김밥?
0: 밥밥 김밥? 야, 아저씨도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러면 한번 꺼내볼까?
1: 네.
0: 배고픈 사람들 소리 질러!
1: 예!
0: 예. 자, 한번 꺼내보자. 와, 박스가 엄청 크다.
1: 어, 그러게, 왜 이렇게?
0: 어?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네.
1: 정말요?
0: 얘들아,
1: 어디요?
0: 얘들아, 자, 오, 야, 이게 간식 박스다. 간식 박스. 오,
1: 우와.
0: 우와.
1: 우와.
0: 어? 어? 간식 박스인데. 어?
1: 어? 어?
0: 이 재료만 들어있네.
1: 그러게. 당근.
2: 이 재료로 만드는 거 아닌가?
0: 이게 김밥 재료만 들어있는데.
1: 여기 우식사.
0: 여기도 있지. 아.
1: 여기 아래 밥도 있어.
0: 밥도 있어.
1: 당근도 있어.
0: 당근도 있고.
1: 이거 진짜 맞죠?
0: 이거. 이거. 아.
1: 만들어야 돼, 우리가.
0: 이걸로. 오. 잘 들어봐, 얘들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맛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거기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시금치. 맛있는 시금치. 밥밥 밥밥 밥밥 밥밥. 김 김 김 김. 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재료가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네요, 얘들아. 야, 재료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지유랑 정엽이는 이 당근이랑 오이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해?
3: 당근!
0: 그럼 우리 정엽이가 당근으로 갈까?
3: 네.
0: 오케이. 그러면 지유는?
4: 오이!
0: 오이!
4: 저도 오이 좋아해요.
0: 좋아. 나도 오이를 엄청 좋아해요. 당근
4: 싶다.
0: 엄청 좋아해요.
4: 나 빨리 먹고 싶다.
3: 난
4: 자.
3: 토끼!
0: 어, 진짜 토끼 같아. 어, 좋아. 그러면,
4: 당근.
0: TV 보는 친구들도, 당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근.
3: 당근!
0: 오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4: 오이!
0: 오이! 이렇게 외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둘 다를 외쳐주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4: 네.
0: 자,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당근!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오이!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당근!
0: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4: 단무지.
0: 맛있는 단무지.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자, 좋아, 얘들아. 아, 아저씨도 갑자기 김밥이 너무 먹고 싶다. 이제 차곡차곡 재료를 올리듯이 같이 한번 불러볼 거야. 자, 어린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 아저씨 따라.

0: 자, 얘들아, 스타트!
1: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좋아.
1: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잘한다.
1: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너무 좋아.
1: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0: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1: 단무지.
0: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1: 단무지.
0: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1: 오이.
0: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 랩처럼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오이 하는 거 들었지?
2: 네.
0: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의 멋진 음악이 되는 것 같아. 그지?
2: 네.
0: 얘들아, 야, 이렇게 열심히 노래 불렀더니 배고프네. 그지?
2: 아, 네.
0: 아저씨는 김밥을 먹을 줄만 알고 만들 줄을 몰라요.
2: 그냥 싸면 되잖아요. 끝나서.
0: 혹시 누구 좀 만들어 주실 분? 소리 질러 주세요.
3: 예! 김밥! 저 호이가 만들어 줄게요. 친구들, 오랜만이죠? 빵빵빵!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당근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오이! 단무지! 맛있는 단무지! 시금치! 맛있는 시금치!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지글 당근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지글 고기! 김! 김! 빠밥! 빠밥! 오이 맛살 고기 햄! 오이 맛살 고기 햄! 돌돌돌 말아주세요. 참기름을 우와 깨를 솔솔솔 한입 크기로 썰어볼게요.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김밥 따가다가 따가다가 따가다가 김밥 드셔보세요. 밥밥 김밥 밥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밥 김

0: 김밥 김밥.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긴긴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빠 저게 뭐야?
3: 혹시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줄무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가닥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가닥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먹고 말 거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꿀떡이와 캬의 소원. 마셔.
11: 안 마신다니까.
5: 마시라니까. 너 오늘 물 안 마셨잖아.
11: 싫다니까.
5: 물 쏟을 뻔했잖아.
11: 그러니까 마시기 싫다는데 왜 자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왜 물을 마셔야 되는 거냐고. 왜.
5: 아이고 또 쏟을 뻔했네. 그러니까 물을 왜 마셔야 하냐면 목도 마르고. 목도 마르면 안 되니까.
11: 에이 뭐야. 누나도 모르면서 나한테 물 마시라고 하는 거야. 안 마셔.
12: 딱지.
5: 어? 물딱지가 깜빡인다.
11: 어? 혹시 설마 내가 물을 안 마셔서 깜빡이는 건가?
5: 어? 이 물딱지로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알아보고 올 테니까 호떡이 너는 물 꼭 마시고. 알았지?
11: 어, 알았어.
5: 야!
11: 누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13: 제발 마셔줘!
5: 응? 어? 여기는 물잔 속인가?
13: 뭐? 당연하지! 여긴 물잔, 우린 물방울. 근데 너 소원 안 빌어?
5: 응? 소원이라니? 무슨 소원?
13: 너 왜 그래? 우리 소원 빌고 있었잖아. 내 소원은 호떡이가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거잖아. 그래서 내 이름도 꿀꺽이잖아.

0: 소원은 호떡이가 물을 다 마시고 캬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은 캬.
1: 아 그래? 재밌는 이름이네.
2: 재밌긴 네 이름도 마찬가지지.
1: 어? 어? 그러고 보니 내 이름은 쭉이네.
0: 네 소원은 호떡이가 물을 쭉
2: 계속해서 쭉 마시는 거라면서.
0: 아, 호떡이가 물을 쭉 마시고 캬 소리 냈으면 좋겠다.
2: 호떡아 제발 물 좀 마셔라.
1: 물방울들이 이렇게 호떡이가 물을 마시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줄이야. 그래, 호떡이한테 신호를 보내자. 호떡아, 얼른 물 마셔, 얼른!
3: 왜 갑자기 물 마시고 싶지?
4: 물장이 흔들린다!
1: 드디어 호떡이가 물을 마시려나 봐!
2: 그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호떡아, 제발 꿀꺽꿀꺽 마셔줘!
0: 그리고 캬 하는 것도 잊지 마!
1: 어, 근데 잠깐 잠깐! 타임! 타임!
2: 아, 왜? 왜 멈추는 거야?
1: 아, 그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호떡이가 물을 왜 마셔야 하지? 꿀꺽꿀꺽 캬 소리 듣기 위해서?
2: 물론 꿀꺽꿀꺽
0: 캬 소리 듣는 게 우리 소원이긴 하지만
2: 호떡이가 물을 마셔야 우리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거든.
1: 그러니까 그게 뭔데?
2: 그건 호떡이가 물을 마시면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럼 타임 끝내도 되지?

0: 어서오세요. 치마밀레이스 미용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치원장님.
0: 반가워요. 우리 아밀레이스 원장님도 반가워. 어머나, 왜 안 나오시지? 아밀레이스 원장님, 손님 왔어요.
2: 탄수화물이 아니라 안 나갑니다.
3: 우리가 탄수화물이 아니라 실망하신 건가요?
0: 아니. 우리 아밀레이스 원장님은 탄수화물 커트 전문이라 잠깐 쉬시는 거고요.
4: 아, 우린 탄수화물이 아니라 물이잖아.
3: 아, 에이, 서운할 뻔.
5: 아, 쭉, 여기 왔으니까 침 원장님한테 물어봐.
0: 뭘 말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마셔야 침을 만들 수 있는가 보다. 근데 이유를 알아냈는데 왜 최고딱지가 안 생기는 거지?
1: 그거야. 물로 만드는 게 침뿐만이 아니거든요. 물이 있어야 눈물도 만들고 콧물도 만들거든요.
0: 아, 물을 마셔야 침도 만들고 눈물도 만들고 콧물도 만드는 거구나. 응? 근데 왜 아직 최고 딱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1: 어머나,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서 그러나? 아, 나머지는 위산탕 가서 물어봐요.
0: 어? 위산탕이요?
2: 그럼 식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호떡이가 꿀꺽 삼켜야 하는데 삼켜주려나?
0: 다 삼키고 잘하는 거 잊지 마.
3: 제발 제발 제발 제발.

0: 시원하다.
1: 아, 좋아.
0: 너무 좋아요.
2: 우와! 호떡이가 꿀꺽꿀꺽 물 마시는 소리 최고였지.
3: 캬! 하는 소리 진짜 예술이었지. 캬!
4: 그게 이렇게 신날 일인가?
2: 당연하지. 넌 안 신나?
4: 당연하지. 난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 궁금증이 안 풀렸단 말이야.
2: 아, 그건 위님께 여쭤보면 되지. 위님, 안녕하세요.
5: 아이고, 물이 들어왔군요. 어서 와요.
4: 아, 그게 위님.
5: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4: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5: 아니. 위산탕 말고 안으로 소장으로 가시라고요.
4: 네? 소장으로요?
5: 물은 내가 따로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바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니까요.
4: 아, 그렇구나. 근데 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5: 네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이 위산도 물로 만드는 거예요?
1: 그렇답니다. 물이 없으면 위산을 만들 수가 없고
2: 위산이 없으면 우리도 소화가 안 돼요.
3: 소화가 안 되면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도 안 돼요.
0: 아, 물을 마셔야 침, 눈물, 콧물도 만들어지고 위산도 만들어져서 소화도 되는구나. 그럼 이제 최고 딱지가 생기겠지. 응? 왜 안 생기는 거지?
1: 그건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더 있다는 거겠죠. 궁금하면 소장으로 가보세요.
4: 네, 고맙습니다, 이님.
5: 먼저 가세요.
3: 우리도 곧 뒤따라갈게요.
1: 자, 자, 물로 만든 위산 들어갑니다.
3: 와, 시원하다.
5: 너무 시원해요.
3: 좋아요.
4: 소장님.
6: 아이고, 어서 들어오거라.

0: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고. 자, 그럼 이제 흡수를 시작해 볼까?
1: 잠깐!
2: 소장님, 저희도 왔어요.
1: 저희도 흡수해 주세요.
0: 아이고, 토마토들도 왔구나. 좋다, 여기는 소장.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곳이지. 자, 그럼 다 같이 신나게 흡수해 볼까? 5, 6, 7, 8.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흡수 시작한다. 쭉쭉쭉쭉쭉쭉쭉. 영양분을 흡수할 거야. 쭉쭉쭉쭉쭉쭉쭉. 물을 흡수할 거야.
3: 결장 왔어요. 영양분 가지러.
0: 자자, 토마토 영양분은 이리 오고.
2: 네, 혈장님, 얼른 데리고 가주세요.
1: 저는 섬유질만 남았는데요.
0: 그럼 너는 대장 마을로 가서 똥이 되거라.
1: 네, 소장님. 꿀꺽, 같이 가요.
4: 나랑?
0: 그래, 그게 좋겠다. 꿀꺽이는 대장 마을로 가고.
4: 저희는요?
3: 아, 신의 혈장, 너희들은 나랑 같이 가자.
4: 네? 저희가 혈장님이 된다고요?
5: 아, 저는요, 저도 혈장님이 되고 싶어요.
1: 나랑 같이 가서 황금 바나나 똥 돼요.
5: 그냥 똥도 아니고 황금 바나나 똥?
0: 그래! 토마토에 섬유질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말랑말랑한 황금 바나나 똥이 될 수 없어요.
5: 그럼 전 섬유질이랑 같이 대장마을로 갈래요?
1: 잘 생각했어요.
3: 자자, 신입 혈장들,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0: 아주 바쁠 거야. 이제부터 영양분도 배달하고 노폐물도 걷어들이고 아 땀도 만들고 오줌 만드는 걸 보게 될 거야.
1: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침, 눈물, 콧물, 위산 그리고 피사충사 중에서도 혈장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2: 아니, 물이 황금 바나나똥 만드는 건 빼빼.
1: 아 맞아. 물을 마셔야 황금 바나나똥도 만들 수 있어. 우와 물 최고 딱지다. 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다니.
3: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영웅이지.
2: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소원이라고.

0: 가자, 꿀꺽아!
1: 가자, 신입 혈장들아! 한 셰프님께 영양분 전해주러!
2: 네, 혈장 선배님! 선배님, 근데 물이 어떻게 혈장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심히들 가거라!
3: 혈장 실종사건 꿀꺽 꿀꺽 물맞췄다
4: 누나 나 이상해 나 너무 피곤해 얼굴도 가렵고 온몸이 막 가려워
3: 어디
4: 아니 찍찍찍 지 말고 내 종아리에 쥐가 나서 아프다고 누나는 참
3: 아 그 쥐가 아니라 그 쥐 아, 근데 왜 쥐가 난 거지?
4: 모르겠어 나 머리도 아파
3: 두통까지 일단 물 마시면서 진정 좀 해봐
4: 물은 안 마실래 맛없어
5: 비상 딱지.
3: 오, 혈장 딱지가 깜빡거린다.
4: 혈장 딱지가 갑자기 왜 깜빡이는 거야? 피곤하고 가렵고 종아리에 쥐도 나고 머리도 아픈데 왜 갑자기 혈장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3: 그럼 너 물 마시면서 쉬고 있어. 내가 알아보고 올 테니까 알았지?
4: 알았어.
0: 혈장 어딨어?
6: 혈장! 혈장 어딨어? 혈장!
3: 어? 여기는 핏줄? 핏줄이다!
0: 어? 회수판 혈장 못 봤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3: 혈장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혈장 딱지가 깜빡인 건가?
6: 저 결국 너 혈장이랑 같이 배달 간 거 아니었어? 너는 산소 배달 가고 혈장은 영양분 배달 갔잖아. 아,
0: 그랬지. 그랬는데.
1: 혈장,
0: 왜 그래?
1: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
0: 큰일 났네. 다리 근육맨들한테 산소 배달 가야 되는데. 혈장, 너도 알잖아. 다리 근육맨들은 산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1: 나도 잘 알지. 저 결국 일단 먼저 가. 나도 금방 따라갈게.
0: 알았어. 빨리 와. 차케이그.
1: 나도 금방 가야 되는데.
7: 혈장님, 영양분 좀 가져다 주세요.
8: 쓰러질 것 같아요, 혈장님.
1: 이럴 수가. 피부세포 마을 세포들이 위험해. 다리 근육맨이냐, 피부세포들이냐. 그래! 결심했어! 다리 근육맨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피부세포부터 살리고 본다!
0: 척혈구! 산소 배달 왔습니다!
9: 고마워요, 척혈구님! 꿀꺽!
10: 꿀꺽!
9: 꿀꺽! 근데

0: 회장님은 안 오시나요?
1: 우린 영양분이 필요한데.
2: 아, 오고 있어요. 혈장, 빨리 와!
3: 어? 이상하네. 분명 금방 뒤에 따라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4: 경련
3: 왜 그래요? 야옹, 야옹.
0: 야,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1: 물이랑 나트륨이 필요해.
3: 네? 그건 혈장이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얼른 가서 혈장 데리고 올게요. 혈장! 혈장! 혈장!
4: 경련 지지지지지지.
5: 아, 지지지.
3: 혈장! 혈장! 여기도 없네.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혹시 피부세포 마을로 갔나? 그래, 가봐야겠다. 적혈구! 적혈구! 혈장! 혈장! 혈장! 피부세포들아, 오래 기다렸지? 영양분이야!
5: 고맙습니다, 혈장님! 근데요, 혈장님, 혹시 물은 없나요? 물을 못 먹어서 푸석푸석 각질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가렵고 목말라서 쓰러질 것 같아요.
6: 가려워.
7: 맞아. 요즘 통 물이 안 들어왔지? 그래서 나도 힘들고 피부세포들도 힘들었던 거야. 피부세포들아!
3: 적혈구, 적혈구, 적... 피부세포들아, 혹시 혈장 못 봤니?
8: 혈장님이요? 조금 전에 가셨는데요?
3: 혈장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적혈구...
8: 저쪽으로 가셨는데?
3: 적혈구...
8: 혈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9: 에이, 설마. 별일 없으실 거야. 없어야 돼.
3: 혈장을 찾으러 피부세포 마을까지 갔었는데 없었어.
6: 대체 어디로 간 거냐, 혈장?
10: 혹시 영양분을 가지러 소장님께 간 거 아니야?
3: 아니면 영양분을 가져다 주러 간셰프님께 갔을 수도 있어. 난 간셰프님께 가볼게.
6: 그럼 난 혈소판이랑 소장님께 가볼게. 가자.
3: 작혈구, 작혈구, 작혈구.
11: 아니, 혈장은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6: 소장님! 소장님!
11: 아유, 드디어 오는구만. 에? 혈장은 안 왔어? 아이고, 혈장이 안 와서 영양분이 잔뜩 쌓여있는데.
10: 혈장 여기도 안 왔어요? 그럼
6: 혹시 간셰프님께 갔나?
3: 아니, 간셰프님 주방에도 없어.
6: 거기도 없어?
11: 이거 큰일이구만. 혈장이 없으면 영양분 배달도 못하지만 노폐물도 치울 수가 없어서 잔뜩 쌓일 텐데. 그러다 독소라도 생기면 큰일인데.
6: 독소라면
11: 암
12: 기사 심장님께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10: 뭐야?
6: 심장님이?
3: 얼른 가보자, 부장님.
6: 안녕히 계세요.
11: 그래 얼른 가, 얼른.
6: 혈장이 없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
11: 아이고, 이를 어째. 빨리 얼른 가.
13: 심장님!
8: 피사총사, 왜 이제 오는 거야? 혈장은?
10: 그게 사라졌어요.
8: 사라져? 혈장이 사라져서 내가

0: 게 힘들었던 거였구나. 혈장이 있어서.
1: 쿵쾅 쿵쾅
2: 피사총사
3: 가자.
1: 쿵쾅
0: 내가 쿵쾅 쿵쾅 뛰면 피사총사를 온몸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4: 맞아요. 혈장은 우리와는 다르게 액체로 되어 있어서 어디로든 빠르게 우리를 데리고 갔죠. 혈장이 사라지는 바람에 심장님도 힘드시고
5: 영양분 배달도 못해서 다리 근육맨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6: 온몸에 노폐물도 쌓일 거래요.
0: 다음은 뇌님 차례인가?
7: 피의자! 피의자! 뇌님께 통증 발생! 통증 발생!
5: 심장님!
4: 뇌님께 보내주세요!
0: 알았어!
8: 노폐물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아이, 노폐물들 싹 올라가거라.
9: 허, 뇌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 독수도 내뿜을 거예요.
10: 뭐야? 뿜뿜이다.
11: 뿜뿜.
8: 아, 피사총사 왜 이렇게 늦었어? 혈장은?
5: 사라졌어요. 혈장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빨리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늦었습니다. 뇌님 죄송해요.
8: 왜야? 내가 이렇게 통증을 느낄 정도면 이제 곧 호떡이 몸에 노폐물이 쌓여 피곤하고 아플 거야. 어서 혈장을 찾아야 해. 어서.
6: 네? 호떡이 몸이 위험해진다고요? 우리 혈장이 사라진 곳부터 다시 찾아보자.
5: 그래. 피부세포 말로 가자.
10: 오! 따라가자!
6: 피부세포들아! 혈장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2: 그게 우리가 물이 없어서 푸석푸석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혈장님이
2: 자 받아. 자 물이야.
12: 몸에 있던 물을 떼서 우리한테 주고 가셨어요.
6: 얘들아, 혈장이 위험해. 이 주변을 찾아보자.
4: 혈장!
5: 혈장 어디 있어?
4: 몸에 물이 별로 없어.
6: 뭐? 물을 안 먹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내가 돌아가서 호떡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할게. 어? 혈장 최고 딱지다. 혈장 조금만 기다려. 호떡아, 얼른 물 마셔야 해. 혈장님이 위험해.
10: 혈장님이?
2: 충전 완료! 얘들아, 배달 가자!
6: 우와! 혈장이 다시 살아났다!
2: 친구들, 혈장이 피사총사와 함께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과 영양분을 배달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셔줘!
13: 그래야 심장님도 뇌님도 안전하다고!
4: 물론, 우리 피사총사도
2: 앞으로 물을 많이 마셔줘!
14: 부탁해!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지성.
15: 얼굴엔
16: 순한.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

0: 강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0: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500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어느 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파기언즈가 나타나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는 디아몬 위기에 빠지는데, 과연 링커들은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0: 이번에 AK그룹에서 국제에 선고한 소장용이에요.
1: 거대 익룡처럼

0: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가진 이터널 구원은 가이저군이 디아머에 빼앗겼던 이터널 구원을 되찾아온 것에 불과해. 반면 해저는
1: 좋습니다. 보호해드리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구에 흩어져 있던 이터널 코어를 샅샅이 찾아봤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양이 30%나 됩니다.
0: 남은 건 가보지 않은 곳. 바닷속이겠군요.
1: 먼저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6개월 안에요.
0: 해저에 있는 이터널 구어를 우리가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너희 힘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2: 네.
3: 카이저군이 해전을 준비 중이라니 확실한 정보입니까?
2: 이미 파일럿들의 훈련도 마친 상황이라더군. 레시아스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네.
3: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군요. 기계공룡 군단이 카이저를 급습했을 때 가디언즈들이 나서서 막아준 것도 이해되고요.
2: 우리가 서로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적들에게 지구를 내어주게 생겼어.
3: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디아머만 아니랬군요.
2: 링커들 기량이나 아머의 스펙이나 S링커 쪽의 결과가 빠를 테니 디아머의 총력을 기울여서 S링커 먼저 준비를 시작하지. 내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긴 힘들 테니 굳이 신뢰를 강요하진 않겠어. 다만 지금은 우리가 신경전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3: 좋습니다. 당장 비상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4: 링커들이 수중전 대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셔스님이 JJ에게 조언하신 걸 알게 되었을 텐데.
1: 상관없다.
5: 정말 상관없는 건 무엇입니까?
1: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5: 디아머든 JJ든 누구라도 기계 공룡 군단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레시아스님은?
1: JJ, 그대가 뛰어나긴 하지만 어찌 기계 공룡 군단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5: 그럼 도대체 왜 카이저군을 먼저 준비시키신 겁니까?
1: 곧 알게 될 거다.
3: 수중장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링커들 수중훈련 시작해주세요. 우린 아직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카이저군은 이미 해저의 이터널 코어 탐사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6: 이렇게 스크류 엔진에 장착돼서 물속에서도 공룡들이 걸어다닐 수 있고.
7: 숨은 어떻게 쉬어요?
6: 산소통이 장착될 거야. 여기에.
8: 이 정도 산소로 전투 시간에 버틸 수 있나요?
6: 압축산소라서 산소통에 실제 용량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어. 그래도 산소량은 계속 체크해야 할 거야. 바로 이 두 가지 기술 덕에 너희가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7: 근데 익룡은 바닷속에 못 들어가나요?
8: 물속에서 날 수 있는 새는 없잖아.
6: 이제 코핀 내부에서 스크류 엔진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 꿈을 꾸었던
9: 날이 믿은 건 그건 바로 더 S들은 오늘부터 수중훈련이라던데 잘했나?
8: 걔들이 뭘 못하겠냐?
9: 니들은 벨트 없냐? S링크 걱정해주게. 뭐?

0: 배? 야, 그건 네가 늘 듣던 말이잖아.
1: 어제의 도안은 잊어.
2: 하긴 우리가 지금 걔들 걱정할 때가 아니지. 최사령관님, 우리한테 이군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더니 뭐냐, S들만 먼저 수중훈련 들어가고.
0: 훈련 먼저 들어갔으니 전투도 먼저 나가겠지.
3: 이렇게 큰 수영장이 존재한다니.
4: 중력감이 달라서 많이 어색할 거야.
3: 불쇠, 균형 좀 잘 잡아봐.
5: 완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3: 왜 이렇게 뒤뚱해? 아, 이러다 다 뒤집어지겠어.
6: 야, 진, 너 티렉스 채면 너무 구기는 거 아니야?
4: 수중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산소량이야. 공룡의 움직임이 커지면 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질 테니까 항상 산소량을 체크하도록 해.
3: 네?
4: 자, 그럼 걸음만은 뗐으니 슬슬 속도를 내볼까?
3: 아, 불스! 왜 이렇게 느림보가 됐어? 아, 뛰라고, 뛰어!
5: 진 오빠, 힘내!
7: 아들 둘을 다 디아모에 두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8: 뭐가 좀 그래요?
7: 평생 경쟁하며 살아온 애들인데 거기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8: 경쟁을 했으니 그만큼 성장한 거죠.
7: 그렇긴 하지만
3: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전투를 하지?
6: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였잖아. 티렉스는 몸집이 크니까 물의 저항도 그만큼 많이 받을 거고 적응기가 필요하지.
9: 난 감 잡았어. 뛰는 것보다 속도 더 나니까 완전 신나.
10: 아니, 너 너무 빨라. 실전에선 페이스 조절해야 돼.
9: 아, 또 잔소리.
3: 얘들아, 우리 밥 좀 먹자.
9: 벌써?
3: 아, 강은쌤 말 벌써 잊었어? 물속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산소를 많이 쓴다잖아.
10: 근데?
3: 아, 그니까 배가 금방 꺼지지.
6: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10: 그럼 지금 산소 많이 마시면 되겠네.
11: 동해안의 카이저군이 포착됐습니다.
12: 에스링커들 출동 명령 내리세요.
13: 아직 수중 장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 그렇다고 카이저군이 이터널 코를 가져가게 될 순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실력을 믿어봅시다.
3: 암호 장착합니다.

0: 진세나이 즉시 해저로 출격한다.
1: 네.
2: 수중 장비가 70%밖에 완성되지 못한 단계다. 다들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 진, 수중 장비 점검해.
1: 문제 없어요. 출발할게요.
3: 공룡 스쿠버 다이빙은 처음이다. 그치? 신난다.
1: 정신 안 차릴래? 여긴 산소 장비만 고장나도 죽어.
3: 난 완전 바다 체질이라고.
4: 언니, 오빠, 느낌이 이상해. 수중 훈련장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5: 그러게. 일단 앞도 잘 안 보이고.
6: 부유물 때문에 시야가 혼탁해서 그래. 그러니 다들 정신 바짝 차려. 적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5: 알았어. 일단 한번 가보자고.

0: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언니, 3시 방향에 뭔가 있어.
2: 다들 긴장해.
0: 저 엄청 큰 덩어리들은 뭐지? 점점 다가오는데? 물고기야? 희한하게 생겼잖아.
1: 괴물 도마뱀 같아. 마음에 안 들어.
0: 설마 저게 적은 아니겠지?
2: 맞아. 티르사우루스.
0: 뭐? 뭔 사우루스? 부스보다 훨씬 큰데? 나 쟤 정말 싫어.
2: 전방에 나타난 적은 중무장한 철갑칠로 사우루스로 파악됩니다.
3: 우리 쪽은 수중용 무기도 제대로 장착하지 않아서 화력으로나 몸싸움으로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4: 우선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시간을 끌게 하세요.
2: 신세나 아인, 각자 흩어져서 적을 교란시키고 적정거리를 유지한다.
1: 네!
5: 다이나, 너 어디 가?
1: 내가 함 상대해볼게.
5: 멈춰! 큰 입으로 널 공격할 거야. 위험해!
1: 어떤 적인지 확인해보는 거야.
5: 다이나, 위험해!
1: 별거 아니네. 덩치만 컸지 느려 터졌네.
5: 아이나, 지교관님 말씀 못 들었어? 적정거리 유지하라고.
1: 걱정 마 언니, 난 이게 적정거리야. 어디 한번 따라와 보시지.
5: 누가 나한테 맞다고 할까봐. 세나, 너까지 왜 그래? 적정거리 유지해.
0: 어? 다들 작전명령 무시하고 돌진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빠질 수 없지. 불쌍 가자!
2: 일단 아이들에게 맡겨보죠. 대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철수 명령 내리셔야 합니다. 이번 전투에선 이터널 코어를 포기하더라도.
4: 네, 그렇게 하죠.
0: 찾아야겠어.
6: 젠, 물러나니까. 젠이 훈련 때보다 잘 해내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0: 나 잡아봐라. 우후! 어? 저기 좀 봐. 저거 뭐야? 한 마리도 복천데 덩치 한 마리가 더 나타났어.
1: 근데 같은 편이 아닌가 봐. 우릴 공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7: 설마 용호네?
2: 설마 디아마에서 수장령해? 사령관님.
4: 디아모 수장령 맞습니다.
2: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4: AK그룹에서 비밀리에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0: 둘이 싸우려나 본데?

Yeah.

0: 사령관님, 저쪽에서도 디아노 수장용의 관리사 이 사령관님 말고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이수연, 점점 나를 닮아가는건 최측근들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이런 엄청난 일을 진행하다니.

0: 디아모야 언제 저런 공룡이 있었어?
1: 그러게, 원래 디아모는 비밀투성이잖아.
2: 와, 대박. 스펙 장난 아니네. 누군진 몰라도 용우 긴장 좀 시키겠는데?
1: 그 형의 그 동생이네. 천재 형제의 등장.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0: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야.
1: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0: 나비야 일로 와.
2: 대답이 취미이자 특기인 양이가 있다.
0: 개냥인가 봐요. 대답 잘해요. 어이구 우리 나비.
2: 자연을 만끽하며 꿈의 묘생을 살고 있는 나비.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나비에겐 천연 장난감. 게다가 나비가 나비를 사냥한다.
3: 아니.
2: 거침없는 사냥 본능은 물론 이구형 나무란 나무는 모두 나비의 것이다. 집사들을 쥐락펴락하는 매력을 가진 꽃보다 귀한 나비. 녀석을 만나러 가볼까요?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이곳에 한 화원을 찾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서 왔습니다.
5: 어, 예, 안녕하세요.
2: 꽃보다 고운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야.
2: 화원에 사는 양이라니 얼른 만나고 싶은데요.
4: 나비 고수다니? 감사하는 거야?
2: 어우, 회장님 의자에 떡 앉아있는 윤석이 오늘의 주인공 나비. 집사님, 나비가 우는데요. 가게를 열다 말고 바로 나비의 부름에 응하는 집사.
4: 나비.
2: 친히 밥그릇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데요. 바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보채지 않고 품격 있게 기다리다가
6: 수라가 준비됐냐옹.
2: 몸까지 야무지게 풀더니 냠냠 시작하는데 집사님 혹시 다 먹을 때까지 나비 옆에 계시는 거예요?
7: 아침에 뭐 야옹야옹 거려. 배고프다고. 그럴 때는 뭐 다른 일보다도 개부터 챙겨줘야 되니까. 배고 밥부터 먹여야 되니까.
2: 그야말로 금지오겹 애지둥지. 밥 다 먹이면 빗질해주는 게 일종의 코스랍니다. 한편 뭔가 들고 계신 엄마 집사.
8: 뭔 꽃을 그렇게 이쁘게 만들고 계세요?
0: 이거 나비 장난감이요. 이거 우리 나비가 제일 좋아해요. 나비야. 아이고 우리 나비.
2: 식후 나비 놀이 시간이라는데요.
0: 우리 나비 한번 맛을 볼까요? 되게 신기해요.
2: 하는 꽃보다 거짓말 쬐끔 보태서 양이 가지고 노는 꽃에 더 신경 쓴다는 엄마 집사.

0: 그래.
1: 녀석과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네요.
0: 그렇지.
1: 그렇다면 제작진의 부름에는 과연?
2: 나비야. 나비.
3: 흥, 나 나름 지조 있는 양이다.
2: 나비야.
4: 나비야 부르면 목소리를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예.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경계를 해요. 희한하더라고. 굉장히 기특하더라고 그게.
1: 그럼 손님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이분 나비 보러 일부러 오셨다네요. 집냥이들 간식에서 나비 몫을 따로 남겨두신다고요. 하지만
5: 나비! 나비!
1: 역시나 대답 듣기는 실패. 손님들이 꽃 보러 왔다 나비에게 반해 단골이 됐다는데요. 아하 녀석 손님 끄는 재주까지 있었네요.
5: 색깔도 이쁘고 그 꽃집의 고양이가 또 좀 특별해가지고
1: 집사에게도 손님에게도 꽃보다 예쁜 나비. 어떻게 이댁 식구가 됐을까?
6: 자꾸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우스에서 화분 뒤쪽에서. 그래서 쥐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뭐 꽤지지한 요만한 생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니까 고양이더라고요.
1: 어미가 화원에서 낳은 건지 데려다 놓은 건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비가 유난히 집사들을 따랐다고.
7: 어? 이리 와. 이리 와. 싫어?
6: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밥 주다 보니까 제가 여기 눌러 앉았는데 제가 간택이 된 거죠. 얼떨결에.
7: 얼른 와.
1: 함께 걸어온 기억이 쌓이고 두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나비는 화원의 금지옥엽 늦둥이가 됐답니다. 집사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나비.
3: 이제 슬슬 놀아볼까냥.
1: 화원이 아주 제 세상인 줄 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3: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1: 어?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얼렐레 설마 수조에 물 마시는 거니?
6: 정수기에서 떠준 물을 안 먹고 꼭 지가 먹고 싶은데 막 우리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데를 먹어요. 그래도 비린내가 나겠죠? 쟤네도 생선이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구피도 딸려 올라가는 것 같아요.
8: 어떻게?
6: 뭐 어쩔 수 없죠. 동물의 세계인데.
1: 뭐 눈치 1도 안 보는 게 나비의 매력이라지만 수조에 사는 물고기를 먹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나무를 긁기 시작하는데 집사님 이거 혹시 파는 나무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0: 안 돼. 안 될 거는.
1: 말은 안 된다고 하시지만 나비를 굳이 말리지 않는 아빠 집사.
0: 나무에 이거를 해가지고 기스가 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일종의 망가진 거지 뭐. 판매는 안 되니까.
1: 에, 뭘 잘했다고 우는지 나무 한 그루 못 팔게 됐는데요. 집사님, 나비가 그렇게 마냥 예쁘세요? 그런데 그때 레이더망에 포착된 저것은 아하 개굴개굴 개구리였네요. 도주하는 개구리를 빠르게 쫓습니다. 아이고 코르마 개구리 살려. 뒤에서 숨죽여 공격을 시도하고 살금살금 조심스레 접근해보지만 엥 실패. 그러나 잠시 후 나비가 나비 앞에 나타났습니다.
7: 나비 날아갔네.
1: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낚아채는데 성공.
0: 나비야.
7: 나비야 나비야. 아니.
1: 개구리 대신 나비라도 잡아서 그런지 녀석 뒷모습이 의기양양합니다.
6: 제가 가장 놀란 건 이만한 비둘기 잡아왔을 때.
8: 비둘기 잡았어요?
6: 아, 비둘기 지 몸보다 큰 거를 잡아가지고 걔가 날개를 펴면 엄청 크잖아요. 그걸 보고 씩씩거리고 왔어요. 그런 걸 잡아다 주는 게 보온이라고.

0: 구호는 좀 과해.
1: 한적한 오후.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행동을 개시하는 나비. 아하,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뒷산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나비가 풀숲으로 사라져버린 것.
2: 나비야? 나비야!
1: 대체 녀석, 이 험난한 산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각, 산속 모험 중인 나비. 제작진이 찾는 줄도 모르고 정작 사고 친 주인공의 발걸음은 신이 났습니다. 킁킁 흙냄새도 맡아보고 외나무 다리 위를 질주하다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까지. 그리고 향한 이곳 어딘가 했더니 아하, 남의 집 하우스네요. 실례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뭘 보는 거니? 아이고, 나비 너 호기심이 참 많구나.
2: 나비야, 일로 와. 어디 골짜기 들어가냐. 어디 와. 어이구.
1: 그런데 방금 들으셨나요? 제작진 부르면 기척도 없더니만.
2: 대답하고 와요. 야옹야옹 거리면서 와요.
1: 아이고, 그러다 다칠라. 조심조심.
2: 괜찮아.
3: 등산 다녀왔더니 발바닥이 간지럽다옹.
4: 한 번은 그 다리에 조만한 상체가 있으세요.
2: 다리를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뼈다 그러던가? 살짝 벗더라고.
4: 아무래도 뭐 걱정이 되죠.
5: 나비! 나비!
1: 주말을 맞아 딸 집사가 화원을 찾았습니다. 나비도 반가운 모양.
5: 나비예요. 앉아.
1: 이야, 반가움에 주특기도 나오고요.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딸 집사도 나비 바라기랍니다.
5: 나비 만질 생각에 주말이 빨리 와서 나비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6: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요?
5: 네, 항상 보고 싶어요.
1: 나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딸 집사.
5: 같이 키우고 냠냠이 먹고.
1: 와, 녀석 의외로 양치질도 잘하네요.
5: 나비.
1: 딸 집사와 신문지 숨바꼭질을 하는 나비. 재미있게 놀아주는 딸 집사가 오면 녀석 장난기가 더 발동합니다.
5: 나비 엄청 숨었다. 저도 이제 심리적 안정감?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식물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나비 쓰담쓰담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낼 때 저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1: 가족 모두의 행복이 된 나비. 그런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2: 나비, 일로 와.
1: 이 동장을 보자마자 도망가는데요.
5: 나비야!
1: 나비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집사들. 아이쿠! 나비야, 왜 이렇게 이 동장을 싫어하는 거니?
5: 이건 나비가 처음에 사용한 큰맬이에요. 얘가 여기서 들어와서 막 우당탕 하니까 이게 다 끌리고 풀리고 문도 다, 이거 플라스틱이라서 다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2: 저도 이제 병원 데리고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냥 뭐 죽을 듯이 울어. 울고 뭐 보채고 막 그래.
1: 상자엔 잘 들어가면서 이 동장엔 왜 안 들어가는 걸까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1: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7: 방금 제가 나비.
5: 네.
8: 예.
7: 이야, 나비. 딱 전형적인 고양이 이름인데.
5: 네, 맞아요.
7: 이야. 근데 꽃들도 너무 많고. 근데 쟤는 뭐 전혀 거리낌이 없네요? 아니, 얘는 뭐 밖에서 사는 애 같지가 않고. 모질도 엄청 좋고.
9: 집사가 3명이나 되네.
7: 그니까.
1: 와, 집사님 뿌듯하시겠어요.
3: 파원에 온 걸 환영한다옹.
7: 고양이한테 자연과 사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집냥이도 아니고.
5: 네.
7: 길냥이도 아니고.
5: 네, 맞아요.
7: 되게 약간 그 경계선상에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는지 아니면 위험한 건 없는지.
1: 꼼꼼히 나비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야옹신.
7: 이렇게 더불어서 돌아다니는, 천천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나 봐요.
5: 네. 약간 자기 영역을 이렇게 순찰하는 느낌?
7: 이런 자기 공간이다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잘 묻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가장 만족스럽게 마킹하는 거? 행복 메시지를 묻혀놓는 게 뭐냐면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이런 화분이나 이런 데다가 얼굴을 다 비비고 다니더라고요.
5: 네, 맞아요.
7: 그거는 되게 좋은 메시지를 다 남겨놓거든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야 라는. 그러니까 보호자님한테도 와서 이렇게 얼굴 막 비비고 이런 거는 네. 되게 해피 메시지. 약간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선생님, 나비 덕분에요. 단골 손님도 늘었대요.
7: 손님들한테 엄청 친화적이네요.
5: 네.
7: 와, 꼬리가 완전 팽팽하게 네. 딱 비비고 서 있네.
0: 이거는 이제 좋아한다는.
7: 네, 엄청 좋아하는 거. 꼬리가 직각으로 딱 서 있고, 꼬리 끝이? 보호자 그 상대방을 향해 쓰면 더 좋고.
8: 나비야. 어이구.
7: 나비야.
1: 특히 대답을 잘하는 나비. 그럼 이것도 집사님에 대한 애정 표현인가요?
7: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낮은 데서 올라가는 거는 되게 반가움의 인사이기 때문에. 근데 높은 음에서 떨어지는 울음소리는 약간 난 만족스럽지 않아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왕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왕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댓글이죠. 이야, 오, 야, 오.
1: 야옹신 뭔가 발견한 듯한데요?
7: 개구리인가요?
5: 네, 맞아요. 뭐?
7: 야, 얘한테는 완전 뭐 장난감이 필요 없겠네요. 어?
5: 근데 좀 불안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1: 쌤, 나비 사냥 실력 쓸만한가요? 집사님은 비둘기도 잡았다는데요?
7: 이야, 진짜 사냥꾼처럼 조심스럽게 하네. 네. 완전 진짜 이건 사냥 놀이가 아니라 사냥이네요, 사냥.
5: 네, 진짜 사냥이에요.
7: 근데 얘가 사냥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대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멈칫멈칫하네요.
5: 네.
7: 자기도 약간 놀라네요. 네. 소심하네.
5: 그러니까 겁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7: 왜냐면은 엄마한테 원래 사냥을 보통 4개월까지는 되게 배우거든요. 근데 엄마랑 떨어졌거나.
5: 네.
7: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회화는 됐고 다른 고양이들에 대한 사회화는 잘 모르겠지만 사냥에 대한 거는 약간 본능은 있는데 정확하게 딱 날카롭게 빡 잡는 것 같아요.
1: 사실 두꺼비뿐 아니라 이곳엔 나무며 꽃이며 가득한데요. 나비에겐 천국이 따로 없답니다.
3: 낭만 고양이라옹.
7: 나무 같은 거는 먹진 않아요?
5: 먹진 않아요.
7: 아, 진짜?
5: 네. 파원에서 이제 파는 상품들은 먹진 않아요.
7: 행운몽이라든가 네. 돈 갖다 주는 나무들 있잖아요.
5: 네, 금전수.
7: 예, 문전수는 고양이한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5: 네네.
7: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고무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해요.
5: 네.
7: 대표적으로 고양이가 꽃이랑 지낼 때 가장 위험한 거는 백합과 릴리. 이쪽은 되게 이제 먹었을 때 좀 치명적입니다.
0: 백합 종류.
7: 네네네. 그래서 은방울 약간 이런 식물들 있잖아요.
5: 네네.
7: 이거는 이제 뭐 구토설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좀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또 튤립도 백합과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튤립도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어버이날에 많이 나가는 카네이션도 좀 약간 유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를 먹기는 해요? 아니면 어때요? 나무나 꽃을?
5: 전혀 안 먹어요.
7: 전혀 안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5: 네, 네.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식물 중에도 나비가 먹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방에 꽃밭이어도 나비는 꼭 집사님들이 심어준 보리싹만 먹는답니다. 아주 기특하죠?
7: 보리랑 그런 오트, 네. 약간 이런 밀,
5: 귀리.
7: 귀리 이런 거는 고양이가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0: 뭐 밀, 뭐 귀리 이런 것들을 먹고 의도적으로 구토해서 헤어벌을 배출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엄청 지금 나비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고양이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고양이들이 치명적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합격점을 드리고 싶네요. 네, 보면
1: 네. 그런데 선생님, 나비의 취미 중 하나가 뒷산 등산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고양이의 호기심 때문에 나비가 위험에 빠질까봐 사실 집사님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0: 거기에는 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날카로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위험 요소들이 있고요. 뭐 진드기라든가 외부 기생충 같은 것들이 노출돼가지고 붙어있을 경우에는 예방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심하게 감염될 경우에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바운더리, 이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게 나비한테는 훨씬 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지름길이죠.
2: 솔직하고 냠냠히 먹어요.
1: 가급적 외출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나비야, 화원 안에서만 놀아야겠다.
3: 나비가 심장사상충은 네. 매월 초에 제가 이제 했거든요. 목에다가 발라주는 네네. 걸로.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파는 걸로 사다가 했는데 네. 제가 구충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비가 이제 뭐를 이게 탑 먹는 걸 보고 네. 아차 싶더라고요.
0: 많은 분들이 바르는 제품을 쓰면 기생충이라는 게 외부 기생충과 내부 기생충이 있는데 네. 내부는 안 되는 거 아닐까?
3: 네.
0: 라고도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내부, 외부가 다 되는 겁니다.
3: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0: 네. 그래서 만약에 매달 잘해주고 계신다면은 경과 봐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 약 받아가지고 먹인다든가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심장사상충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름에 목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또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예방이라는 거는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내내 해주는 게 전반적인 기생충 예방, 종합적인 기생충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1: 꾸준한 건강관리는 필수죠.
4: 나비는 와.
1: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건 나비의 이동장에 대한 거부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3: 처음에는 이제 얘도 못 모르니까 못 모르고 잘 들어가고 병원도 갔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얘가 안에서 우당탕탕 하더니 그 플라스틱이 다 그냥 이렇게 해체가 된 거예요.
0: 아이고,
4: 박살이 나.
3: 네, 그냥 문도 다 빠지고 이거 뚜껑도 다 열리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얘가 이제 아는지
0: 약간
3: 전혀
0: 거기서
3: 안
0: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3: 네.
0: 왜냐면 얘는 너무 자유롭게 살던 애인데
3: 맞아요.
0: 나를 왜 봐도 약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 직접 이동장 교육을 해보는 집사들.
5: 해줬습니다, 해줬습니다.
0: 뒤에서 좀 이렇게. 이거도 싫어. 아이고, 싫어. 와, 이거는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 갇힌 공간. 네. 싫어하는 건 엄청 싫어. 와, 얘는 정말 싫어합니다.
6: 아, 나 그거 무섭다오.
0: 보호자님이 하실 게 뭐냐면은 두 가지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담요를 이용해서 안아서 그냥 어부받듯이 한 바퀴 돈다. 매 두 번 정도. 그러면서 간식 준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담요나 이런 거 깔아주고 여기서 밥 준다. 그래서 여기 익숙해졌다? 그러면 뚜껑을 닫는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되면 일부러 막아놔요, 이렇게.
3: 네.
0: 들어가서 먹고 싶겠고. 그때 이렇게 열어주면 돼. 제 생각에는 이동장 교육만 네. 꾸준히 잘 하셔가지고 조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만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급한 일 있을 때 병원 가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1: 며칠 후 나비에게 큰 변화가 생겼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힘들 법도 한데 잘 따라준다는 나비. 오, 편안한지 뒤도 안 돌아보고 먹는 것 좀 보세요.
7: 냠냠이 걸로 들어가 먹으면
1: 뚜껑까지 닫고. 오, 정말 대단한데요.
3: 이렇게 한 가족이 됐고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고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히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1: 집사님들 사랑 듬뿍 받고 자란 금지 오겹 꽃보다 예쁜 나비. 건강하게 화원을 누비며 꽃향기가 나는 묘생을 누리렴. 집사님들 앞으로도 나비 잘 부탁드립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4: 일기장이요.
3: 방과 후에 한 일은?
4: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4: 빨간 머리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오리를 길렀던 거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3: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4: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3: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3: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4: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3: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4: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4: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0: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수업 불평등 특집의 마지막 강사를 소개합니다. 라지 체티.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자죠.
4: And my hope is through this type of analysis, we'll be able to extend those opportunities to many kids in the United States, Indi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3: 라지 체티는 묻습니다.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한계로 남겨둘지, 아니면 극복해낼 것인지. 그건 그의 강의를 만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3: 明
4: 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권력은 부패하는 걸까요?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이 권력에 이끌리는 걸까요? 왜 많은 이가 스트롱맨을 선택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브라이언 클라스는 지난 10년간 500명이 넘는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이유와 권력을 욕망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됐죠.
1: And too often the wrong people are attracted to power. Those are the people we describe as power hungry.
0: 나쁜 권력자는 감시하고 최고의 사람을 권좌에 올리는 방법. 브라이언 클라스에게 들어봅니다. Mm-hmm.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에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2: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박또박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2: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2: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하늘을 나는 대신 강한 다리로 살아남은 진화의 산물. 커다란 몸집과 골격이 공룡과 닮아서 공룡의 후손으로 통한다는 지상 최강의 조류 타조. 이런 타조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1: 아, 그 타조가
2: 엄살이 되게 심하시네.
0: 쉽지만은 않았던 타조와의 여정부터.
1: 잠깐만. 알았어.
0: 쉴 틈 없이 해야만 하는 타조 농장의 다양한 일들까지. 낯설지만 신비한 타조의 세계로 함께 가볼까요?

0: 저는 지금 경상남도 고성군에 와 있는데요. 서울에서 약 한 3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기로 유명한 곳이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공룡의 후손인 특별한 친구, 바로 타조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고성은 국내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곳이자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손꼽히는 곳이죠. 오늘의 베테랑을 만나볼 시간.
2: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유만식이라고 합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저는 타조왕 김현이라고 합니다.
0: 아, 타조왕.
2: 네. 예, 타조왕입니다.
1: 타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이 대표님.
2: 타조왕의 동반자. 아. 네. 와이프입니다.
1: 타조왕의 아내 김정화 매니저님.
0: 타조 농장이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2: 네네네.
0: 이곳은 뭐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아, 가시죠.
0: 네네.
1: 약 13,000제곱미터 규모의 농장. 이곳엔 100여 마리의 타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2: 이게 바로 살아있는 공룡 타조입니다.
0: 와.
1: 타조의 골격에는 공룡의 특징이 일부 남아있다는데요. 공룡처럼 길고 유연한 목 덕분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두 개의 발가락으로 균형을 잡아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2: 키가 네. 한 3m 정도.
0: 3m요?
2: 네, 2m50에서 한 3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크기인데요.
0: 일단 그 크기에 압도당하더라고요. 너무 크고 얼굴이라든지 이제 생김새가 좀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려면 이제 이 녀석들하고 친해져야 할 텐데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1: 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타조는 몸무게가 150kg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몸집을 가졌는데요.
2: 타조 눈을 한번 보세요.
0: 와, 눈이 엄청 크네요.
2: 네, 눈이 엄청 크죠.
0: 네. 네,
2: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은 눈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다고. 아. 네, 그 여성분들 이렇게 마스카라 이렇게 하듯이.
0: 아, 눈썹이.
2: 네, 눈썹이. 네. 이 타조 눈이요.
0: 네.
2: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0: 아, 시력이?
2: 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한25 정도 됩니다.
0: 2.5가 아니고 25?
2: 25요.
0: 25?
2: 네.

0: 한 20km 멀리 있는 물체까지 보인다고 해요.
1: 와.
0: 예. 네. 눈썹이 있죠?
1: 네네.
0: 예.
1: 오!
0: 네네네.
1: 오!
0: 네.
1: 오!
0: 예, 네. 이렇게.
1: 아, 안 아파요, 대표님?
0: 아, 네. 이빨이 없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냥 꼬집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근데 왜 대표님을 공격하죠?
0: 예, 공격은 아니에요. 얘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딱 발동이 되면 계속 건들기 시작합니다.
2: 타조의 귀는 작지만 청력이 뛰어나다고 하고요. 길고 강한 다리로는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0: 와, 이거 한번 보세요.
1: 어, 이게 뭐예요, 대표님?
0: 이게 바로 구해충입니다. 구해충.
1: 아, 이거 구해충이에요?
0: 네.
1: 와.
2: 수컷 타조는 날개를 펼치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춤추듯 구애한다는데요.
0: 네, 피디님, 이거 한번 보세요.
1: 아.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0: 네, 날개를 이 암컷 타조가 네. 날개를 이렇게 하고
1: 네.
0: 날개를 벌리고 이렇게 떨고 있죠. 네, 이 행동이 네. 바로 짝짓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1: 아~
0: 나는 알을 낳을 준비가 되었다. 더군다나 또 이제 까만색 옷을 입고 계셔서
1: 네,
0: 네 까만색을 보면은
1: 네.
0: 수컷 타조인지 알고 계시네요.
1: 아, 그럼 쟤는 저는 지금 수컷 타조인 줄 아는 거예요?
0: 피디님이 수컷 타조라고 생각을 하고.
1: 아, 그래요?
0: 내가 지금 짝짓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색깔을 이걸 입으면 안 됐었는데, 그러면?
2: 아이. 타조는 눈으로도 쉽게 암수를 구별하는 게 가능한데요. 몸통에 검은색 깃털을 가진 타조가 수컷. 회갈색빛 깃털을 가진 타조가 암컷입니다. 번식기가 된 수컷 타조는 다리와 부리가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한다네요.
0: 네, 이제는 타조 밥을 줘야 됩니다.
1: 아, 타조 밥 먹을 시간이에요?
0: 네네네네. 네.
2: 대표님은 초식 동물인 타조에게 사료를 먹이로 주는데요. 오늘 줄 사료는 다름 아닌 송아지 사료라고 합니다.
0: 한국에는 네. 지금 타조를 위한 그런 전용 사료가 없어요.
1: 타조, 아, 외국에는 그러면 타조 전용 사료가 있나요?
0: 그렇죠.
1: 오.
0: 그래서 제가 나름 타조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부를 해서
1: 네. 네.
0: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1: 아. 네.
0: 그 필요한 영양소를 제가 찾아서 이 친구들한테 밥을 주고 있습니다.
1: 아.
2: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타조들에게 가볼까요?
1: 오, 얘네 봐요, 대표님. 얘네
0: 네,
1: 봐요.
0: 이제 오죠. 네. 네, 수도.
1: 아,
0: 네,
1: 냄새 맡았네. 벌써 냄새 맡았네.
0: 자, 네, 요렇게 네. 내려놓고.
1: 네, 네.
0: 그 다음에 요거를.
1: 네.
0: 한삽 퍼서.
1: 네.
0: 이 밥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1: 아, 한삽 퍼가지고요?
0: 네, 한번 해보세요.
1: 네. 한삽, 이렇게. 이렇게 퍼서.
0: 네. 땅에 안 흘리게.
1: 굽면 되나요?
0: 네.
1: 어, 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유, 아유.
0: 네.
2: 지금 한삽. 사마귀 주 서식지인 타조는 하루 한 번 먹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데요.
1: 오, 잘 먹네.
2: 커다란 몸집과는 다르게 조금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강한 생존력을 가졌지만 대표님은 사료만으로 부족한 영양까지 손수 챙겨준다고 합니다. 저도 타조와 얼른 친해지기 위해 직접 먹이를 줘보기로 했는데요.
0: 아, 벌써 이제 관심 보이죠 지금 막 다 쳐다보고 있죠 지금.
1: 네네네. 왜 이렇게 좀 무섭죠 대표님? 오오오. 대표님, 아우 이게 만약 손 이렇게 물리면 많이 아픈가요?
3: 아니요, 그냥 꼬집힌 정도예요.
1: 아, 사람이 이렇게 꼬집는
3: 네,
1: 정도.
3: 네.
1: 아,
3: 겁이 좀 많으시네요.
1: 아, 좀 아니 원래 아 이거 타조가 이렇게. 좀 무섭네요.
0: 아, 좀 더 가까이 가세요.
1: 아, 괜찮아요?
0: 엄살이 되게 심하시네.
1: 아, 진짜.
2: 익숙하지 않아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타조. 그런데 대표님은 왜 많은 동물 중에서 타조를 기르게 된 걸까요?
0: 2019년도부터 타조 사육을 시작하였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타조를 선택한 이유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거를 좀 개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있었고 해외에서는 이 새로운 어떤 미래 축종으로 네,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국에서 한번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2: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중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타조 농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타조 고기는 풍부한 영양가로

0: 프리미엄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고 가죽은 독특한 무늬 때문에 가방의 소재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깃털은 소품으로도 쓰인다니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1: 알랐네. 어디요?
2: 저쪽이요. 이게 뭔가 지금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봤는데
1: 네.
2: 알을 낳았네요.
0: 네, 대표님과 먹이를 주는 사이에 타조가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꺼낼 때는 주머니 달린 긴 장대를 활용한다는 대표님. 주머니로 알을 감싸고 장대를 돌리자 주머니 안으로 알이 쏙 들어옵니다. 알을 꺼내기 쉽게 손수 만든 도구를 사용한다는데요.
2: 주변에 약간 뭐 돌 흙이나 이런 게 잠깐 달라붙잖아요. 자, 장갑 벗고 한번 만져보세요.
1: 아, 신기하다.
2: 오. 따뜻하죠?
1: 네, 따뜻해요. 와.
2: 방금 나온 거예요.
1: 방금 나온, 네. 나온 거예요?
2: 네. 암컷 한 마리가 네.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0개 정도 났습니다.
1: 아, 1년에 20개밖에
2: 네.
1: 못 나요?
2: 네.
1: 아, 되게 귀한 거네.
2: 그러면. 네, 아주 귀하죠. 한 겨울에 추울 때는 안 낳고요. 그 다음에 장마철. 네. 장마철에 또 안 낳습니다.
0: 타조는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봄, 여름에 산란이 가장 활발한데요. 타조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알로 달걀 한 판의 양에 버금갈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음식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고 단단한 타조알 껍질은 공예품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2: 이게 근데 굉장히 단단해요, 이게.
1: 그래요? 네. 깨질까 봐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들고 있어요.
2: 아, 이거를 네. 밟고 올라서도 안 깨집니다.
1: 네?
2: 밟고 올라서도 안 깨져요. 한번 해보실래요?
1: 아, 진짜 괜찮아요.
2: 아, 예, 예. 깨지면은 저한테 한 5만 원만 주시고.
1: 아,
2: 자, 한번 해보실까요?
1: 네네네.
2: 자, 그러면
0: 아무리 단단하다지만 타조알이 제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1: 여기 이제 중심을 실어야 되는 거죠,
2: 대표님? 네, 그냥 바로 서세요, 그냥. 여기 겁이 많죠. 빨리 바로 똑바로 서세요, 빨리.
1: 우와, 진짜 안 깨지네?
2: 손 떼고, 손 떼고, 손 떼고.
1: 아니, 그, 손
2: 떼고.
1: 네.
2: 오.
1: 오, 오.
2: 나 안 깨지죠?
1: 네네네. 네. 진짜 안 깨지네.
2: 안 깨진다, 이거.
1: 와.
2: 네.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란 프라이 하듯이, 뭐, 톡 해서 톡, 이게 안 돼요.
1: 아, 그래요?
2: 네.
1: 공구가 있어야 돼요.
2: 네, 이거는 아주 둔탁한 주방 가위라든지,
1: 네.
2: 아니면 망치, 아. 이런 걸로 깨야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2: 네.
0: 이제 본격적으로 알을 주우러 가보는데요. 산란기 막바지라 타조가 이곳저곳에 알을 놔두었습니다.
2: 이거 꺼낼 때,
3: 네.
2: 그냥 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리 다루듯이 조심히 꺼내야 돼요.
3: 꺼낼 때요?
2: 네. 여기 담을 때도 마찬가지고.
0: 어? 밟아도 안 깨질 정도로 단단한 거 아니었나요?
2: 왜냐면 옆에 돌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잘못하면 콕 되면 아예 못 쓰거든요.
3: 아, 돌 아래 네. 기스가 나버려요?
2: 네, 기스 나거나 아니면 콕 되면 구멍 빵꾸가 나요.
0: 타조알은 성인 남성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 압력에는 강하지만 충격에는 표면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데요. 땅이 고르지 않아 더욱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작업. 장대를 몇 번 움직이자 알이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1: 이렇게 이렇게. 오, 꺼냈어요. 꺼냈어요.
0: 깨지거나 구멍 난 것 없이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알 수거에 나서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 있는 타조알. 장대를 최대한 길게 늘려서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3: 선생님, 거리가 안 되게, 어린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0: 장대로는 도저히 닿지 않는 거리.
3: 장대로 안 되겠는데?
2: 네,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3: 네?
2: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그런데 대표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타조가 위험하기 때문이라는데요.
2: 얘들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이 타조장 안에 들어가거나 타조한테 가까이 가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1: 아...
2: 네.

0: 큰 사고로 사망 사고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네. 와.
2: 타조는 평소에는 온순하고 호기심 많은 동물이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타조의 주무기는 근육이 발달한 두 다리. 강력한 발차기는 쇠 울타리도 휘게할 정도의 위력을 가졌는데요. 날카로운 발톱 때문에 아프리카 맹수도 치명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1: 대표님, 타조가 그냥 조류인 줄 알았는데 거의 맹수네요, 지금 보니까.
0: 맹수예요, 맹수. 맹수예요. 와. 그러니까 일반 뭐 닭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2: 매일 보는 타조지만 우리 안에 들어갈 때만큼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대표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대표님을 보자 타조들도 한껏 예민해진 모습입니다.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움직여보는데요. 달리기가 빠른 타조가 언제 달려들지 몰라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0: 알 좀 받아주세요.
1: 네. 아, 제가 받겠습니다.
2: 무사히 나온 대표님을 보니 저도 긴장이 풀립니다.
1: 이거 거의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이거, 목숨 걸고 건지는 타조 아닌데요, 이거?
0: 아, 한 번씩.
1: 귀한, 진짜 귀한 건데요.
0: 한 번씩 이거.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네. 종종 있습니다.
1: 와, 네. 이거 타조가 이거 진짜 괜히 같이 있는 날이 아니구나. 와. 네.
2: 다음은 이렇게 꺼낸 알들을 부화를 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알을 닦으면서 알 상태를 확인합니다. 겉이 지저분하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어 깨끗이 닦아줘야 한다고 하네요.
3: 닦아주고.
0: 어? 자, 지금처럼 네. 이렇게 깨진 거죠.
1: 아, 여기 흠집이
0: 네.
1: 조금
0: 네, 흠집 있죠. 여기도 네. 있고. 네. 네. 이렇게 깨진 건요. 네. 부화가 안 됩니다. 뭐 싸게 판매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1: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운데 그죠?
0: 아깝죠.
1: 네. 네.
2: 작은 흠집에도 부화가 어려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일부 알들은 농장의 상황이나 알의 상태에 따라 고객들에게 판매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알 10개를 부화기에 넣어볼 예정입니다.
1: 오, 우와. 알이 많이 들어있네요, 대표님.
0: 네. 네.
2: 부화기 안에는 이미 많은 알들이 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알들이 잘 부화하길 바라며 부화기에 넣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부화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0: 타조알은 일반 알과 다르게 네. 습도가 낮아야 됩니다. 습도가 낮고 부화 온도는 우리 36.5도, 37도.
1: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습도가 뭐 20% 이렇게 잘 안
0: 네.
1: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부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2: 아. 아프리카가 고향인 타조는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알이 부화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인공 부화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화기 안에서 42일이 지나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요. 이제는 타조 전문가가 된 김현희 대표님.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0: 타조에 대한 어떤 디테일적인 그런 정보가 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정보를 제가 좀 서치를 해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요. 제가 모르는 분야나 이런 모르는 것들은 그 타조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해외 농장에다가 제가 직접 의뢰를 해서 채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또 많이 공부를 또 했었죠.
2: 이번엔 새끼 타조들을 돌보기로 했는데요. 태어난 지 두 달 된 새끼 타조들은 한창 클 시기라 먹성이 좋습니다.
0: 얘들이 성장 속도 굉장히 빨라서요.
1: 네.
0: 하루에 뭐 1cm 이상씩 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1: 1cm 이상?
0: 네, 네. 태어난 지 한 1년 만에 저렇게 큰 타조,

0: 큼 큽니다.
1: 타조는 항생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튼튼한 면역력을 가졌지만 다 성장할 때까지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2: 네, 괜찮아요.
1: 오랜만에 삽질까지 하면서 구한 건 바로 돌가루였는데요.
3: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삽질 처음 하는데.
0: 군대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3: 아, 그래. 네.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0: 그렇죠.
3: 네. 진지공사 했던.
2: 네, 아, 진지공사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3: 걸렸나요?
2: 부실공사였나요?
3: 네. 좀 그렇게 했습니다. 네.
2: 자, 이 정도면. 네. 네. 된 것 같고요. 네.
1: 군대의 추억을 담아 다시 새끼타조 우리로 가보는데요. 새끼타조에게 돌가루는 왜 필요한 거죠?
2: 얘들이 이걸로 목욕을 해요.
0: 아, 모래로 목욕을 해요?
2: 목욕을 하고 네. 이걸 즐겨요.
0: 아. 네.
2: 그리고 바닥이 젖었다. 아. 그럼 이거를 뿌려주면은 네. 미끄럼 방지.
0: 아,
2: 미끄럼 방지 효과.
0: 아, 넘어져서 다치는 걸 막아주는.
2: 네네네. 이런 식으로.
0: 아, 그런 식으로. 네. 오, 막 먹는다, 뭘.
2: 먹죠?
0: 네. 자. 오, 막 몰려들어.
2: 네, 네 먹습니다. 자.
0: 옳지, 잘한다.
1: 근데 돌가루를 먹어도 되는 건가요?
2: 이거를 삼키면서 뱃속에, 이게 위장에 저장을 해요. 네, 위장 안에 저장을 해서 네. 네, 소화시킬 때 맷돌 역할을 합니다.
0: 아.
1: 이빨이 없는 타조에게 돌가루는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필수품인데요. 어린 타조일수록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2: 주로 이제 한 30도 이상 네. 유지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0: 네.
2: 예. 그리고 얘들이 커가면서 환경 적응력이 생기거든요.
0: 아.
2: 네. 근데 아직 어릴 때에는 네. 이렇게 날씨가 낮에는 덥고 해도 네. 보온등을 켜줘야 돼요.
1: 새끼 타조들은 아직 온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원래 타조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견딜 정도로 기온 변화에 강한 동물인데요. 그래서 별도의 냉난방 없이도 한국의 여름과 겨울을 야외에서 날 수 있답니다.
2: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한 40도 가까이 올랐다 해서 이제 많은 가축들이 폐사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이 타조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얘들은 더우면 더울수록 이 굉장히 활력이 넘쳐지거든요. 미래는 아주 굉장히 적합하고 그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다음 날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께 배운 대로 제가 한번 알을 꺼내보기로 했는데요.
3: 오, 저기 알, 저기 알 있어요.
1: 조심스럽게 장대를 넣어보는데요.
3: 아이고, 무릎 다 젖었다.
1: 타조알은 진흙에 오래 묻혀 있으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바로 꺼내줘야 한다는데요. 대표님이 하실 땐 몰랐는데 주머니에 알을 넣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3: 이렇게 트리고 잘, 진흙 투성이 다지고 보고 진흙 투성이가 다 됐네요. 건졌습니다.
1: 자신감을 갖고 또 다른 알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4: 한 마리 한 점.
3: 오, 오, 오, 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1: 그런데 난데없이 저에게 구애를 시작한 수컷 타조 한 마리.
3: 잠깐만. 알았어. 아. 야. 너 왜 그래?
5: 지금 바지 색깔 보고.
3: 아, 제 바지 색깔 보고. 아.
2: 다른데? 아이고.
1: 타조의 구애를 피해 겨우겨우 알을 담는데 성공했습니다.
4: 됐어. 잠깐만.
3: 아, 알았어.
1: 다급하게 알을 챙겨보는데요.
4: 아, 녀석.

0: 귀한 타조알이 깨져버렸습니다. 사가지고.
1: 사모님 오시네. 사모님.
2: 네.
1: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2: 네.
1: 여기 알을 올 세 개가 있어서.
2: 네.
1: 알을 제가 주웠거든요.
2: 네.
1: 근데 제가 실수로 하나 깨쳤는데.
2: 네.
1: 죄송해요.
2: 괜찮아요.
1: 제가 사갈게요.
2: 이거는.
1: 먹을 수 있나요?
2: 바로.
1: 네.
2: 던져주시면 얘네들한테 또 최고의 간식이에요.
1: 네?
2: 예, 바로 던져주시면 돼요.
1: 아, 알을 다시 먹어요?
2: 네.
1: 이 친구들이요?
2: 네, 천연 칼슘이고 해가지고. 아. 얘네들한테는 보양식이에요.
1: 아, 그래요?
2: 네, 이거는 다시 여기 이렇게 세게 팍 던져주세요.
1: 아, 세게 던져야 돼요?
2: 네네.
1: 아,
2: 박살나게.
1: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오.
0: 타조는 둥지를 깨끗이 하는 습성이 있어 부화에 실패한 알들을 먹기도 한다는데요. 타조왕의 아내답게 해박한 지식을 가진 매니저님.
2: 이게 무거우니까.
0: 이번에는 매니저님에게 일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타조들은 먹이를 먹다 물에 떨어뜨리기도 한다는데요. 쉽게 물이 더러워져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2: 그리고 겨울에는 물을 계속 틀어놔야지 안 얼거든요.
1: 아.
2: 그러면 물이 얼면은 예전에는 뭘 네. 몰라서
1: 네.
2: 물 얼면은 그거 망치 들고 올라서 또 물 얼음 깨고 막.
1: 와. 아, 잠깐만.
0: 저도 한번 물통을 들어보았는데요. 물 무게가 상당해서 남자인 제가 들기도 벅찰 정도였습니다. 물통 크기도 크고 양도 많아서 다 닦으려면 오늘 하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지켜보던 매니저님.
2: 이거는 씻고 나서 다시 물통을 이렇게 바로 해주실 때 네네. 자리 잡을 때 이제 네. 타조 모기 이런 쇠나 여기 밥통 사이에 끼지 않게 잘 놔둬주셔야 되거든요.
1: 아, 내려놓을 때 낄 수가 있어요? 딱 얘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2: 이게 막 네. 예를 들어 이렇게 틈이 조금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기 틈이 좁다든지 여기 사이에
1: 네네.
2: 그러면 얘네들은 목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이제 못 빠져나와서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어요.
1: 그걸 못 빼요 얘네들이?
2: 못 빼요. 지금 여기 다 놓여져 있는 밥통 물통이 네. 위험하지 않게 지금 다 놔둬진 상태예요. 그냥 아무렇게 놔두면 큰일 나요.
0: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부분에도 세심한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통 청소 뒤엔 예초 작업에 나섰는데요. 장마철을 지나면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2: 자고 일어나면 잘할 거 자고.
1: 아 그래요?
2: 지금 풀이 너무.
1: 자고 일어나면 잘하겠다고요?
2: 네.
0: 예초 작업은 자신 있었던 제가 호기롭게 나서봤습니다. 안전 장비까지 단단히 착용하고 본격적으로 예초기를 돌려보는데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보나 싶었는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 와 이거 풀이 완전 남은데 이거 와.
2: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0: 보다 못한 매니저님이 직접 나섰는데요. 그런데 능숙하게 예초기를 돌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1: 쓱쓱하는데 다 잘리네. 이상하네. 사모님이 몇 번 휘둘리니까 다 되네요, 사모님.
0: 농촌 생활이 익숙해 보이지만 사실 매니저님은 대학병원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2: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타조에 푹 빠져서 전국에 있는 타조 농장을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차에서 자가면서 또 다른 지역에 어떤 타조 농장에 가고 또 전화 와서 또 저쪽도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남편이 되게 의지에 활활 불타올라서 뭘 해보고자 해서 그냥 뭐 군말 없이 믿고 따라 귀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부부가 함께 귀농한 지 6년째. 울타리도 직접 보수한다는데요.
1: 아, 어렵다.
0: 타조가 탈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울타리 보수 작업은 필수입니다.
3: 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4: 타조들끼리?
3: 네, 그러면 이 100kg가 넘는 이 거구들이 네. 뒤로 이제 밀려나잖아요. 네. 그럼 밀려나면서 여기 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이게 지금 휘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쪽에 한 줄 더 쳐줄 거예요.
1: 아, 요걸로 파이프로 한 줄?
3: 네.
1: 어,
3: 네, 네. 네.
0: 농장을 운영하려면 울타리 하나까지 직접 다룰 만큼 여러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는데요. 지금은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지만 도시 생활을 하던 두 사람에게 농장일은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3: 저희가 와이프하고 저하고 맨 초창기 때 거의 둘이서 거의 다 했어요.
1: 이 넓은 데 울타리를 다요?
3: 네.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무시 못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는 진짜 저희가 돈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직접 다 하다 보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0: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대표님은 어린 시절부터 축산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업의 꿈을 안고 고심 끝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3: 제가 귀농을 하면서 그 이제 귀농 정책 사업이라고 하죠. 청년 창업농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그쪽 그 대출 융자죠 한마디로 그 자금으로 제가 조금씩 이렇게 키워 왔었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가 과수원이었어요.
0: 타조 농장을 짓기 위해 산 땅은 원래 블루베리 밭이었는데요. 직접 좌판에 나가 블루베리를 팔아 부족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어렵게 만든 자금으로 타조 12마리를 사서 시작한 타조 농장. 이 모든 건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는데요.
2: 정말 저도 막노가다를 했고요. 6m 아시바 파이프가 있어요. 되게 이제 6m짜리가 제일 크고 제일 무거운 건데 그거 이제 몇 개씩 이제 들고 나르고 그런 것도 이제 한겨울에 같이 이제 남편이랑 작업하면서 울타리도 치고 저도 동물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다가 이게 접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행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재밌었던 것 같고요.
0: 익숙하지 않은 일에 부딪히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타조 농장. 두 사람의 도전과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8시 반인데요. 대표님이 오늘은 농장 일 끝나고도 뭐 저녁에 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곳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3: 아, 네.
1: 대표님 네. 여기 저 어떤 것 때문에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3: 아, 네. 타조 도축해온 거를 네. 네, 타조 고기 작업을 할 거예요.
1: 아, 타조 고기 작업을.
3: 네네.
1: 아,
3: 그쪽으로 가시죠.
1: 네네. 네.
0: 긴장되는 마음으로 들어선 작업장. 타조고기는 우리에겐 낯설지만 엄연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등재되어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 타조고기를 만나볼 시간.
1: 아, 오.
0: 생각보다 커다란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1: 사장님,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요?
3: 아, 아니에요. 사이즈 작은 거예요, 이게.
1: 아, 그럼 원래는 이 친구가 한 몇 킬로 정도 되던 거지?
3: 와, 이거는 한 120킬로 정도?
1: 120킬로 정도?
3: 네, 120킬로의 절반.
1: 아, 네, 한 마리가 아니고 네. 반마리라고 보면?
3: 네, 이게 반마리예요. 이게 와. 2분 도체라고 하는데. 네. 자.
0: 남자 둘이 들기에도 버거운 무게.
1: 와, 이거 혼자는 못 날리겠는데요, 대표님?
3: 네.
0: 반마리가 약 40kg이나 됐는데요. 상당한 무게지만 발골 작업을 마치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비주얼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1: 네. 사모님은 괜찮아요?

0: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식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 일단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할 건데요.
2: 네.
1: 네. 자, 이 몸통에는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2: 아.
1: 네, 거의 없고,
2: 네.
1: 이 허벅지하고,
2: 네.
1: 이 넓적다리 부분.
2: 네.
1: 여기에만 딱 살이 있어요.
2: 아.
1: 네.
0: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하는 대표님. 타조는 뼈가 단단하고 길기 때문에 관절 틈을 정확히 찾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1: 예, 타조의 네. 뼈 구조를 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2: 네.
1: 로스가 없이
2: 아...
1: 네, 다른 고기, 이게 고기가 다치지 않고 깨끗하게 발굴할 수 있습니다. 고기 양이 워낙 작다 보니까
2: 네.
1: 이게 한 점 한 점이
2: 네.
1: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2: 이렇게 잡고 네.
0: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1: 그렇죠.
2: 네.
1: 오, 그렇죠. 뼈를
2: 타는 느낌으로 네,
1: 뼈를 타러 가세요. 살을 타고 가지 말고. 그래, 로스가 더 생깁니다. 네, 손으로 이게 연해서 손을 벌리면서 이제는 뜯어질 거예요.
2: 근데 연하네요, 진짜. 여기.
1: 엄청 부드럽죠.
2: 네, 네, 여기서부터 좀 더 네.
1: 날로 밀린다고 생각해요.
2: 아, 근데 이게 뼈 모양을 알아야 이게.
1: 여기 허벅지.
2: 와, 닭다리.
1: 아까 닭다리 좋아하신다 하셨죠?
2: 네.
1: 와, 여기 있습니다.
2: 와,
1: 무겁죠?
2: 와, 무거워.
1: 와. 이게 한 7kg, 8kg 와. 정도 됩니다. 네.
0: 대표님의 노하우로 발굴된 거대한 다리. 하지만 처음에는 국내에 발굴을 맡길 곳도 발굴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3: 발굴이 되게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인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두 분이 이제 혼자 독학으로 하셔가지고 전 누가 가르쳐줘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걸 일일이 다 한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다.
0: 타조 반마리를 발굴하는 데는 반나절이나 걸리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발굴을 해도 타조 고기를 유통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1: 타조를 도축을 해서 고기 육으로 이제 유통을 하고 판매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도축장을 찾아 헤맸죠. 예, 막 전화 다 돌려보고 타조 도축 가능하냐 거의 뭐 부탁하다시피 의뢰를 해가지고 예, 겨우겨우 이렇게 도축을 해나가고 있고 인프라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인프라를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
0: 발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농장 매니저님이 타조 고기로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요. 고기를 다루는 손길이 능숙합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타조고기 식당을 운영했다는 부부.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각종 메뉴까지 직접 개발하며 타조고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데요. 매니저님이 고생한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는데요. 그 음식의 정체는 바로 타조 육회입니다. 얼핏 보기엔 소고기 육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3: 눈으로는 되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엄청 힘이 고이는데 머리 한 구석에 약간 타조라고 하니까 약간의 거부감이 있네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1: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2: 네.
1: 그런 익숙한 그런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2: 네.
1: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부감, 색안경,
2: 네.
1: 네, 이런 게 사실상 좀 많이 느껴지는 게 네, 현실입니다.
2: 아,
1: 네.
3: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저도 침이고 이거 대표님도
1: 침이
3: 냄새가
1: 네, 말을 네. 하는데 이게 막 침이 막 나오네요.
3: 네. 아, 근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아, 네. 네.
1: 드셔보세요.
3: 네, 네, 네. 네, 제가 살면서 타조고기를 먹어볼 거라고 상상을 안 해봤는데
1: 네. 네.
3: 그럼 제가 한번
1: 네.
3: 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0: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3: 냄새는 진짜 엄청 고소한데. 진짜 부드럽네요.
1: 네, 진짜 부드러워요.
3: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 같긴 한데, 소고기 육회랑, 소고기 육회인데, 그 기름진 맛.

0: 완전 담백한 느낌?
1: 네.
0: 그리고 엄청 식감이 엄청 부드럽네요. 약간 입에서 녹는 것처럼.
1: 네, 맞아요. 타조는 마블링 자체가 근내지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엄청 부드럽고 이물감이 없이 느껴지실 거예요.
2: 고된 하루 끝에 맛본 행복한 시간. 대표님과 매니저님도 모처럼 고기 한 점에 여유를 즐겨봅니다.
1: 아, 진짜 이거
3: 너무 맛있네.
2: 음식에 담긴 부부의 정성과 열정이 느껴져 한층 더 뜻깊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매니저님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주말이면 체험 관광목장으로 변한다는 농장. 이곳에 1년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약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기 전 농장을 점검하는 대표님. 대표님의 발걸음도 빨라지는데요. 그런데 웬 염소죠?
4: 주말이 되면은 방문객들이 오니까 자, 손님들을 위해서 이 염소 이런 애들을 좀 좋은 자리에 꺼내놓거든요.
2: 방문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사조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4: 일단은 타조를 사육만 해가지고는 소득을 발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소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런 가축들은 사육만 해가지고도 출하를 하면은 판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험 관광목장을 바로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을 바로 발생시켰죠.
2: 저도 오늘은 신입 직원이 되어 방문객을 맞이해 볼 텐데요.
4: 인사 무조건 잘하고 네. 친절해야 되고 네. 항상 웃어야 됩니다.
5: 아, 네. 네. 항상 웃어야 되나요?
4: 네, 네. 웃어야 되고 네. 도레미파 솔 할 때 솔.
5: 솔. 네,
4: 솔에 네. 맞춰가지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네.
4: 반갑습니다.
5: 아, 네. 네,
4: 이런 식으로
5: 네, 네. 네,
4: 이게 항상 밝게 네. 친절하게.
5: 알겠습니다.
4: 이게 생명입니다.
2: 시간이 지나자 관광객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 네, 지금부터 네, 타조알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까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 사람들이 타조와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기획했다는 대표님. 한창 호기심 많은 아이들도 타조알을 깨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4: 아, 네, 좋습니다. 네, 좀 더 세게. 하나, 둘, 셋.
6: 힘내라.
4: 더 크게.
2: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타조알 프라이. 그 양이 상당한데요. 타조알은 단백질이 많아 영양간식으로도 제격이라고 합니다. 낯설기만 한 타조와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
4: 네, 이쪽에, 네, 이쪽으로 오셔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타조는 고기와 가죽, 깃털까지 모두 활용된다지만 무엇보다도 값진 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도록 남아있는 즐거운 추억일 겁니다.
4: 이 타조가 이 뭐 돼지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런 타축종과 비교했을 때 분뇨량이 일단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료 섭취량도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한우, 한돈 뭐 이런 대표적인 축산물처럼 이 타조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축산물로 제가 만드는 게 꿈이고 그리고 많은 도전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타조라는 낯선 동물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는 대표님. 길이 없다는 이유로 멈추지 않고 스스로 길이 되겠다는 그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0: 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어떻게 이 타조 농장 하실 때 겁이 안 났어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본인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그 일하시는 모습이 잘 될 수밖에 없게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분야는 다르지만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촬영이어서 대표님한테 많은 걸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0: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겠네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퍼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4: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3: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3: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4: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4: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3: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4: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대비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열대 과일의 천국 인도네시아.
1: 에낙 칼리 마니스.
0: 이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 약 30m 높이의 나무를 매일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와, 가만한 만잣. Kalau jatuh ya resikonya tukang manjat.
0: 안전을 위한 장치는 밧줄 하나뿐.
3: Ini apa dahannya ini biar itunya enggak patah yang ini dahan ini.
0: 밧줄을 몸에 묶고 수없이 나무를 오르내리는데요.
2: 야, hampir lah 20-25.
0: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아슬아슬한 나무 꼭대기 과일 수확 작업.
2: 제가 kan apa sekolah enggak lulusan tinggi. Jadi apa di sini kan kampung sehari 90.
0: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기꺼이 나무에 오른다는 작업자들.
2: 아까 방앗 serasa di surga.
0: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 철학의 공포까지 견뎌낸다는 인도네시아 열대과일 수확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 다양한 해양 환경은 물론 영토의 70%를 차지하는 숲속엔 원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죠. 1년 내내 26도씨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는 열대기후의 인도네시아. 덕분에 사시사철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어 과일 왕국이라고도 불립니다.
1: Kalau pas musim kemarau, pastiin ya kalau musim kemarau ya kayak gini manis gitu kan. Apa? Kadar airnya kan agak berkurang gitu.
0: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약 260여 종의 열대과일. 그중에서도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둥근 몸통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뒤덮여 있는 이 녀석들인데요. 특유의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는 과일 둘이 아닙니다.
2: 그러니까는 dia dari wangi terus manisnya itu. Nya bagus. Airnya bagus Indonesia.
0: 지역별로 두리안 노점 거리가 있을 만큼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기 과일이라는군요. 저녁 무렵이 되면 두리안을 식사 대용이나 후식으로 먹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2: Good taste. Very good taste.
4: Enak sih dari kecil suka udah makan durian kan. Kalau memang tuh biasa kalau orang yang biasa makan durian memang rasanya bau. Tapi kalau kita udah biasa makan durian itu kayaknya rasanya wangi duriannya.
0: 가시로 뒤덮인 껍질 속에 부드러운 과육을 품고 있는 두리안.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네요. 건기가 시작되는 계절이 오면 부쩍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대과일 재배 농장의 작업자들인데요. 제철 맞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2: 그거 다 두리안. Nanti durian kan bisa penuh kalau pas panen matang.
0: 매일 아침마다 커다란 바구니를 싣고 두리안 수확을 위해 농장을 오고 간답니다.
5: 아니야, 그분 두리안 있으신가요?
2: Banyak. Kayak tadi pilihan itu durian semua matahari.
0: 마을 곳곳에 있는 이 나무들이 두리안 나무라는데요. 정말 커다란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이네요.
2: Dari zaman dulu udah pada nanam. Dari bulan 10 sampai bulan 6, kadang bulan 5, masih asisten apel.
0: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두리안 수확을 위해서는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는데요.
2: 여기 kalau yang ujung, takut patah rantingnya.
0: 그런데 두리안을 따지 않고 열매를 하나하나 끈으로 묶어주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2: Kalau jatuhan walaupun durinya pecah, rasanya enggak rubah.
0: 아슬아슬 길게 뻗은 나뭇가지 위를 걸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작업자.
6: 상급 bos, kado.
7: Gak apa-apa. Udah pakai pengaman.
8: Biasa sehari berapa pohon yang diikat?
7: Pohon banyak. 10 pohon lah.
0: 안전장치라고는 몸과 나무를 연결해 놓은 밧줄뿐. 아찔한 높이에 나무 위를 오가며 두리안 열매를 끈으로 묶어주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8: 그래서 살?
7: 자.
0: 긴장 속에 작업을 끝내고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두리안을 수확하지 않고 끈으로 묶어둔 이유가 뭘까요?
2: 그냥 ini kalau enggak diikat jatuh langsung pecah. Cuman kalau yang ini jatuh ya masih ngebosokin, rasanya belum. Kalau udah mulai diikat ya.
0: 두리안이 떨어지기 전 끈으로 묶어두어야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나무에 오르기 전 두리안을 유심히 살피는 작업자들. 두리안의 상태를 알아야 어떤 작업을 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9: 여기 lihatin durian udah mulai diikat apa belum.
2: Kadang-kadang kalau di sini anak kecil juga bisa manjat. Dari sekolah SD kelas 4 udah bisa manjat. Cuman kalau durian ada teorinya, kalau asal manjat doang mah gitu.
0: 나무에 오르기 전 안전용 밧줄과 열매를 묶어둘 끈을 챙기는데요.
2: Buat keamanan manjat. Kalau jatuh ya resikonya tukang manjat.
0: 추락을 대비한 안전장치는 몸에 묶어둔 밧줄 하나뿐. 매일 하는 일이지만 늘 이 순간은 긴장이 됩니다. 나무에 고정해둔 대나무를 사다리 삼아 쉬지 않고 위로 향하는데요.
2: Ada ya paling tahan napas 2 menit atau 3 menit itu biar pas nyampe atas tuh baru biar cepat nyampe ke dahan atau ranting yang di atas.
0: 드디어 나무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해 보이는 높이인데요.
8: 이게 kira-kira berapa meter saat di sana?
2: 30 meter.
8: Bahaya kan sampai ke atas?
2: Ya, udah biasa. Udah biasa.
0: 보통 2, 30m까지 자란다는 두리안 나무. 나무에 오르고 나면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8: Biasanya durian-nya ukurannya seberapa yang diikat?
2: Ukuran yang udah 4 bulan. 4 bulanan.
0: 밧줄 하나의 의지에 위태롭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자칫 추락 사고라도 생길까 아래에서 지켜보는 동료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8: 으이, 아띠아띠, 대장한 형 크랏.
2: 야, sebetulnya was-was. Was-was takut ada musibah jatuh atau gimana. Cuman ya saya sebagai istilahnya nyuruh kerja ya hati-hati lah biar selamat.
0: 열매들을 일일이 다 묶어줄 때까지 나뭇가지 위를 발판 삼아 건너다니는 것은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도 늘 긴장은 된다는군요. 잠깐의 방심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하지만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데요.
10: 내 umur 15 tahun. Di apa di sininya banyak pohon durian ya jadi kerjanya kayak gini.
0: 잘 익은 열매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와 나뭇가지를 연결해 묶어주면 1차적인 작업이 완료됩니다. 아찔했던 공중 작업을 끝내고 마침내 내려오는 작업자. 나무가 높다 보니 땅까지 내려오는 것도 한참이 걸립니다. 팔이 바닥에 닿기 전까진 긴장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2: 야, udah kena tanah sih.
10: Selamat kembali.
2: Iya, selamat kembali. Ah, aingnya tama.
0: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달래보는데요.
2: 너무 마음은 가벼워. Lega banget. Serasa di surga.
0: 두리안 농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손에는 비슷한 상처가 있습니다. 나무를 타고 열매를 수확하며 생긴 것이라는데요.
11: 이게 kalau musim kemarau kayak gini. Kalau manjat.
12: Ini kayak karena pegang durian, kalau belah durian jualan tuh pasti kayak gini. Soalnya tiap hari mainnya sama durian. Kena durinya durian. Ya soalnya bisa menghidupi keluarga saya gitu dari hasil kerja dari durian gitu. Apa aja kan dari durian gitu. Keluarga sampai sekolah anak apa aja dari durian.
0: Tamkan 휴식을 취하던 작업자들이 기다란 대나무를 가지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 Untuk alat manjat, benar sampai kencang. Sehingga ini kuat, nggak lepas.
0: 몸통이 굵은 나무는 맨손으로 오르기가 힘들어 대나무 사다리를 설치하는 건데요. 중간중간 끈을 묶어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12: Biar megangnya enteng. Kalau dempet ke pohonnya kan susah.
2: Dan buru-buru, hati-hati.
0: 사다리 설치 역시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중간중간 적당한 높이의 끈으로 고정시켜주는데요.
12: 가봐봐. Udah pengalaman.
0: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장치다 보니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이라는데요. 그래서 경력이 가장 많은 작업자가 담당하고 있답니다. 마침내 대나무 사다리 설치가 끝났습니다.
12: 맛있는 lega, mantap. Bisa ngadem dulu.
0: 사다리를 만들며 올라온 김에 두리안 수확 작업도 하는데요. 미리 끈을 묶어두었던 열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12: 네, yang matang. Karena udah matang, udah tua, udah matang, udah masak siap dimakan.
0: 끈으로 미리 묶어둔 덕에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네요.
12: Nanti deret sama ini, sama tali. Ada 5 kilo.
0: 거리고 쓸 땐 칼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껍질이 단단하지만 잘 익은 두리안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벌어지기 때문에 수확한 후에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요.
2: 바구스. 아디아디 도르냐? 우다. Kalau enggak ada lagi yang matang dia turun.
0: 두리안 수확을 끝내고 새로 설치한 대나무 사다리로 안전하게 내려오는 작업자.
12: Enak-enak pasti, soalnya matang pohon.
0: 갓 수확한 잘 익은 두리안. 연한 노란 빛의 알맹이가 꽉 들어차 있네요.
2: Dari warna kuning, kelihatannya nggak berair. Kalau ada kadar airnya itu kurang bagus.
0: 식사 대용으로도 즐겨 먹을 만큼 맛도 좋고 든든하다는 과일 두리안. 직접 수확해 먹으니 맛이 어떤가요?
12: Ya puas lah. Puas rasanya. Nggak ngecewain lah sama saya yang ngerawat dari kecil.
2: Ya mantap, kadang-kadang dari pagi belum makan sarapannya durian. Kalau di kebun jauh ke rumah.
12: Sampai lupa makan.
2: Sampai lupa makan, kadang-kadang durian yang dimakan.
0: 아침부터 이어진 작업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마무리됩니다.
11: 10kg, sekitar 300an.
0: 몇 번이나 나무를 오르내리며 수확한 두리안으로 바구니를 가득 채워 돌아갑니다.

0: Kurang lebih 2 motor kali 50 kilo. Dari 1 sekilo setengah 2 kilo. Biasa bisa 8 bongsang biasanya.
1: 해를 넘기고 다시 우기가 오기 전까지 두리안 수확으로 더 바빠질 거라는군요. 마을로 돌아온 작업자들. 수확해온 두리안을 모아두고 냄새를 맡고 두드려보면서 뭔가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0: 이제 마땅 한다냐. 마땅 주가 왕이냐 주가 배다.
1: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열매를 고르고 즉석에서 상태를 확인한 후 구매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0: 밥이 리마칸 불은 레깃. 다르티티브.
1: 신선한 두리안을 맛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는 손님.
2: 하나. 뜻이냐? 레비 바쿠스. 레비. 좌우좌우 다리 가라.
1: 농장에서 갔다 온 두리안 맛이 어떠신가요?
2: 수련냐 lembut pulen nikmatnya luar biasa.
1: 고단했던 하루가 끝나고 일을 마친 사띠 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3: Gimana rasanya bisa pulang ke rumah?
4: Ya lega rasanya udah lihat keluarga di rumah.
1: 가족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데요. 사띠 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4: 네, 그래서 우리 아내 아이스트리.
1: 퇴근한 남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아내. 저녁 메뉴는 잭프루트로 만드는 건강식입니다.
5: Ya senang karena kan suami udah kerja gitu. Mungkin kan kalau udah kerja selalu lapar gitu.
1: 잭프루트를 다른 채소들과 함께 익혀 먹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인 구덱은 영양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랍니다.
5: Untuk memperlancar BAB.
1: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가족이 함께 먹는 저녁 밥상. 아내의 정성까지 담겨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4: 와, 남아요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enak aja. 사실이야 lega gitu.
5: Ya karena suami saya rajin untuk menghidupi keluarga. Bangga gitu.
1: 가족과 함께 고단했던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 날 두리안 농장에서 만났던 사띠 씨가 이번엔 다른 농장으로 향합니다.
4: 이건 saya apa jadi pekerja panggilan tuh. Jadi sekarang kemarin metik apa durian sekarang metik nangka.
1: 오늘은 잭프루트 수확 작업을 하기로 했다는군요.
6: Jam 8 sampai jam 3. Kalau jam 3-nya lembur.
1: 마을에서 차로 약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이 숲속에 잭프루트 농장이 있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어 숲길을 걸어가는데요.
6: 지네 이니 많약한 또 마무리 안 배도 양 이또 양 이니.
1: 나무 곳곳에 매달린 커다란 열매. 세계에서 가장 큰 과일로 불린다는 잭프루트입니다. 가시로 둘러싸인 두리안과 달리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데요.
7: Kalau dari biji lahan yang bagus tuh 5 tahun 6 tahun bisa. Kalau yang itu ya di antara 10 sampai 12 tahun. Dari biji sampai berbuah tuh.
1: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브라질에서 주로 재배되는 잭프루트는 식재료로 활용되는 과일인데요. 다른 채소와 함께 양념해 볶아먹거나 카레나 튀김, 샐러드로도 활용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채식주의자들의 고기로 불리기도 하죠.

0: 잭프루트 수확에 앞서 밧줄부터 준비하는 작업자들.
1: 니카도 옆에 아다시 따코짜도
2: 옆방 잡으려나.
0: 잭프루트 역시 높은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자라다 보니 수확을 위해선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밧줄로 몸을 묶고 위를 향해 오르는데요.
1: 야, harus hati-hati lah gitu. Ada yang rantingnya kering tuh gak boleh dicul tuh. Injak tuh. Ya, lumayan capek sih. Ke atas tuh.
0: 나무에 오르고 나면 밧줄을 묶어 몸을 고정시켜 줍니다.
1: Enggak, soalnya pakai pengaman ini. Biar aman tuh. Lepas juga enggak apa-apa.
0: 덩치가 크고 무거운 잭프루트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수확하는데요.
1: 다르칸 takut ke sini ini. Susah, agak susah. Dari atas dulu biar nyaman gitu.
0: 잭프루트는 밧줄로 묶어준 후 칼로 잘라 수확합니다.
3: Ini ukuran besar nih. 10 kilo ada.
0: 최대 50kg까지 자라는 크고 무거운 과일이다 보니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줄을 이용하는 거죠. 와, 세계에서 가장 큰 과일이라 불릴 만한 크기네요.
4: 아, dari kecil. Kalau dari yang ini hampir 2 bulanan. 2 bulan.
0: 잭프루트 수확은 보통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나무 위에서 수확한 잭프루트를 내려보내면 아래에서 받는 방식입니다.
1: Ya kalau yang tenaganya ada 2 orang, 3 orang ya nyampe 300 biji gitu. 300, 400 biji.
0: 나무가 큰 만큼 많은 열매가 열린다는 잭프루트. 한 그루당 1년에 약 200개에서 500개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 수확을 마무리하고 조심조심 아래로 내려오는 작업자.
5: Setelah turun gimana rasanya?
1: Lega. Alhamdulillah.
5: Mas Yudi pengen gak anaknya juga kerja seperti ini?
1: Ya gak mau lah, gak mau. Saya juga udah lelah gitu. Tapi gimana gitu kan. Cari uang kan susah gitu.
0: 바닥에 내려오고 나서야 양말과 신발을 챙겨 신습니다.
1: Ya banyak keluar tenaga gitu kalau manjat ya harus digantian.
0: 나무에 올라 무거운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다 보니 교대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높은 곳에 열린 잭프루트를 따기 위해 위로 향하는 작업자. 밧줄로 고정 후 칼로 잘라주면 되는데 헐겁게 묶인 탓인지 열매를 떨어뜨려 버렸네요.
2: 예, 야 또 스링 또 스링. 야 버그탈 그두야 득득득득득득득. 이 잔뚱 잔뚱 득득득.
0: 잠시 방심한 사이 사람 역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데요. 유일한 안전장치 밧줄을 설치하고 긴장 속에서 작업에 임합니다.
1: Ini apa dahannya ini biar itunya enggak patah yang ini dahannya ini.
0: 이번엔 자루를 올려보냅니다.
6: Untuk ambil nangka ini nangkanya kecil-kecil.
0: 덜 익은 열매는 채소처럼 식재료로 사용하고 다 익은 열매는 과일로 먹는 잭프루트. 높은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이기 때문에 추락할 경우 상처가 남아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큰 열매는 밧줄로, 작은 열매는 자루에 담아 내려보냅니다.

0: 위에서 내려보내는 사람과 아래에서 받는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작업의 속도도 빨라지는데요.
1: Ini kadang dapat 30 ketubuhan ini kalau banyak gini mah.
0: 하루 약 10그루의 나무에서 이루어지는 수확 작업. 밧줄 하나에 의지해 아찔한 높이의 나무 위에서 이어가는 위험천만한 작업. 그래도 이 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2: 야, karena di sini kan mayoritas masyarakatnya yang nanamnya durian, nangka gitu, meninjo. Jadi harus ngikutin orang sini.
3: Kalau untuk kerja di kebun, sehari paling besar kisaran 100 ribu. Pulangnya mulai jam 8 sampai jam 5, jam 6.
0: 힘든 일이지만 가족들의 생계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기꺼이 매일 나무를 오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더 좋은 내일이 올 거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2: 가 mau kan alasannya jauh dari anak istri. Kalau di desa kan masih apa? Lihat itu setiap hari.
0: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잭프루트 나무를 찾아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잭프루트를 발견하고 두들겨 보는데요.
4: 야, 그냥 yang matang, soalnya pluk-pluk-pluk. Kalau yang matah ya plak-plak.
5: Soalnya kalau nangka yang buat matengin biar enggak busuk gitu, biar besarnya bagus, kulitnya juga bagus gitu. Kan kalau dimatengin lama waktunya gitu. Kalau sayur kan paling 3 bulan udah dipetik.
0: 잘 익은 잭프루트는 덜 익은 열매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자르를 씌워 보호해 주는 거랍니다.
6: Gimana kondisinya? Matang, udah matang.
0: 두드려서 소리로 상태를 확인한 후 아래로 내려주는데요.
1: Pas matang di pohonnya ini beda sih rasanya sama yang belum matang di pohon ini mah. Matang di pohon beda manisnya gitu. Sama yang udah tua diambilnya sama matang di pohon itu beda rasanya. Lebih manis matang di pohon ini mah.
0: 섬유질이 풍부한 잭프루트는 덜 익힌 상태로 사용하면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완전히 익힌 후에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볼 수 있다는데요. 직접 수확한 과일을 맛보며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2: 사요 시간.
5: Gimana ya? Ya seger aja lah gitu. Habis kerja gitu makan nangka ini gitu.
0: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맛이랍니다. 그날 밤.
1: 네, 꿈벌.
0: 낮 동안 고생한 작업자들을 위해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잭프루트 수확철이 다가오면 야근하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인데요.
5: Kalau sekarang kan tiap malam nyampe bulan 12 tuh. Bulan apa ya?
2: Desember.
5: Desember.
0: 밤 근무 전 재충전을 위해 야채를 챙기는 작업자들.
7: Enak sih kalau saya kerja. Lapar soalnya. Jadi makannya lahap.
0: 배를 채웠으니 이제 힘쓸 차례. 낮에 수확한 잭프루트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트럭에 실어 도시로 보내기 위해서라는데요.
8: 어, 아, 무슨에 머리무안? 머리무안? 야, 머리무안. 그 자카르타. 어, 하루 이니 7톤은? 7톤.
0: 가벼운 것은 4에서 5kg, 무거운 건 10kg에 육박하는 잭프루트를 실어주는데요.
9: Ini untuk muat satu truk kira-kira butuh berapa lama?
10: Sejam
11: lah. Sejam.
0: Sejam. 무거운 잭프루트를 트럭에 실어 나르는 반복 작업이 이어집니다. 한 시간여의 작업 후 잭프루트를 가득 실은 트럭을 떠나보냅니다. 비로소 길었던 하루가 마무리되는데요.
1: Ya alhamdulillah ada beres, tinggal istirahat.
8: Ya harapannya itu semang tuh, harapannya itu banyak yang peminatnya gitu di Jakartanya.
0: Ini 향할 곳은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에 위치한 시르본입니다. 인도네시아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알록달록 다양한 과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서부 자바는 사시사철 많은 과일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0: 맛있어요.
0: 하지만 수많은 과일 중에서도 시르본을 대표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10: 야, 그러나 hasil Cirebon mangga terkenal.
11: Dibuat dimakan, dijus juga bisa, dijus.
0: 시르본에서 생산된 망고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는데요. 풍부한 과즙과 달콤한 맛은 시르본 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다.
1: 엔악 칼리, 마니스. Saya senang tinggal di Cirebon itu karena di Cirebon itu buahnya banyak jenisnya dan enak-enak sekali.
0: 도심에서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 망고 생산 농장입니다. 오전 8시부터 수확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긴 장대가 수확을 위한 장비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망고를 장대 끝으로 따는 방식인데요.
1: Oh, kalau lagi produksi banyak, 1 ton nyampe ini. 500, 1 ton nyampe. Dari warnanya udah ketahuan gitu. Kalau yang matang itu kan merah gitu. Kalau nggak matang ya hijau gitu.
0: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200여 가지의 망고 품종 중 시르본 지역에서는 긴쭈라 불리는 망고가 주로 재배되는데요.
1: 오.
0: 초록빛을 띠는 껍질을 벗겨내면 노란 빛깔의 과육이 드러나는 망고입니다.
1: 그러니까 terlalu apa? 그러니까 이니인 kimia, bahan kimia kita udah enggak pakai. Makanya kan bagus, mulus, enggak ada kerak daging gitu. Cuman ini kadar airnya lumayan tinggi gitu. Jadi kerasa segarnya itu kerasa.
0: Manggo 역시 높은 곳에서 자라는 열매라 나무에 올라 수확을 합니다. 보통 10m에서 30m까지 자라는 망고 나무는 튼튼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12: 나이에 선배 만나.
13: 선배. 쭉.
0: 강한 바람에도 열매가 잘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거침없이 나뭇가지 위로 올라서는 작업장.
14: 야, 바하야가?
0: 별다른 장비가 없어도 순식간에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서도 망고를 따는 방법은 같은데요.
15: takut jatuh. Tapi bismillah lah. Perlu hati-hati.
16: Ini tinggi pohonnya kira-kira berapa meter?
17: 10 meter. 15 meter, 10 meter.
0: 나무를 타고 오르고 중심을 잡아주는 팔은 굳은 살로 가득합니다.
15: 리첸 kalau pakai sandal bahaya.
0: 나무 위 열매 근처로 최대한 가깝게 이동한 이후 도구를 이용해 망고를 수확하는데요. 망고를 딸 때 반복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장대로 망고를 툭툭 쳐보는 건데요.
15: Biar yang matangnya jatuh gak ke bawah semua sama yang mentah.
0: 장대 끝으로 전해지는 감각만으로 망고의 숙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15: Cari yang empuk, kalau empuk kan matang. Oh ini mentah. Kalau manjat kan, ya beda sih ininya tuh apa pegangannya tuh, megang ininya tuh. Kalau sama ini kadang

0: antara 8, 7. Ya, terasa sih berat, tapi ya udah biasa.
1: 7, 8kg의 망고로 주머니를 채우고 나서야 다시 나무 아래로 내려옵니다. 땅에 닿기 전까진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0: 이번에 그냥 또 여기 enak lagi turun ke bawah.
1: 수확한 망고는 한 곳에 모아줍니다. 그런데 망고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0: Kalau yang merah ini kena sinar matahari soalnya. Jadi nutrisi sinar matahari kan membuat warna jadi lebih ini. Lebih menyala. Kalau ini yang hijau tuh tidak kena matahari. Mangga yang di dalam.
1: 똑같이 잘 익은 망고지만 햇빛 노출 여부에 따라 빛깔이 달라진답니다. 농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 갔다 온 신선한 망고를 그대로 한 입에 어무는데요.
0: enak banget kerja kayak gini. Panas kayak gini. Langsung ini.
1: 망고 농장의 크기는 약 만 제곱미터. 농장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수확할 망고 나무를 고릅니다.
2: sehari ada berapa pohon ini panjang misalnya?
0: Hampir berapa ya? Ya hampir lah 20-25.
1: 수월하고 빠른 수확을 위해서는 장비 점검은 필수죠. 대나무 장대를 손보는데요.
2: Ini lagi ngapain ya? Untuk apa ini?
0: Ini biar tajam, biar kenanya biar bisa ini cepat putus tuh. Tangkal ini pohon ininya, mangganya.
1: 장대 끝에 달린 세 줄을 날카롭게 갈아줘야 더 쉽고 빠르게 망고를 딸 수 있답니다. 장비 점검 후 다시 나무 위로 오르는 작업자. 하루에 20그루가 넘는 나무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 망고 수확 일에 뛰어들었다는데요.
2: 수다 berapa tahun ini manjat pohon?
0: 3 tahun. Suka pegal, suka capek lah kalau bagian ini sama tangan lah paling ini. Kalau ambil mangga ya gini, ininya yang sakit.
1: 높은 나무 위에서 중심을 잡고 선 후 망고 열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확을 하는 과정.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해오며 보람을 느낀답니다.
0: 이동이 bukan bulanan ya, hitungnya harian sini. Sehari 90. Katakan kan apa? Sekolah nggak lulusan tinggi, jadi apa di sini kan kampung, jadilah jalanin aja kerjaan kayak gini.
1: 경험을 쌓으면서 기술도 요령도 늘었다는데요. 늘 조심하며 일해온 덕분에 다행히도 지금껏 추락 사고나 부상 없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군요. 오전 작업이 끝났습니다. 수확한 망고를 옮겨주는데요.
0: 브랏.
1: 한 바구니에 20에서 30kg의 망고가 들어가다 보니 옮겨놓는 것도 일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도 식히고 갈증도 해소하는데요.
0: Segar banget. Segar ketenggorokannya, segar.
1: 한쪽에선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밥에 곁들여 먹을 콩을 굽는데요.
3: Buat makan siang biar enggak terlalu ini, biar enggak terlalu bau, biar enggak terlalu bau.
1: 트위스트 빈으로도 불리는 투타이 콩이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이랍니다. 마을과 떨어진 곳에 농장이 있어 주변에서 구한 식재료를 활용해 식사를 챙긴다는데요.
3: 아, makan buah di sini, makan sayur-sayurnya kan ada di sini ya paling pete, jengkol kalau di kebun tuh. Kalau yang lainnya sih yang enggak ada buat teman makan.

0: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음식이지만 땀 흘리며 일하고 먹는 밥은 어떤 것보다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준비가 끝나고 나면 각자 그늘에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밥 한 그릇과 소박한 반찬뿐이어도 동료들과 함께하니 식욕이 돋습니다.
1: 비켜야 자리 마칸 lebih enak. Ami enak segar sih. Pesanannya ini lebih segar.
0: 야외에서 먹으니 더 맛있다는군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 수확한 망고를 물이 가득 든 통에 넣어주는데요.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망고를 재배하다 보니 곤충이나 새들이 남긴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1: Ya, bisa jadi situ ngaruhnya. Soalnya kan kotor juga nggak higienis. Kalau udah kayak gini kan kita jadi steril, bersih.
2: Ya, kalau lagi banyak kita bisa sampai seton, bahkan lebih dari seton.
0: 하나하나 이물질을 닦아내야 수확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망고의 재배부터 수확까지 작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수확한 망고는 마을의 창고로 옮겨집니다.
1: Sedikit sudah berkurang. Biasanya lebih dari.
0: 내일을 기약하며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에 위치한 농장 창고에서는 망고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1: Lagi proses pemilihan dipilihin. Kalau ini yang kualitas satu, ini yang keduanya, jadi beda harganya.
0: 크기와 상태에 따라 A급과 B급으로 나눠주는데요. 크고 잘 익은 망고는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군요. 시르본산 긴쭈 망고는 껍질이 두껍고 노란 빛을 띠는 과육과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가 특징인데요. 좀 덜 익은 망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3: Ya, lumayan sering kalau panas-panas, kalau pas lagi panas-panasnya biar segar gitu.
0: 삼발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식 매운 소스에 망고를 찍어 먹는 음식을 루작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망고를 매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4: 맛있다. Enak, segar. Lagi tanpa pedas. Nikmat
3: banget. Wah, ya lebih enak banget. Habis capek-capek makan yang segar-segar jadi tambah semangat. Loh. Enak.
0: 다시 농장에서의 수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0m가 훌쩍 넘는 나무 꼭대기 위에서 아슬아슬한 망고 따기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망고 농장에서 일하며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데요.
5: Ada artinya. Mangga itu ibarat apa ya? Awal mula kerja itu langsung turun dari di buah mangga. Awal kerja langsung turun dari buah mangga. Iniin mangga dari proses awal sampai metik. Kedepannya kalau insya Allah ya ini mah buat pengen apa nyewa sendiri, bikin ini sendiri, iniin lah sendiri.
0: 매일 나무에 오르며 자신만의 꿈과 희망을 그려가는 사람들. 그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비...

0: 수십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2: Happy New Year!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웃음) 우주에서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대규모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갑작스런 신호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꼭 해결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 봐 힘드셨다고요? 단순히 배변의 문제라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겪은 이 일은 우리 몸속 미생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움직일 때에도 우리 몸속에 있는 약 38조 개의 미생물은 호흡과 음식물을 통해 들고 날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합니다. 미생물의 95%는 장에 살고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1: 미생물 지도가 바뀌어지면 결국은 질병 지도가 바뀌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장내 미생물의 역습이다.
0: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당신의 몸이 불편하진 않은지, 당신의 마음이 힘든 건 아닌지, 당신의 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장에서부터 시작하고 대변은 당신의 건강을 대변하니까요.

0: 30대 청년 태창호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특별한 기증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1: 안녕하세요.
2: 예, 잘 부탁드릴게요. 예,
3: 예. 이게 지금 뭐 어떤 통입니까?
1: 아, 이거는 변기에 받치는 거예요. 받치고 이제 여기 둥그런 원 안에다가 이제 통을 끼워서 여기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대변을 담아서 이제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거죠. 예.
0: 태창호 씨는 벌써 1년째 대변을 기증하고 있는데요. 치료에 사용될 대변인 만큼 정해진 방법과 용량에 맞춰 채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시 후 묵직해진 통을 들고 다시 대변 은행으로 향합니다.
1: 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2: 네,
1: 무게 재봤는데 한 230 나오거든요. 이 통 무게 빼면은 순수 200g 정도 나올 거예요.
2: 요즘에 장활동은 좀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아요.
2: 스트레스 딱히 받으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1: 네, 괜찮아요.
2: 괜찮으신 거죠?
1: 네, 괜찮아요.
0: 대변 기증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1: 색깔도 괜찮아요.
2: 나이 같은 경우에는 한 18세에서 50세 그 사이에 계신 분이 가장 적당하고요. BMI 지수로 한 18.5에서 25, 그러니까 정상 체형을 가지신 분이 괜찮고, 또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는 분이.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시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거나 당 수치가 좀 높게 나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증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대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P실이 있거나 그다음에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균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기증을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0: 대변 기증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는데요. 특히 태창호 씨처럼 대변 속 미생물이 다양하고 균형이 잘 이루어진 슈퍼 기증자는 10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채집된 대변은 이제 치료약으로 한골 탈퇴하게 되는데요. 50g씩 나누어 특수액체를 넣어 약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액체는 장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대변 이식액으로 사용되는데요.

0: 250ml씩 나누어 담은 후 냉동고에서 영하 80도로 얼려 보관하게 됩니다. 배설물로만 여겨지던 대변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으로 거듭나게 된 건 바로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수는 약 38조개.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합니다. 미생물의 95%는 장에 살고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유익균은 외부의 유해물질을 차단시켜 장에 흡수되지 않도록 방어벽 역할을 하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점막이 느슨해지면서 유해물질이 장에 쉽게 흡수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1: 건강인의 장내미생 균형은 잘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지켜주는 유익균들은 많이 사라지고 유해균들이 올라가니까 이 유해균들이 결국은 장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뭐 크롬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도 생길 수 있고
0: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인 용환이는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2: 그냥 계속 배가 아파요. 하루 종일 쎄하면서. 딱히 안 좋은 걸 많이 먹진 않았거든요. 안 좋은 걸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 그냥 조금 안 좋은 정도다라 그런 편이었는데 그냥 안 좋아진 거죠. 중2 때부터 뭐 우유 같은 거 먹었을 때나 배탈 났을 때는 뭐 하루에 6번, 7번 이렇게 넘게 가고 평소에는 뭐 두세 번? 좀 넘게? 살짝 넘게? 가는 것 같아요.
0: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부모의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3: 제 생활이 좀 안 된다고 봐야죠. 좀 힘든 게 현실적으로 이제 아프긴 아픈데 아침에는 일어나요.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근데 좋게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죠. 한 30분, 1시간 후에 나와서 배가 아프니까 또 침대에 누워있다 또 가고 하다 보면 이제 이미 학교 갈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또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기도 힘들어지고 또 더 힘든 게 이제 오후쯤 되면 좀 괜찮아져요. 이게 장이 항상 하루 종일 아플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는 아프고 오후에는 또 이게 좀 괜찮아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제가 진짜 아픈 데인가? 이제 이런 생각, 그런 말도 좀 들리고.
0: 병명은 과민성 장 증후군인데요. 대장 근육이 과민하게 수축해 발생하는 기능성 질환의 하나입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에는 장 운동이 빨라져서 대변의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설사형과 장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는 변비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복통과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도 동반됩니다.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가 용환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학생.
0: 용환이는 대변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1: 작년보다는 훨씬 더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게 다 안정적이고 또 피부도 좀 좋고 그때 대변이식 전에는 어때 좀 약물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치료들이 좀 있었었나요? 어땠었어요? 예. 뭐죠? 지사제. 그렇죠.
5: 그 전에 대장 내시경도 하고
1: 그러니까
5: 이제 요거 좀
1: 그렇죠.
5: 예. 다들 좀 찐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10개월 전 용환이는 이미 한 차례 대변 이식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설사가 멈추면서 몸무게가 7kg이나 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용환이는 왜 또다시 대변 이식을 받는 것일까요?
1: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 보고에 의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잘 지속이 되고 6개월 이후에는
6: 잘 유지가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효과들이 좀 감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음식이나 음식, 또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운동도 들어가고요. 여러 그런 교란 변수에 의해서 이제 본래 이식했던 그런 건강했던 미생물들이 조금은 처음보다는 유지가 좀 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 대변 이식을 다시 받겠다고 한 건 용한이었습니다.

0: 첫 번째 이식 후 느낀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1: 다음날부터 바로 느껴졌어요. 그냥 먹어도 뭐 먹고 바로 자면 보통 완전 배탈이 나는데 그래도 배탈이 안 나고 뭐 라면 먹어도 배탈이 안 나고 찬 거 먹어도 배탈 안 나고 그러니까 네, 그때 다음날부터 바로 느낀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해지고 편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뭐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쯤에 그때쯤 느꼈죠. 먹어도 다시 배 아프고 하니까.
0: 이번 시술로 치열했던 장 속 전쟁이 부디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친구들과 냉면을 먹고 싶다는 용한이 시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의료진은 이식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영하 80도로 얼려 보관했다가 녹인 대변 이식액을 옮겨 담는 중인데요.
2: 학생이 그 이식받을 대변 세균총 이식액입니다. 보통 저희가 한 250cc 정도를 쓰고 있고요. 아주 건강한 기증자의 대변을 받아서 저희가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한 그 용액입니다. 이 안에는 그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유익한 미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0: 대변 이식은 내시경을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처럼 수면 마취 후 진행되는데요. 먼저 이동호 교수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넣은 다음 안쪽으로 이동시키며 대장 내 이상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장 속에는 무수히 많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익균은 식이섬유로부터 만들어진 단당을 에너지로 해서 단쇠지방산을 만드는데요. 단쇠지방산은 대장 점막의 영양원이 됩니다. 이처럼 장내 미생물 균형이 잘 유지되면 좋겠지만 균형이 깨지면 유해균이 많아져 질병에 노출되는데요. 그럴 경우 치료를 위해 대변 이식이 이루어집니다.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미생물 균형이 잘 이루어진 사람의 대변으로 이식액을 만든 다음 직접 대장에 뿌려주는 것이 바로 대변 이식입니다. 대변 이식액은 대장 안쪽인 우측 상행결장에 뿌려주는데요. 2016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대변 이식은 장내 생태계가 무너진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그래, 고생했어. 크게 불편한 건 없었지?
3: 걸어 나가면 되나?
2: 아니야, 걸지 마. 왜냐하면 오늘은 가서 올라가서는 대변을 조금 참는 게 더 좋아. 오래 간직할수록 이제 건강한 미생물이 더 자라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 화장실은 가능하면 좀 참다가 가는 걸로 하고. 그래, 고생했어.
0: 미생물이 장 내에서 잘 자리 잡는다면 2, 3일 후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요번에 기증 받은 그 이식액은 저희가 미생물 분석을 통해서 뭐 피칼리박테리움이라든지 뭐 아커멘시아 우리가 아주 그 전통적으로 항염증 작용이 있는 아주 유익한 균주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난번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그 우리 학생의 이 나빠졌던 장내 미생물 상태를 확실하게 호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0: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변은 치료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6세기 명나라 의사이자 본초 강목의 저자인 이시진은 대변을 열 내리는 치료에 사용한다고 기록했고 동의보감에도 마른 대변인 임씨를

0: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독일군은 이질에 걸리자 낙타의 변을 먹어 설사를 치료했는데요. 이는 아랍 베두인의 민간요법으로 낙타의 변 속에는 바실러스 서브틀리스라는 유익균이 치료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변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먼저 소화 과정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음식을 먹었을 때 입과 식도를 지나 위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초. 소장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걸리며 이후 대장에서 오래 머물다가 대변으로 배출되기까지 33시간에서 길게는 47시간까지 소요됩니다. 한 번에 배출되는 대변량은 평균 100에서 200g 내외인데요. 황금색이나 갈색변이 건강의 상징이라지만 먹은 음식에 따라 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흑색변을 봤다면 식도나 위, 십이지장의 출혈을, 선홍색 혈액이 묻어났다면 치질이나 치열을, 대변에 피가 섞였다면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흡수장애가 있을 땐 노란색 변을, 담즙 분해 능력이 떨어지면 녹색 변을, 간 또는 담도 폐쇄 질환이 있을 땐 회색 변을 보기도 합니다. 대변은 모양과 형태에 따라 7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소시지나 바나나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운 모양의 4번 유형입니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가 흔들리면 도미노처럼 연이어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형주 씨의 건강에 문제가 나타난 건 5년 전 일입니다.
1: 어느 날 그냥 새벽에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검사하고 어쩌고 하더니 그냥 중환자실로 넘어가고, 네, 뭐 하루가 이틀 있다가 또 투석이 바로 시작되고, 그때는 신장, 간, 뭐 장, 장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0: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난 뒤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1: 이거는 좀 투석을 하다 보면, 먹다니 하다 보면 인수치 낮추는 약, 이거는 칼륨 수치 낮추는 약, 그 다음에 이거는 혈압약이고요, 이거는 면역억제제,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테로이드제하고 인후제, 그 다음에 빈혈약이 같이 들어있어요. 빈혈 수치가 좀 낮고 그래가지고.
0: 이형주 씨는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는데요. 거부 반응이 나타나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1: 설사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10번도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왔다가 가고 바로 왔다 가고, 그리고 가끔은 저녁에 자다가 실수를 해요. 변 옷에다가. 그런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지만 조절할 수 없는 게 가장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이형주 씨의 대장 내벽이 온통 염증으로 뒤덮인 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이라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익균은 모두 파괴되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균이 통제 불능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독소를 분비해 대장 내벽이 염증으로 뒤덮이게 되는데요. 설사와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지속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미국의 경우 한 해 약 50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진단 후 짧은 시간 안에

0: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 항생제 장염이죠. 항생제 유발 장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항생제를 쓰면은 물론 뭐 폐암 같은 병소는 좋아지지만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장 안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우리의 면역을 지탱해주는 유익균들이 죽으니까 초토화가 되니까 결국은 그런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그런 유해균들이 확 번성하죠.
0: 질병 치료에 있어 항생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항생제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에 대한 위험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데요.
2: 어서 오세요.
0: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을 앓고 난 뒤 이형주 씨는 정기적으로 소화기 내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독한 항생제를 썼을 적에 이런 장염들이 오게 되는데, 근데 그때도 신장 기능도 좀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굉장히 회복을 잘 하신 게, 원래는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어요.
3: 저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네. 잘못하면 신장을 살리려다가, 네. 장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1: 돌아가실 수도 있죠.
3: 그 말을 들으니까, 네. 겁이 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네. 10월 23일 날 딱 꺼내서 살 녹인 다음에 바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한 뭐 수백에서 수천 종의 좋은 미생물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형주 씨 장 안에 다 들어가서 완전히 안착하고 이제 그 집 식구가 된 거죠. 이형주 씨하고 잘 어울리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좀 화목하게 잘 살. 그러니까 면역이 좋아지는 거죠. 면역이 좋아지고.
0: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으로 위험한 상태였던 이형주 씨. 치료를 위해 7개월 전 대변 이식을 받았습니다.
4: 다행히도 제가 그전 옛날에는 변비도 심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써서 설사가 심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변비도 없어지고 변이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 올 때마다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설사만 여쭤보세요. 설사 어떠냐, 어떠냐.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설사 내용은 없고, 변도 좋고, 변비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0: 그녀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 생태계도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까요? 이형주 씨의 대변 미생물 검사 결과,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과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 이미 저희 의학 교과서가 다 바뀌었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장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난치성 혹은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장염에 대해서는 대변이식을 고려하라. 또 대변이식이 그 치료율,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90%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난치성 혹은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장염에 대한 치료 원칙은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대변이식,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미생물 치료법이 이제는 가장 골드 스탠다드, 이제는 가장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0: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을 통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의 비밀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중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소년 이튼.
5: What's your name?
6: I'm Ethan.
5: How old?
6: How old am I?
5: Uh-huh.
6: I'm 10 years old.
5: Wow, big boy.
0: 이튼은 미숙아로 태어나 8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고 퇴원을 하고도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30개월 무렵 자폐 판정을 받았고 대부분의 자폐 아들처럼 배변 장애로 고생했는데요.
7: He ran a really, really high fever.
5: He got very, very sick after that. And he started having really bad acidic diarrhea that was this toxic smell that and very acidic. It would burn the skin right off of his bottom.
0: 하지만 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대변 이식을 받은 후 아이는 쾌활한 소년으로 변했습니다.
5: My child had severe GI problems. My child was missing a whole lot of species in his gut microbiome. And when we replaced them, he became another person, a happy person, a kid who when we tested him prior to with the Vineland study, his scores put him in the severe to moderate range for autism. And then when we did his study that answered those same questions, 2 years later, Ethan scores 2 points above a neurotypical child. He is blending in with all of the other kids.
6: And then
4: who's that?
6: That's me. And look how.
0: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자폐증과 장내 미생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1: 요즘 나오는 많은 의학적 근거들이 이런 뭐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킨슨병 또 우울증. 또 이를테면 요즘은 뭐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스키조프레니아, 과거에는 정신분열증, 또 자폐증, ADHD 이런 분들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질환하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이제 새로운 그 패러다임 시프트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뇌질환은 뇌에 있는 변화다. 뇌에 생긴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시작점, 출발점이 장일 수 있다는 아주 여러 훌륭한 의학적 근거들이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0: 알츠하이머 환자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했고 특정 미생물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특성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과 김상윤 교수도 장내 미생물과 뇌질환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쥐모델에 유익한 장내 미생물 균주를 복용시키는 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7: 일부 그런 균주에서는 복용 후에 쥐가 덜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쥐들은 이제 유전성 알츠하이머병의 모델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인 어르신들한테 생기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균주를 복용한 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이제 인지 기능 같은 것이 좀 덜 떨어지고. 머리 안에 알츠하이머병의 그 병리 소견이라고 하는 뭐 아밀로이드 플렉 이런 것들이 좀 덜 생기고 장에도 신경계가 굉장히 잘 분포하고 있습니다. 장내 신경계가 있고 뇌는 뇌신경계가 있는데 이 둘이 완전히 이제 별개로 생각을 했었죠. 별개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은 것들이 알려져서 이 두 가지가 아주 긴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배에서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곧 또 뇌로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장의 조건이 머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0: 장을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해서 뇌와 장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약 90%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결국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면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장뇌축 이론입니다. 영은 씨는 한창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려 16년간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8: 정확하게는 장이 안 좋고 좀 화장실 가고 좀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교실에서 그러는 게 너무 지금도 뭐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좀 우울하고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었었어요.

0: 영은 씨처럼 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요즘은 좀 수면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2: 요즘은 그래도 약을 먹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자니까 가스차서 배 아픈 것도 그래도 좀 적어져서.
1: 적어지셨죠? 네. 그래서 이 과민성 장이 이 뇌하고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하고 이 장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가 장으로 전달돼서 장을 막 쥐어짜게 만드는 거죠.
3: 파스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0: 최근 장 건강이 회복되면서 영은 씨는 그동안 먹던 정신과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 지금 근자에 나오는 최신 논문들을 종합하면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장내미생물 불균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 바꾸고 생각을 바꿔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주면은 점점 좋아져요.
0: 쾌변을 한 날은 기분이 상쾌합니다. 반면 불편하고 찜찜하게 화장실을 나선 날은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죠. 건강한 배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도 대변도 건강하다는 것을 인증받은 대변 기증자 태창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는데요. 그만의 건강법이 무엇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4: 수업 외에는 한 시간 정도예요.
5: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4: 네, 매일매일. 예, 수업까지 다 포함하면은 뭐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되는데 수업할 때는 그래도 제가 운동하는 데 집중보다는 회원분들한테 집중해야 하다 보니까 운동이 잘 안 되고 그냥 수업 끝날 때마다 그냥 짬짬이 그냥 시간 내서 운동을 다 그냥 다 합치고 보면 한 시간 정도 그 정도 돼요.
0: 요가와 필라테스 동작을 열심히 하는 건 부족한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4: 비트는 것도 이것도 똑같이 이게 배가 틀리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장기들이 조여주면서 수축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해줘야지 소화 기능이 많이 좋아져요.
0: 건강을 위해선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독립한 지 8년 차라는 태창호 씨는 평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대변에 정직하게 드러나다 보니 대변 기증 후로는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4: 그냥 계란 후라이를 먹어버리면은 그냥 계란만 먹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이제 야채 이제 골고루 넣고 그렇게 이제 먹다 보면 이제 뭐 계란뿐만 아니라 이제 야채도 이제 골고루 먹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란말이를 좋아해요. 귀찮더라도.
0: 강황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은 카레는 자주 만들어 먹는 단골 메뉴인데요. 독립 초기엔 식생활이 엉망인 적도 있었습니다.
4: 그때는 솔직히 배달 음식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뭐 20대여가지고 그때는 뭐 배달 음식 먹고 뭐 막 먹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이제 30대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몸이 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둔해지고 막 콜라고 뭐 치킨이고 피자고 뭐 그런 거 뭐 엄청 먹다 보니까 이제 30대 넘어서부터는 이제 조금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식단 관리하기 시작했죠.
0: 잡곡밥에 카레라이스. 채소를 듬뿍 넣어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영양이 고루 담긴 한 끼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0: 건강을 잃는 건 순간이지만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4개월 전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황재심 씨는 아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 근데 코로나 후유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1월 17일 날 확진 맞으셨을 때 그때 좀 어떠셨어요, 증상이?
2: 제가 그 코쪽 이렇게 비염 이렇게 해서 약간 코 막히고 목 따갑고 정도로 시작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지나갔는데 그저 20일 수요일부터 극심한 소화불량에 막 염치 끝이 아프고 호흡도 힘들고 한동안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 정말.
0: 코로나를 겪으며 신체 전반에 이상 신호가 켜졌고 장내 환경도 바뀌면서 유익균의 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1: 이게 일어나는 기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로나를 알면서 드론 바이러스하고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서로 전쟁하잖아요.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정상일 때하고 그때 이제 코로나 앓기 전에는 굉장히 이런 소화기 증상도 없다고 잠도 잘 주무셨잖아요. 그때에 갖고 계셨던 미생물하고 지금의 미생물, 장내 미생물 환경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0: 장내 미생물은 면역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면역 반응을 조절해 코로나19 중증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 환자의 대변을 검사한 결과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했고 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균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1: 장내 미생물하고 우리 면역세포가 또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야지 면역 기능이 아주 강화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장을 요즘은 제2의 면역기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면역기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장 역시 아주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면역기관이다. 그래서 요즘은 소화기관을 이런 뭐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을 일단은 소화에 참여하지만 두 번째 아주 훌륭한 기능은 우리의 면역 기능을 좌우한다는 거죠.
0: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이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3: 평범했던 것들에 대한 너무 그런 평범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평범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그것도 막 열심히 하고 나면 공복감이 높여져서 맛있게 먹고 또 잘 뭐 피곤하게 이렇게 뭐 운동하면 또 그냥 잘 자고 그런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 평범함이 확 무너지니까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0: 건강을 잃고 나면 내일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것조차 한때 잊고 살았다는 지혜 씨. 건강에 이상이 나타난 건 수능 시험을 마친 20살 무렵이었습니다.
4: 그 발병한 쪽이 이제 오른쪽 배인데 이쪽에 통증이 와요. 아, 얘가 소화시키기가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설사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만성 피로가 같이 오더라고요. 되게 많이 우울했어요. 아무래도 뭐 고칠 수 없는 병이고 희귀병이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약간 환자?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뭐든 챙김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칠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0: 그녀의 병명은 난치병으로 알려진 크론병인데요. 식도부터 항문까지 모든 위장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가 나타납니다. 장 점막에 염증이 반복되면 구멍이 나거나 협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0: 그녀가 생각하는 병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고3 때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막 먹으러 다니고 뭐 군것질도 많이 하고 거의 뭐 학교 끝나면 패스트푸드점을 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매일 뭐 돈가스, 뭐 핫바, 닭꼬치. 근데 닭꼬치도 튀긴 거 닭꼬치. 햄버거, 감자튀김. 감자튀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라면, 컵라면. 네. 그게 가장 거의 매일이었어요, 매일. 매일 돌아가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0: 우리의 식생활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밀가루와 육가공품으로 만든 정크푸드에 기름진 음식과 탄산음료를 즐겨 먹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이 우리 몸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 이 병은 아주 그 한 100년, 200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병입니다. 이 지구상에. 근데 이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먹었던 음식이 달라졌다는 얘기고요. 음식이 달라지면은 바로 달라지는 것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달라집니다. 결국 음식은 장내 미생물 지도를 바꾸고 미생물 지도가 바뀌어지면 결국은 질병 지도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크론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대인의 질환이다. 이제는 희귀 질환이 아니다. 더 이상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는 너무나 흔한 질환이 됐기 때문에
0: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혜 씨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2: 혈액 검사한 거 다 좋고 그다음에 CRP라고 염증 수치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0.01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보통 0.5 이하는 정상으로 우리가 치는데 0.01. 이게 완전히 정상 범위였죠. 그래서 약을 충분히 끊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주사도 안 맞으셨고 먹는 약도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0: 2012년 이후 거의 염증이 나타나지 않는 관해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을 극복하기 위해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꾸준히 병행했다는 지혜 씨. 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16년이 지난 지금. 증상은 사라졌고 어렵다는 임신과 출산까지 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대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의 유전자가 한 50년 만에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는 유전자가 바뀌기보다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장내 미생물의 역습이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계좌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0: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다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말하지 않았을 뿐 누구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은 있다. 해결하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1: 약을 안 먹으면 편 가기가 이제 어려울 정도니까.
2: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어야 가잖아요.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3: 장이 제일 문제죠. 화장실이 저는 진짜로 제일 문제예요. 어디 나가는 게 두려워요.
4: 밤만 되면 벌써 배가 막 뒤틀리고 아프고 막 죽겠는 거야.
0: 장 건강이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이유는 우리 몸속 미생물 때문이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움직일 때에도 38조 개의 미생물은 들고 날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0: 이것을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한다. 미생물의 95%는 장에 사는데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1: 미생물 지도가 바뀌어지면 결국은 질병 지도가 바뀌어진다. 이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의 역습이다.
0: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사람들.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대변 미생물을 분석해 의학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장 건강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 서구에서 들어오는 그 서구식.
0: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가 장 건강 회복 프로젝트의 주치의로 나섰다. 지긋지긋한 장 트러블에서 벗어나 이들은 쾌변의 기쁨을 누릴 수

0: 오수덕 씨는 1년 전 3개월이나 병원 신세를 졌다. 몸무게가 25kg까지 빠졌고 의식 없이 일주일을 보내기도 했다.
1: 누나가 더 오래 살아야지 하는 마음.
0: 처음 느낀 증상이라곤 배가 불편한 정도였다.
1: 안 먹는 저기로 돼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 완전히 이제. 네.
2: 속 막 엄청 더부룩하다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찍어봤더니 완전 하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이 이 하얀 게 다 가스다. 그래서 가스가 너무 많이 찼고 지금 장마비 상태다. 그러니까 응급실로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입원 치료를.
1: 그런 병도 있냐고 선임을 했어요. 장마비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0: 마비된 소장 내에 가스가 차올랐고 소장이 부풀면서 흉부까지 올라왔다. 그렇다면 소장에 가스가 찬 이유는 무엇일까?
3: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가성폐색인데, 근데 이제 먹는 게 없으니까 대변이 이렇게 쌓여있지는 않고 가스만 주로 쌓여있는 그런 상태였죠. 보통은 이렇게 이게 다 장이거든요. 장이 이렇게 까만색의 가스인데 여기가 이제 거의 가스가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가지고 소장이 5m로 긴데 그 공간을 전부 다 이제 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숨도 잘 못 쉬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잘 못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쁜 장내 미생물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0: 당시 코로 관을 넣어 소장 내 가스를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가스가 워낙 많고 압력이 높아 순식간에 비닐팩 여러 개를 바꿀 정도였다.
3: 장내 세균의 역습이라고 해가지고 쳐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간 거죠. 대개는 위에서 연동운동을 해가지고 너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주는 힘이 계속 한 방향으로 있었는데 그게 마비되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역습이 일어나서 이제 거기가 다 어떤 세균이 잘 자란 텃밭이 된 거죠.
0: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장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장을 공격하는 질환들이 늘고 있다.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기능성 질환인 변비 환자 수도 늘고 있다. 대장암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며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심각한 질환은 아니더라도 배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았던 배변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4: 화장실을 막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진짜 뭐 조금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5: 나 옷에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잠깐 기다리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안 되니까는 조절이 안 되니까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6: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곳을 가면 이게 적응하기도 힘들고 적응 기간 때문에 그런 건지 제일 길게 못 가봤던 거는 한 15일 정도도 못 갔던 것 같고요.

0: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속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뭐 방구 냄새도 그렇고, 뭐, 일단 변을 봐도 뭘 먹었냐에 따라서 이게 설사냐, 된똥이냐, 이게 맨날 변하더라고.
1: 한두 번 겪었던 문제들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일상을 위협하는 질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대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다. 그중 6명의 참가자를 선발했고, 3주간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문의 진료에 앞서 문진을 통해 배변 습관과 대변 형태 등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 기초 검사가 이루어졌고, 장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 모두는 대변을 제출했다. 우리가 배출하는 대변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장 건강과 가장 밀접한 것은 대변 속 미생물.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수는 38조 개로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한다. 미생물의 95%는 장에 살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다. 유익균은 외부의 유해 물질을 차단시켜 장에 흡수되지 않도록 방어벽 역할을 한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점막이 느슨해지면서 유해 물질이 장에 쉽게 흡수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의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는 어떨까? 나이와 성별에 따른 건강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부족한 참가자도 있고, 배변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고 균형을 이룬 참가자도 있었다.
2: 정상인의 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우리 아마존의 열대 우림처럼 뭐 나무 큰 나무도 있고, 뭐 꽃 피는 나무, 여러 그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생제를 쓰거나 혹은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좋지 않은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유익균들은 많이 그 종류가 없어지고, 그런 다양한 미생물의 수가 줄어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는 이런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했다, 축소했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1: 먼저 변비로 고생하는 참가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참가자의 증상과 자신의 배변 습관을 비교하여 지켜보면 좋겠다. 택시기사인 최명술 씨는 25년 동안 변비에 시달려왔다.
3: 택시 운전 때문에 배변 습관이 좀 나쁜 부분도 많이 있겠어요?
4: 아, 물론 뭐 많죠, 그런 경우가. 손님을 모시고 가다가 왜 대변이 내려와도 화장실에 뭐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일단 하차해드리고 가야 되니까 뭐 20, 30분, 뭐 1시간까지 늦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 경우는.
3: 그렇게 참는 습관 때문에 좀 변비가 좀더 심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4: 아, 물론 그런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죠.
1: 직업적 특성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장시간 오래 앉아 일하는 경우, 화장실 여건 때문에 변의를 오래 참는 경우에도 변비 증상은 악화될 수 있다. 운전하는 중간, 최명술 씨는 집에 들러 식사를 한다.
4: 이제 돈 벌고 들어왔구만. 밥 먹어야지.
1: 남편 건강만큼은 끔찍이 챙기는 아내 덕에 최명수 씨는 하루 세끼 집밥을 챙겨 먹는다.
5: 변비 때문에 야채, 상추에

0: 배추 뭐 그런 것도 좋아해요. 된장.
1: 김치에 나물 반찬, 잡곡밥에 된장국, 배춧잎까지 그야말로 전통적인 한식 밥상이다. 우리는 추명술 씨의 식사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2: 야채 어마어마하게 드시네요.
3: 이건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요, 이거는.
1: 최명술 씨는 가리는 음식 없이 일정하게 식사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챙겨 먹는 것이 있다.
3: 아, 이것도 변비약. 이것도 식전에 하나씩 먹는 변비약. 이것도 변비약인데, 맨. 이것도 같이 타왔는데.
4: 그 변비약을 드셔야만 화장실을 가실 수 있으세요?
3: 예예. 이제 변비약도 이거 뭐 두 알 먹으라는데 두 알 먹어서는 효과가 없고 이것도 변비약인데 맨.
1: 약을 먹는다 해도 쾌변을 하는 건 아니었다.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변을 보는데. 아무리 화장실을 들락거려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속 터지게 만드는 변비의 고통. 최명술 씨는 이제야 속 시원히 털어놓는다.
3: 그런데 뭐 아주 되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자갈마냥 단단하니 이제 그럴 때가 많죠. 변을 보고 나면은. 이게 또 변을 보면은 이제 무릎에 가라앉지 않고 일로 이게
5: 동동 떠요.
3: 예, 무릎에 떠요. 변을 보면은.
0: 아유, 오늘 배가 아파서 내가 설사했다 이카마. 아유, 나도 설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카마.
3: 아, 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보면 얼마나 그거 뭐 좋은 일입니까? 그냥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가하게 됐죠.

0: 열심히 운동을 하면 나아질까? 김시희 씨는 첫 아이를 임신한 40여 년 전부터 변비에 시달려왔다. 그렇다 보니 운동을 하고 나서 꼭 지키는 습관이 있다. 점심으로 고구마와 바나나를 먹는 것이다.
1: 고구마, 생고구마를 먹으니까 변비가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바나나도 이 숙성해서 먹은 바나나는 변비에 좋다고 해서 바나나까지 곁들여서 먹고 있어요.
0: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갱년기를 거쳐 노인이 되기까지 호르몬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다 보니 여성 변비 환자 수는 남성보다 4배 이상 많다.
1: 변비는 몇십 년 됐는데요. 그냥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근데 요 한 달 한 전부터 갑자기 배 아픔이 오더니 설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변비가 엄청 심해졌어요. 이렇게 살다가 아니고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변비를 빨랑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어요.
0: 오랜 시간 변비로 고생했던 두 참가자가 병원을 찾았다.
2: 그 쾌변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평소에도. 네. 그렇죠?
3: 네. 중간에 이제 변을 안 봐주면은 네. 그냥 못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을 전에는 하니까 약국에서
4: 커피
3: 건장약을 주더라고요.
4: 그렇죠.
3: 네. 처음에는 그걸 이제 오래됐죠. 네. 10년 전에.
2: 네. 물건장하면 좀 나오던가요?
3: 네, 그래서 물을 네. 많이 사용하죠, 이제 물을.
0: 변비 때문에 관장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털어놓는 최명술 씨.
2: 그동안에 이제 했던 치료는 주로는 장 운동을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억지로 장 운동을 억지로 짜낸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강하게 때려서 야단을 치는 거죠. 장을 야단을 쳐서 변을 나오게 하는데 처음에는 들어요. 우리가 또 야단칠 적에 사람도 처음에 야단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제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장을 이렇게 자꾸만 야단치고 혹사시키면은 장이 이제 좀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잘 안 들어요. 약에 대해서도.
0: 원활한 배변을 위해 먼저 장 건강을 개선시키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2: 장을 느리게 하는, 아주 늘어 터지게 하는 그런 나쁜 세균들이 있다고 지금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런 나쁜 균들은 제가 좀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없애고 그다음에 장을 잘 움직이게 하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제 그런 것들로 제가 조금 치료도 하고요. 그리고
0: 소화 과정을 거친 음식물은 소장을 거쳐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된다. 이때 장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대변이 딱딱하게 굳는데 이로 인해 배변이 어려운 상태를 변비라 한다. 변비의 90% 이상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변비로 볼 수 있다.
2: 장이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계의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망이라는 것은 조금씩 이제 녹이 쓸고 쇠퇴하는 거죠. 그래서 장에 신호를 주는 신경망도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고 장 안에도 장벽에 근육층이 있습니다. 두 개의 층이 있는데 그 두 개 층이 이제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조금씩 이제 소실, 그러니까 근육의 그런 활력도 조금씩 약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신경전달 물질도 젊을 때하고는 신경전달 물질의 그런 생산량이나 그런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0: 노인들에게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2: 우리가 노인성 변비가 있을 적에 그냥 변비라고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파킨슨 병이라든지 혹은 치매, 알츠하이머 병의 시작이 변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런 파킨슨 병이 발병하기 뭐 한 5년이나 7년경, 수년 전부터 서서히 변비가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아주 건강하던 분들이 변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뭐 주치의 선생님이나 또 단골 또 선생님을 찾아간다든지 그 정확한 변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변비로 고생 중인 최명솔 씨와 김시희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사요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영양 상담을 통해 식습관을 살펴보기로 했다.
4: 물은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실까요?
5: 그걸 먹으니까 물을 좀 적게 먹는데 한 3잔.
4: 3잔 정도까지 드시는 거고.
0: 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최명솔 씨는 평소 수분 섭취가 부족했다.
4: 네, 섬유질을 잘 먹더라도 이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이제 변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이제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김시희 씨는 식사량이 적은 것이 문제였다. 열량 섭취가 부족하면 변이 적게 만들어져 대변에 어려움이 따른다. 서서히 식사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도했다.
4: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식사 1시간 전에 간식은 피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섬유질 섭취를 늘려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0: 두 사람에게는 변비 개선을 위한 식단표를 제공해 실천하도록 했다. 수분은 하루 2리터, 섬유질은 하루 20g 이상 섭취하고 우유, 치즈 등 변비 유발 식품은 피하도록 했다. 이번에 만나볼 참가자는 20대 여성 손혜령 씨다. 식생활도 식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달고 짠 분식과 기름진 음식들, 고칼로리 저영양식, 패스트푸드까지. 우리 주변엔 이런 음식들이 차고 넘친다. 오늘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음식 쇼핑 중인 손혜령 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늘 들르는 곳이다.
6: 저 그릴드 불고기 버거 세트 한 개 포장이요.
0: 오늘 점심은 단골 메뉴인 햄버거와 콜라 세트.
7: 점심인 거죠?
6: 네. 점심 맨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먹어요.
0: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 편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해서 끊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아직 젊다 보니 당장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으려 하는 마음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손 가는 대로 먹는다.
6: 계기가 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달달한 것도 땡기고 또 야채를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인스턴트를 많이 좋아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7: 그걸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던가요?
6: 네, 스트레스 좀 풀렸어요. 그때는 좀 잠깐이긴 한데 또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먹게 되더라고요. 어? 아, 코로나 때문에 놓고 가셨구나.
7: 됐습니다.
6: 네.
0: 배달 치킨 후식이 도착했다.
7: 그건 뭐예요?
6: 믹스커피요. 제가 즐겨 먹는 믹스커피예요.
0: 달고 짜고 기름진 배달 음식 없이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는 혜령 씨. 인스턴트 음식이 몸에 안 좋은 이유는 분명하다. 과당이나 탄수화물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반면 채소 섭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방과 나트륨, 식품 첨가물까지 피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잘 소화시킨다면 상관없겠지만 먹고 나서 문제는 늘 장이었다.
6: 변비가 잘 많이 있는데 좀 3일에 한 번? 그냥. 3일에 한 번. 3일에 한번 가면은 안 놓을 때도 있고 설사 놓을 때도 있고. 좀 막 지하철 타고 가다가 배 아플 때도 내리는 적 있었고 버스에서도 그렇고.
0: 손혜령 씨는 다른 병원에서 과민성 장 증후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2: 식습관이 어떤 것 같아요?
8: 식습관 좀 인스턴트 먹고.
2: 인스턴트 맛있잖아.
8: 네, 음료수랑 그리고 콜라도 먹고.
2: 그거 뭐 또 그런 거 땡길 때가 있잖아. 그 마음 알아요.
0: 과민성 장 증후군은 대장 근육이 과민하게 수축해 발생하는 기능성 질환의 하나다. 과민성 장 증후군에는 장 운동이 빨라져 대변의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설사형과 장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는 변비형이 있다. 대부분은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고 복통과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 문제는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이 잦다는 점이다.
2: 잠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8: 잠이요? 잠 잘 못 자죠.
2: 이게 과민성 장증 환자들의 수면이 수면이 깊지 못하고 좀 이제 퀄리티 오브 슬립이라 이게 수면의 질이 좀 떨어져요. 또 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그런 또 공황장애 환자들도 있고 또 뭐 불면증 환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하고 이 중추신경 이 뇌가 뇌신경계는 여러 가닥을 통해서 연결돼 있어요.
0: 장을 흔히 제2의 뇌라 부른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 신호 전달 역할을 해 뇌와 장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약 90%는 장에 있는 호르몬 세포에 의해 만들어진다.

0: 이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장내 미생물로,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하면 정신 건강까지도 무너진다. 이것이 장뇌축 이론이다. 손혜령 씨에게는 맞춤형 도시락으로 식사요법을 하게 했다.
1: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인스턴트를 조금 본인이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은 있죠. 그렇죠? 훨씬 좀 횟수 줄여보시면서.
0: 이번 참가자들은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는 중년 여성들이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가에 필라테스까지 한다는 이은경 씨. 갱년기와 맞물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 제가 병원을 딱 가게 된 계기가 배에 가스는 잔뜩 찼는데 트림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 복부 팽만이 돼가지고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제일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태가 1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0: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배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비대보면 이렇게 쾌정 버튼이 있거든요. 제가 얘를 굉장히 많이 애용하거든요.
0: 도움을 받아도 쾌변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2: 쾌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활동을 하고 시작하는 게 상쾌하게 시작하는 거니까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은 안 들어가지, 그러니 비대임은 비르지, 그래도 안 되니까 약 먹지, 이렇게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0: 이은경 씨는 이미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 진단을 받았다. 소장에 세균이 번식해 가스가 차는 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화장실 문제로 늘 예민하다는 그녀,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을까?
1: 배변 과정은 하나의 오케스트라 과정이에요. 그 굉장히 우주의 태동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변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신도 이완돼야 되고 편안해야 돼. 우리 갑자기 뭐 쫓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화장실 가려다 또 없어져잖아. 변이가 굉장히 그 예민합니다.
0: 가스를 줄이고 배변을 돕기 위해 약물 치료와 식사 요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최영미 씨도 비슷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1년 전 소장 유착으로 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부터 가스가 차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은 소장 내에 세균이 많은지 확인하는 수소호기 검사를 받기로 했다.
3: 천천히. 그렇죠.
0: 흡수되지 않는 당 성분의 약을 먹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풍선을 불어 숨 속에 있는 수소가스를 측정한다. 20분에 한 번씩 총 10회의 가스를 모은다. 이때 소장에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했다면 날숨에 수소가스가 많이 배출된다.
1: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좀 굉장히 긴 검사였죠? 근데 그 대신에 그 우리 최영미 환자분의 특히 작은 창자, 소장에 어떤 나쁜 세균들이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최영미 씨 같은 경우는 한 100분 지났을 적에 쭉 이게 올라가죠. 파란색 선이.
0: 수소량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20ppm 미만이면 정상이다. 하지만 급격히 올라간 그래프는 소장 내 세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예, 소장 작은 창자는 청정 지역이에요. 거기는 별로 나쁜 세균들이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라 음식물을 잘게 부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흡수시키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거기 이제 잡균들이 있으면은 나쁜 균들이 좋은 유익균들을 막 밀어내고 자기네 세상을 만들면은 이제 뭐 가스도 차고 유해 가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배가 부글부글하고 가스 차고 또 배도 아플 수 있고 또 배가 빵빵하죠. 울증이 맺혀요. 그리고
0: 연동작용이 빠른 소장에는 세균이 만여 개 정도만 산다. 하지만 균형이 깨져 소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면 세균이

0: 세균이 10만 개 이상 증식하는데 이것이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이다.
1: 굉장히 오랫동안 생겼잖아요. 작년부터 한 1년 가까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꿔주는 그러한 식단, 또 운동, 또 스트레스 관리, 또 저희가 드리는 약물들이
0: 소장 내 유해균만 없애는 항생제 치료와 함께 식사요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변비와 과민성 장증후군,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까지 세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가 이루어졌다. 변비가 있는 참가자는 식이섬유와 수분을 공급하는 식사요법을, 과민성 장증후군과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 참가자는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밀가루 음식이나 소화하기 힘든 당류를 피해 도시락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3주간 성실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 안녕하세요. 식사시간입니다. 제가 장대선 프로젝트 시작한 지 오늘이 딱 열흘째인데요. 세 끼를 쭉 점심 도시락, 저녁 밀키트로 해서 제가 음식을 해서 먹고 있는데 한 열흘 정도 먹으니까 속이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0: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을 앓고 있는 최영미 씨 집을 찾았다.
3: 입에 잘 맞으세요?
4: 네, 맞고 또 저녁 때 음식이 또 더 맛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저염으로 오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0: 제공한 도시락은 소장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식품을 피해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했다.
4: 좀 아파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좀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좀 위주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많이 일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떤 저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0: 최영미 씨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저 포드맵 식단에도 관심이 많다. 포드맵이란 식이 탄수화물의 종류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되는 당을 말한다. 장질환을 앓는 경우 고포드맵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식품들을 피했을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반대로 자신에게 잘 맞는 저 포드맵 식품을 찾아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5: 과민성 장증후군도 이제 서양하고 동양이 좀 다른데 포드맵도 그 대개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포드맵을 안 먹고 4주를 있어 보고 증상이 좋아지는지 보라. 근데 그런 분도 있다고 해요. 그걸 안 먹었더니 진짜 좋아진 분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장내염이 쓰는 거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원인이 진짜 되는 분이고 안 되는 분이니까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종이를 과일 있고 뭐 그런 걸 드리고 주의해 보시라고 하면은 이제 난 이거 좋아하고요, 이거 안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분도 있고, 근데 다 해당은 또 안 되기도 해요.
0: 무엇을 먹느냐는 결국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세계 5대 장수촌 중 하나인 일본 오키나와의 과거와 현재는 그 단적인 예다. 발효식품과 신선한 생선을 즐겨 먹었던 오키나와 사람들. 장수촌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다. 패스트푸드점이 늘어났고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생활도 서구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1985년까지 일본 내 평균 수명 1위였던 오키나와는 하위권으로 밀리고 말았다.
5: 다양성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장에서도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끈끈하게 자기들이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음식이 갑자기 뭐 이렇게 지방식을 많이 먹어버린다든가 한쪽으로 편향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서 균형이 깨지면서 가장 근접하는 장, 그

0: 이벤트를 시작한 지 3주의 시간이 흘렀다. 6명의 참가자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동안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참가자들의 대변을 채집해 다시 미생물 검사를 진행했다. 25년간 변비로 고통받았던 택시기사 최명솔 씨.
1: 정도에 시기도 좀 했고 그다음에 약도 유산균을 좀 드셨거든요. 좀 어떠신가요? 기분은?
2: 뭐 기분보다도 지금은 네. 많이 효과를 보고
1: 아, 예. 예,
2: 좋아져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이 약 먹고도 네. 한 4, 한 6일 이상은 네. 변을 잘 못 봤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물로 간장도 네.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을 봤는데
1: 네.
2: 이 후에는 이제 차츰차츰 좋아져가지고,
1: 예.
2: 요즘에는 지금 이제 한 7, 8일 됐는데,
1: 네.
2: 지금 뭐 매일 한 번씩 편을 좀 네. 보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굉장히
2: 예, 많이 좋아졌어요.
0: 장내 미생물이 다양했던 최명솔 씨는 프로젝트 전후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몸에 좋은 몇 가지 유익균이 증가했고, 그 결과 변비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예, 확실히 좋아졌죠. 아, 변을 4일, 5일 만에 뭐, 그것도 그냥 못 받고, 자연적으로는 변을 못 받고, 그거 저, 긴 약을 써가지고, 복용해가지고 변을 봤는데, 지금 이 약 먹고, 요즘에는 지금 2일 한 번, 이틀에, 아니면은 어제, 그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변을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이제 효과를 봤어요.
0: 변비 환자였던 김시희 씨는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했고 좋은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변비 증상도 개선됐다. 인스턴트 음식을 달고 살았던 손혜령 씨는 미생물 다양성이 향상됐고 피칼리 박테리움이나 박테로이데스 같은 유익균도 증가했다.
3: 다른 때는 막 3, 4일 화장실 못 가던 거를 하루에 한 번 갈 정도 있고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 그게 막 힘들지도 않아. 근데 이제 내가 어쩌다 바빠가지고 안 챙겨 먹으니까 또 3, 4일 가더라고. 이게 원인이 챙겨 먹질 않아서 더 이 원인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됐어.
4: 좀 정리를 해놓긴 했거든요.
0: 하지만 단기간에 장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4: 피검사를 좀 하셨더라고요. 기분이 어떤가요?
1: 그럼 일단 증상은 어떠셨어요?
5: 교수님이 주셔갖고
1: 예.
5: 먹었는데 일단은 이제 식사를 주신 예. 도시락을 먹어서 그런지 한 일주일은 굉장히 편했어요.
1: 아, 일주.
5: 근데 이제 도시락만 먹고 살기는 좀 멀어서. 간식도 좀 하고.
1: 예.
5: 약간의 식단이 변경이 되고 나서부터는
1: 예, 예.
5: 다시 약간 돌아간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시기를 이제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다. 그걸 예. 말씀해 주셨는데.
0: 가스가 차고 배변이 어려웠던 이은경 씨. 3주간의 프로젝트 후에도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1: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우선은 이제 장내 알파 다이베스티는 다양성을 하는 건데요. 장내 세균도 이제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시기 전은 138.3종이었고, 식후는 175.6종이었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음식 먹고 막 이런 거가.
0: 증상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대장내 미생물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특히 프로젝트 전과 비교했을 때 유익균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전부터 약물 치료를 받아왔던 최영미 씨는 오히려 미생물 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장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서희 씨도 대장 내 미생물 총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유익균이 늘어난 긍정적 변화를 보며 치료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1: 어떤 분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페시픽하게 한 가지만 있는데 그걸 딱 때려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원인이 확실할수록 치료는

0: 좋아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과민성 장증후는요,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차이가 크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적으면 잘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을 분석해주고, 그게 식이랑 연관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 거죠.
1: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방법은 밥상 위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건강한 먹거리는 무엇일까?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었던 된장과 간장, 고추장과 청국장. 자주 먹는 익숙한 음식들이다 보니 그 음식이 지닌 가치를 잊고 지낸 게 사실이다.
2: 한 3년 이상 되고 5년 되고 그런 거는 발효균도 또 다른 균으로 또 바뀌어. 그리고 이제 향이 달라져. 그리고 맛도 틀려지고.
1: 발효식품 속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숨쉬고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위한 건강한 먹이가 된다.
2: 우리 어렸을 때는 병원이 별로 시골에 없었어요. 약국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배앓이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녁에 자다가 배를 얹는다든가 올려서 이렇게 배가 차가워가지고 갑자기 체하고 배탈이 나고 막 그래. 그럼 엄마가 이 간장 물을 따뜻한 물에다가 개가지고 한 잔 딱 먹여. 그러면 그걸 먹고 이제 싹 소화가 이제 되잖아. 그러면 이제 잠이 서르르 오고 그냥 또 나서서 그런 민간요법으로 많이 썼어요.
1: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생활 속에서 미생물의 효과를 알고 있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조군을 두고 실험군에게는 4주간 고추장을 섭취하도록 했다. 고추장 섭취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장내 미생물 중 유익균이 늘었고 유해균은 감소했다. 특히 허리둘레와 내장 지방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 존재하는 특히 이제 메주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발효할 때 관여하는 미생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추균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효모도 있고 곰팡이 거기에 박테리오 파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고추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균이 주 우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곰팡이하고 그 고추균이 같이 이제 공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간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된장을 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내염성 효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있고요. 그리고 된장 쪽에 있는 유산균들은 항염증이나 이런 쪽에 또 효과가 있는 그런 유산균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청국장의 대장염 개선 효과, 된장의 궤양 및 부종 완화 효과, 간장의 지방 감소 효과와 함께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결과도 연구로 확인됐다. 장만큼 솔직하고 대변만큼 분명한 건 없다. 단 사흘만 음식을 바꾸어도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말을 입증하듯 말이다.
4: 대한민국 국민의 유전자가 한 50년 만에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는 유전자가 바뀌기보다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장내 미생물의 역습이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되어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물론 안전!

0: 예? 설쌤이 개썰매를 탄다고요?
1: 아니, 떨려요. 엄청 떨려요. 저 사실 약간 놀이기구도 잘 못하고 겁 많거든요.
2: 벌써!
0: 괜찮아요? 많이 무섭죠? 오우, 얘들아, 설쌤 잘 부탁해.
1: 약간 오픈카 타고 달리는.
2: 우와!
0: 이야, 진짜 빠르다.
1: 어떻게? 브레이크 밟아야 되나요? 어?
0: 이게 바로 국가대표의 기세. 세상에서 달리는 게 제일 좋은 썰매견들의 좌충우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썰매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 곡성. 환영 인사일까요? 헐린 듯 따라가 보는데요.
3: 이 집이네요. 우와. 오, 애들이 지금 몇 마리야. 우와.
0: 손님이 왔는데도 나 몰라라. 하마솥까지? 오, 여기 썰매견들이 사는 곳 맞죠? 얘들아, 새나개가 왔다고.
4: 아, 싸우고 잘 먹어요. 싸우지 마.
0: 고기한테 밀린 새나개 제작진. 당연하죠. 무려 고기 파티인데요.
5: 계세요. 새나개가 왔습니다. 계세요.
6: 아, 안녕하세요.
5: 새나개 샀습니다. 어. 들어가도 돼요?
6: 아니, 들어오세요.
5: 안 물어요?
0: 압도하는 풍채. 썰매견 총괄 매니저랍니다.
5: 와, 누구야? 네가 먼저 나 반겨주는 거야? 우와!
0: 아이고, 착해라.
5: 안녕.
7: 반갑다고 인사, 인사하는 거예요.
8: 비련이.
5: 야, 근데 그렇게 지지면 좀 겁나잖아.
7: 키나, 사인회를 해볼까요, 한번? 자, 이리 와, 사인해줄게.
0: 대성황 중인 사인회.
5: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7: 네. 감당이 안 됩니다. 아주 극성 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5: 너 말고
7: 예, 뷰레니 물어.
0: 뷰레니가 요주 인물이네요.
5: 이름을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소개를?
7: 티나.
5: 예? 티나.
7: 티나. 킹. 뷰레니. 구찌.
0: 어머, 얘들아, 집중. 이름만큼 품이 있는 구찌. 글쎄, 뷰린이는 아이들 중에 가장 예민하대요.
7: 시제 레드. 레드.
5: 이름이 다 외국 이름이네요?
7: 아,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타양돼서 올 때 있던 이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5: 아, 전에 키웠던 보호자가 따로 있는?
7: 예,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다 파양돼서 온 아이들입니다.
0: 이렇게 다들 순진하고 착한데 왜 파양이 되었을까요?
5: 아이가 홍점이에요?
7: 말랑이는 여자친구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온 아이예요.
0: 말랑이 많이 속상했겠다.
7: 한약품성에 맞지 않아서 온 아이인데 사료 세포대주고 데리고 온 아이예요.
0: 지금은 썰매견 리더가 된 보스.
5: 얘는 누구예요?
7: 걔는 직강이에요.
5: 직강?
7: 네, 직강.
0: 중견 출신답게 힘이 장사네요.
5: 직강이!
0: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 친화력 대장으로 탈바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는데요.
5: 이 아이는 되게 막 도망다니네요.
7: 예, 발톤은 식당에서 온 아이인데.
5: 식당이요?
7: 예, 이 아이는 굉장히 사람을 많이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하는데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잔뜩 주눅든 모습. 발토야, 괜찮아?
5: 보호자님하고 지금 몇 년 됐는데 발토가 이렇게 경직이에요?
7: 저하고 한 6년 됐는데도 이래요.
4: 발토. 개무시야, 개무시.
0: 그 후로도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제자리 걸음인 발토. 그래서 새나개를 찾으셨군요.
7: 목줄에 적응하려고 하질 않아요. 저보다 뛰어나신 선생님에게 솔루션을 한번 의뢰해서 산책이라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목줄을 거부한다고요? 그러네요. 아, 불안해 보여요. 아이고, 식욕도 바로 떨어졌네요.
7: 발토?
6: 알토이리 나와봐.
0: 보호자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는 발토. 급기야 견사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산책은커녕 집 앞마당에서도 목줄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6: 야, 걸어가서 먹어. 네가 걸어가서 먹어. 자, 여기. 일로 와. 여기까지 딱 보면 여기서 요만큼을 안 움직여요. 이만큼이 움직일만 하잖아요. 근데 안 움직여요. 야. 자, 와봐. 아예 생각이 없어. 발토.
0: 벌써 6년째 제자리 표인 상황. 발토야, 아빠 마음 좀 알아주라. 이때 예사롭지 않은 물건을 가져오는데요.
6: 마치 사극에 나오는 장군님처럼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2: 예, 장군. 근데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8: 관절 같은데 이제 다시는 안 되니까.
0: 호스야, 힌트 좀 줘봐. 뷰렌이네요? 아빠한테 장난치던 녀석이었는데 순식간에 돌변.
6: 뷰렌, 이리 와. 뷰렌아.
0: 보호자의 부름에 왔다 갔다 마치 성난 말처럼 보호자 주변을 날뛰고 다닙니다.
6: 뷰렌.
0: 좋아하는 뷰렌. 간식도 소용없는데요.
6: 뷰렌. 쭈쭈쭈쭈쭈쭈쭈. 뷰렌.
0: 아빠, 그만 불러요. 어지러워요. 오, 드디어 왔네요. 목줄 착용해볼까요? 그러나 손도 대기 전에 비명을 지르는 녀석.
5: 이유는 뭐예요?
6: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뷰렌! 뷰렌아, 이리 와. 뷰렌.
0: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안한 감정과 거부감을 내비치는 뷰렌. 하지만 견사를 사이에 두면 얘기는 다르다네요.
5: 지금 가만히 있네요.
6: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봐요. 이렇게 막 신기해요.
5: 왠지 꼭 견사 울타리가 뷰렌이 보호막인 것처럼.
0: 그래서 별명이 야누스. 발토처럼 뷰렌이도 2년째 보호자를 애태우는 중이랍니다. 그날 오후 낮잠 잘 생각 1도 없는 녀석들. 왜 이렇게 흥분하나 했더니 아빠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자동차? 얘들아, 목적지는 알아야지. 그렇게 바로 타는 거야? 아이들과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6: 아,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밖에 나가면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0: 그래서 아이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나 봐요. 표정을 보니 즐거운 일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보호자님이 더 신나셨는데요. 즐거운 일은 바로 썰매였군요. 눈이 없을 때는 바퀴썰매로 훈련하는 썰매견들. 괜히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아빠와 함께 성화봉송에 참여해 대한민국 개썰매의 위상을 높였고요. 멋진 활약으로 수많은 대회에서 트로피도 휩쓸었다네요.
5: 아, 달리는 거 보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6: 한번 타보실래요?
5: 아, 저요?
6: 네.
5: 제가 타도 돼요?
6: 아, 예. 개썰매를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5: 위험하진 않나요?
6: 아, 그냥 타보세요.
5: 그러니까 드는 거 맞죠?
6: 네. 안 들어요. 하이크만 하시면 됩니다.
5: 하이크. 자,
6: 준비! 와서!
0: 하이크! 오, 이왕 타는 거 좀 즐겨봐요. 아, 지금 완전 어르셨네, 어르셨어. 얘들아, 그만 뛰어야 되겠다. 피디님 멀미 난대, 멀미.
5: 속도감이. 와, 이 정도면 몇 킬로 나오는 거예요?
6: 바퀴로 하면 시속 40킬로 이상 나옵니다.
5: 40킬로?
6: 예.
5: 아, 어째 비포장 도로니까 예. 이게 덜컹덜컹하면서 진짜 놀이기구 탄 것 같아. 아, 얘는 정말 잘 달리네요.
0: 우한 체력의 사나이들. 아이들은 왜 썰매견이 됐나요?
6: 빨리 달리고 싶어서 애들이 계속 이렇게 펄쩍펄쩍 뛰거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개썰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데리고 오는 파양견, 입양견들은 성견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열이면 열 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5: 맞아요. 그건 네. 그래요. 네.
6: 그것만 봐도 정말 즐거워서 뛰는 거예요.
0: 아빠와 함께 뛰는 견생.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야, 정말 신나게 달린다. 그 시각

0: 우당탕탕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발토.
1: 아빠 오려면 멀었겠지? 어이, 카메라 씨, 말 좀 해줘. 아직 멀었지?
2: 어이, 참, 발토 형, 그냥 잠이나 자.
0: 발토를 위해 망까지 보는 뷰렌. 적당 모의를 하려나 봐요. 설마 발토야, 아니지? 아니지? 어머나, 결국 좁은 틈새로 탈출하고만 발토! 아니, 나오라고 할 때는 꼼짝 않더니 스스로 마당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엔 하울링까지. 도통 발토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2: 발토야, 야야야, 그만해, 내내내. 친구들도 전염되잖아, 라라라.
0: 아빠 오셨다, 쉿. 곧장 즉강이를 소환하는 보호자. 아이들 중에 에너지 1등이랍니다.
3: 발토 이리 와.
0: 그리고는 발토와 즉강이를 연결시키는데요. 어? 발토가 제법 따라다니네요.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3: 이제 사람이 못 끌고 다니니까 개가 끌고 다니게 해봤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로 끌려 다녀요. 그런데 사람이 잡으면 끌려올 생각을 안 해요.
4: 현철아!
3: 뭐라서 또?
4: 또 개들하고 놀고 있어? 아이고, 정말로.
3: 추운데 뭐하러 와?
4: 안 돼, 안 돼, 안 돼.
0: 손님의 깜짝 방문.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자주 방문하시나 봅니다.
4: 할머니 알고 있다?
5: 이 반가운 손님은 누구셔요?
3: 예, 어머님인데요. 아. 예, 어머니도 동물 운동가십니다.
5: 어머니도 아이들 많이 좋아하세요?
4: 예?
5: 아이들 많이 좋아하셔?
4: 억지 춘향으로.
0: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유기견 유기묘랑 함께 사신대요. 아드님이 어머님 닮으셨네요.
3: 뭐 닭 싸우셨어요? 아, 직강이. 자, 다음. 발토.
2: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3: 다들 하나씩 물었어?
4: 다 하나씩 물었고.
3: 응, 하나씩 물었어. 됐어.
0: 대회를 앞두고 체력은 필수인데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신대요.
4: 아까 비난은 와요, 우리 집으로. 좀 잠을 좀 충분히 자고 싶을 때는 어쩌다 와서 자요. 홍현철 씨, 대답 좀요.
3: 네.
6: 나도 뭘 남을 먹었냐면 더 이상은 늘리지 않겠다. 있는 한도 안에서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큰 아들도 데려보지 말고 있는 데서 일도 많이 쓰면서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저 걔한테 좀 전념하고 걔한테 맡기자 하니까 지금 우리 집도 해야 되고.
7: 이제 안 늘려요. 나도 힘에 붙여서 이제 못 늘려요.
0: 속상해하는 어머니 마음도 알지만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8: 어려서 6살경에 제가 큰 중병을 앓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집 개가 갑자기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이웃분들이 강아지가 대신 간 경우다. 평생 개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저는 강아지들한테 남다른 애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0: 그 후 자신의 차로 쏙 들어온 유기견 홀리와 개썰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홀리는 떠났지만 파양견들과 여전히 썰매를 타고 있답니다.
3: 발토야, 발토야, 발토 이리 와, 발토.
4: 와, 너 저 오늘 진짜 신났다. 땡 잡았다.
3: 아, 웃긴다니까. 이렇게 이제 아쉬울 때가 나, 아쉬울 때만.
0: 혹시 남자를 무서워하는 건 아닐까요?
4: 손을 피하려고 그러는데.
3: 그런다니까.
4: 고개를 들고 먹고. 손을 갔을 때 얘가 뭐 그것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자.
3: 우리 어머니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4: 내가 이제 멍멍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런 풀을 많이 봐요. 뭐 동물농장이다, 뭐 세상이 나쁜 게는 없다.
5: 세상이 나쁜 게는 없다도
4: 보죠. 자신이요? 매주 보죠. 예. 네. 나쁜 게는 없다. 거기에 설재현 선생님이 나오던가?
3: 맞아요. 설 선생님 나와요.
0: 발토를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했다는 보호자. 하지만 곁에 다가오질 않으니 자연스레 멀어지고 있답니다. 언제쯤 발토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오,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와, 저녁 준비하시나 봐요. 그쵸? 뜨끈한 국물이 최고죠?
8: 콜라겐을 이용해서 강아지들을 위한 걸 만들 겁니다.
9: 아, 애들 위한 거요?
8: 네.
0: 아이들 영양은 내가 지킨다. 지금부터 보호자표 영양식이 공개될 텐데요.
10: 딱 한 틀 딱 나오네.
0: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보세요.
9: 아, 그건 왜 이렇게 오래 내시는 거예요?
10: 아, 이래야지 장미 무늬가 완성이 되죠.
9: 장미요?
10: 네.
7: 좀 잘난 듯으로.
0: 돼지 껍질과 장미라 신선한 아이디어. 알고 보면 한식부터 일식, 제과, 제빵까지 만능 요리사랍니다. 드디어 콜라겐 케이크 완성! 어때요? 참고로 소스를 넣어주면 더 예쁜 케이크로 변신! 작품명 이분하게입니다.
9: 와우, 대단하십니다. 흑백 요리사 나가셔야 되겠네.
8: 불러주시면.
10: 이렇게 앉아! 앉아, 먹을 거 보면 말 잘 듣지.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0: 특별히 케이크를 챙겨주시는 이유가 뭐죠?
8: 저희 집에서 분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예요. 새끼 세 마리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젖질 때, 젖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럭키 그동안 고생했다고 케이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11: 우리 아이들은 지금 며칠 된 거예요? 태어난
8: 한 달 됐습니다.
11: 한 달이요? 네.
0: 아유, 귀여워라. 혹시 미래의 국가대표 썰매견? 무럭무럭 자라야겠어요. 럭키야, 맛 좀 봐봐.
10: 야, 그치. 돼지한테 무슨 케이크겠니. 강아지들 먹으려고 그런다. 옳지. 이제 강아지들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지가 먹는 거 봐. 뭐, 나쁜 엄마.
0: 맛이 어때?
10: 이제 뜯어 먹는다.
0: 산후조리까지 챙겨주는 보호자. 럭키도 아빠의 정성을 느낀 것 같죠? 꼬물이들은 이제 자야지. 오늘 밤은 럭키 가족과 함께 숙면을 취할 예정.
10: 어찌였을까?
9: 어찌였을까?
10: 저것들 어찌였을까?
9: 어찌였을까?
10: 아이고, 귀여워라.
0: 피곤하다가도 아이들만 보면 웃음꽃이 활짝.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섬진강변으로 전지훈련 왔습니다.
10: 다 왔어. 가만히 있어. 금방 내려줄게. 오늘도 재밌을 거야. 아이고. 아까 너 리더라서 가지라 시끄러워서 먼저 세우는 거야. 가자, 발톱.
0: 어, 발토야,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일부러 데려오신 건가요?
10: 뭐 다른 아이들은 다 뛰러 나가는데 발토는 집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 울어대거든요. 그때 너무 애처로워요. 그런데 막상 데리고 나오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막 거부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0: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도망가는 발토. 발토! 발토야! 어디가! 돌아와! 아, 저 녀석 또 나갔네. 나갔어. 또 나갔어.
10: 발토!
0: 발토야! 발토!
10: 발토!
0: 발토!
10: 발토!
0: 발토야! 발토!
10: 발토! 타! 타! 다 뛰어놀았어 너 이제.
0: 다행히 아빠의 부름에 응답한 발토. 하지만 훈련하기도 전에 기운을 다 빼버렸네요.
10: 너 일장백이다, 일장백. 힘들어 죽겠다.
0: 오늘은 발토도 개 썰매 훈련에 동참한다는데요.
10: 발토야.
0: 보아하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줄 훈련이 안 되니 평소에 산책도 못한다네요.
10: 발토야, 하기 싫어? 이 정도면 힘들겠는데.
12: 보통은 썰매 줄이 묶이면 저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런 경우는 없죠. 주저앉는 경우는 없고 막 뛰고 싶어서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죠. 못해도 상관은 없어. 아빠는 발토 사랑하는데 그래도 발토가 다른 형제들이랑 같이 막 달리면 좋잖아. 발토야, 아유, 잘생긴 발토.
1: 결국 형제들과 떨어져 혼자 남겨진 발토. 괜히 목준한테 화풀이를 하는데요. 훈련하는 형제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 발토의 계속 질주 너무 보고 싶네요.
2: 오늘 특별히 나왔는데도 결국은 제대로 선곡을 못했네요. 네,
0: 저보다는 좀 더 고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발토를 케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 고선생님이랑 우리 설쌤?
1: 파양의 아픔을 딛고 썰매견으로서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국가대표 썰매견. 하지만 두 얼굴의 사나이 뷰레니와 목줄 거북견 발토는 보호자의 근심입니다. 설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0: 발토와 뷰레니가 정말 저랑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는 꼭 그런 게로 설쌤이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다 해봤어요. 이제 설쌤만 남았어요. 꼭 성공시켜주세요.
1: 며칠 후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는데요. 변함없는 모습의 국가대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얘들아, 잘 지냈지? 눈이 오니까 더 신났는데요. 멈출 줄 모르는 질주 본능. 우리 보호자님은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눈 위에서도 아빠와 아이들의 완벽한 호흡은 끄떡없습니다. 얘들아, 썰매견이라서 다행이라고? 보는 이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나저나 설쌤이 올 때가 됐는데.
3: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 아유, 너무 이쁘다.
4: 감사합니다.
3: 아,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 아, 예.
3: 애들 너무 잘 뛰더라고요.
4: 아, 감사합니다.
3: 오늘 또 제가 온다고 또 우리 썰매개들 만나러 온다고 이렇게 눈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아, 애들 너무 이쁘다. 안녕. 안녕. 아유, 뭐가 오고 싶어.
4: 얘들아, 유명한 선생님이셔. 인사해, 인사해.
3: 애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 설쌤이랑 같이 달리고 싶다.
3: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썰매견 스포츠를 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파양이나 또 버려진 아이들 데리고 와서.
0: 예, 데리고 와가지고 예, 다견을 한꺼번에 운동시키기에 가장 좋은 게 개썰매였기 때문에 네.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3: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중에 이제 조금 적응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0: 네네네. 아,
3: 저희가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또 그 친구들도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0: 저기 선생님 한번 타고 가세요.
3: 어? 저 타도 안 위험할까요? 아까 전부터 봤더니 꽤 스피드가 꽤 되던데?
0: 제가 프로 선수들 말고 네. 아마추어 선수들로 세 마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3: 아, 네네. 저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애들도 네. 지금 계속 뛰고 싶다고 네, 막 이러고 그렇죠. 있고 해서.
0: 자, 선생님 썰매 타세요.
3: 아, 지금 탈까요?
0: 네, 지금 타세요.
3: 어떻게 타는 건가요?
0: 예. 네, 그냥 타시면 돼요.
3: 요 위에 다리 이렇게
0: 발 올리시고
3: 발 올리고 잡고,
0: 네. 네. 브레이크 뭐예요?
3: 브레이크가 이거예요?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아, 떨려요. 엄청 떨려요. 저 사실 약간 놀이기구도 잘 못 타고 겁 많거든요.
1: 슬슬 가 볼까요? 설쌤, 꽉 잡으세요. 오!
3: 와! 야, 세 마리인데도 이렇게 무서워. 와! 어떻게? 우와! 어떻게? 브레이크 밟아야 되나요?
0: 네, 브레이크 밟으세요.
5: 재밌었죠, 선생님?
3: 생각보다 세 마리만 끄는데도 되게 무서운데요?
0: 아, 시속 한 40km 정도 나옵니다. 아,
3: 약간 오픈카 타고 달리는.
0: 네.
3: 거기다 오늘 이렇게 눈도 너무 멋지고 평생 이런 경험 해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애들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아니까.
0: 네.
3: 저만 즐거우면 좀 미안하거든요?
0: 네네네.
3: 근데 쟤네 뛰는 애들도 즐거워 보여서
0: 네.
3: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또 행복하게 잘 뛰는 아이들 봤으니까
0: 네.
3: 조금 걱정인 아이들도 한번 보러 가시죠.
0: 네네네.
1: 발토야, 뷰레나 기다려. 설쌤이 간다.
3: 좀 문제 있는 친구가, 좀 네. 걱정이 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요?
6: 네, 두 마리가 있는데요.
3: 네.
6: 발토하고 뷰레니라고 둘입니다.
3: 네.
1: 먼저 발토부터 만나보는데요. 어때요, 설쌤?

0: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지금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제가 오늘 까만 옷에 패딩도 입고 그래서 더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1: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스스로 견사에 갇힌 발토.
2: 차 문 열면 알아서 타고.
0: 네.
2: 오직 안 되는 거는 리드줄 훈련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0: 오케이. 네. 그러면은 발토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예.
0: 발토 말고 또 한 친구가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한 친구가 더 있는데 이게 뷰렌이라는 아이인데요.
0: 네.
1: 다가오는 소리에 바로 반응하는 뷰렌.
0: 아이고. 어이구 무서워.
2: 서로 만지고 놀거든요.
0: 네.
2: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적인 불안이 있기는 해요.
1: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데요.
0: 관심 있고 지금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오고 싶은데 또 내 불안한 마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우선 이거는 한번 해봐야 아는 건데 뷰렌이한테 항불안제를 한번 안전한 항불안제를 먹여볼 거예요. 아주 안전하니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2: 이런 방법까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0: 그래서 안전한 항불안제를 먹고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스킨십이나 이런 걸 하면 강아지들은 내가 약 먹어서 편해진지 모르잖아요.
2: 예.
0: 그러면 그게 이제 경험으로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학습시키고 약을 안 먹고도 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1: 다행히 잘 먹는 뷰렌. 솔루션도 진행할 수 있겠죠?
0: 약 표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후에 나오니까
2: 네.
0: 저희가 이렇게 먼저 먹여놓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누시고 와보시죠. 네.
1: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이들은 뛰고자 하는 욕구를 365일 해소합니다.
0: 이때 눈이 안 왔구나. 아, 바퀴 달린 썰매. 와. 아유, 잘 뛴다. 아유, 잘 뛴다. 내가 할 것을 하고 있다. 아, 이 혀가 애들 제일 행복할 때 나오는 혀인데.
3: 아, 그래요?
0: 네.
3: 어허.
0: 아, 얘네 딱 보니까. 딱 보니까 문에서 타야 돼. 이건 그 느낌 안 나는 것 같아. 이 바퀴로 가는 거는 제가 아까 탔던 그 느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쫙 미끄러져 가는. 뭐 약간 과장하자면 구름 위를 떠가는 그런 약간 미끄러져 가는 그런 느낌?
4: 제가 그걸 못한 쌤이 너무 부러워요.
0: 이거 달달달달 거리면서 무서운 것 같아.
1: 파양된 아이들이 만나 한 팀이 된 국가대표인데요.
0: 우선은 전형적으로 썰매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딱 그 견종.
3: 예, 그렇죠.
0: 허스키 친구들. 그런데 사실 하운드 계열 친구들은 갑상선 기능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좀 달라요. 근데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인데 이게 다른 강아지들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지구력이 약한 거죠. 사실 독스포츠만 생각을 하면 파양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불리하잖아요.
2: 네, 그렇죠.
0: 성적만 신경 쓴다라고 네, 그렇죠. 한다면. 그래서 저는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걔들한테 뭘 시키면 왜 걔들한테 저런 걸 시키냐, 학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 죄송한데 오히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개들이 오히려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개들한테 일을 주는 거고 놀이를 주는 거고 성취감을 주는 정말 좋은 활동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훈련이 없는 친구들은 운동장이나 마당에서 함께 뛰어논답니다.
0: 아유, 아유 좋아, 아유 좋아. 근데 뷰렌이도 나와 있는 것 같네요.
2: 예, 나와 있어요. 나와서 이렇게 잘 놀아요.
0: 오, 아유 이뻐.
2: 얘네들이 어떤 게 있냐면 평상시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딱 그 시간이 돼서 운동 시간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요.
0: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어차피 오늘 아니면 언젠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나는 저기 저 이런 들판이나 눈밭을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뛸 거야. 그때 충분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애들이 평상시에는 굳이 불필요한

0: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1: 네.
2: 국가대표 썰매견들은 먹는 것도 특별한데요.
0: 다 해주시는구나.
1: 이제 콜라겐하고 그런 거 이제 위주로 아주 많이 먹입니다.
0: 젤리를 만드시네. 아예. 네. 이거 뭐 하시는 거지?
1: 아 이제 강아지들을 위해서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만드는 중입니다.
0: 와 이걸로 꽃을 만드셨어. 네.
2: 음식 먹을 때 미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리고 샘, 포스한테 특별한 개인기도 있대요.
0: 아니, 저 뭐 하는 거지? 얘 왜 여기 잤어요?
1: 개인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실내견으로 키워보려고. 예.
0: 아니. 아. 아니, 다행히 저기다 발을 올리고 싸면은 관절에 무리 간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 예.
0: 어, 다행히 뭐 그냥 땅바닥에 서서 저렇게 싸네요.
1: 네. 이제 첫 번째 키가 맞았고요. 다리 길이가 맞았고 그리고 훈련 가능한 그런 두뇌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모든 개가 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0: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뭐 교육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연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2: 이렇게 싫어하면 목줄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설쌤이 보기엔 어떤가요?
0: 줄의 의미를 몰라. 겁이 진짜 많네요.
1: 처음에 왔을 때부터
0: 목줄에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너무 목줄에 잡혀서 묶여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목줄을 하고 산책 같은 걸 거의 안 해봤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사람과도 좀 충분한 소통은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발토는 우선은 어렸을 적에 이런 연습들은 많이 못 해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3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 하는 거에 비해서.
2: 다가가면 비명을 지르니 낡은 목줄도 처음 왔을 때 그대로.
0: 아, 뷰렌이가 아까 봤을 때 걱정이 많아. 공포. 이건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입니다. 공포. 네.
1: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저렇게.
0: 그렇죠.
1: 막.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0: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고 싶어요. 아버님한테. 벽 사이로 막 와서 코 내밀고, 핥고, 사실 핥는 거는 싫으면 잘 안 하거든요.
2: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는 이렇게 잘 뛰어다닌다고요.
0: 보통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좋아지면 그래도 아, 좀 느렸지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였구나 하는데 지금 뷰렌이는 얼마나 됐죠?
1: 예,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얘가 한 2년 그쵸, 정도 된 것 같아요.
0: 그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을 먹여본 거예요.
1: 예, 야누스처럼 뷰렌이는 목줄이 싫은 건지 사람이 싫은 건지 저로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0: 제가 생각하는 건 특정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여기 와서의 감정과 왜 생겼는지 모르는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게 예전의 경험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게 충돌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발토는 조금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뷰렌이가 조금 걱정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그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지는 말고 시도는 해보고 안 됐을 때 타협해보자.
1: 네.
0: 그래서 한번 이제 솔루션을 하러 가보시죠. 네. 저 이제 뷰렌이 아까 약을 좀 먹여놨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불안이 좀 낮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 뒷걸음질 치면서.
1: 네네네.
0: 네. 그러니까 등을 보이면서 한번 가볼게요. 최대한 뷰렌이한테 등만 치고 한번 살짝 자세를 낮춰보실까요? 네. 좋아요. 좀만 기다려볼게요.
2: 확실히 달라졌네요.
0: 약간의 아직 그래도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시면서 조금만 한번 뷰렌이한테 가까이 가볼까? 되게 신기하죠? 이 밖에서는 절대 저런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죠. 혹시 오른손 뻗어서 살짝 터치, 손등으로 터치 가능하시면 해보셔도 괜찮아요.
2: 과연 뷰렌이는 괜찮을까요?
0: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또
1: 아, 맞아요. 괜찮아요. 네,
0: 비명,
1: 오히려
0: 비명을 지르려고.
1: 비명 지르려고 할 때 멈춰주세요, 그냥. 그냥 딱 거기서 멈춰주시면 오히려 얘가 더 신뢰감을 가져요.
2: 아빠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요? 그토록 거부하던 보호자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1: 어, 좋아요. 아, 네, 좋아요. 딱. 그럴 때 멈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3: 그래요?
1: 옳지. 네, 피하면 억지로 안 할 거예요. 자기 올 때까지.
0: 뷰렌.
2: 생각이 많은 듯한 뷰렌. 뷰렌아. 괜찮을 거야.
0: 각방 쓰자, 그래.
2: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근육도 많이 이완되어 있고, 표정도 조금은 훨씬 더 좀 편해져 있어요. 들어가셨을 때, 불안한 감정 안 보이고 요 밖에서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를 이 안에서 먼저 경험을 쌓아주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소리 지르지 않고 충분히 잘 줄을 걸 수 있었을 때 이제부터 할 발토할 때 한 연습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설쌤의 중력이 통하는 느낌입니다.
1: 아이고, 저는 뭐 저의 힘이라기보다는 과학의 힘이다. 네, 한번 이제 발토 보러 가실까요?
4: 네. 네.
2: 먼저 발토의 목줄 착용 모습을 지켜보기로 한 설쌤.
1: 어휴, 벌벌 떤다. 벌벌 떨어. 목줄 하려고 하니까.
2: 두려워하지만 거부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따라오지 않아요, 설쌤.
1: 오케이. 그럴까요? 제가 우선은 목줄을 하나 우선 연습용이에요. 나중에는 예. 바꿀 건데
4: 네.
1: 지금은 마팅게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2: 어떤 목줄이에요?
1: 쪼여질 때는 이렇게 쪼여지면서 이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줄을 당겨지지 않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더 큰 공간을 만들어줘서 애들이 좀 안찬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겨드랑이.
2: 와, 발토한텐 안성맞춤인데요. 발토야, 어때? 느낌 괜찮지?
1: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1단계로는 잡아당기지 않고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발토 뒤쪽으로 갈 거고요. 이제 문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2: 시야에서 리드줄만 사라졌을 뿐인데 스스로 견사를 나오는 발토. 우와, 일취월장입니다. 발토 본인도 깜짝 놀랐네요.
1: 제가 뭘 할 거냐면 줄을 잡고 뒷걸음질 칠 건데 손으로 안 당길 거예요. 다리로 당길 거예요. 그리고 발토가 저를 따라 한 발자국이라도 따라오면 그때 옳지라고 하고 보상해 볼 거예요.
4: 예.
1: 지금 요 상황에서 제가 뒷걸음질 칩니다. 옳지. 발토. 이게 반복돼야 돼요. 뒷걸음질을 치면 옳지. 이 느낌. 이 느낌이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돼요. 옳지. 이거요. 방금은 거의 자기가 따라왔어요.
2: 다음은 목줄로 컨트롤 해보기.
1: 옳지. 얘가 지금 딱 보이는 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퍼스널 스페이스예요. 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줄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벌리고 싶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짧게 이렇게 잡고 땡기면 안 와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이 거리보다 좀 긴 거리가 필요한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리를 넓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부러 긴 줄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처음에 좀 편안해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목에 당겨지는 느낌을 만들어준 다음에 점점 좁혀 나가는 거예요.
2: 이제는 실전 연습.
1: 이거 이제 채워드려 볼게요.
2: 발토도 기대하는 눈치죠.
0: 발토.
1: 데리고 와보세요. 이건 못 먹게 하고 할 거예요.
0: 네.
1: 네.
0: 발토.
1: 예. 못 먹게 데리고 와보세요. 발토? 다리로 데리고 와보세요.
0: 땡겨. 어렵다.
1: 네.
2: 발토의 적극성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설쌤 도와주세요.
1: 뒤로. 네. 다리로. 그냥 줄다리기 하듯이 데리고 와보세요.
0: 발토.
1: 옳지 하면서 줘보세요.
0: 옳지.
1: 네, 보여주세요, 그냥.
0: 옳지. 옳지. 발토. 옳지.
1: 그렇죠, 네. 좋아요, 좋아요.
0: 옳지. 옳지.
1: 얜 이 정도 거리예요,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에 약간 부담, 본능적으로 부담스러움을 느껴요. 근데 이걸, 이 연습을 통해서 차근차근 줄여나가야 돼요.
2: 반복만이

0: 잘 길이다. 발토의 목줄 적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보호자.
1: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따라오면 줄 풀어주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0: 드디어 발토와 첫 산책을 해보는데요. 제법이죠?
1: 발토 표정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2: 발토?
1: 그렇지.
2: 가자.
0: 야, 왜 그래, 발토야?
1: 다리로 좀만 더 당겨보세요. 올 거예요.
2: 힘들대.
1: 오늘 하루 만에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2: 그러니까. 발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잘할 수 있어요. 예. 예, 오늘 저 우리 아버님 덕에 정말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이 개썰매를 타보게 되다니 너무 즐거웠고요. 발토와 뷰레니도 특히 뷰레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됐었는데 네. 분명히 차근차근 도와주면 마음을 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저 나름대로 되게 뿌듯하게 솔루션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랑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3: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역시 선생님의 중력은 따로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같이 개썰매 함께 독수포츠 함께 이렇게 임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1: 제가 감사드리고 아이들과 계속 행복하게 아이들 그런 뛰고 싶은 그런 욕구 보호자로서 잘 풀어주시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계속해서 우리 독수포츠 개썰매
3: 예.
1: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네.
0: 아픔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가족을 만나게 된 아이들. 이제는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데요. 얘들아, 아빠가 할 말 있대.
3: 발토와 뷰레니가 앞으로는 다른 아이들처럼 활기차고 소심한 모습 보이지 않고 저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같이 살았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코. 알코. 알코.

0: 1000개.
1: 와. 무리.
2: 오케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0: 아, 우유. 아, 에스파.
3: 오케이. 에스파. 가슴 안 이렇게 넣어도 되겠지. 아.
0: 오케이, 슈크라.
1: 아, 미안한데. 아, 진짜 맛있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4: 나는 거기 안에서 자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하나인데. 야, 은실아! 오 마이 갓! 진짜 이거는 예집터까지 오는 의미 있네. 거기를 무조건 가야 돼.
1: 오늘 저녁은 저희 30파운드 남거든요.
0: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럼.

0: 통 얼마나 남았지?
1: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프다.
0: 저녁 먹어야 되는데.
1: 피라미드가 떠서 배고파. 나도.
0: 근데 네. 얼마 안 남았잖아.
1: 이거 구걸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서. 45파운드 있는데.
0: 그러면 얼마야?
2: 125.
1: 1300원.
2: 1300원?
1: 삼합기밥 사서 나눠 먹어도 안 되겠다 이거.
0: 과일이나 그런 거 좀 내가 사올게.
1: 할 수 있겠어요 형님?
0: 몰라 한번 해볼게.
1: 그냥 안 되면 뭐 물 마시면서 피라미드 보면서 경치를 마시죠.
0: 금방, 야 금방 갔다 올게. 이거.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이은지입니다.
1: 준빈입니다.
3: 준빈 씨는 어쩌

0: 다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소개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이집트가 외로움이 많은 나라라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낭만도 있고.
0: 그러네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네, 소개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햇빛도 좋고.
0: 네. 어? 방금 윙크 하신 거예요? 다리를 올리신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없어, 없어. 어?
2: 덥지 않아?
0: 오셨어요, 오빠? 어? 뭔가를 들고 왔다.
2: 그래도 좀 샀어.
0: 뭐좀 있다.
3: 좀
0: 좋아요,
3: 되는데?
0: 오빠.
2: 좀 됐지.
3: 역시 메뉴는 성훈이 형이야.
2: 아니야, 그렇잖아. 좀
3: 잘 골랐는데?
2: 일단 이게.
4: 근데 여러 가지 좀 있긴 있네, 여기. 과일이라도 뭔가 있으면 좋은데, 좀 찾아봐긴 찾아봐야겠네. 어우, 과일이 있네. 이런 거 한번, 이거를 뭐지? Excuse me, what is this? Apple? Apple. 잘했지? 되게? How much? 조그만 거 줘야 되겠다. 응? 20파운드. 오케이. 오케이. 25파운드만 남았거든? 25파운드에서 뭐살게 있나? Hi. How much is this one? How much? How much? 와, 진짜 비싸다. 120. 오케이. 슈크라. 오케이. 그러면 빠네야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야? How much? 10 pound? 오케이. 오케이, this one.
5: Thank you.
4: Thank you. 10 pound.
5: Have a nice day.
4: Yeah.
5: What you like for you? Rambo?
4: Rambo.
5: Oh my god, Rambo.
4: Yeah.
0: That's good.
2: 이게 좀 되나? No?
4: 5, no. 아이 해브 오니 매니. 2, 2, 3, 3. One more, please. One more. One more. Yeah, one more. Yes. Okay, thank you. 잘 받았다. Thank you. 과일이 그거 뭐야?
3: 망고 아니야?
4: 사과.
0: 사과야?
4: 사과 하나랑 사과다. 빵도 그거 사고.
3: 빵은 그 오늘 일한 데서 받아온 거예요?
4: 아니야.
0: 그건 아니야?
4: 거기까지 멀어. 얼마 남았지? 얼마라고 했었지? 아까 받은 거.
3: 천삼백 원 있어요.
0: 남았어요?
3: 설마 남았어요?
4: 아니, 다 썼지.
0: 잘했네.
4: 근데 이거 빵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0: 와!
3: 집에 1인당 거의 400원 꼴인데.
0: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주식이니까.
3: 식사가 되네.
0: 1,400원인데 이걸 이렇게 어쨌든 한 끼를.
3: 그럼
0: 화덕피자. 야, 화덕피자 만난다, 야. 이게 케첩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지?
4: 조금 성공한 것 같아, 이. 괜찮은 것 같아.
3: 단맛 없는 케첩.
0: 그리고 이 빵이랑 케첩이랑 사과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하와이안 피자 맛나.
4: 파인애플 그런 느낌이야?
3: 내일은 임금 좀 쌌으면 좋겠는데.
0: 그러니까
4: 이게 좀 그러네.
3: 옛날에 알바했을 때 돈 벌어서 여행 가고 그럴 때 생각난다.
4: 아 그래? 이렇게 먹고 있었어?
3: 그땐 진짜 돈이 없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 여행은 너무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가서 그 제일 싼 그 요시버 있어요.
4: 요시노야.
3: 네. 거기서 규동만 먹는 거.
4: 규동도 맛있지. 우리도 많이 먹었지 그거.
0: 앞으로 약간 초심 찾아야 되는 초심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프로인 것 같아.
4: 그렇지. 나는 뭐 이제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으니 나는 다 됐어.
0: 다 됐어.
4: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0: 그냥
4: 알아서 해 둘이는. 알바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아, 나를 행복했어.
0: 너무 행복했어. 어. 맨날 이것만 먹어도 돼요?
4: 아, 되지.
0: 진짜? 아, 붙었네.
3: 오. 이집트 인력시장.
0: 잠깐만.
3: 인력시장이 있구나. 그 우리나라 인력사무소 같은 거구나.
0: 그런 거 같아.
3: 그럼 진짜 일 힘들겠다.
0: 완전 힘들지.
3: 와, 15.
4: 7시.
0: 20분.
4: 20분. 아니, 그
3: 중요한 거는 15예요. 이집트 파운드로. 15면은 시급이 500원이에요. 아니, 시급 500원은 나 엄마 흰머리 뽑아도 그 정도 나와요.
0: 그러니까.
3: 엄마 시급, 엄마가 흰머리 하나 뽑을 때마다 150 줬는데. 그럼 그냥 성훈이 형 흰머리 뽑죠?
4: 야, 이거 다 뽑아야 돼.
0: 지금 탈색 모라 다 뽑아야 돼. 내일은 저기 크림 소스를 찾아와요.
3: 빵만 먹어?
4: 빵은 싸.
0: 빵은 싸고.
4: 빵은 싸. 그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잖아.
0: 오늘은 미치겠다.
3: 밥값이 안 나오는데 밥값을 어떻게 해.
0: 이거 프로그램 이름 바꿔야 돼. 물값은 해야지로.
3: 물값만 나온다.
0: 물값만 나와.
3: 물 한 병 500원이니까.
4: 쎄다 쎄.
0: 이게 보통 일 아닐 것 같으니까 다들 푹 쉬어요.
4: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0: 무서워가지고 오빠 뒤에만 있어. 거의 강아지 마냥 쫓아가고 있어.
3: 익숙한데 느낌이 이집트도
4: 적응해서.
0: 아, 약간 그런 것들이. 다들 여기 앉아서
4: 물담배
0: 물담배도 하시고.
4: 거기다.
0: 여기가 뭔데? 뭔가 기다리 인력 사무소 인력 시장.
3: 예. 아, 유. 여기 기다리면 일이 픽업하나 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0: 아침에 한 6시쯤 가서 오늘 어디 공사장 가세요?
3: 두 명 타세요, 한 명 타세요.
4: 하루에 하는 거잖아.
0: 맞아요, 하루에 하는 거. 보통 이제 그게 완전 육체적으로 힘든 거잖아.
3: 아, 장비가 있잖아, 지금.
0: 아.
3: 망치나 이런 거. 빡센데? 벌써?
4: 차.
3: 진짜 비슷하네, 우리나라랑.
0: 일용직 하시는 분들 브이로그 보면 아침에 커피를 꼭 드시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인력시장에서 커피를 마시나?
3: 그런가 보네. 응. 차 마시나 보네.
0: 유리컵이 새 거네.
3: 진짜 차 마실 돈이 없다.
4: 우리 100원도 없잖아, 지금.
0: 찐으로 없죠.
3: 진짜 영원이네, 영원.
0: 여기 서 있으래요.
4: 아, 그래? The barman is this way. Muhammad, I'm working the camel man.
3: What?
4: The camel, horse. 1 hour,
3: 역시도
4: 500 pounds.
3: 지금 낙타태워 준다는 거잖아.
4: 그러니까.
3: We have no money, no money.
4: Okay, why don't you go? Go what,
3: no, no, no need, no need. We have to work here.
4: Work here?
3: 아, 일하러 온 사람한테 낙타타라고 또 홍보하고 있네.
0: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력사무소, 인력시장에 온 사람들 같진 않긴 해. 여행객 같긴 해.
3: 성훈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일하러 온 사람 같은데?
0: 일하러 온 사람.
3: 진짜 일하러 온 사람. 택시?
6: Yes.
3: No 택시. 미치겠다 우리. 돈 많은 줄 알고 택시밖에 안 돼. 인력을 일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
0: No 택시.
4: 차 멋있네.
3: 어 왔다 왔다 왔다.
0: 이건가? No 택시. 택시 얘기를 엄청 계속 물어보시네.
3: 돈 많아 보이나 봐요 형님.
4: 어쩔 수 없더라. 픽업 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0: 네.
3: 제가 듣기로는 인력사무소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들었어요.
0: 그래.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야.
3: 공 쉬고 간 날도 많고.
0: 차가 왔어요.
3: 아, 예, 맞아요. Work. Work. Work.
4: 이거야, 이거야, 이거.
0: 이거야?
4: 어, 이거.
0: 이거 왔어요. 여기도 여전히 벨트가 없어.
4: 자, 가자.
3: 아니, 문 열고 달리는데? 안 다치네.
4: 아, 그렇지.
3: 어디로 실려 가는 걸까?
0: 가서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니까.
3: 야, 이집트 잠깐만. 인력시장.
0: 뭔가

0: 맛있겠다. 이게 얼마짜리였지? 몇 파운드였지?
1: 지금 500원.
0: 500원.
1: 지금 우리나라 시급보다 딱 20배 낮아요.
2: 20배?
0: 와, 500원.
2: 와, 근데 확실히 아침에는 시원하다.
0: 다행이에요.
2: 온도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죠? 아침이랑 저녁이랑.
0: 근데 이집트의 햇살 좀 좋아. 뭔가 아, 그래? 자유로운 것 같아.
3: 밤에 사람도 엄청 많다.
0: 아니, 이집트가 목요일 저녁에 약간 우리나라 불금 같은 거래요.
2: 커피가 더 많이 있대. 결혼식 어저께. 목요일은 그렇대요.
4: 옆에 다 공동묘지래요.
0: 무덤이라고 이게? 와, 이게 무덤이야. 근데 여기는 무덤을 약간 집처럼 해놨네.
4: 사람도 산대요.
2: 여기
1: 전부 공동묘지. 와, 크기가 씨. 무슨 도시만하네.
0: 공동묘지에 초대 사시는 사람들.
1: 되게 멀리 간다.

0: 분위기 자체가 빡세다 오늘.
1: 분위기 자체가 이거 쉽지 않다.
2: 오, 냄새 장난 아닌데?
3: 진짜 이런 데서 뭐
2: 진짜야? 와. 진짜 여기서 일한다고?
4: 도착했습니다.
1: 도착했습니다.
2: 여기를 내린다고?
3: 와, 여기를 내린다고?
1: 이거 어떻게 하냐.
2: 와우.

0: 이게 냄새가 뭔가 쓰레기, 뭔가 이런 냄새보다 되게 뭔가
1: 쓰레기 냄새랑 쓰레기 타는 냄새랑 섞였어.
0: 매쾌한. 어.
2: 빤 냄새나, 조금.
1: 그건 어제 일이 아직 남아있나?
2: 아, 그래? 아, 아직 남아있어.
0: 코에 남아있나?
2: 여기서 뭐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1: 다 흐릿하게 보여. 지금 매연이 너무 많아.
0: 뿌얘가지고, 그치?
2: 아까 거기 중국에서 어디에 고량주, 어, 고량주? 우리가 마우타이, 만들었잖아.
0: 마우타이.
2: 마우타이 냄새 안 났나, 조금.
1: 아니야? 코가 고장난 것 같은데? 나는 음식물 쓰레기.
2: 아, 그래? 아.
1: 마우타이 냄새 난다고? 공기가 진짜 안 좋다.
0: 난 눈이 너무 따갑다. 눈만 안 따가면 어떡해.
1: 눈이 너무 따가워, 진짜.
0: 어, 눈이 따갑지?
2: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아이고.
0: 어?
2: 어, 사장님, 여기.
0: 사장님, 사장님. 보스, 이제 계속 하시고요. 근데 사장님,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3: 아, 그럼 두 발 압심.
0: 헬스. 일 끝나고, 아, 헬스인들끼리 통하네, 헬스인들끼리.
2: 몸이 좋더라, 이게. 어.
0: 근데... 아니, 어쩌다가 여기 쓰레기 메리츠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3: 아나 민 아기들 타반이 안
2: 가족이 계속 하고 있었구나.
3: 아나 كلهم انا من ساعه ما اتولدت واحنا شغلنا 41 سنه انا مولود هنا من ساعه ما اتولدت هنا واحنا شغالين في المنطقه.
0: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요.
1: 이제 무슨 일 하면 되지?
3: 아나 헛군 مكان فرزت.
1: 이제 일하는구나.
3: تعال كده.
1: 와 씨. 냄새가
3: 오케이. 알라이 알림쿰 알파르즈.
2: 일단 이거를 분비로. 오케이.
0: 오케이.
1: 이거 다.
2: 나 이거 다 해야 돼.
1: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분리수거 안 하니까 다 받은 다음에 여기서 분리수거 해 주는 거구나. 여기 사수인가 보다. 선배.
2: 몇 살이에요?
4: 도파 파티 17 18 19 سنه زويلت.
0: 19살. 몇 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4: 한 하루에 16부터 15살 사이에 그. 와.
2: 저아래 빅키스들이.
0: 비닐이면 비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2: 이거는 아 이거는 또 틀리네.
0: 아 약간 반찬 뭔가 용기 배달 용기는 또.
1: 아 근데 냄새가 냄새 안 나?
4: 연락
0: 해볼까요?

0: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1: 이거는? 이거는?
0: 어, 페트병 하나 주세요. 어. 요거트는 약간 또 저쪽이네.
2: 야, 분리수거 빡세게 하는구나, 요거트.
0: 되게 디테일해.
3: 우리 쉰다, 우리 학도 왔더라고요. 아, 진짜. 아, 허리도 아프고, 진짜. 와, 끝이 없네. 와. 와, 해도 안 떠.
4: 산이네, 산, 그냥. 아,
0: 끝이 없다, 쓰레기가.
3: 어, 끝이 없어.
0: 계속 나와, 계속 나와.
3: 어. 야, 우리가 지금 20분, 30분 정도 했나? 와. 야, 얘기, 말이 안 나온다.
2: 어. 아, 어지러워.
5: 앞에, 눈앞에 쓰레기 몇 톤이나 될 것 같으세요?
3: 나. 말이 안 나온다, 미안한데. 와. 와. 허리도 아프고, 진짜.
2: 와, 진짜 그래.
3: 와, 페트병 진짜 많다.
2: 산이네, 산 그냥. 에이, 진짜 눈이 너무 매워.
0: 눈이 따가워.
3: 캔 어디야? 아, 박세다. 아, 확실히 보통 일이 아니네.
2: 난이도가 진짜 높다, 이거. 쉬워 보였는데.
0: 제일 힘든 것 같아.
2: 나 역대급인 것 같아, 왜.
0: 맨날 저렇게 10시간씩 하는 사람들.
3: 열심히 산다, 진짜.
2: 진짜로.
3: 근데 우리도 쓰레기 이렇게 맨날 버리는 거잖아.
0: 그렇지, 잘 그치? 버려야 되는 거야.
2: 분리수거 잘해야겠다, 진짜. 아.
6: 지로 하우트 아트로색 리트메리 라우스 게임
3: 실어야 돼. 오케이 차에다가. 와,
2: 많이 줄었다. 진짜 많이 줄었다. 산이었는데.
3: 와, 완전 대다. 이것만 묶어서 가져가자. 아, 땀이. 아, 덥긴 덥다. 와,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0: 쉽지 않네.
3: 아, 토할 것 같아. 어.
0: 우리 또 무슨 일 할까요?
7: Next step. 헤나, 원텔 웬쉬. 에틀라 헤나, 스탄님.
2: 둘이 크레인. 딱 봐도 성훈이 형이 크레인인데.
7: 엔타 테틀라 엘 게이야.

0: 오케이.
1: 오케이.
0: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사장님, 버스 끌러 가요? Hello. What's your name?
2: Nasty.
0: Nasty. Nasty 그 섹시하다는 소리 아닌가? Nasty? Your name Nasty? No, no, no, 맞아? No, no, no. Anisty, Anisty. Anisty, nice to meet you.
3: Ah,
0: 이렇게 엮어서 걸어서 올려준다.

0: 일단 밀고, 아. 밀고, 다운. 아.
1: 좋아, 좋아. 오라이. 오케이.
0: 알았어요. 아니스트 해볼게요. 렛츠 고. 이건데, 얘랑. 얘랑. 아, 얘랑. 얘랑. 어? 왜 이게 엇갈리지? 원, 투, 쓰리.
2: 그래, 아멜 ليها.
0: 어?
2: عشان ما تقعش.
0: 어?
2: عشان ما تفوتش. 아.
0: 한 바퀴 돌아서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원 모어 타임. 이게 그냥 간단한 건데 이게 되게 어렵네. 왜 어렵지? 하나, 원, 투, 쓰리. 얼고.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서, 이렇게, 꽝, 꽝, 꽝, 꽝. 하고, 오케이. 워업. 준비나, 이거 내려가!
1: 잘 내려, 나 죽는다.
0: 아!
1: 직접 하는 거야?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케이!
0: 잘한 것 같아.
1: 엘제벨! 엘제벨, 엘제벨!
0: 아, 이게 내려줬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줄이 좀 팽팽하게 텐션감이 있게 해줘야 쓰레기를 빼고 할 때가 이게 맞네. 아니스트 선배님, 이 일을 할 때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2: والشغل هنا عشان ارتبي عشان دي مسافه ننزل عليه ممكن يموت.
0: مانيو مانيو. 이런 것들이 또 무겁고 하니까.
1: English okay? English no? No. Mohamed Salah.
3: Saka Mohamed Salah.
1: Ah, Mohamed Salah. Heung Min Son, do you know Son Heung Min? Son. Son. Son. Coreano. Son. Mohamed Salah. Omar Marmoush.
4: What's your name?
1: Junbin. What's your name?
4: Marco.
1: Marco. Oh, good name, Marco. 남자들끼리는 그냥 말한통하면 무조건 축구선수 얘기.
4: I saw it from.
0: 오, 무거워, 무거워.
5: 기다려.
0: 네. 아, 혹시 선배님 제가 좀 한심한가요? 아니야, 아니, 아니 표정이 약간 걸린 것 같은데. 준비라 내려간다.
1: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좋아요, 오라이. 조금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스톱, 스톱!
0: 아. 원래 묶던 대로 안 묶어서 밑에 계신 선배님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1: 굿, 굿! 베리 굿!
0: 아! 선배님 이쪽으로. 위험해, 무서워. 원, 투, 쓰리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2: 네모.
0: 저 선배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선배님은 떨어질 뻔한 적 없어요?
2: 나.
0: 없어요? 선배님 되게 티인가 봐. 원, 투, 쓰리. 일은 간단해. 위, 아래. 업, 다운. 한국 노래 중에 위아래란 노래 있어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라는 노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2: 알았어요.
0: 아, 알겠어요. 그럼 제 춤추는 모습은 어때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엄청 체력적으로나 그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배님. 이거 두 개 했는데 벌써 힘들어요. 손도 이렇게 더러워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유리, 유리 조심해야 돼. 유리야, 유리. 글래스, 글래스 조심해야 돼.
2: 네, 글래스.
0: 아, 플라스틱이구나. 아, 쏘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1: 마르코, 오케이? 굿. 오라이. 기다림 연속이네. 몇 살이에요?
5: 사토시.
1: 19살?
5: 어. 안도가모.
1: 34살. 어, 아들뻘. 얼마나 일했어요?
5: 4년.
1: 어.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일을?
5: قد ما حد صاحب اول مره تعرفنا على الشغل من 4 سنين.
1: 여기 일을 만족해요?
5: 그러면
1: 혹시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물어봐도 돼요? 혹시?
5: 450. 12 ساعه.
1: 하루에 450 파운드.
5: ساعات بنشتغل 18 كمان.
1: 하루에 18시간 일해서 13. 여기가 이 일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5: لا هو مش كتير في الليل الصراحه بس هو بنمشي حالنا بدل ما نقعد طب نعمل ايه.
1: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 있어요.
5: 아, اشتغل شغلانه ثانيه بس يكون فيها فلوس برضه عشان خاطر المعيشه هنا صعبه مش سهله زي ما هو فاهم. كوريا عندهم خرصات وكده.
1: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5: انا عايز اروح معاك كوريا.
1: 왜 떠나고 싶어요? 이때
5: اشتغل معاك.
1: 나랑? 내가 마음에 들어요?
5: 어.
1: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5: 아가미를 계속 하려면 뭐 하여튼 시작할 만.
1: 아, 영광이네.
6: 마르코란 친구는 라이프 자체가 되게 밝고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저랑 있는 것도 재밌어하고 말하는 것도 재밌어하고 뭔가 삶의 태도를 배워야겠다. 거의 사실 나이는 두 배인데도 제가 근데도 보면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7: Hello.

0: 닦고. 오케이. 아. 여기를 300마리 300마리 주는 거야?
1: 300마리 떨어뜨린다.
2: 우리도 똑같이 맨날 맨날 물을 먹어야 되는 거다. 비싸게. 아.
0: 나 쉽게. 후. 그래도 힘들다. 네?
3: 비비오.
4: 걸린 비배. 아.
3: 하루에 한 번.
4: 알아.
1: 딸.
0: 오케이. 와, 너도 예쁘다. 너무 멋있다. 오, 너무 멋있다. 색깔도 나랑 비슷하네.
5: 이렇게 물건다 그러진 않아요, 지금?
0: 그럼, 없어요. 근데, 이거 내가 밥 주는 거 좀 아는 것 같아.

0: وتعبتني ان انا اشوفه بيطير وبيمشي بيتحرك.
1: يقولوا حريه من الضحيه كرمال.
0: كل حمام وليه مواعيد. يعني الغايه كلها طول النهار.
2: واو. 12시간을 산책시킬게요.
1: 12시간? 예. 와. 근데 이게 산책하면 잘 돌아와요?
2: 예.
1: 와. 오, 돌아왔네.
0: 쇼에 쇼하는 프렌즈.
3: 오라 오라.
4: 다음엔
3: 오케이. 붐. 좋았어.
5: 이야. 너무 힘들어요.
6: 그래도 هو الواحد يرفع ايده بتبقى تقيل.
5: 무겁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거 무겁고 내려야 되고 완전 위 아래 위 위 위

0: 뻘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500원 받는다는 거잖아.
1: 야, 한 시간에 500원이지. 네.
0: 형님 알바 같은 거 안 해봤죠?
1: 알바 아니야. 아, 이런 거 하루 아침에 갔다가 버스 타고 가는 거 있잖아. 그거 노가다 같은 거 몇 번 해봤어. 아,
0: 네, 선수할 때 돈 없어서.
1: 쉬는 날이 없으니까 하루만 쉬거든. 네. 그 하루만 알바하고.
0: 아, 돈이 없으니까.
1: 하루에 얼마지? 8만 원.
0: 노가다에서.
1: 노가다에서.
0: 전 땀을 안 흘려요, 원래.
2: 그래, 근데 오늘 땀 많이 흘렸어.
0: 오, 아이고, 뜨거워, 저게.
1: 아, 근데 맞아.
2: 그래, 쓰레기에서 약간 뜨거운 열기가 나오더라.
0: 뜨거워.
2: 뜨거워. 이게 되게 힘들다. 왜냐면 눈도 따갑고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 허리 아프지.
0: 중간중간에 음식물이 썩은 게 있어요.
1: 아, 맞아, 있어. 맞아. 이것도 근데 분리해야 돼.
2: 분리해야 돼. 맞아.
1: 냄새가.
0: 나 대단하다, 여기서 일하시는 사람들 진짜. 아, 진짜 어마어마한 리스펙트다 진짜.
2: 아, 선생님.
1: 아, 이게 알밥이 아니지? 프레젠? 프레젠?
0: 프리? 브라더 프리?
2: 땡큐, 땡큐.
1: 아, 그러면 먹자.
2: 땡큐, 버스. 아,
1: 야, 대박이다, 맛있다.
2: 아유, 대박이다.
3: 엔트 쉬트
1: 아, 네.
3: 엔트 아그리 텔레사트. 엔트 쉬트 마이너.
0: 감사합니다.
2: 사장님, 일로
0: 와. 슈크라,
2: 슈크라 한번. 사장님, 오늘 저희 셋이 일해봤는데 괜찮았나요?
3: 아, 엔트 아샨 레스 액댓. 아갑투니 버르토 아샨 아울 머라 캘리.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우리도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3: 야라, 멈킨 이게 네프터 마바. 네. 네프터 마바.
2: 식사?
0: 밥 사 준다고? 밥 사 줄 거예요?
1: 주죠? 좋다. 여기 사장님 지배가 있는 거야? 아, 여기서.
0: 맛있겠네.
2: 식당인가 봐요.
0: 우와. 아, 오늘은 바깥한 것 같아요, 형님.
1: 그 같아, 그지?
0: 우리 사주시면은 그 본전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3: 나, 다, طبعاً أنت شئت معنا النهاردة فلازم تفطر عشان ترموا صحتك.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요. 어제도 우리 아무도 못 먹었잖아. 아, 먹었긴 했구나. 빵이랑 사과.
2: 화덕피자.
0: 중요한 건 오늘 저녁도 4,000원밖에 없어요.
1: 그나마 여기서 얻어먹어서 다행이다. 왔다.
2: 우와. 아. 계란이다.
1: 이게 소스인 것 같아, 소스.
3: 아클리 머스르 아실. في أمريكا خويا ما بيعرفش ياكل الأكل ده مش موجود في أمريكا الفول.

0: 와 진짜 많이 나, 야 진짜 많이 나온다.
1: 야 푸짐한데?
2: 엄청 푸짐하다. 오.
3: 자카로마.
2: 땡큐.
1: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3: 라 طبعاً لسه حسب ابو احمد ما تقولوش هم الفلوس.
0: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가르쳐 주세요.
3: 레몬.
2: 아 넣었어.
3: 날립 게다.
1: 아. 죽 같네.
2: 빵을 찢어서.
3: 열라. 코쇼 마이.
2: 아, 카레처럼.
0: 아, 어. 아 함, 푸르스 것 같아.
1: 맛있다.
0: 카리 같은 거. 맛있네.

0: 약간 이거 태국의 쫌땀 알지?
1: 어, 맛있지. 어, 맞아, 맞아.
0: 여기 고수가 들어가서 맛있어요.
2: 맛있네.
1: 이게 팔라펠일걸? 팔라펠?
3: 팔라펠. 팔라펠, 감사합니다. 팔라펠.
2: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1: 이게 중동식 동그랑땡?
0: 맛있네.
2: 이것도?
0: 계란이랑도 같이 먹어.

0: 나름 어제 우리도 이집트 식사로 먹었네. 토마토 소스 넣어 먹었어.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사과랑.
2: 에라이플
3: 앱. 맛있어요.
2: 맛있다고 뭐야? 라지스.
4: 라지스.
2: 라지스.
0: 라지스?
2: 라지스.
3: 다 맛있어요.
2: 다 맛있어요. 얼른 라지스.
0: 달걀 소스도 이것도
2: 맛있지?
0: 넣어 먹는 그냥 옛날 토스트 먹는 거.
3: 아, 그래? 달걀 좀 넣어 먹어봐야겠다.
0: 달걀 토스트.
2: 넣어, 넣어. 아, 이렇게 먹어야 돼.
3: 아, 이렇게 쭉쭉? 아, 근데 나 이거 섞어 먹어보려고. 그래.
2: 따뜻하면 샌드위치.
0: 어? 먹을 줄 모르네. 아야. 아야. 야, 샌드위치 이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2: 이거.
1: 그리고 야채.
3: 이게 만능 소스네. 다 찍어 먹어도 되겠네. 맛있어요.
0: 거의 루꼴라로 마무리. 루꼴라가 되게 상큼하게 좋네. 시원하게.
3: 사장님 결혼했어요?
2: 애가 4명 있대, 애가.
3: 애가 4명이 있대요? 와.
0: 와, 등도 좋으셔.
3: 사장님 솔직히 부자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건물을 하면서 부자가 되신 건가요?
2: 아니, 시익 민 자만 와나 사이야. 시익 جداً. كان بابا مدير مدرسة. وانا طلعت لأجدادي اشتغلوا في البلاستيك زي ما انت شفتي. بقيت اكبر واحدة واحدة لغاية ما الحمد لله.
3: 성실함이 지금의 사장님을 만들었네.
1: 사장님이 와봤어요? 한국에?
2: 네.
1: 안녕.
2: 넵스 아. 라코리아. 닥터니 마약.
1: 아, 오세요, 오세요. 웰컴.
3: 웰컴, 웰컴.
1: 사장님, 옆에 이 친구는 한국에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3: 사장님. 한국에 오면 이 친구 집에서 자면 돼요.
0: 아. 사장님, 여기 아저씨 팔찌 보세요.
2: 멜리오네. 멜리오네. 아나 겔콤 코리아.
1: 코리아 오케이.
2: 엄마 미스터 아이즈 겔콤 코리아.
1: 아우, 언제나.
0: 언제나 오세요.
1: 근데 맛있다. 진짜요. 더 배고픈 것도 있지만 그냥 맛이 더 정확하게 있다. 맛이.
3: 나 이집트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집트에서 한 게 좀 제일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제일 힘들고 제일 맛있었어.
0: 돈 좀만 주고 가자.
1: 하나라도 주고.
3: 오늘 받은 돈이 얼마야?
0: 4천 원 정도 안 돼.
3: 4천 원 안 돼.
0: 좀 안 돼. 3,900.
1: 우리 뭐 먹을까 진짜?
3: 뭐 먹을 게 있나?
1: 먹을 게 있나?
0: 호자리도 힘들어.
3: 호자리 힘들어.
1: 아유.
0: 아니, 아 이 정도야 진짜로? 체력이 딸려요. 이제 음식도 맨날 빵만 먹으니까.
3: 그러니까.
0: 어제도 빵으로 잼 때우고.
1: 맞아.
3: 그것도 그렇고 춤칭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점점 뭔가 돈이 쌓여가는 맛이 있었는데.
1: 여기는 없더라.
0: 어젯밤에 샤워하는데 나 머리가 이만큼 받았어요.
3: 아.
0: 근데 그러니까.

0: 고기 같은 거를 먹긴 해야 돼. 난 좀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싶긴 해.
1: 단백질.
0: 난 성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1: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0: 추성훈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다고.
2: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불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1: 네.
2: 2만 원 정도 가불을 해드릴까 싶어요.
1: 2만 원?
3: 2만 원 크다.
2: 스테이크를 오늘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2만 원 정도 가불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먹고 대신에 나중에 2만 5천 원으로 갚으시면 돼요.
3: 무슨 말이야?
0: 무슨 금리가 사채업자예요?
3: 싫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0: 아니 사채업자예요 무슨? 우리가 오늘 막 먹죠 뭐. 아.
1: 그래 또 그 화덕 피자 먹자. 너무...
0: 아니
3: 2만 5천 원.
0: 5천 원 받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이래서 5천 원 받았는데.
1: 맞아, 맞아.
0: 5천도 못 벌었구만.
2: 이거 2만 2천 원. 2만 2천
0: 원. 아니.
3: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뭐야? 한 면에 500원밖에 안 되는데.
1: 그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2: 아, 힌트를 드릴게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 능력. 그걸 발휘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있어요.
0: 뭐 성훈이 형 파이트예요? 대회 나가나?
3: 그러면 얼마나 할까?
0: 이자 500원으로 해가지고 2만 500원.
3: 2만 500원.
0: 여기 물가면 2만 원이면 스테이크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그래?
3: 한번 찾아볼까?
1: 그래.
3: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2: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3: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0: 여행 끝날 때까지 못 갚으면은 성훈이 형 팔찌라도 팔아요? 여기 전당포에 맡기나?
3: 그래 가자 그러면 잠보러 가면 되겠다.
1: 오케이.
0: 스테이크 먹는구나 그래도.
4: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샤워 좀 해야지. 샴푸 해야지.

0: 오. 오, 씨.
1: 이게 말리기만 해도 이게 벌거가 잘 살거든?
2: 진짜 탈모 샴푸 맞아?
0: 오. 너 탈모인데.
1: 좋은데, 이게.
0: 오. 자. 야, 어, 저,
1: 너 한번 써봐.
0: 네, 저 씻고 올게요.
1: 좋아, 좋아.
0: 어.
2: 우리가 진짜, 어우, 내 로마 하나 또 이게 박물관 간다, 피라미드.
3: 근데 오빠 아까 응? 말했잖아요. 이게 응.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관을 보니까 박물관도 가고 싶다.
4: 여기, 뭐야, 박물관 같은 거 있어요? 박물관.
5: 아니, 박물관 같은 데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4: 여기, 여기서만 뭔가 역사를 좀 보고 싶어서.
6: 갑시다. 활동비로 갑시다. 재밌을 것 같아.
3: 이집트는 땅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곳인데 이집트의 박물관은 어떨지 좀 궁금해.
5: 최근에 새로 지었대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박물관이 아니라 완전 새 건물이고.
3: 아, 유박물관.
2: 왕 의자도 있겠다. 다 금이거든. 금. 금에 돼 있는 의자가 있거든. 체어 그거 있는데 와 그거는 나도 그거 연산에서 조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3: 오빠가 확실히 약간 골드를 좋아하시다.
2: 아 골드는 무조건 좋아하지. 인간이랑 골드라면 뭔가 영가 그게 뭔가 있대.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죽을 때 골드 가지고 잤잖아.
3: 오빠는 지금 카이로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대. 활동비가 막 무한대예요. 그럼 오빠 만약에 산다면 오빠 뭐 사고 싶어요?
2: 산다고 하면?
3: 어, 뭐 구매할 수가 있대.
2: 어, 그러면 피라미드 살 수 있으면 사지.
3: 아니. 진짜 그 피라미드 말고. 피라미드는 어떻게 했어?
2: 아니, 뭐야, 이게. 근데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돈만 있으면.
3: 나 그 사롱 같은 거 사고 싶어. 그, 여기, 사롱 여기 언니들이 네. 이 스커트처럼.
2: 아, 그거? 어, 그거 예쁘더라.
3: 예쁘죠?
2: 어, 예뻐, 예뻐.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 완전.
3: 오빠 왜 나랑 얘기하는데 하품을 그렇게 세게 해요?
2: 아유, 아니야.
3: 아, 근데 진짜 신식 건물이긴 하다.
2: 와.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 크지 않아 이거?
3: 엄청 큰데요 오빠?
2: 우와

0: 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이다. 이쪽에 엔트런스.
1: 와, 엄청 크다. 와, 야, 진짜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와, 진짜 크다.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이런 것들도 다 발견한 건가?
0: 아, 그런 것도 그렇지, 다.
1: 아니, 이렇게 디테일한 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0: 너무 예쁘지 않아?
1: 예쁘다.
0: 이게 발견했다고 하는 자체도. 이야, 어떻게 그, 어떻게든 조그만 거 가져갈 수는 없나?
1: 아니 오빠 저걸 어떻게 들고 갈까? 저 무거운 걸
0: 아니 어떻게든 뭐 배에서 들고 갈 수 있잖아.
1: 저 몇백 킬로를 어떻게 들고 가려고요?
0: 아니 옛날에 사람 이거 다 들고 왔다며.
2: 아니
0: 오
2: 아니,
0: 이게 그럼. 오른쪽 봐봐. 야 인가 아니야 이제 인가 아닌 거 이제 나왔다.
1: 야 진짜 신기하네. 얼굴은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야.
3: 그러니까 이게 있어.
0: 이따가 봐야 돼.
1: 이거 뭐야?
0: 이게 그거 아니야?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거 아니었었나?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각도나 말이 안 되네.
1: 근데 오빠 이런 거 되게 귀한 건데 왜 밖에다 이렇게 해놨을까?
3: 근데 가져가봤자 어떻게 가져갔나?
1: 아니 그럼 왜 가져간 생각을 왜 자꾸 하냐고요? 도대체. 우와. 대박. 와, 너무 아이디어 좋다. 여기를 탁 올라갔는데, 탁 저희가 보여. 와, 대박이다, 대박.

0: 저렇게 피라미드를 사랑하는데 20kg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오빠, 오빠가 먼저 가면 자 피라미드에 오빠를 묻어드릴게요.
1: 부탁한다.
0: 부탁한다. 부탁한다. 아 시작이다 시작이다. 오빠 시작이야 이거. 오빠 오빠 이거 봐봐. 완전 정교한 거 봐봐. 이게 옛날부터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 같아요.
1: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줄이 없잖아, 줄. 줄이 없으니까 이게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닌 거지. 이게 정교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0: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염색 이런 걸, 이런 색깔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1: 그러니까 어디서, 근데 4,500년 전인데 아직 색깔이 여기 남아있는 것도 사실 너무 희한하지 않아?
0: 그러니까.
1: 와, 이것도 멋있다.
0: 아니, 근데 감독님 일로 와봐봐. 아니 봐봐봐 이게 그 당시에 콤파스가 있었냐 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이게 뭐라 써 있을 텐데 그치?
1: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문자지.
0: 이게 문자인데 이게.
1: 근데 가끔씩 이 문자가 무조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0: 평화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야. 이거 20세 때 살았던 사람 누가 없나 미치겠네. 궁금해 죽겠네.
2: 무슨 뜻이야?
0: 이거 검색하면 이거 오빠 채 있어요?
1: 있는데 이거를
0: 그럼 여기만 찍어서 채
1: 그럼 되나?
0: 나 너무 궁금해. 이거 오빠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 지금 궁금해 죽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채찍한 사람 물어봐줘.
1: 앙크.
0: 앙크? 앙크. 생명과 영원한 삶을 상징하고 신들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가 돼서 아 생명력?
1: 생명력.
0: 전형, 불멸.
1: 약간 그런 느낌.
0: 생명력. 그러니까 왕이 주로 쓰던 기호란데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게 말았나 보다.
1: 이게 계속 있어.
0: 생명력.
1: 아 근데 확실히 설명하는 친구 한 명 있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왔는데.
0: 내용을 모르니까.
1: 정확하게 알면서 이게 들으면 진짜.
0: 우와.
1: 근데 거의 다 내가 생각했는데 거의 다 코가 다 부러져 있어.
0: 그러네.
1: 다. 이게 보니까 다 뭔가 코가 부러져 있어. 뭔가
0: 이게 원래는 코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발굴하면서 이렇게
1: 빠지는 건가?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가?
0: 높게 제작됐는데 이게 삭은 것 같아.
1: 진짜 멋있다. 와.
2: 왜 옆모습 사진을
1: 찍을까?
2: 늘
1: 20층. 앞에 말고.
2: 앞에 말고 왜 이렇게 벽화를
1: 찍을까? 다 옆에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네.

0: 이건 없네. 한 번도 못 봤지, 이거. 아, 이거, 이것도 없네. 와. 이야, 이거 리얼이야?
1: 가발인 것 같아.
0: 옛날에 가발이도 있었다. 오 마이 갓. 이거.
1: 뭐가?
0: 이거 내가 잘, 어, 이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없어요?
2: 지금 문이 열었는지 아는지.
0: 아, 이게, 나는 이거야, 이게.
1: 빨리 확인 한번 해봐봐요. 전화 누구한테 물어봐봐.
0: 이게 다 금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1: 그냥 오빠 금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근데 그것도 좋아하지만.
1: 응. 이런 의자를 갖고 싶어요?
0: 어. 이거는. 사야지.
2: 아직 안 열었습니다.
1: 그럼 지금 준비 중. 와,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오빠. 몇 년 뒤에 왔으면 이거 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0: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다 크잖아. 큰 필요 없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 크기는 필요 없잖아.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도 더 컸단 말이지.
1: 집에 오브제를 이 정도의
0: 사이즈라면 자기도 커야 돼.
1: 사람은 더 커. 맞는 말, 1년인데요.
0: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야, 우리 3m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뭔가 사러 가자. 안 되겠다. 1950.
3: 24인데?
0: 그럼 얼마지?
3: 6만원.
0: 6만원
2: 괜찮네.
0: 이거 3개 사도 멋있다, 이게, 그지? 와.
2: 하세요.
0: 아니야. 가짜니까, 이거.
2: 갑자기 진짜 찐 유물을 갖고 싶은 거
0: 보였어? 찐 유물. 야, 야.
1: 생명과 번영이야, 이거 글씨지. 다 모든 사실이
0: 있는. 무조건 이거 가지고 있어.
1: 이렇게 하면 고개는 이렇게. 생명과 번영이라는 뜻이야.
0: 파우치만 사가지고 갈게. 파우치. 이게 지갑이 이제 슬슬 바꿔야 되거든.
1: 그 오빠 그 망사가 좀 바꿔야 될 때긴 하더라.
0: 지갑이 이게 피라미드 같지가 않지.
1: 너무 피라미드 같진 않아.
0: 아, 싫어.
1: 그럼 가자.
0: 야, 재밌었다.
4: 일단 안 사도 돼.
1: 잠깐 들어와봐.
5: Excuse me. This is not fake.
0: Enough.
4: 어?
5: Not fake.
4: 네, 저녁 드시러 가실까요?
6: 준빈 씨, 여기 계셨어요? 몰랐어요, 여기 계신지.
4: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6: 모르겠어요, 저도. 알 길이 없어요.
4: 아, 그래요?
0: 알고.
4: 그럼 마트 가러 갈까요?
0: 야, 잠보러 가자.
4: 여기 앞에 5분 정도 가면 마트 있어요, 큰 마트.
0: 아, 있어?
6: 딱 좋다. 네.
4: 돈 주시면 갈게요.
7: 아. 저희가 2만원대에서 720파운드. 오늘 번 돈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잠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오늘 번 돈이.
4: 오늘 5천원.
6: 5천원.
0: 5천원. 다 벌었잖아.
6: 5천원 벌었어, 우리.
4: 아, 배고파, 진짜.
6: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뭔가 일하는 재미가 좀 슬퍼, 그치?
7: 맛있는 거 드세요.
6: 약간 계속 마이너스가 돼.
0: 가자.
6: 하루 벌어 한 끼 먹는 한 끼 살이. 하루 살이가 아니라 우리 한 끼 살이다, 야.
4: 진짜 한 끼 줍잖아.
6: 근데 우리 이집트에서 마트는 처음 갔다.
0: 나는 어저께 여기 걸어 다녔거든.
4: 근데 슈퍼만 갔죠? 마트는 안 갔죠?
0: 여기 길이만.
4: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0: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소고기가 맛이 없게 생기면 이게 삼겹살 사도.
4: 나는 근데 진짜 카이로 꽤 오래 있었지만 저번에도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현지 느낌 나는 곳을 처음 오는 거 같아.
0: 완전 또 이게 다른 도시가 있지.
4: 관광지가 따로 있지. 있고 여긴 또 이렇게 그냥 사는 동네인가 봐요.
0: 그러니까 완전 로컬이잖아, 여기는.
4: 진짜 로컬.
6: 사람 진짜 사는 곳.
0: 진짜.
6: 가셔.
4: 왜 빵빵?

0: 장난기가 많아 20대 분들이. 오 바보샵이다 바보샵.
1: 아니 크락션을 누를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앞에 막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2: 뭐하고 놀지?
1: 알로 알로 알로
2: 뭐하고 놀지?
1: 알로 알로 알로.
0: 이런 골목길에서 애들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건 똑같아.
1: 그러니까.
3: 어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여기.
0: 오케이.
1: 오 크다.
0: 카트 끌까 카트?
3: 어 이거 하나.
0: 에.
2: 재밌다 재밌다. 이거 봐봐. 칼리 만들 때 그 향.
0: 향신료 느낌.
2: 오 좋다 좋다.
0: 어머 이건 쌀이야. 이게 날리는 쌀이다. 그 태국 그렇지, 쌀처럼. 그렇지.
2: 소금이나 이게 후추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 구워서.
1: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요리하는 공간 있던데?
0: 아, 옆에 있어?
1: 있어, 있어, 있어.
2: 있어, 봤어. 네,
1: 제가 그 주방에 봤는데 있어.
0: 아, 그래, 아, 그래 아, 다행이다.
1: 소금, 후추 정도는 있어요.
2: 아, 그래? 그러면 라면?
1: 라면?
0: 라면! 라면이나 먹을까? 이게 다 그 태국 라면이다, 왜?
1: 아, 이거 똠양꿍 라면.
0: 어, 똠양꿍 라면 느낌?
1: 한국 라면 없는 거 오랜만에 본다. 요즘 진짜 세계화 잘 됐는데.
0: 그러게, 이집트에는 한국 라면이 아직 안 들어왔네.
1: 어, 다 없어도 불닭은 있는데.
2: 어, 여기가, 어, 여기가 고기네.
0: 고기, 고기류다, 고기류.
2: 와, 이게 다 손에.
1: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이게 갈비살이래요.
0: 갈비살.
2: 1kg라면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0: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4: 2kg and half.
1: 2kg and half. 아,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어,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2: How much is 1kg? How much is
4: 417.
1: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0: 1kg에 13,000원.
2: 그러니까 우리가 2만원 가지고 있잖아. 1kg 사고 다른 거 사면 이게
0: 음료수 같은 거?
2: 음료수 같은 거 살까?
1: 1kg로 충분한가? 어, 어, 우리가
0: 안 되겠지만
2: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0: 한 끼 정도. 어. 그치? 한 끼 정도.
2: 오케이 1kg
1: and service little bit.
2: 어 그게 200 정도네. 어. 딱 오 나이스
1: 딱 굿.
2: 예 오케이 땡큐 땡큐.
0: 어디 갔냐? 커트 어디 갔냐?
1: 오, 잠깐만.
0: 486.
1: 와. 무슨 일 하려고?
2: 그럴까? 어우, 그, 저기인 것 같아.
1: 왜 이렇게 초록색이 됐어요? 너무 뜨거워. 여기 용광로가 있어서.
2: 아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0: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Do you speak English? Line. 잠깐만요.
2: 아 대박이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매미가 우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1: 매미가 우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0: 나 싫은데. 싫다.
2: 정우마, 할아버지 좀 도와줘.
3: 네, 할아버지.
0: 싫어서 혼났네.

0: 내가 책 읽는데 정음이가 방해하니까 정말 싫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싫다고 말할 거야. 근데 내가 싫다고 해서 정음이가 나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그래, 뭐든지 자판기에 싫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내 고민이 해결될 거야. 싫다.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1: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2: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훈민아 안녕.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싫다. 싫다가 궁금해.
2: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4: 문.
1: 싫다의 실.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5: 푸푸푸푸푸 스스스스스스
4: 여기야!
3: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사막이군. 응? 저건 뭐지? 한번 내려가 보자. 차! 선인장이 이렇게 크다니. 찾았어.
1: 나라 한글.
2: 시옷이 이를 만나 시.

시. 시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리을 히읗을 찾자. 받침의 문!

0: 식다, 식다, 식다, 식다, 식다. 심다, 심다, 심다, 심다, 심다. 싫다, 싫다, 싫다, 싫다, 싫다.
1: 여기야! 받침 리을 히읗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1: 탐나. 탐나.

0: 빌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장난감을 뺏어가는 건 싫어.
1: 미안해.
2: 야, 야.
1: 아니, 나랑 놀자.
0: 나 지금은 장난감이랑 놀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건 싫어. 싫다.
1: 미안해.
3: 찾았어. 싫다의 받침 리얼 힛. 하! 돌아와.

0: 받침 리얼 히읗.
1: 시.
2: 받침 리얼 히읗.
1: 바. 싫다.
3: 받침.
4: 저장 완료.
3: 싫다.
4: 후미의 손으로.
5: 싫다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싫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있어. 우민아, 우민아. 건지, 건지, 건지, 건지, 건지, 건지.
1: 정혜마, 그만해. 나 그거 싫어.
2: 어? 어. 나 몰랐어. 난 너도 재밌어 하는 줄 알았어. 훈민이가 싫으면 나도 안 할게. 미안해.
1: 싫다고 했더니 정음이가 안 하네.
2: 훈민아, 앞으로도 싫을 땐 꼭 싫다고 말해줘.
1: 응, 알았어.
2: 응.
1: 꼭, 꼭. 약속 보장 꾹.
2: 약속, 약속, 약속, 약속.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실 다는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싫다, 싫다, 싫다. 머리가 어찔어찔, 몸이 으슬으슬.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렸어요. 훌쩍. 약 먹고 빨리 나아야지.
4: 리얼 히읗 맛있다.
3: 오잉? 받침 리얼 히읗이 어디로 갔지?
5: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싫다, 싫다, 싫다. 오다, 끄다. 옳다, 너는 옳다, 옳다. 끓다, 물이 부글부글. 끓다, 끓다. 싫다, 싫다.
3: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싫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싫다. 끝.
4: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몸이 아픈 것은 싫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몸이 아픈 것은 싫다. 싫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3: 싫다. 훈민이는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정음이가 장난을 쳐요. 싫다고 말하고 싶어. 선인장의 시옷이 이이를 만나 시가 싫다의 받침 리을 히읗을 만나 실 한글 카드를 넣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없다.

0: 자, 나는 없다 마술사. 무엇을 없애볼까요? 이야. 짠! 곰인형이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자, 있다, 없다.
1: 우와.
0: 무엇이 없어졌나요?
2: 모자.
0: 자, 있다. 없다. 무엇이 없어졌나요?
2: 인형. 없어졌어.
0: 있다. 없다.
2: 우와, 의자가 없어졌어.
1: 없어.
0: 다 없어졌네. 없다 마술 끝. 없다.
2: 와.
3: 없다 마술 진짜 신기해.
1: 다 없어졌네.
3: 없다.

0: 나도 없다 마술 해보고 싶다.
1: 나도.
2: 우리 뭐든지 자판기에 없다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1: 그래, 그럼 없다 마술을 할 수 있을 거야.
2: 없다, 어떻게 쓰지?
1: 아이야를 불러보자.
2: 응?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없다! 없다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응.
6: 한글의
4: 문!
5: 없다의 업.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4: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0: 맑은 공기. 숲속엔 먼지가 없네.
1: 숲속엔 먼지가 없네.
0: 어?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1: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0: 따라하지 마.
1: 따라하지 마.
0: 누구야? 나와.
1: 누구야? 나와.
0: 어? 어? 앵무새 너?
1: 앵무새 너?
2: 찾았어. 앵무새 이응. 어? 어? 앵무새야, 가지마. 도움이 필요해.

0: 이응이 어를 만나? 어? 어? 어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비읍시옷을 찾자.
1: 받침의 문!
2: 얻다, 얻다, 얻다, 얻다. 얼다, 얼다, 얼다, 얼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3: 여기야!
1: 받침 비읍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다 먹었다. 없다!
1: 찾았어. 없다의 받침 비읍슛. 나와라 한글. 어차. 받침 비읍슛.

0: 받침 비읍숏.
1: 어? 받침 비읍숏.
2: 다.
1: 없다.
3: 받침. 저장 완료. 없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없다 한글 카드다. 없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맛을 보자긴가 봐.
2: 우와, 우리 해보자.
4: 응. 있다. 있다.
2: 없어졌네?
5: 없다 맛을 성공!
2: 와.
6: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업, 다는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없다! 없다! 없다! 훈민이와 정우민은 할아버지 편지를 정말 좋아해요. 오늘은 어떤 편지를 쓸까? 편지를 연필이 없네. 아항!
1: 받침 비읍시옷 이제 없지.
6: 우잉, 받침 비읍시옷이 어디로 갔을까? 아가. 없다. 없다. 없다. 가? 갑! 갑! 없다! 없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없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없다! 끝!
1: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연필이 없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연필이 없다. 없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6: 없다. 훈민정음이 마술을 봐요. 있다 없다 마술이에요. 나도 없다 마술 하고 싶어. 앵무새 이응이 어를 만나 어. 어가 없다의 받침 비읍 시옷을 만나 업. 한글 카드를 넣으니 마술 보자기가 나왔어요. 장난감이 없어요. 장난감이 없어요. 장난감이 없어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중물엔
9: 순하게
10: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봅니다. 안녕. 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잖아.
1: 아, 알았어. 훈민아, 나 좀 봐.
0: 안녕. 안녕. 안녕.
1: 알았어.
0: 우리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잖아. 훈민이가 아파서 나 혼자 유치원 다녀왔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반갑게 인사했는데

0: 그런데 대답도 잘안 해주고 속상해. 정음이가 안녕 해서 내가 라고 대답했는데 왜 속상해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1: 나는 밥.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2: 나는 야. 붕어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훈민아, 안녕.
3: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정음이가 안녕 해서 내가 했는데 정음이가 속상해하지 뭐야?
1: 친구가 안녕이라고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2: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4: 대화의 밤!
1: 친구가 안녕이라고 인사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5: 야호!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오늘은 누구랑 놀까? 친구들은 언제 오지? 친구야, 빨리 와!
6: 안녕?
5: 응, 잘 가. 줄이야,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하지?
1: 줄이가 안녕했는데 기쁨이가 잘 가라고 말했어.
3: 줄이가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
2: 기쁨이의 표정이 슬퍼 보여.
1: 여긴 아니야.
5: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오늘은 누구랑 놀까? 친구들은 언제 오지? 친구야, 빨리 와!
6: 안녕?
5: 그래. 표정이 왜 이러지? 나랑 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놀자고 할까 말까?
1: 주리가 안녕 했는데 기쁨이가 그래라고 말했어.
3: 기쁨이가 인사를 받기만 했어.
2: 서로 말이 없어졌군.
3: 여기도 아니야.
5: 야호! 내가 제일 먼저 왔네. 오늘은 누구랑 놀까? 친구들은 언제 오지? 친구야, 빨리 와!
6: 안녕?
5: 안녕!
6: 너 밥은 먹었어?
5: 응, 계란 후라이에 베이컨에 소세지도 먹었어.
6: 많이 먹었네.
5: 너는 뭐 먹었어?
6: 나는 김치찌개.
5: 진짜?
1: 기쁨이가 반가운 얼굴로 안녕 대답하니 주리가 웃고 있어.
3: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니 기분이 좋아 보여.
2: 저것 봐, 둘이 점점 친해지고 있어.
4: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7: 수사가 한글. 나와라 한글.

0: 안녕.
1: 저장 완료. 안녕. 훈민이의 손으로.
2: 안녕. 한글 카드가 생겼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안녕이네? 정음이에게 줘야겠다. 정음아! 정음아!
1: 왜?
0: 이거.
1: 뭐? 안녕?
0: 정음이가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하면 나도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할 거야.
1: 정말? 훈민아, 안녕!
0: 정음아, 안녕!
1: 안녕!
0: 우리 같이 놀자!
1: 응! 안녕!
0: 안녕!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안녕은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3: 안녕, 맛있다. 꿀꺽!
2: 아가, 이 녀석!
3: 할아버지, 안녕!
2: 할아버지께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안녕하세요.
3: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2: 그래.
3: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2: 아유, 귀여운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안녕. 친구들, 따라해봐요. 안녕. 끝.
3: 어른께 반가운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2: 안녕. 정음이가 훈민이에게 인사해요. 안녕. 그런데 훈민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안녕 하고 인사하면 안녕 하고 대답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안녕이 나왔어요. 정음아, 안녕. 정음아, 안녕. 정음아, 안녕.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고마워.

0: 장난감은 장난감 통에. 정은아, 내가 도와줄게. 다 했다. 내가 도와주니까 빨리 했다. 그치? 이제 이거 옮겨야 돼. 정은아, 내가 도와줄게.
1: 양차, 양차, 양차, 양차,
0: 이차. 다 옮겼다. 내가 도와주니까 빨리 옮겼다, 그치?
1: 응.
0: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네.
1: 훈민아, 이제 책 읽자. 훈민아, 책 읽자. 왜 그래? 왜 기분이 안 좋아?
0: 내가 도와줬는데 정음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어? 나 지금 정음이랑 놀기 싫어.
1: 훈민아? 훈민이가 도와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국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어? 이?
3: 야!
2: 정우마 안녕?
1: 안녕!
2: 어떤 말이 궁금하니?
1: 훈민이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화가 났어.
2: 친구가 도와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3: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4: 대화의 화!
2: 친구가 도와줄 때 어떻게 말해야지? 우리가 알아보자.

0: 내가 도와줄게.
1: 축하해.
2: 주리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기쁨이가 축하해라고 말했어.
3: 주리가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고 있군.
4: 서로 말이 없어졌어.
2: 여긴 아니야.
0: 내가 도와줄게.
1: 미안해.
5: 뭐가 미안하지? 내가 도와주는 게 싫은가?
2: 주리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기쁨이가 미안해라고 말했군.
3: 주리가 당황했어. 여기도 아니야.
0: 내가 도와줄게.
1: 고마워.
5: 기쁨이가 고마워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1: 주리가 도와주니까 책장 정리 빨리 할 수 있겠다.
5: 우리 이거 끝나고 뭐 할까?
1: 달고나 먹자.
5: 좋아.
2: 기쁨이가 고마워라고 대답하니 주리가 환하게 웃고 있어.
3: 고마워라고 말하니 기쁨이와 주리 기분이 모두 좋아 보여.
4: 저것 봐. 둘이 더 행복해지고 있어.
6: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7: 수선아 한글 나와라 한글.

0: 고마워.
1: 고마워.
2: 저장 완료.
1: 고마워.
2: 정은이의 손으로.
3: 한글 카드가 생겼네. 한글 용사 고마워.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고마워가 나왔네.
1: 훈민이에게 줘야겠다. 훈민아!
2: 왜?
1: 이거.
2: 고마워?
1: 응. 훈민이가 아까 장난감 정리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2: 정말? 그럼 내가 다음에 또 도와줄게.
1: 그래, 고마워, 고마워.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고마워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1: 아이고.
2: 냠냠.
0: 요 녀석.
2: 할아버지, 고마워.
0: 할아버지께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2: 할아버지, 바른 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래.
2: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아이고. 귀여워.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따라해봐요. 고마워. 끝.
2: 어른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0: 고마워. 정음이가 장난감 정리를 해요. 훈민이가 정음이를 도와줘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가 도와주면

0: 고마워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고마워가 나왔어요. 훈민아, 도와줘서 고마워. 훈민아, 도와줘서 고마워. 훈민아, 도와줘서 고마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론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식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9: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킬킬.
10: 진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5: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손톱을 깎아요.
4: 짜자잔, 나 손톱 예쁘게 잘랐다.
5: 우리도.
4: 오, 예쁘다.
6: 어? 예. 다주아, 넌 안 깎았어?
7: 응, 아직 깎을 때 안 됐거든.
6: 아, 그래? 다주아의 손톱 검사. 오. 손톱 너무 긴. 손톱의 때 장난이 아님.
4: 어우, 더러워.
6: 깎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거 알아? 얼른 깎자.
7: 아이, 어? 나 손톱 깎기 싫어. 너무 귀찮단 말이야. 왜? 어? 너무
4: 아니야.
6: 다 좋아.
7: 나는 손톱 깎는 거 너무 귀찮고 너무 싫어. 안 깎을 거야.
8: 아, 맞아, 맞아.
9: 그래서 우리가 손톱을 안 깎지.
8: 안 깎지.
7: 정말?
9: 아, 좋아. 어, 빵 먹을래.
7: 어, 좋아. 고마워.
9: 잘 먹겠습니다.
7: 잘 먹겠습니다.
10: 이건 손톱에 다 묻었다.
7: 아차차, 너 손톱에 깨 있지 않아?
9: 뭐, 손톱 깨끗해지고 좋지 뭐.
5: 어, 그래, 다주야, 너도 빨아 먹어. 어? 이거 다 묻었잖아.
7: 어우, 더러워.
5: 아니야,
7: 이건 아닌 것 같아.
5: 아, 아니야, 묻었잖아. 아니야. 그래, 여기서 아, 이렇게 쭉쭉쭉쭉 잠가야
7: 먹으니까. 아, 왜 그래.
9: 어? 오셨다.
11: 아무래도 안 되겠군. 다주아가 손톱을 안 깎아 손톱이 찢어지고 다치게 하고 손톱계의 세균 때문에 몸도 아프게 만들어라. 손톱 세균 괴물 출동!

0: 많아 많아.
1: 좋은 게 정말 많아.
2: 뭐가 좋은데? 어?
3: 손톱이 길면 가려운데도 퍽퍽 긁고
1: 완전 시원해.
4: 와, 그리고 코딱지를 잘 뺄 수 있지.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5: 진짜 더러워.
3: 더럽긴. 너도 손톱 길어서 쭉쭉 빨고
1: 가려운데 긁고
3: 코도 파란 말이야.
2: 파고 파고
3: 긁고 파고 파고.
5: 아이 싫어 싫다고.
1: 빨고 빨고 긁고.

0: 말은 놔줘. 차.
1: 고마워요.
2: 일어나.
0: 아이들이 손톱을 못 깎게 방해하는 손톱 세균균을 내가 상대주마.
3: 혼나 방해하지 마. 1년 동안 안 깎은 뾰족 손톱의 맛을 봐라. 뾰족 뾰족.
0: 손톱을 안 깎으니 이렇게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
3: 그게 바로 우리가 노린 거다.
0: 그 손톱 내가 깎아주지. 하늘아, 네. 하늘아.
3: 아까운 우리 손톱.
0: 아주 깔끔해졌군.
3: 손톱을 깎았지만 손톱대는 아직 남아있지.
4: 오늘은 세균 공격!
3: 공격이다. 합체 공격. 이제 너도 끝이다.
2: 친구들, 번개맨이 힘을 낼 수 있게 다 같이 번개맨을 외쳐줘요.
0: 더러운 세균으로 가득한 손톱 세균검을 받아라, 비누!
1: 나 안 되겠어.

0: 빨리 가서 손톱을 깎아야겠어.
1: 그래, 다 좋아. 파워 체조하고 번개미니 깎아줄게.
0: 고맙습니다.
1: 친구들, 손톱을 깎지 않으면 이렇게 친구 얼굴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톱 밑에 세균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손톱 깨끗이 잘 깎기로 번개미니가 약속!
2: 약속!
1: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0: 야!

0: 아니야.
1: 친구들 안녕.
2: 안녕.
1: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쏘 발쏘 퀴즈.
2: 아빠 아빠 제 손톱 보세요. 예쁘죠?
1: 우와, 우리 뚝딱이 손톱 예쁘게 잘랐네. 뚝딱아, 손톱 깎고 손도 씻었어요?
2: 당연하죠. 비누 거품 내서 잘 씻었어요.
1: 먹을. 뚝딱아, 그만. 거품이 엄청 생겼어요.
2: 우와, 정말 많이 생겼다. 그런데요, 거품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거품을 살짝 걷어내면,
2: 어? 과연 거품 속에 있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1: 와우! 궁금하다, 궁금해! 함께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번개맨!
3: 자, 친구들, 저 거품 뒤에 있는 그림,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4: 손톱 깎기.
3: 손톱 깎기,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자,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1: 우와!
2: 아빠, 아빠, 비누 거품 내니까 정말 재밌어요.
1: 그래,
2: 떠내야지. 버글버글. 우와! 저 거품이 엄청 생겼다!
1: 우와! 자, 이번에도 거품 안에 어떤 동물 그림이 가려져 있네요.
2: 동물이요? 우와, 어떤 동물일까?
1: 허허! 궁금하다, 궁금해!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번개맨!
3: 저 거품 뒤에 동물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아주 노란 우비를 입은 우리 예쁜 친구, 정답은요?
4: 돌고래.
3: 돌고래. 고래. 고래라고 한 거죠? 고래 정답입니다.
1: 우와!
3: 우리 친구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렇죠. 울주의 반구대 암각화에도 고래 그림이 아주 많죠. 우리 친구들 거기 꼭 한번 가보도록 해요, 나중에. 그럼 지금까지 번개맨이었습니다. 안녕.
1: 안녕.
2: 그럼 우린 더 재밌는 퀴즈로
1: 다시 돌아온다. 지금까지 함께한 얼쏭 달쏭 퀴즈.
5: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0: 한 옛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1: 임금님, 아유, 임금님.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다 망가졌어요. 아이고, 곡식이 물에 떠내려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2: 아이고 저런.
3: 야, 오늘 날씨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뭘 떠내려가고 또 뭘? 아유, 안 들린다, 안 들려. 아유, 안 들려. 아유, 안 들려.

0: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기 귀찮아하던 임금님에게 어느 날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1: 아니 왜 자꾸 귀가 차라는 거예요? 아, 그라는 키는 안고 왜 자꾸 귀가 커지냐고.
2: 임금님, 이게 완전 당당이지요.
1: 웃어. 웃어. 네가 지금 웃을 때요? 그나저나 그 모자 장수는 언제 온다는 거요?
2: 그러니까요. 얘 왜 안 오냐? 아이, 참. 모자 장수 옵니다. 어? 저기 옵니다. 빨리 와.
3: 아이고.
2: 아이고.
3: 아니 하늘 같으신 임금님께서 저를 어쩐 일로?
2: 그게 봄은 알아.
3: 예?
2: 봄은 알아.
3: 아유. 귀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
2: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 웃기지. 아, 진짜 웃기. 잘 야!
1: 아우, 그냥 이것들을 그냥, 그냥. 가서 빨리 내 귀를 가릴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오도록 하라!
3: 예, 임금님.
2: 빨리 가라!
3: 예!
2: 오마다!
1: 야, 야, 너 나보다 높잖아. 작게 얘기해, 작게.
4: 빨리 와라.
1: 하이, 참가.
2: 왔습니다.
1: 참,
2: 빨리.
5: 어서. 임금님.
0: 이렇게 임금님은 모자 장수가 만든 특별한 모자로 기다란 당나귀 귀를 가렸어요.
2: 우와.
3: 잘 어울리십니다.
2: 감사합니다.
1: 귀가 그냥 감쪽같이 가려지는구나.
3: 정말 멋있으십니다.
1: 그래?
3: 그럼 전 이만.
1: 잠깐. 잠깐. 그 내가 당나귀기라는 사실은 완전 비밀이야. 어디 가서 입번금만 했다가는 그냥 큰 벌을 내릴 줄 알아. 알았어?
3: 예, 알겠습니다.
2: 크게 대답해.
3: 명심하겠습니다.
1: 그렇지, 그렇지.
3: 예. 가보겠습니다.
2: 가!
3: 어휴, 예, 알겠습니다.
2: 조심해!
3: 아, 예, 알겠습니다.
2: 아주 혼쭐이 난다!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아, 임금님!
1: 진정해, 어이. 좀 진정해! 아,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니, 정말. 아유.
2: 부르시긴
1: 진짜 못 살겠다.
0: 그날 이후로 모자 장수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0: 아이고, 말하고 싶다. 정말 말하고 싶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유, 이보게. 임금님 귀는 닭. 닭.
1: 닭 뭐야?
0: 닭. 당대라 당당당 당당당당.
1: 어?

0: 당당하시다고요? 아유, 우리 임금님이시니까 아주 당당하시겠죠?
1: 아이고, 그렇지. 당당하시지. 아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 이 숲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 대나무 숲에서 한번 외쳐보는 거야. 임금님 귀를 당나귀 귀! 임금님 귀를 당나귀 귀! 자, 우리 여러분도 같이 해봐요. 하나, 둘, 셋! 임금님 귀를 당나귀 귀!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 당나귀 귀!

0: 이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퍼져서 결국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1: 내가 비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디서 다 소문을 내가지고.
2: 아유, 소문을 내다니요? 전 그냥 대나무 숲에 그냥 답답해서 외친 것뿐인데.
3: 어? 얘는 최금국의 말이 된다고.
1: 아유, 얘 지금 뭐 얘기려니 정말. 그만, 알았어.
2: 근데요, 그 뒤로 막 바람이 불면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막 이러면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4: 소리가 들려?
2: 예. 아이, 참 이상해. 진짜라니까요.
1: 그래,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알터.
3: 그렇죠.
1: 대나무 숲으로 가자.
3: 가자.
1: 앞장서거라.
3: 예, 앞장서거라.
2: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3: 이쪽으로.
2: 이쪽.
3: 가시죠.
2: 이쪽으로.
3: 앞장서거라.
0: 모자 장수의 말을 믿지 못한 임금님은 직접 대나무 숲으로 갔어요. 대나무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 와, 임금님, 이쪽입니다요.
2: 여기입니다요.
3: 이쪽입니다요.
2: 소리가 그냥
3: 이쪽입니다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데. 조용.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임금님.
4: 나와라.
3: 안 나는데.
1: 임금. 감히 나에게 거짓을 고해.
2: 아유, 아닙니다요. 정말로 소리가 납니다요.
1: 여기 소리가 나긴 어디가 난다는 게야.
3: 어디가 난다는 게야.
2: 아유, 정말 납니다.
1: 내 예. 너에게 큰 말을 내릴 것이야.
3: 큰 말을 내릴 것이야. 큰 말을. 아주 큰 말을 내려. 너. 너는 그냥.
1: 아유.
3: 헷.
1: 내가 이제.
3: 예. 봐봐. 예. 가만히 안 둬야 돼.
1: 아유.
3: 빠져있어.
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3: 우와! 임금님! 들으셨어요? 지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1: 야, 다 들었어. 네가 소문내는 거 어떡해.
2: 고마워. 제 말이 맞죠?
1: 야, 이렇게 바람이 나 불 때마다 그냥 소리가 들리면 난 이제 어떡하냐. 아이고, 창피해.

0: 됐어 됐어
1: 어머,
0: 됐어.
1: 뭐라고 그런 소리? 대...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했어.
0: 내가 잘못한 거야.
2: 임금님.
0: 그래. 그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인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이 하늘이 지금

0: 내 귀를 그냥 당나귀 귀로 만든 거야.
1: 근데 임금님 어? 진짜 귀가 당나귀 귀예요?
2: 야 보고 싶다.
3: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0: 더 이상 뭐 숨길 것도 없잖냐 그냥 그래 그래 보여줄게.
4: 우와, 어? 진짜요?
0: 자
1: 진짜 임금님 귀가
2: 아니
1: 귀가 크니까 더 멋져 보여요.
2: 맞아 맞아
5: 임금님 최고
2: 최고
1: 최고
2: 멋있어요
4: 정말.
0: 좋다. 내가 지금부터 이 큰 귀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백성들을 위하는 임금이 되겠다.

0: 그들 임금님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박수로 응원합시다. 모두 박수!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울주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옥스포드 상.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술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4: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빠.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박스가 올지. 근데 왜 아직까지 박스가 안 오지?
3: 뭐죠?
2: 멜로디가 뭐지? 아직 박스가 안 오지? 왜 아직 박스가 안 오지? 왜 아직 박스... 어이! 깜짝이야! 뭐야? 박스는?
3: 난 이제 알아내기.
2: 놀래켜? 왜?
3: 너무 기분 좋았어요.
2: 오늘의 상자는 과연 뭘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상자를 들고 뮤직 박스. 뭐야?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아, 깜짝이야? 자, 정엽이가 이쪽 열고, 아이스가 이쪽 열고.
3: 무서워.
2: 깜짝이야 하는 아저씨를 놀래키는데. 자, 뭐가 들어있는지. 눈동자가 보여.
3: 보죠?
2: 보였지?
3: 진짜.
2: 눈동자. 어머!
4: 이야!
3: 악어다!
2: 악어! 이빨 게임 인형이잖아. 너네 이거 알아? 이거?
3: 네,
2: 이거 엄청 재밌어.
3: 맞아요.
2: 악어 이빨 게임. 뭔지 알아?
3: 네, 이거 막 눌러.
2: 눌러가지고 악어 입이 딱 닫히는 거야. 왜 주희야, 왜 물려고 그래? 귀엽지? 왜?
3: 봤어요. 저 봤는데, 이거 먹여 먹고, 저거 이거 누르면 이게 딱 닫힐 때, 손 다칠까 봐 저.
2: 손 다치질 않아. 그럼 아저씨가.
3: 다치지 않아.
2: 그러면 이 이빨 게임 인형이 너무 재밌는 이 인형이거든. 그러면 아저씨가 한번, 먼저 한번 해보도록
3: 이빨
2: 할게. 자, 한번 보여줄게.
3: 이빨 좀 닦아.
2: 조심조심 눌러봐.
3: 이번 사진.
2: 살금살금 눌러봐.

0: 삐삐삐삐 커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지? 자, 그럼 이제 정혜비 한번 가볼게. 자, 조심조심 눌러봐. 오케이.
1: 이거 나무 좋은데.
0: 살금살금 눌러봐.
2: 세 번 했는데.
0: 괜찮아? 누가 물릴까?
2: 우와, 대박. 나 이거 진짜 신기해.
0: 한 번 남았어. 조심해야 해. 안 물리네. 재밌지?
2: 와, 대박. 나 안 물렸어.
0: 그래, 안 물렸어.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물리는 거야. 지윤은 조금 악어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정엽이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누가 걸리는지. 재밌겠지? 그러면 지윤은 우리 누가 이길지 응원해줘. 됐지?
3: 이겨라!
0: 누구 이겨라? 누구 응원하고 싶어, 둘 중에?
3: 저는 둘 다?
0: 둘 다? 어머, 똑똑하다, 얘. 좋아, 그러면 응원해줘. 자, 갈게.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3: 이겨라.
0: 조심조심 눌러봐. 살금살금 눌러봐. 오케이. 오래 살아남네. 자.
4: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0: 노래는 같이 해줘, 그러면 지희야. 누가 물릴까? 난 절대 안 물릴 거지.
4: 아니, 이거.
0: 조심해야 해. 조심조심 눌러.
2: 봐.
0: 아, 내가 걸렸어. 깜짝이야.
5: 여기는 정글. 뭔가 으스스해. 늪 속에 까만 동그라미가 두 개?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자.

0: 어휴, 깜짝 놀랐네. 정글 으스스한데?
1: 어?
0: 저기 숲은 뒤에 까만 동그라미가 네 개?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자.

0: 깜짝 놀랐네.
1: 어?
0: 저기 폭포 아래 뭐지? 까만 동그라미가 여섯 개야. 가까이 가보자.

아이, 깜짝이야. 겁쟁이 악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까만 동그라미 그림이었잖아. 아, 꿈이었네. 어쩐지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야.

즐기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안녕 친구들, 오늘은 뭐든지 뮤직 박스에서 만난 음악들 중에서 어라 이런 음악 처음인데 하는 곡들을 모아왔어. 첫 번째 음악은 영차. 어린이 여러분,

어서 와. 이런 건 처음이지? 다음 음악은 뭘까? 어? 어? 이 노래는 그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어? 그 박스를 찾아라. 어딨지? 잠깐만. 어? 아하! 여기 있다! 그래! 맞아! 바로 이.

어서 와. 이런 건 처음이지, 박스. 하나 더 소개할게. 자, 이 박스가 어디 있었더라? 어, 여기 있다. 자, 자, 기억나요? 자, 이게 뭐더라? 자, 이게 뭐더라?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아하, 강렬한 음악 소리 생각이 난다. 전기를 연결해서 연주하는 바로 그 악기지. 전기 기타의 연주로 들어봤지? 우주선이 슝!

0: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1탄 어서와. 이런 건 처음이지. 이렇게 새롭고 신나는 음악도 처음이지. 앞으로 뭐든지 뮤직박스에서 만나게 될 음악들 정말 기대된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올게.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영차 영차 영차 영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이마트 직동. 얼굴엔 순한 길갱.
1: 줄무랜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옥스퍼드 탕.
1: 아, 해보고.
0: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요호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꼬롱꼬롱 떠나요. 직지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눈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도와줄 일은 없어? 곰마! 곰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멋진데? 아주 잘 어울려. 그치, 얘들아?